0: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유치원 가자.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놀이터로 와. 신난게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원. 신호등의 비밀.
2: 화창한 아침, 로기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 좋은 아침.
3: 그럼
5: 잠깐. 고마워.
3: 별 말씀을.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왜 몸이 으슬으슬하지? 설마 비가 오려나?

0: 신입대원이 어? 벌써부터 지각이라니.
1: 사정이 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2: 다유, 왜 이렇게 늦는 거야?
3: 아무래도 먼저 출발해야겠는데. 가자.
2: 잠시만요. 늦어서 죄송해요. 갑자기 차고잡 사거리에서.
0: 이야긴 나중에 들을게. 순찰이 더 늦어지면 안 되거든. 다음엔 늦으면 안 돼.
2: 네. 저 다유, 오늘은 나랑 같은 조야. 알려줘서 고마워.
0: 그럼 출발해볼까?
4: 오늘 순찰은 꽤 순조로운걸?
2: 그러게.
4: 다유! 그렇게 속상해할 거 없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
2: 그렇지만
4: 나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
2: 정말?
4: 그렇다니까. 늦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2: 글쎄, 오늘따라 차고지압 사거리가 꽉 막혀서 그만.
4: 뭐? 거긴 평소엔 막히는 곳이 아닌데.
2: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오다 결국 늦어버렸어.
4: 그럼 좀 억울했겠네.
5: 비상! 박물관 앞 신호등이 고장났어요. 신속한 지원 부탁해요.
0: 알았어, 출동할게.
2: 우리도 가자! 생각보다 심각한데.
6: 비켜요, 제가 먼저 진입했어요.
7: 뭐라고?
4: 제시랑 트윗은 어딨지?
8: 저기 있다. 모두 진정하고 지시를 따라주세요.
2: 조금씩 양보 부탁드려요.
4: 제시, 트윗, 우리 도착해.
2: 뭐라고? 잘 안 들려.
8: 저기 타요랑 노아가 왔어. 얘들아.
2: 우선 그쪽부터 후진해줘.
8: 후진? 너희가 먼저 후진하겠다고?
2: 대체 뭐라는 거야?
9: 구조대라면서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10: 몇 시간째 이러고 있다고요?
2: 그게...
0: 모두 주목해주세요.
2: 헤크! 루키!
3: 자, 우선 덩치 큰 버스부터 해결해야겠어.
0: 자, 여기 두 차선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주세요. 조심, 조심.
3: 거기까지. 다음은 이쪽. 출발해주세요.
8: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4: 오래 기다리셨죠?
2: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0: 잠깐, 그쪽은 기다리셔야 해요.
2: 드디어 끝났네.
8: 팩트랑 루키 덕분에 해결했어요.
0: 빨리 왔어야 했는데 근처 신호등도 고장이 나서 말이야.
8: 다른 신호등도 고장났다고요?
0: 오래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어.
2: 그치만 연속으로 두 개나요? 제가 한번 조사해볼까요?
0: 그럴 필요까진 없어. 타요, 넌 마트 업무에 충실하렴. 일단 아침에 지각하지 말고.
2: 네.
8: 그럼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까? 어?
9: 지씨, 또 신호등 고장이야. 바로 옆 사거리니까 즉시 출동해줘.
4: 또 신호등이?
0: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서 출동하자.
2: 네!
0: 다요, 트윗, 너희 신호등을 고칠 때까지 시내 순찰을 부탁해.
2: 저희도...
8: 네, 알겠어요. 그럼 출발해볼까?
11: 늦은 저녁, 구조대 일을 마친 타요와 트윗이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12: 타요!
8: 트윗도 같이 왔네?
2: 얘들아!
4: 오늘따라 힘이 없네. 무슨 일 있었어?
8: 신호등이 연달아 고장나서 아주 바빴거든.
2: 힘들었겠다. 그것보다 구조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 신입이라 그런지 내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오늘 신호등 고장은 절대 우연이 아닌데. 분명 뭔가 있다고.
7: 공원 앞 신호등도 고장나서 힘들었어. 어? 아이들이 언제 도착하냐고 얼마나 묻던지.
13: 나도 신호등 때문에 공사장 앞에 갇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화장실 급한 손님까지 타고 있었거든.
14: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전혀 몰랐는데.
13: 로기, 너만 이런 일이 없었다고.
14: 그렇대도 역시 난 행운의 버스라니까.
13: 모두 겪은 신호등 고장을 로기만 안 겪었다고? 설마. 얘들아, 신호등이 고장난 곳이 어디랬지?
8: 그게
7: 놀이공원 앞 사거리.
13: 난 공사장 앞이었어.
2: 로기의 말과 신호등이 고장난 장소, 이 모든 건 바로 그거야.
5: 루키, 신호등 고장의 비밀을 알 것 같아요.
15: 바로.
5: 일단 신호등이 고장났던 곳을 모두 지도에 표시해 주세요.
16: 그건 왜?
1: 우선 타이어 말대로 해보자.
16: 알았어.
5: 그리고 그걸 로기의 노선과 비교해 주세요.
16: 로기랑?
15: 이럴 수가?
16: 두 코스가 정확히 일치해. 더 이상한 건 모든 신호등이 로기가 지나간 직후에 고장났다는 거야.
5: 역시 누군가 로기를 이용해 신호등을 고장낸 거예요.
13: 로기!
7: 로기는 방금 놀이터에 갔는데.
13: 안 돼! 트윗! 어서 가자!
8: 응!
14: 오늘은 뭐하고 놀지? 역시 숨바꼭질이 좋으려나?
13: 잠깐!
14: 뭐야? 너희도 같이 놀려고?
7: 타요가 신호등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어.
14: 잘됐다. 범인이 누군데?
13: 범인은 바로 로기, 너였어.
14: 와, 무슨 소리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13: 그게 아니라 누군가 널 이용하고 있어.
14: 그게 무슨 말이야?
13: 움직이면 안 돼! 고바! 어서 하나누나한테 가자!
14: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3: 이대로 물러설 줄 알고

0: 게!
1: 다행이다. 오빠? 이런! 로기의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바로 이거야.
2: 저게 대체 뭐지?
1: 지금은 모두 삭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3: 아휴, 다행이다. 모두 고마워요.
4: 타요의 추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5: 맞아, 정말 멋진 추리였어.
2: 타요, 아까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미안해.
6: 그래도 절 믿고 여기까지 와주셨잖아요. 두 분이 없었다면 막지 못했을 거예요.
7: 그나저나 저 고양이 그림 왠지 익숙한데.

0: 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미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캐논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한체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히트가, 코드가,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0: 고크의 선물.
1: 얘들아, 오후엔 공놀이 나갈까?
2: 좋아.
3: 왜 그래, 포크?
1: 아, 이 화단 데이지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야.
3: 바람 언덕에 이사 오신 분 말이야. 데이지 할머니는 꽃과 나무를 가꾸시는 분이래.
4: 할머니 댁 정원은 여기보다 훨씬 더 멋있어.

0: 넌 누구니? 알겠다. 멋진 삽과 예쁜 눈에 노란 모자를 쓴 것 보니 네가 바로 포크구나. 구조대에게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다. 만나서 반갑구나. 난 데이지 할머니란다. 내 정원을 구경하러 온 거지? 자, 들어오렴. 너도 꽃을 무척 좋아한다고 들었단다. 그건 회양목이라는 나무야. 혹시 나무에도 관심이 있니? 그래? 그럼 내일 회양목 가꾸는 법을 배워볼래?
1: 얘들아, 내일 빌더시의 새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지?
2: 응, 알고 있어.
1: 종달새 언덕에 도로를 만드는 공사잖아.
3: 맞아.
4: 빌더시께서는 꽤 어려운 공사가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5: 그 근처는 큰 돌도 많고 땅도 엄청 울퉁불퉁하니까.
3: 그럼 내일은 공사 현장에 들러서 빌더시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6: 안녕하세요, 빌더씨.
3: 안녕, 얘들아.
7: 안녕. 홀리 헤로이, 어서 오렴.
4: 공사 진행은 잘 되어 가나요?
7: 아직까진 별 문제 없단다.
3: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7: 그래, 고맙다. 응?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얘들아,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2: 네. 네. 야호! 끝났다.
0: 버크 다 봤단다. 나무 가꾸는 법을 배우러 온 거지? 자, 그럼 이 나무로 시작해보자. 보크는 이 회양목을 어떤 모양으로 다듬고 싶을까? 동그란 모양이구나. 좋아, 그럼 가위를 넓게 벌려서 사각사각 동그랗게 다듬어 보렴. 자신감 있게 해봐. 어머, 포크, 넌 타고난 정원사구나. 정말 잘했다. 회양목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튼튼한 나무란다. 예쁜 꽃을 피우기도 하지. 아, 저기. 저긴 나무를 심으려고 비워둔 자리야.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혹시 여기 멋진 나무가 살게 되면 포크도 함께 잘 돌봐주겠니?
8: 응, 응.
0: 고맙다.
9: 빌더씨, 이걸 어떻게...

0: 저죠. 이래가지고는 길을 만들 수 없겠어요.
1: 그러게나 말이다. 커다란 바위도 그렇고 나무도 떡 버티고 있으니 아무래도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2: 자, 그럼 이제 바위 조각들을 옮겨볼까?
3: 응?
1: 모두들 정말 수고했다.
4: 천만에요.
1: 그나저나 이제 저 나무가 문제인데 저렇게 큰 나무를 함부로 베어낼 수도 없고 아무데나 옮겨 심을 수도 없으니 일을 어쩐다.
2: 저 빌더 씨, 응? 이 문제는 본부로 가셔서 진과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5: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그래, 그게 좋겠구나. 얘들아, 나는 구조대와 함께 본부에 들렀다 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마을로 돌아가 있거라.
6: 네, 다녀오세요.
2: 그럼 우린 가볼게.
6: 잘가 얘들아.
7: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6: 포크! 가자! 왜 그래?
0: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인데?
6: 아, 데이지 할머니께서 너에게 나무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었구나.
0: 그래서 너는 할머니께 이 나무를 선물하고 싶다는 거지?
6: 정말 멋진 생각이다.
8: 할머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고 말이야.
0: 맞아.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당장 도와야지.
8: 좋아. 그럼 서둘러서 나무를 옮기자.
1: 그래서 말인데, 공사 현장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5: 잠시 나무 보호소에 맡겨두는 건 어떨까요?
1: 나무 보호소?
5: 네, 갈 곳 없는 나무를 잘 돌봐준 뒤 좋은 곳으로 다시 옮겨 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1: 그래? 그런 곳에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면 공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4: 네.
5: 그럼 제가 언제쯤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그래, 부탁하마. 뭐? 나무를 당장 옮길 수 없다고?
5: 네, 보호소에서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1: 그럼 공사도 미뤄야 할 텐데 일을 어쩐다.
4: 그러게요.
5: 덤프, 무슨 일이야?
9: 지인, 큰일 났어. 포크가 공사 현장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
4: 뭐?
9: 빨리 좀 와줘.
2: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여기야 여기.
1: 포크 다친 데는 없니? 다행이다. 곧 구조해줄게. 앰버, 나와 함께 나무를 들어올리자. 응. 로이와 헨리는 포크를 꺼내줘.
2: 알았어.
3: 폴리, 준비됐어.
1: 좋아, 그럼 시작한다. 자!
3: 이제 됐어.
0: 크레인을 내릴게.

0: 안심해, 포크.
1: 뭐? 저 나무를 데이지 할머니께 선물하려다 이 사고가 났다는 말이냐?
2: 죄송해요, 빌더씨.
1: 원 녀석들.
3: 일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0: 네, 데이지 할머니라면 누구보다 저 나무를 잘 보살펴 주실 테니까요.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면 공사도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포크,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1: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저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테고 내 고민도 덩달아 해결되니 말이다.
0: 맞아요.
4: 빌더 씨, 그럼 이제 다 같이 포크의 선물을 데이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까요?
1: 좋다, 좋아. 그러자꾸나.
0: 어떠세요, 데이지 할머니? 나무가 마음에 드세요?
5: 그럼, 그럼. 정말 멋진 나무야. 마치 이 자리에 원래 있던 것처럼 딱 어울리는구나.
1: 그러게요. 포크가 이 나무를 왜 할머니께 선물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군요.
6: 네.
5: 포크, 이렇게 멋진 나무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이 나무를 나와 함께 잘 보살펴주자꾸나.

0: 바르게 달리는 풀포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4: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5: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6: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4: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7: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4: 내 꼬리가 저쪽이래.
7: 포키! 같이 가!
8: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6: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4: 다 우주 고철인데?
9: 얘들아, 물러서!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4: 위험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6: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밀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2: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0: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4: 응?
0: 기가 밀다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0: 다 떨어졌어.
1: 다 써버린 거야?
0: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1: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3: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0: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4: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0: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1: 또 시작이네.
2: 어? 저것 좀 봐.
0: 얘기 안 끝났거든. 어?
3: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4: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딩 출동!
0: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4: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0: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5: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0: 잡았어.
2: 우주 쓰레기 발견.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부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아,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바이키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봄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3: 포키보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웨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0: 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2: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0: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움이 떨어지겠어.
1: 부스터 작동!
2: 안 돼!

0: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1: 곧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3: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4: 놀이터 진짜 재밌다.
5: 기가 빌더 오늘도 2호 완주.
4: 한여름 밤에

0: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면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미있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빌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7: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

0: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 자, 가자!
2: 우리만 믿어!
3: 아, 아, 아.

0: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1: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러기도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이야, 엄청난데?
1: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5: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1: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1: 어, 저게 좋다.
4: 우와, 진짜 예뻐.
5: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피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저 어쩌지?
1: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피가 파괴될 거야. 기가밀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8: 그래!
1: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가서 유성체를 막자!
9: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6: 어떻게?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1: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기리밤비더
10: 포키볼 변신 완료.
11: 마이티볼 변신 완료.
12: 레이볼 변신 완료. 완료! 부스터 발사!
13: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1: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4: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13: 그래!
1: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0: 우주 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2: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3: 제일 대피해야 해, 빨리.
2: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4: 어빈!
2: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론

0: 다시 떨어져요! 스키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1: 아, 어떡하지? 내가 못 막으면 화성 전체가 위험해져!
0: 스키 위험해! 빨리 피해, 스키!
1: 로베를 구할 수만 있다면 두렵잖아! 제발 멈춰줘!
2: 스키, 우리가 도와줄게!
0: 정말 용감했어, 스키!
1: 함께 해낸 거야.
0: 기다릴 동안 테라시트를 구했어!
3: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4: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1: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5: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1: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0: 뚱뚱치킨 슈퍼찍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레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퍼지 캔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어쩌다 마주친.
1: 너, 어? 뭐야? 누나, 내 말 들어봐. 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우연히 연예인 봤다. 완전 신기해.
2: 우연? 아니지. 네가 그 시간에 그 길로 갔으니까 만난 거지.
1: 어? 내가 연예인을 보러 일부러 간 게 아니니까 우연히 만난 거지.
3: 아니, 모든 것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너는 오늘 평소보다 30분 늦잠을 잤어. 만약 제 시간에 일어났다면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또 네가 학교를 갈 때 두 개의 길이 있지. 만약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야, 그 연예인은 오늘 차 사고가 날 뻔해서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거라고. 이게 모두 우연일까? 이곳은 수많은 이유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결과다!
1: 어? 아니, 이건 각자 따로 일어난 일이 우연히 겹친 거지.
3: 아니, 오늘 벌어진 일은 다 원인에 의해 결정이 된 거잖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1: 아니라고!
3: 아유, 내 말이 맞다니까.

0: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누나면 다야.
1: 세상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2: 난 우연이라고 생각해.
3: 나도 우연.
4: 우연.
2: 왜냐면 저 누나처럼 그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동생은 이유를 모른 채 그쪽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우연이지 않을까.
4: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늦잠을 잤는데 연예인도 차 사고 날 뻔해가지고 다 우연인 거잖아. 그러니까 필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5: 근데 나는 일단 우연도 맞고 필연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연도 어떤가에 필연이 겹쳐서 그래도 만들어진 결과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필연도 맞다고 생각해.
6: 나도 얘 말에 동의하는 게 그 우연만 있어서는 제가 연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은 운명이 그런 게 꼬리표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
3: 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막 걷고 있었는데 새똥을 맞는 것처럼.
2: 아이고.
3: 진짜로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갑자기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약간 놀라운 일 같은 거를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5: 나는 그 예준이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거는 다 우연일 것 같아?
3: 나는 의도하지 않은 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하는 게 필연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나도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막 스페셜 상품이 막 당첨되고 막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6: 질문은 넌 어떻게 생각해?
5: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닐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필연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우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
2: 그건 우연.
6: 그건 우연.
4: 그건 우연이죠.
7: 필연 아닐까?
4: 그러니까 전날 밤에 늦게 잤다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필연 아닐까?
6: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전날 밤에 늦게 잤으면은 그 순간에 내일 30분 늦게 일어날 거라는 그런 필연이 생긴 거지.
2: 아니 근데 늦게 잔다고 무조건 늦게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이 된 건
6: 근데 어쨌든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말대로 그 복염이 말대로 필연 아닐까?
4: 결국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진 자기 스스로 몰랐을 거 아니야. 뭐 들짐승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코카콜라를 했을 수도 있지 어떤 길로 갈지. 근데 결국 그건 그냥 우연이잖아.
6: 코카콜라를 했기 때문에 이 길로 갔는데 근데 또 코카콜라를 한 원인은 내가 어제 피곤했어. 그래서 코카콜라로 그냥 정해야지 했고 어제 피곤했던 이유는 그 전날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늦게까지 게임을 한 이유는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정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데.
2: 아이고.
6: 저 그 작가님 저 그 진짜 빨리 화장실 좀 가야 돼.
8: 준서가 지금 화장실 가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9: 우연이요.
2: 우연.
5: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제 걔가 물을 먹었으니까 똥을 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똥이 언제 나올지 새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가는 것도 우연이고 그 내가 거기로 간 거는 필연이 맞아. 근데 그렇게 새가 똥을 쌀 줄은 몰랐던 거니까 우연 아닐까?
6: 그 길에 갔기 때문에 새똥을 맞은 거니까 그러니까. 필연 아니야?
4: 근데 얘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얘 말은 결과를 몰랐으니까 우연 아니냐지.
6: 그 필연도 결과를 모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운명을 우리가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4: 나는 필연이라 생각하는 게 나의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결국 오른쪽 길에 뭐 가운데 엄청 큰 돌이 있었어. 그래서 난 그 돌을 걸려 넘어질까 봐 그쪽 길, 다른 쪽 길로 갔어. 뭔가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을 것 같아.
2: 그 새가 똥을 싸려는 것도 우연이고 내가 그쪽을 간 것도 우연이어서 그게 만나서 우연이랬잖아. 나는 오히려 반대로 그 우연이랑 우연이 만나서 필연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6: 나도 너네 말을 듣고 생각이 살짝 바뀌었는데 나도 우연 말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이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새가 그 시간에 배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새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 이게 촘촘히 얽혀갖고, 그 결국 그 한 개의 그 결과라는 그물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3: 결과는 운명 같아.

0: 같은데 그 사이에 있던 과정은 우연 같다고 난 생각해.
1: 우와.
2: 아니지, 아니 말이 맞아, 맞죠, 말이. 우연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인생을 사는 거니까 나는 우연이 인생을 약간 뭔가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주는 묘사라 생각해.
1: 원더라는 영화가 있거든.
2: 아, 원더 봤어.
1: 주인공이 얼굴이 살짝 일그러져 있단 말이야. 주인공은 그 자기 그 꽃꽃이 세우고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 원더의 얼굴이 이상하게 된 거는 결국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 거기서 뭐 몇십억 분의 1 확률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3: 일단 그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도 필연이 되지 않을까?
2: 근데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10억 분의 1의 사람이 걸리는 병이거든? 근데 우리 세계엔 수억의 사람이 있어. 그중 좀 나쁜 사람들도 있고 되게 착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왜 어기가 걸렸냐? 그건 필연이 아니잖아.
1: 그건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
0: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해봐.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우연히. 난 당황스럽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우연히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 걔네가. 나는 거기서도 걔가 되게 책임감 있게, 용기 있게 나의 그 아픔을 인정하고 친구들한테 다가선 게 좀 멋지다고 생각했어, 보면서.
3: 필연이 있으면은 좀 더 준비성을 갖고 아니면은 안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너무 결과만 정해져 있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2: 만약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면 삶은 살 가치가 없지 않아?
3: 그치.
2: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살아야 돼?
4: 그리고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야.
2: 어? 저게 뭐야? 저게
3: 어머!
5: 어머!
3: 어머!
5: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선글라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헬로우.
9: 마녀예요.
10: 헬로우.
11: 너희가 오늘 나를 만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3: 아, 그래? 연예인이야?
12: 아, 연예인이다!
4: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내가 지금 요거트를 빠르게 다 마신 거는 내 우연일까 필연일까?
1: 그거는 필연이지. 목이 너무 많이 말랐어. 그리고 당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트를 홀로 막자. 정신 나가지.
2: 그러니까
13: 요거트를 내가 목이 말랐어도 지호가 안
1: 싫어.
2: 경우의 수가 있겠지. 얘가 요거트 먹을지, 승준이 오빠한테 줄지, 아니면 바닥에다 놓을지, 아니면 밟을지. 뭐 이런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야.
1: 목이 마르다라는
2: 자신의 의지.
0: 나의 생각.
3: 나의 행동.
0: 나의 경험.
4: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14: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5: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16: 충격은
15: 대빨이 그냥 미친놈이에요라고.
17: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고.
15: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집에 돈이 있는 것 봐요.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8: 하나만 넣어볼게요. 하나만 넣어볼게요.
19: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7: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19: 절대.
15: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20: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
15: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21: 티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3: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5: 떡이랑 같이 먹어봐.
0: 나도.
4: 닭고기가 킥이다.
3: 와, 쫄깃쫄깃하네.
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5: 그것도
2: 잘 어울려.
6: 스테라 떡볶이.
7: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8: 지금 39도.
9: 39도.
10: 또 나왔어. 아씨, 와, 냄새 죽인다 진짜. 똥 뭐 할 리필이에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을 안 나오면 진짜 죽인다 다. 다음에 가는 게 마지막이 그게라서
11: 파이팅하고 와보래.
12: 아까 승하자. 아까 승
13: 대한민국.

0: 너무 좋은데.
1: 와, 나일강 보면서 수영할 수 있다. 대박.
0: 수심이 괜찮나? 아니, 기본이 여기는 1.7이야. 키즈에서 놀아야겠네.

0: 한경이 씨 죽였어.
1: 오.
0: 근데 얘 프로 선수래.
1: 아 진짜?
0: 이게 휴일이지. 그거 쳐.
2: 아 수영아 진짜 좋더라. 잔다고 못 간 게 진짜 아쉽다.
3: 나 잤어. 나 완전 꿀잠.
2: 수영장 LA인 줄 알았다 진짜.
3: 나 거의 11시에 일어났어. 너 수영 잘해? 너 발 안 닿으면 무서워하잖아.
2: 발 닿는 데 가세요.
3: 아.
2: 발 닿으면.
3: 야. 어, 오라버니.
2: 어?
3: 어머니. 오빠는 뭐 했어요?
4: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나는 이제 오늘 이동만 하는 거잖아.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될까? 근데 공항에 가도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2: 공장이 공항 비싼데.
4: 비싸요, 그렇지.
2: 근데 우리 빚도 있어, 이반.
3: 아, 맞다. 갑을.
4: 근데 빚을 갚는 거 사실은 우리가 돈 벌어서 갚는다고 하는 약속은 안 했잖아.
3: 그러면 개인적으로?
4: 그럼, 아니, 개인적으로. 2만 원만 줘.
3: 줘.
4: 아, 일단 있으면.
3: 오케이.
4: 어, 가자.
3: 갈까요?
2: 아, 배고파. 진짜 배 너무 고프다.
4: 가자, 가자.
3: 아니, 근데 확실히 공항이 좋긴 좋다. 라면 냄새 나지 않니, 어디서? 약간 컵라면 냄새.
4: 여기 라면 있잖아.
3: 어, 여기 라면 파네?
5: 맞아, 맞아.
2: 치킨 플레이버, 치킨 라면.
3: 치킨 라면.
4: 저는 같은데?
3: 치킨 라면 한번 먹을까? 돈 되나?
2: How much this one?
3: 150.
4: 150.
3: 150. 세 개에 4,500원?
2: 한 개에 4,500원.
3: 한 개에 4,500원? 두 개만 시킬까? 두 개만 시켜서 맛만 볼까?
2: 두 개
4: 아, 그렇게 하자. 좀
3: 두 개만
4: 비싸다.
3: 시키자. 궁금하다. 이집트 라면? 딱 좋다.
4: 오케이.
2: 땡큐.
3: 땡큐.
2: 수프를 안 넣어주네.
3: 수프를 나중에 넣나 보다. 옛날에 이경규 선배님이 했던 라면 브랜드
2: 볶면.
3: 볶음면 맛나지.
2: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는. 죽이네. 아침에 저기 수영하니까. 성훈이 형은 지금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고.
3: 배가 아프시대요. 근데 오히려 준빈이 한 개를 온전히 먹을 수 있으면 기분이 좋아 보인다.
2: 갑자기 배가 아프셔가지고 마음이 아프긴 한데.
3: 수영하고 또 먹는 라면이 맛있잖아. 근데 우리가 어쨌든 어제 농장일도 하고 또 어제 우리가 그 배 위에서 또 판매도 해보고 우리가 돈을 어제 한 얼마를
2: 어제 번 거를 어제 번 거 세볼까요? 500, 600, 700, 800.
3: 괜찮아. 오랜만에 돈 봐서
2: 870.
3: 870.
2: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3: 안 끝났다고?
2: 그 라면 먹고도 돈이 남았어. 540, 550.
3: 550. 오. 우와.

0: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지금 4만 원 정도 있는 거 아니야?
1: 우리 빚이 2만 500원이니까 빚 갚고 2만 원 남아요.
2: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0: 아니, 그러면 만 원만, 만 원만 갖다 드려. 먼저 만 원만 갖다 드려.
2: 일단 만 원만, 일단 만 원만 줄까? 어.
1: 정말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든든한 채무자예요. 어.
3: 720 갚기로 하셨거든요.
1: 720 빌렸습니다.
2: 720, 350만 갚자. 350. 오케이. 갚겠습니다. 네. 네. 그 난 개인적으로 뭔가 카이로 갔다 룩소로 왔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가잖아요, 오빠.

0: 열심히 돈 모아서 나는 정말 해산물 파티는 좀 한번 하고 싶어.
1: 거 디저트도 유명한데.
0: 디저트가 유명하지.
1: 디저트랑 해산물이 유명한데.
0: 그거 두 개는 우리 꼭 한번 누려봐야 돼.
2: 그걸 한번 먹어봐야 돼.
0: 또 잘 한번 가봅시다, 알렉산드리아로.
2: 자,
0: 또.
2: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자.
0: 바깥 하러 가야지.
1: 지금부터 2시간 55분 걸리네.
3: 아, 너 몇 킬로야?
1: 190킬로요.
3: 190킬로?
2: 아, 시간 걸리겠다. 차가.
1: 언제까지 차가 막히면. 저 앞에까지 꽉 막혔는데?
0: 쭉쭉 간다, 쭉쭉 가오. 쭉쭉 간다.
1: 쭉쭉 가자, 알렉산드리아로.
4: 아, 배고파.
0: 나도 배고파.
1: 우리 라면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네.
2: 오, 야, 앞에 칸판 봐봐, 칸판.
1: 와, 지기네.
0: 지기네.
1: 와, 살아있네요.
0: 야.
1: 딸들 피자.
0: 우와, 우와.
1: 또 있나? 드라이브스루 하면 안 되나?
0: 우와, 드라이브스루.
1: 아, 드라이브스루 하면 돈이 없구나, 우리가.
0: 가봤자가 우리가 갈 수가 없어.
1: 그냥 진짜 쓱.
2: 그래요, 수루만 하면 돼.
0: 아무것도 안 사고. 샀습니다, 샌드위치. 우리가 300?
2: 300?
1: 300 썼어요.
0: 300 썼어. 확실히 여기 앉아서 먹을까봐요.
2: 그래, 앉으자.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 확실히 가격대가 좀 있네.
0: 먹어봐.
3: 자, 야, 이거. 샌드위치.
1: 맛있다.
2: 와, 샌드위치도 진짜 엄청 심플하네.
0: 되게 간단하게 돼 있고, 뭔가. 얘네도 세 명이네. 얘네도 세 명이서 지금 밥값 하네.
1: 그래, 그래.
0: 미모가 또 밥값이니까. 근데 우리 숙소를 예약해야 되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애플에서 그거 할 수 있거든.
0: 아~
2: 호텔에 또.
0: 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네.
2: 근데 야, 그럼 원하는 거 뭐 있어?
0: 원하는 거?
2: 그럼 따로 반, 반은 따로따로 있고.
0: 네. 어, 뭐 그런 식으로.
2: 화장실, 호텔. 화장실.
0: 저는
1: 없어도 돼?
0: 화장실은 있어야지.
1: 화장실이 없으면 숙소가 아니죠, 형님.
2: 10번 자면
0: 1박 리워드를 준대.
1: 오, 쿠폰 같은 거네.
2: 와, 근데 10번은 그냥 몇 번 가면 바로 10번 자잖아.
0: 바로
1: 그러면 1박이 또 리워드가 되네. 그럼 우리도 지금 1박 해버리죠?
0: 네. 좋아.
1: 감튀긴 뭔데 보여, 뭔가.
0: 뭔데? 아, 오빠 왔다.
1: 아, 여기.
0: 그날이다, 그날이야. 봐봐. 잠깐만, 두 장이고 일단 모집 인원 한 명, 인당 300 이집트 파운드고, 출근 시간이 근데 오전 5시예요.
1: 5시, 지금.
2: 야, 지금 몇 시인데?
1: 지금 10시 10분인데 5시.
0: 근데 오빠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새벽 출근하시는 분은 오전 7시에 퇴근이야.
1: 그리고
0: 모집 인원 2명, 인당 200 이집트 파운드, 이게 확실히 세요. 100이 더 세. 원하는 생선으로 점심을 준대.
1: 우와.
2: 준다고?
0: 생선 가게 알바생인 것 같아요. 또 할래?
1: 배달할래?
0: 너 하자.
2: 와.
1: 아, 일하자니까 갑자기 고개 돌리네.
0: 고개 돌리네. 네.
2: 그럼 마지막에 나는 그러면 한 명, 이거 제일 비싼 거 나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볼게.
0: 열심히.
1: 300파운드, 9,000원짜리요? 우리는 생선 가게 알바생이네, 그러면.
3: 오케이, 오케이.
0: 생선 가게에서 처음 일해봐.
2: 생선? 그러네. 빨리 가자, 우리.
0: 오케이.
1: 오케이.
2: 여기서 또 몇 분 걸리지?
1: 여기서 1시간 반.

0: Alright, nice meeting.
1: Let's go.
0: Let's go. Yeah. 이게 생선 사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2: 아.
1: 아.
3: 10 ونص
1: لا 10
3: لا لا لا احمد
0: احمد ازاي يا عم 10 يا ابني مفيش 10 لا يا ابني مفيش 300 جرام في
1: وزنها 10 انا 10 ونص غالبا كده اه ده انت
0: ايه 이름 뭐야 이름
4: 이슬람
0: 이슬람
4: 이슬람
0: 이제 추
4: 이슬람
0: 아 추 여기는 아침에 몇 시부터 해요?
4: 사드니
0: 2시 와 여기서 몇 년 그 일을 하셨어요?
4: 하와리 18년 전에
0: Long time.
4: 나 한디 37 어서.
0: 와, 근데 완전 아기 때부터. 와, 대단하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정도 이제 실어야 돼요?
4: 야네, 뭉큰 밑에 아, 다만이.
0: 와, 무슨 말이 어머.
4: 알. Come on. Hey, one, one, one, one. Nice.
0: Okay.
4: Come on here, four.
0: 아, 야. 아, 오케이.
4: 원, 원.
0: 원, 원.
4: Here, here. Skip here. Okay. 딜라 알라 살라 딜. 쉬워, 쉬워. 마시. الواد يعني تعس البقى عشان كباقة لسه جاي
0: ها واه ما يهم سيدا اوه
4: Yeah.
0: 와, 근데 예쁘다. 여기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4: 어.
0: 아, 어때요 여기는? 좋아요.
4: 아흐라 바나. 아로스 아로스틸 바하르 무타와스. 다가가요.
0: 어 이거 뭐예요?
4: 네 안에 비 그다 임시 하손.
0: 아.
4: 라 خف خيو خف معانا كده اديله اديله.
0: 그럼 쉬는 날이는 있어요?
4: No.
0: Oh, no. 와, 쉬는 날 없이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4: 빌 아얏 바스.
5: العيد
4: الكبير والعيد
0: الصغير
4: السلام عليكم نعمل ايه بقى اكل العيش
0: 우리가 쉬고 싶다고 하는 건 말도 못 하겠네
4: This is here
0: oh.
4: Okay.
0: Okay.
4: يلا بقى اول زبون هنا This is here Come on تعال Enough Come on.
0: Huh?
4: This is... Go here. What's it that?
0: 여기, 여기, 체크 하는 건데, 하나씩.
4: 미사리 안 나, 백.
0: 예. 예. 이거 매일매일 혼자서 하세요?
4: 어.
0: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도. 와.
4: 아, 네, 아메리카. 여보. 나다. 와, 또, 아. Come on. Come on again. Come on again.
0: Okay.
4: One only. This is here. Brother Fire said that. This is here.
2: Ah, it's okay. This. Yeah. 아무래도 그 지인구 타이밍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그런 거를 처음에 보면서 어떤 속도에서 움직이는 건지 옮기는 습관 같은 거 어떻게 옮기는 건지 그거를 보면서 쉬고 싶다고 하는 말이 못 하겠어요. 네.
4: Come on. Let's snap. Come on.
0: 오케이. Okay.
4: 안녕하세요. Okay. 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Okay.
0: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4: Okay. 안녕하세요.
0: Okay.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Okay.
4: 안녕하세요.
0: Okay.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Okay. 안녕하세요. 아 근데 계속 있으니까 좀 익숙해가지고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는 건데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일단 300 받았다. 자 가자 그러면. 아 가자. 아우 수고했다.
5: 아니 근데 나 이렇게 신기한 건물
6: 유럽의 생선 가게 막 그런 데 가나 그러면?
5: 어제 생선 가게라고 적혀져 있었으니까.
6: 그러니까 유럽의 느낌의 그런. 이탈리아 시장 느낌인 것 같아?
5: 이거 엘리베이터가 왜 안 되냐?
7: 형들,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7: 대박이네.
8: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9: 쫄깃쫄깃하네.
7: 떡볶이.
9: 잘 어울려.
1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여기 잘 고장났더라.
5: 땡겨볼까? 아, 와이프.
6: 와이프나?
5: 나 이게 오씨 너무 신기해. 나 이렇게 개방형
6: 슈퍼 오픈
5: 슈퍼 오픈 이렇게 사람들이랑 인사도 할 수 있어. 나 이거 미국 영화에서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6: 그러니까 성훈이 형은 잘 갔다 왔겠지?
5: 성훈이 오빠? 성훈이 오빠가 5시에 나갔으니 다 일하고
6: 이제 오시겠네.
5: 오실 것 같아. 우리 출근 걸어서 하나 보다.
6: 걸어가는구나.
5: 야, 여기 너무 좋다, 준빈아.
6: 그래?
5: 약간 저기 막, 저기 속초 중앙시장 이런 데인가? 그,

0: 와, 이건 뭐야?
1: 오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0: 오징어 진짜 많다.
2: 야, 생선 특이하게 생겼네.
1: 우와, 크다, 생선. 생선 냄새 이제 확 올라온다.
0: 괜찮겠냐?
1: 와, 여긴가 봐, 중이다.
0: Today we work here?
3: Yes.
1: 오!
4: Hi,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4: That's good.

0: 오케이, 클린, 클린, 클린, 클린.
1: We eat it for
0: the cats. 강아지 고양이한테 주래. 오케이, 오케이, 피니쉬. 아, 준비라. 나 이거 어떡하니.
1: Not difficult. You try, just try.
0: From here, 아, 오케이. Here.
1: Yes. So where?
0: 위에. 느낌이 서걱서걱해.
2: 위에, 근데 왜 계속 나는 안 시켜?
0: 너는 안 시켜줘.
2: 난 되게 자신 있거든.
0: 준비는 사실. 이렇게.
2: 나 되게 재밌긴 하다.
0: 이렇게.
3: 아,
0: 이게 다 약간 각도가 있네, 나름에. 아우, 준비나.
1: Continue.
0: 비닐. 비닐. 아, 반대.
1: Yes.
0: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비닐.
1: Yes, yes. 비닐. Okay, it's okay, it's okay.
0: 오, 근데 비닐이, okay. 오, 되게, okay. 되게.
1: Yes, yes.
0: 오, 준비나. 오, 준비나. 너무 잘했다, 준비나.
1: Yes, yes.
0: 이렇게.
2: 나는 뭐, 부산 사람이라.
0: 아, 오케이, 오케이.
2: This is like this.
1: Like this.
0: 근데 비닐이 되게 잘 벗겨진다.
2: 어, 그러니까 이거 어려웠는데 건데. 오. 여기 이 비닐은 되게. It's good?
1: Yes, it's good. Very good.
0: 이거 잘했다.
1: Just clean.
2: 나 재밌어, 이거.
1: Hey, hurry up, hurry up. Clean this. This one and this one.
0: This one. Thank you.
2: Thank you.
0: Sorry, boss. 어우, 야, 얘네 또 왜 이렇게 크냐. 어우, 준비라. 너 이거 내장 어떻게 뺐어? 느낌이 약간 내가, 이상해.
2: 이렇게 하자, 나누자, 그러면. 내가 내장을 뺄게. 어. 너가 잔디밭 정리하자. 아니,
0: 너 이거 어떻게, 내장 어떻게 뺐어?
2: 내장? 와, 얘는 내장이 많네. 왕거이네.
1: Finished?
0: No, no finish. 이거 알려줘요.
1: You are loser.
0: 알려줘요.
2: 아, 루저라.
0: 나 루저래?
1: You can't
0: Sorry, I'm loser. Okay.
1: I will not pay for you.
0: Uh-huh.
1: You will pay for me.
0: 돈 안 주신대? Sorry. Sorry, teacher.
1: Come with me.
0: Come on. Why come on?
1: Why?
0: 근데 선배 여기서 어떻게 일해요? 눈이 너무 아픈데? 눈 안 아프세요? 어. 아. I miss you, my mom. I miss my father. Oh my god, so sad. So sad. 이거라도 쓰고 해야겠네. 이렇게. 이거 쓰고 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눈 아파! 아우, 이게 연기가, 이게. 선생님, 이거 몇 도 정도 돼요?
2: 나고 중요하잖아, 나와야
0: 500도! 500도!
4: 샤워에 데려와야지.
0: 오케이, 알겠습니다.
4: 하드.
0: 알겠습니다. 하드. 알겠습니다.
4: 어디?
0: 알겠습니다. 여기 주.
4: 데려와야지.
0: 알겠습니다.
4: 얄라.
0: 지금 바로 구워요.
4: 얄라. 샤워에 깨졌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무슨 가루예요? 뒤집어요?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아.
4: 다음 회에 이제 나를 보내가 다른 방식 쓰나?
0: 아우 눈 아파.
4: 2분의 샤위 아마드 안올,
0: 또 왔어.
4: 2분 샤위 아마드 안올, 들어와야지. Now!
0: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4: 2분 샤위 아마드 안올.
0: 알겠습니다.
4: Now!
0: Now! Now! Now!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다레 마리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따닌. 따닌. 따니? 따니? 자, again. 오케이. 따닌. 조금만.

0: 나우 선배님,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참 신세하네.
0: 5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거겠네요. 여기서 태어났다고요? 와, 대박이다.
1: 아무리캠 세베이.
0: 70살? 너무 영하세요. So young.
1: No, no, no, no.
0: Oh my god. 아니, 27살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
2: 이제 빠르지. 이 작은 건 껌이다, 껌. 이번 일이야말로 정말 밥값은 해야지 걸맞는 일이 아닌가.
3: 이제 직접 손질해서 드시면 되겠네요.
2: 아, 그니까. 이게 이제 유부남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4: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Where did you learn?
4: 제가 그 구웨이트 말해, 구웨이.
2: 아, 구웨이트?
4: What's your name?
2: 윤빈.
4: 윤빈.
2: What's your name?
4: 와엘.
2: 와엘.
4: 와엘.
2: 와엘.
4: I speak the 김양일.
2: 김영일?
4: 예. 김양일.
2: 김영일? 김영일?
4: 예. It's a big boss in Korea.
2: 아? 아, 아 me, South Korea. South. No North. No North. Me, no, 김정일. 네. 아, 김정일이냐고. 너 김정일이냐고.
5: Hey, coming.
2: 아, coming.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1 kilo. 아. 1 kilo.
0: 1 kilo.
2: Kilo down.
5: 140 baon.
0: 아,
2: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오케이.
2: Kilo down 4,000원밖에 안 하네.
3: 그러네, 좋네.
2: 어,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
3: 괜찮다.
2: This 1 kilo down, how much?
5: 18 바오.
2: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5, 6만 원인데요. 왜 이렇게 싸요?
0: 선배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여기도 시장에서 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 골라, 골라, 잡아, 잡아.
5: 리세게!
0: 리세게!
5: 배달 알마 아디야 리세게!
0: 선배님 70살이신데 목청이 왜
2: 이렇게 70살이죠?
0: 어. 선배님 70살이셔.
2: 어.
0: 선배님 목청이 왜 이렇게 크세요?
2: 어, 알토야, 알토. 리세게!
5: 배때 알마 아띠야 리세게!
2: 배때 알마 아띠야 리세게.
5: 어.
2: 배때 알마 아띠야 리세게!
0: 배때 알마! 야 리세게! 리세게!
5: 배때 알마 아띠야
2: 리세게! 오늘이 제일 싸요. 메야, 메야, 투데이 메야.
0: 스페셜 디쉬. 예스. 원 킬로.
2: 오케이, 오케이, 원 킬로. 원 킬로.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빅 사이즈. 담아드릴까요?
0: 베리 프레쉬.
2: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아, 땡큐.
0: 선배님, 여기서 일 오래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또 70살이셔서. 진짜 죽을 때까지요?
1: 나 피시러 안 만들었어.
0: 와, 안 쉬고요?
2: 안 힘드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1: 배째 아줌마 안 들려 우리 시작해.
0: 배째 아줌마 안 들려 우리 시작해.
2: 대 안마 디어리 세계.
0: 아, 땡큐. 땡큐.
5: 리세계.
0: 이거였나? 이거는 이거야. 돈 없어. 맞나?
2: What are you doing? You are fired. I'm too old for fire.
0: No fire.
2: No.
0: No fire.
2: Choose what you want to eat.
6: Hello.
2: And come inside and eat it. I want to try Nile fish. This one is okay? Yeah, I'm good. An Arabic booty.
6: 어, 숭어구이 맛있겠다. 나이가 괜찮은 거다.
2: You what?
0: 난 바다, 난 바다.
2: Octopus?
0: Octopus good. Octopus
2: good. Okay?
0: Okay, good.
6: 아, 배고파. 아, 일할 것 힘들다. 기대된다. 나일강 생선. 오, 나왔다.
0: 와우.
2: 와.
0: 와. Thank you.
2: Thank you.
0: 와, 이것도 구우시더라고. 가지도 엄청 구우시더라고.
6: 다 샀는데?
0: 그치.
6: 우리 일 못해서 다 태워줬나?
0: 산 게 아닌 것 같아. 열어볼까?
6: 우와.
0: 껍질만 탔다. 아. 너무 맛있다.
6: 아, 진짜 맛있네 이거.
0: 진짜 맛있어?
6: 응. 진짜 맛있다 이거.
0: 아, 너무 맛있어요. 우와. 모든 맛있는 게 밖으로 절대 새 나가지 않고 안에 그러니까,
6: 이게 태우니까 어, 안에 그 기름이랑 그 살이 촉촉하게 해가지고 와.
0: 너무 맛있어.
6: 그냥 지중해다 여기. 와.
0: 너무 맛있잖아. 우와.
2: 와.
0: 그리고 이게 너무 맛있어. 이라고 먹어서 맛있지.
6: 라임이 1등이네. 나니까.
0: 섹시푸드.
6: 야, 이 집 1등 이유가 있네.
0: 맛있네.
6: 응.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그 맛의 도시라던데 진짜네.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한번 보고 여긴 꼭 와야겠다.
0: 꼭 와야 돼.
6: 응, 진짜 와야겠다.
0: 일하고 나서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6: 아, 이거 밥 제대로 했다, 오늘.
0: 어.
6: 소스가.
0: 준빈아, 그래도 우리 밥값 했다.
6: 성훈이 형 밥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0: 오빠.
6: 우리 지금 400이나 벌었으니까.
0: 어.
6: 우리 지금 12,000원 벌었는데 우리 밥을 먹었잖아, 우리.
0: 그러네.
6: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진짜 이집트 진하게 먹고 가자.
0: 진하게 먹고 가자!
6: 오케이, 렛츠고. 와, 밥값 굳었다. 밥값은 굳었어.
0: 굳었죠. 코너 속의 코너. 우리 택시 타고 갈까 봐요. 달달한 디저트.
6: 저거 타자. 저거 잡자.
2: 이거?
6: 헬로. 여기 택시가 다 노란색이네.
0: 오빠가 앞에 타세요.
2: 네, 앞에 잡까?
0: 네.
2: 오케이.
6: 와, 이거 라다네, 라다.

0: want to try dessert? Dessert place. Okay, dessert. Good dessert.
1: Go, go, go dessert.
0: Okay, let's go. 가도 돼요. Let's go.
2: 오빠, 창문 여는 거. 이거 돌리는 거다요? 밑에?
1: 그렇지. 옛날의 스타일이지.
2: 옛날 스타일.
0: 이게 와. 이 차가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인가 70년대 만들어진 러시아 차예요.
1: 60년도, 그 정도 되지, 이거는. 50년 이상 되는 차 아니야?
0: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가면은 시골 가면 있는 차예요.
1: 대박이다. 처음 봤다.
0: 가는 게 신기한 수준?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1: 맞아, 맞아.
2: 근데 오빠, 여기 건물들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1: 옛날에 붙어 있는 건물이 다 100년 넘었대.
2: 100년이 다
1: 넘었대. 100년, 다 넘었대. 근데 그,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그 크락션 안 나네 싶어서 크락션 그게 없어, 여기.
2: 크락션이요, 노클락션이요.
0: 그러니까 보통 여기 정도 왔으면 클락션 10번 이상 올리는데.
1: 그러니까 한 번 놔드렸는데 보니까 크락션 없어.
2: 와, 완전 클래식이다. 와. 그래도 여기는 나름 또 약간 요즘 스타일의 또 가게들이 많네.
1: 그러네. 이쪽에는 조금 시내 쪽으로 들어왔다.
2: 약간 김.
1: 오, 해봐봐.
2: 옷도 이쁘고 약간 동대문 같아.
1: 동대문이야.
2: 동대문. 여기도 전철이 있나?
3: 사장님 안 더우시나? 골덴 바지 입으셨어. 골덴 바지. 골덴 바지가 겨울 바지잖아.
1: 그러니까.
3: 대단하시다.
0: 대단하다. 진짜 단 한 명도 반바지를 안 입는구나.
3: 남자들도. 그치?
1: 아 그래, 남자도 반바지 안 입는 거야?
0: 남자들 반바지 입는 게 거의 그거래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한테 죽음을 달라 이 정도로 안 입는데.
1: 아 그래?
0: 네, 여기 무슬림 분들은 남자 중에 반바지 입는 한 번도 없잖아요.
1: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입는 걸 진짜 여기 사람들 희한한 거네.
0: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신기하게 본대요. 반바지 입는 것도.
2: 여기예요?
1: 쿠란.
2: 쿠란. 오케이. 여기 다시 또 날씨가 변하시다.
0: 잠깐만, 나 너무 바지가.
2: 오빠, 얘 너무 하이실종 아니에요? 바지를 좀 올려.
1: 진짜 너는 진짜 잘 어울리네.
2: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뭔가 그쪽 사람 같다. 근데 생각. 그리고 지금 너 옷이 어디 나라 옷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이집트 옷인지 어떤 원주민의 옷인지.
0: 국적이 좀 모호하네.
2: 국적이 좀 모호해.
0: 발음 날리니까
2: 조심.
1: 자, 어디라고 했죠? 이쪽이라고 했었나?
2: 이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0: 일 끝나고 여기 쇼 길거리 돌아다니기 너무 좋다.
2: 너무 편안하다, 마음이.
0: 마음이 이제 그 다음날 일 뭐 할지 걱정이 없잖아.
1: 여기인 것 같아. 야, 은주야.
0: 우와.
2: 귀엽다.
0: 여기 그거야.
2: 우와, 스위트.
1: 미스터 스위트.
0: 우와, 맛있겠다. 와,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
2: 가보시죠, 오빠. 우와.
0: 우와, 여기 진짜 맛있겠다.
2: 젤라...

0: 감동이다 이러고.
1: 너무 좋다.
2: 근데 은지는 뭐 먹고 싶은 거 뭐가 있었어?
1: 이런 아 이런 실. 이런 아 맞아 맞아. 실,
0: 이거잖아. 이거잖아.
3: 어. 이거 뭐야?
1: 이런 실 같은 거.
0: 이게 그
2: 과자.
1: 과자.
0: 터키식이랑 진짜 섞인 건데.
1: 맞아. 어. 오. 맛있겠다.
2: 와, 아, 누바이 초코 같이 생겼네 이거.
0: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와.
1: 대추 들어갔다 이거 대추. 와. 여기서 시켜야 되나?
0: Order here.
4: I want to buy an internet. Yeah.
0: By kilo. This by kilo. By kilo? Yes. 키로로 판다는데요?
1: 아,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데. 아?
0: Minimum weight, how much?
4: Quarter.
0: Quarter kilo? So minimum weight, please. Minimum weight.
2: Here you go, this one. 아이스크림 먹을까?
0: 아이스크림 먹자. 와, 드디어.
1: 오빠 아이스크림 골라요.
2: 아이스크림, 어.
0: 유후. 알아보네. 우리 비주얼로 골라야 되네. 랜덤 뽑기 가져.
1: 랜덤 뽑기.
0: 오케이. 아이스크림 랜덤으로 가져.
1: 난 상큼을 골라볼게, 핑크.
0: 올? 올 투게더? 250?
5: 260.
0: 60.
1: 주시려나 보다.
2: 옛날 커피
0: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 맛이 난다.
0: 목욕 다 끝나고 그 좀 해난 거.
1: 맛있겠다.
2: 야, 우리
1: 먹어보자. 상큼해.
2: 자, 먹어봐봐. 커피.
0: 전 잘못 산 것 같아요.
2: 미친지?
0: 내 거는 미친 듯이 달아.
2: 달아?
1: 오빠 거 그거다. 더 아이스크림 더 우와. 그냥 더.
0: 와 이거 완전 더. 네. 내 거 너무 달지. 광적으로 달아 이거.
1: 야 이거.
2: 아 진짜 딸기.
1: 상큼해. 야 준빈아 이거 너 너무 달다 야. 와.
0: 나 거의 각설탕 떠. 어 뭐야. 어. 얘는 또 너무 시다.
1: 치즈.
2: 아 그게 맛있는데.
0: 어우 셔. 이건 너무 달아. 우리들이 섞어야겠다.
1: 어 맛있다 근데.
0: 네 거는 콤살콤 맛이야.
1: 상큼해.
0: 아 근데
1: 상큼하다.
0: 마실 거 안 먹고 떠나서 아이스크림 자체를 처음 먹지 않아요 우리?
2: 맛있다.
0: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못 먹었잖아. 디저트.
1: 우와 이게 그거구나 산 거.
0: 4,500원이야.
1: 아 포장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2: 어. 그럼 먹어볼까?
1: 네. 이 약간 실 같은 거가 난 되게 맛있었거든 옛날에 저기 아부다비 갔을 때.
2: 피스타 아, 안에 피스타치오가 들어있다. 이게.
0: 어 맛있다 이거.
2: 너무
0: 맛있네.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신다래 그거 해가지고 명동에서 받아.
1: 꿀다래.
2: 나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
1: 맛있네 생각보다.
0: 야 근데 이거 먹고 싶.

0: 먹고 싶은 맛 하다.
1: 와, 이건 맛있냐.
2: 와.
3: 사치 부리는 맛이야.
0: 아, 이게 행복이다.
1: 아, 배고파.
3: 아유.
1: 달기 오, 달라. 오케이, 가자, 그래. 와.
0: 아,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갔다. 이제 여행 온 것 같아.
3: 달달한 거 하고 오니까, 그지?
0: 아, 너무 좋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1: 어, 진짜 나 여행 갔 오는 느낌 있잖아. 네. 그냥, 그지?
3: 근데 저거 옷 멋있다. 방금 봤어요? 검정색? 블랙? 블랙? 이 블랙 옷 멋있지 않아? 김. 야. 이렇게 세트로 쫙, 이게.
1: 한번 가보자.
3: 한번 가보자.
2: 나는 여자 거 많이 사거든.
3: 원래도?
0: 아, 원래도?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근데 형님.
1: 그래, 큰 거, 그러니까.
3: 사이즈만 잘 사주면.

0: 아니 이런 거 나 또 잘 어울리고.
1: 그러니까 그, 어. 이런 거 아니 집에 안에서 야, 입는 거야.
2: 가운 대신.
1: 그러니까 그런
3: 원래 너가 입는 옷 아니야? 어 봤는데 분명히.
1: Hey bro. 무살라 어디 갔어?
3: 그거 입어보려고요?
1: 어 이 색깔이.
3: 브라더.
1: 아,
3: 지나가다 난 그냥 지하철을 그냥 여성복 매장인데 여기서 옷을 찾네.
2: 이것도 이쁘네. 이것도 이쁘네.
3: 지금 저기 아저씨가 신났네.
2: 아, 오 이거.
3: 이거는 한복 느낌인데?
2: 헉? 오빠 이거 멋있다 이거.
3: 이건 갔으면 딱 맞겠는데?
2: 오 오빠 이것도 괜찮은데요?
3: 이거는 되게 집에서 혼자 샤워하고 그 와인 한 병 들고 있으면 진짜 부자같이 보일 것 같아.
4: 부자같이 열심히 해야지. 이것도 하나 살게. 이거 스위. 오케이. It's done.
3: 세 개나 사요?
4: 됐어 이제 됐어.
2: 됐어. No.
4: How much is it?
5: 5,519.
3: 아? 다해서 15만. 브라더.
4: 5천만 하면
3: 브라더.
4: 4,500
3: 가죠. 브라더 오케이? 밥입 굿 오케이?
5: I don't have discount.
3: 아이, 디스카. 아키야마 also good.
2: 뚜리, 세 개, 쓰리, 쓰리.
4: Come on.
3: Come on, man. Come on.
4: 누가?
3: 안 깎거든.
2: 너무
3: 확실하다. Why no discount? 정찰제네.
2: 정찰제인가 봐.
3: 안 깎아주네.
2: 너무 비싸다.
4: Okay, good. Credit card? Credit card?
5: Yes.
4: 이거는 사비로 사야지.
2: 사비로. 오케이.
4: 진짜 이런 거 입고 와인 먹으면 진짜 바보 같더라.
3: 드라마 주인공.
4: 그러니까.
2: 펜트하우스.
3: 회장아들.
2: 아, 주단태.
3: 회장.
2: 주단태를
4: 원하는데.
3: 추회장. 추회장 룩이었어.
4: 오케이.
3: 바이바이. 인샬라.
4: 근데 너도 눈치도 빠르네. 내가 보는 거 알고.
2: 어. 왜냐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
3: 아. 여성구멍매장 쇼핑은 처음이야.
4: 아, 뭔가 쇼핑 하니까 내가 기분이 풀리네. 뭔가 열심히 하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 살려지네, 진짜.
2: 갑자기 텐션 확 오르죠?
4: 올라가네. 오, 바다. 오, 느낌이 캘리포니아네.
3: 와, 진짜 휴가다. 와, 여기 너무.
2: LA다, LA.
3: 너무 산타모니카인데?
4: 어, 바다 냄새 난다.
2: 그니까요. 짠내 난다, 짠내. 여기 하루 있는 게 너무 아쉽다.
3: 여기가 진짜 예쁘다.
2: 여기가 진짜 예쁘다. 지금 타!
4: 여기 앉아, 여기.
2: 오케이.
4: 여기.
3: 아니, 너무 매력 있는데, 열차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4: 이것도 오래됐지.
3: 와, 수동으로 간다, 수동으로.

0: 아, 소금. 얼마지? 공짜인가 이거?
1: 이거 돈을 아마 내야 될 것 같아, 그치?
2: 내릴 때 내려야 되나?
3: 그거 또 왜 안 가지?
4: 사람 차야 되나 봐요.
1: 여기가 종점인가 보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나 보다.
2: 이거 타고 어디 가는 거야? 바다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0: 이거 타고 밥 먹을까요? 해산물로 더 먹을까요?
2: 그렇지. 해산물도 먹어야 되잖아, 여기 왔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거 타고 가다가 바다 보이면 내리죠.
1: 우와.
0: 또 여행의 묘미가 아무데나 내리는 거니까.
4: 소리 봐.
2: 이제 가는 건가?
4: 어, 지금 이 같은 소리 나는데.
2: 우와. 저기 갑자기 출발.
4: 와, 소리 전기 없어.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 나온 소리다.
1: 이 소리가 무슨 돌아가는 소리인가?
2: 네, 세란 세란 이게.
1: 부딪히는 소리.
2: 와. 야, 이거 극장이야, 이거 시네마.
4: 시네마, 와.
1: 극장.
4: 와,
2: 그치?
4: 진짜 옛날 세극장.
2: 완전 세극장.
1: 아, 와서 이제 돈 받으신다.
2: 아, 이제 왔다. 돈 받으러. 가자.
1: 아, 여기도 민증을 보여주니까 홍자야. 바다 냄새 난다. 1, 2, 3.
2: 5.
4: 우리나 못 가고 있네. 1인당 150원. 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알파스 180원이었는데.
1: 종이가 되게 사전에 있는 종이인가?
4: 와, 옛날 전에. 옛날에 우리 변소에서 부탁을 했을 때.
1: 이거 몇 년생이야? 혹시
4: 조금 남겨둔다. 싸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멈추고 가다 멈추고가 확실히 저기 저기까지 걸어서 못 발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낭만이네.
2: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는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1: 급한 게 없는 거야.
4: 여행 가면 꼭 이렇게 뭔가 유율적인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낭만이 있는 거야.
1: 맞아.
4: 와, 시원해. 와, 좋다.
2: 어, 2층에 있는 것도 있네.
4: 우와.
1: 우와.
4: 바다다.
1: 가자, 가자.
4: 바다에 내릴까요, 그냥?
1: 그래.
2: 야, 여기서 내리자.
1: 내리자.
2: 바다 보였잖아.
4: 아,
2: 내리자, 내리자.
1: 우와.
4: 딱 맞는데?
2: 어, 근데 여기 바다 옆에 다 그거 뭐야, 식당이야.
4: 우와. 우와. 아, 수영하고 있어.
1: 우와, 너무 부럽다. 우리
4: 아, 해수욕장이네, 바로?
2: 바로 그러네.
4: 여긴 이태리인데, 이태리 그냥?
2: 이태리 그 남쪽으로 있는 나폴리나
4: 저쪽으로 있잖아.
2: 이런 데서 맥주 마시면
1: 대박이지.
2: 그치? 어. 여기 들어가자.
4: 아, 우리 남은 거 다 씁시다, 이제.
1: 써버리자, 플렉스 하자.
4: 마지막 플렉스.
2: 야, 야, 해산물 좋아해?
5: 전 너무 좋아해요.
2: 아, 너무 좋아해?
1: 난 찐 건 좋아해요, 찐 거. Hello.
6: Hi.
4: Hi.
6: Oh, three person? We will sit here. OK.
5: 되게 죽이네. 바닷바람 진짜 너무 시원하다.
1: 원래 이렇게 바다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
5: 야,
6: 땡큐.
5: 땡큐.
2: 아이고, 야.
1: 아이고.
4: Only Arabic?
5: 아, 오케이. 와. 전부 아랍어.
2: 아이씨, 아무것도 모르냐.
7: 여러분, 근데 돈 얼마 남으셨어요?
5: 저희 지금.
2: 10만 원 정도 남았지?
5: 아니, 저희.
2: 아니, 진짜 이게 시즌2 없다고 생각하면서 먹어. 다 써버려.
5: 돈 안 갚으면 돈 돼요.
2: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어. 다 써버려.
5: 돈이 다 꼬깃꼬깃한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1: 어, 진짜 찐.
5: 300, 400, 500, 600. 860 있어요, 파운드.
1: 와.
2: 아, 860? 그러면.
7: 350 남으셨잖아요.
2: 응? 무슨 말이야?
1: 그럼 그 값, 그거 빼면 어떻게 되는 거지?
5: 860에서 350 빼면은 510, 15,000원 남아요.
1: 15,000원? 15,000원으로
2: 사면
1: 먹을 수가 있나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7: 아니,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지막 한 끼는 그냥 사드릴게요.
2: 아, 그래?
5: 이 돈 어떻게 해요, 15,000원은?
7: 시즌2 하면 가져가.
2: 없어, 없어. 시즌2 없으니까 써버리냐. 그걸 기대하지 마.
5: 그럼 막 먹어도 돼요?
7: 막 먹어. 네, 막 드세요.
5: 진짜로?
1: 우와. 진짜 처음 먹어.
2: Can I have beer? Can I have beer?
1: 대박이다.
2: Oh, beer.
5: Can I have beer?
2: Beer?
5: Beer.

0: 아, no alcohol.
1: No alcohol.
2: 아, 여기서 맥주 없었네.
3: 그래도 다 먹을 수 있네요, 드디어.
2: 그렇지.
3: 오케이, 여기도 뭐 제일 맛있는 거 세 개 달랄까요, 그러면?
4: 좋아.
3: 메뉴 알아봐도 모르는데.
4: 좋아.
3: 우리 그렇게 한번 시켜보자, 가격표 안 보고. 나 이제 지쳤어, 가격표 보는 거에.
4: 힘들어.
2: 오케이.
3: 아, the best menu 3. What, which one? Price doesn't matter, okay?
4: 와우. Thank you.
3: Thank you very much.
2: 고생했다. 아, 고생 많았다.
3: 마지막에 알렉산드리아를 이렇게 일자리를 한 이유가 있네요, 근데.
4: 알렉산드리아.
2: 마지막. 아, 마지막 받아보면서.
4: 알렉산드리아를 하루만 있다 가는 게 좀 아쉽다.
3: 이렇게 좋은 도시를.
4: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또 재밌는 것 같고.
3: 여행은 원래 아쉽게 끝나야 돼.
4: 맞아.
3: 나는 진짜 만족했던 데는 다시 안 가고 싶더라. 오히려 아쉬웠던 데는 또 가게 되는.
4: 또 가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맞네. 그때 번 돈을. 어머, 오빠 아들 같아. 오빠 아들 같아.
3: 바이바이.
4: 슈크란, 슈크란.
3: 하이.
4: 귀엽다.
2: 애기 남자야, 여자야? 딸이야?
3: 아직 안 나왔어.
2: 아직 안 나왔어. 슬슬 나오잖아. 아직 언제, 이게.
3: 얼마 안 됐어요, 저 얼마 안 됐어요.
2: 그치. 네.
4: 긴장되겠다.
2: 이거 노알콜이에요.
4: 땡큐.
3: 노알콜 비온 있네요.
2: 있어서 다행이다.
3: 논 알코올릭.
2: 아이고, 자, 건배하자.
4: 오케이.
2: 아이고.

0: 노란 콜이 아니라 맥주가 아닌데? 탄산 보리차 느낌이다.
1: 그래.
0: 아, 맥주에서 알코올 빼면 보리차구나.
1: 그리고 같은 그 보리에서 만들잖아.
2: 뭐 왔어?
3: 후무스. 후무스다. 땡큐.
2: 자, 아이고, 맛있게 와. 먹자. 아우, 짜다.
0: 아, 이 거잖아, 눈물 젖은빵.
1: 뭐, 그래도 뭐, 이만큼 맛이라면 성공한 거 같아, 이.
0: 오케이. 이 빵은 진짜 평생 기억할 것 같아.
1: 그것도 맛있잖아.
3: 맛있어. 비트 아니야, 비트?
1: 와, 우리 꿈 같은데.
3: 도와달라고.
0: 사이즈 봐. 와, 우와, 저거 터키식 케밥 아니야? 우와.
1: 야, 파티가 이거 친구 이거야.
0: 우와. 아까 사진에 있던 거네.

0: 우와, 우와.
1: 어떻게, 우와. 아, 열받.
2: 우와, 우와.
3: 파이야.
4: 파이야.
1: 어, 이거 맛있겠다.
4: 항아리 파이야.
1: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4: 항아리 파이야.
1: 아하. 아이고, 아이고.
2: 감사합니다.
4: 우와. 아.
2: 맛있게 드세요.
0: 아, 먹자.
4: 파이야 먹고 싶어 했잖아요. 파이야.
0: 맛있어.
4: 항아리 빠이야 처음 보아.
2: 항아리 빠이야.
4: 빠이야보다는 그거네. 커리.
2: 커리 쪽이야.
0: 원래 그냥 커리야.
4: 전 리조또 아니에요?
0: 아니야, 파스타.
4: 파스타 이거?
2: 아, 그러네. 안에 파스타네. 이거 되게 특이하다. 뭔가 퓨전 느낌이 나. 커리, 커리.
0: 맛있는데?
4: 크림 리조또 같다. 크림 파스타.
1: 이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해.
2: 이것도 사실 비슷하긴 해요.
4: 너도 크림이야? 여긴 크림, 크림 전문점인가 보다.
1: 크림 맛있어.
4: 야, 맛있다.
2: 싱싱하네. 확실히 해산물, 바다 앞에서 먹는 해산물이 맛있어. 이 기분인가? 야, 너무 귀엽다, 얘. 뜨거.
4: 음식 자체는 완전 이집트 쪽은 아예 아니고
0: 맞아.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스페인 쪽으로.
4: 스페인이나 이태리 쪽인데 전체적으로 크림 베이스, 치즈 딱 해가지고 간을 잘한다기보다는 재료가 신선하니까
2: 맞아.
4: 쭉쭉 들어간다.
0: 근데 맛있다.
2: 이런 소스나 이런 것들도 되게 풍부해요.
4: 뭐야, 이거 생선 알도 들어, 명태 알도 들어있네.
2: 엄청 크네.
4: 알이 있네, 알. 알을 먹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또 있구나.
2: 야, 새우 큰 거 봐봐.
4: 이야. 아, 나도 시장 했었잖아, 우리. 모하메드 소드 시장에.
2: 녹진해. 나 여기다 라임 좀 뿌려봤어, 라임.
0: 맛있다.
2: 라임 뿌려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덜 느끼해. 진짜 최고는 내일 일 걱정 안 해도 돼서 진짜 최고다.
0: 그거 최고야?
4: 나는 아직도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저 하트 밑에 공고 붙었을 것 같아.
0: 아니야, 여기, 야, 여기 밑에는? 여기 안에.
2: 잘 봐. 하트 붙었을 수도 있어.
4: 와. 그냥 평소에 여행 와서 먹었으면 이런 맛은 안 났을 것 같아.
2: 맞아.
4: 못 먹게 한 다음에 먹으니까 맛있다.
2: 그리고 또 일 끝나고의 밥은 늘 맛있는 것 같긴 해요.
5: 맞아.
4: 맞아. 그게 본질인 것 같아. 밥값은 해야지. 사람이 역시 일을 해야 돼. 와, 파도 치는 거 보면서 씨, 이 귀한
2: 최고다,
4: 요리를.
2: 최고.

0: 와 진짜 잘 먹었다. 야. 와 대박이다 대박. 아니면은 저쪽 풍경 예쁘던데 이거 먹고 풍경 한번 걷는 건 어때요?
1: 마지막에 바닷가 한번 쫙 돌아보면 좋겠다.
0: 그러니까.
1: 떠나기 전에.
0: 풍경 오케이. 한번 보자.
2: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야.
0: 오빠 준비 와, 고생했어.
2: 아니 안 돼.
1: 아 끝났네. 와. 너무 예쁘다 여기.
2: 끝나니까 재밌었다.
1: 아, 너무 재밌었어.
0: 추억이에요, 추억.
2: 진짜 좋은 추억이 됐어. 확실히 외부에 나가니까 또 친해졌어. 좋지 않아?
0: 같이 또 일을 같이 하고. 아,
1: 나 너무 걱정.
2: 아, 보여줘, 보여줘.
0: 시원하겠다.
2: 그래도 마지막에 이게 우리 사진 세가지 찍자. 이게 뒤에 좋으니까. 야. 하나, 둘, 셋. 오케이.
1: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0: 박값은 했다.
1: 형님 박값은 하고 우리가 다시 해야죠.
2: 자,
1: 위로.
2: 마지막 위로.
3: 박값은 했다.

0: 아, 고생 많았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 아, 잘 왔다. 중국에서 뭐 했지? 중국에서
1: 고층 빌딩 청소.
0: 그거 했.
1: 마오타이.
0: 마오타이 갔고.
2: 너무 고생했다 진짜. 아.
1: 유독 이집트가 좀 몸 쓰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
2: 맞아. 체력적으로 빵했고 배 했고.
1: 응,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한 것 중에?
0: 재미? 나는 거기 그 이게 옷이 있잖아. 옷을 그거 하는 거.
2: 염색 공장.
0: 염색. 어. 그거 하는 거 나는 맞는 것 같아. 약간 그 분위기 있잖아. 어. 와, 진짜 옛날에 그 분위기 있어서 그게 너,
1: 영화 웅박에 넣을 것 같아.
0: 약간 너무 좋았어 나는.
2: 약간 유술장 같은 그런 느낌.
3: 이어서 자이언트 팽 TV가 방송됩니다.
4: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5: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6: 황금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형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에요.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하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래도 그려야 됩니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우와.
3: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4: 왜 했어요?
5: 고마워서요.
6: 8.9점.
4: 9.9점.
6: 10점, 100점이요.
7: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8: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9: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코어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짓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1: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2: 전부 이사랍니다.
3: 멋대로 하우스요?
2: 그렇죠, 멋대로 하우스.
1: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이 기쁨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4: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5: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4: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6: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7: 액션!
6: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5: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6: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도리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0: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부하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문제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펭수 라이더 존경. 가을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강도 챙길 겸 지금 라이딩하러 왔어요.
1: 자전거 한다더니 전기자전거 끌고 나면 어떻게 라이딩 한다며.
0: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재밌는 거를 혼자 하면은 그만큼 재미가 없어요. 자, 저희의 회원들이 지금 지하철로 오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사실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원래 시작은 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름하여 펭수 라이딩 클럽 PRC 창단했습니다! 저기 지나다니면서 그런 회원 모집할 거거든요. 우리 PRC 회원을 모집하겠니? 오늘도 저는 갑니다! 강찬 선생님, 라이딩 클럽 하실래요? 밖에서 라이딩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전기자전거의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밟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가요.
2: 천천히 와, 천천히.
0: 안녕. 저기 라이딩 클럽 들어오실래요? 네, 늦어버렸습니다. 오, 여기 뷰 보세요, 뷰. 와, 리버 뷰.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 아, 자, 그런데 지금 비상상태입니다, 비상상태. 연료가 떨어졌어요. 주유소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딩 중이야. 라이딩 하려면 주유소 가야죠.

0: 아니 그렇게 그 힘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 저 보세요 저. 우와 펭귄 파워. 아. 와. 어 주유소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자 여러분 저희 라이딩 클럽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중간에 주유를 잘해줘야지요. 지금 그 연료가 떨어졌어. 연료가 떨어졌어.
1: 달린 지 5분밖에 안 되지 않았어?
0: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연비가 안 좋아요. 저기 라이더마다 연비가 다르거든요. 그 제 연비 맞추세요. 맛있게 주유하고 가겠습니다. 고급류가 있습니다. 고급류. 라이더다 라이더. 마침 잘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더세요?
2: 맞아요.
0: 저도 라이더님 잠깐 저 여기 합석해도 될까요?
2: 괜찮아요.
0: 감사합니다. 야, 반갑다, 반갑다. 라이더님 중이셨나요?
2: 맞아요.
3: 네, 맞아요. 오!
0: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4: 뭔데? 뭐가 합격이죠?
0: 제 라이딩 클럽으로 들어오시죠. 제 라이딩 클럽은 한 달에 한 번 모이고요. 회식을 해요. 그래서 회비가 있어요. 30만 원.
4: 30만 원?
0: 네.
4: 안 들어가요.
0: 왜요?
4: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0: 그럼 얼마 정도 내는데요?
4: 모임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0: 200명?
4: 모임 운영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거,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어요. 다 모아서 내 15만 원만 모아지면 됩니다.
0: 오, 잠깐만 가만 있어봐. 그 자전거가 그 가격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십니까?
4: 저는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0: 400만 원?
5: 저 850만 원이?
6: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0: 놀라 다 빠져버렸어요. 자, 구경 좀 하겠습니다.
5: 그냥 예뻐서 사긴 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벼워요 생각보다.
0: 뭐야? 아니 이렇게 가볍다고? 아니 이거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예요.
5: 이거 떨어뜨리면 이제 펜스가 인수.
4: 펜스 인수.
0: 오. 자 안전운전 하세요.
4: 안녕.
0: 안녕.
5: 안녕.
0: 자 이게 진짜 주유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주유 된 것 같으니까요. 자, 다음 스팟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라이더다. 안녕하세요.

0: 아니, 아 누군가 아니야? 아니, 손님 여기 왜 그래요?
1: 지하철 소리 때문에 안 들려. 뭐라고?
0: 선배님, 왜 뭐 하세요?
1: 난 그냥 있는데 뭐 하세요?
0: 저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1: 저도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0: 어머! 야, 라이딩 하고 계셨구나. 잠깐만. 근데 라이딩, 아, 누구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왜 혼자 왜 2인용 라이드를 하세요?
1: 이것밖에 없었어요.
0: 아, 렌탈하셨구나.
1: 오늘 제대로 라이더네요?
0: 저 완전 라이더죠.
1: 그 헬멧이 잘 보호해주겠다.
0: 이게 정확히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요.
1: 와, 정수리.
0: 중요하지. 네, 맞아요. 정수리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좀 그 얘기나 좀 나누시죠.
1: Let's go!
0: Let's go!
1: 어디로 가?
0: 그 저분이 저랑 같이 또 챌린지를 했잖아요.
1: 그치, 그치.
0: 아, 너무 감사했어요.
1: 정말. 아, 너무 재밌었지?
0: 너무 재밌었어.
1: 그 챌린지.
0: 네.
1: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 알아?
0: 진짜요? 왜요?
1: 나한테는 요청이 안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요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0: 언니.
1: 내가 가서 하고 싶다 그랬어.
0: 아, 그랬구나.
1: 나도 챌린지 받고 싶었거든. 분명 우리 약속했거든. 이 영상 자료 다 남아있죠.
2: 저 보컬 챌린지 있는데
0: 그거 저 연습해보겠습니다.
2: 오케이, 렛츠고.
0: 오케이, 렛츠고.
2: 감사합니다.
0: 영수이 화이팅. 선배님 챌린지를 봤어요.
1: 어,
0: 근데 그거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만요.
1: 조나단이 한 거 봤니?
0: 어? 아직 못 봤는 게.
1: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0: 저야, 그럼 저도 그거 할래요, 지금.
1: 아니, 아니.
0: 어, 뭐야?
1: 아니, 지금은 안 돼.
0: 왜 지금은 안 돼요?
1: 포맷이 따로 있어.
0: 아, 포맷이 있다?
1: 네.

0: 저도 기필코 손맛이 하겠습니다.
1: 아싸! 이게 내 소원이었어.
0: 저기 그 원래 보통 좀 이렇게 라이딩을 좀 하시나 봐요.
1: 어 진짜 나 평소에 진짜 한 번도 안 해.
0: 근데 왜 오늘 굳이 나오셔갖고.
2: 펭수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지.
0: 아, 또 그 소식이 거기까지 갔군요. 제가 그 라이딩 클럽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1: 아 라이딩 클럽을 만들었어?
0: 예.
1: 클럽 멤버가 누구누구야?
0: 영케이.
1: 예? 난 아직 얘기 안.
0: 아이고.
1: 왜?
0: 아이 배터리 다 됐니 이거? 왜 빨리 타! 가자!
1: 펭수도 같이 밟아줄 거지?
0: 밟아! 가자!
1: 어디서 반말이야?
0: 가자! 운전 뭐해?
1: 무거워!
0: 아이 선배님 아이! 달려!
1: 펭수야 무거워!
0: 달려! 와 이거 재밌네 이거!
1: 재밌다 이거!
3: 이야...
0: 와 좋다 이거!
1: 아 근데 진짜 날 풀리고 자전거 타니까 너무 좋다.
0: 진짜 와 이제 가을이 와요.
1: 야경 봐봐 펭수야. 펭수야 근데 야경 본다고 안 밟지 말고.
0: 지금 엄청 열심히 밟고 있어요.
1: 멈춰 자꾸.
0: 아 이게 내가 안 밟으면 바로 티가 날 수
1: 바로 티가 나.
3: 와!
1: 이야.
0: 야, 앞으로.
1: 저 뭐야, 저게? 아, 벽이야? 우와.
0: 어, 저 구경하자요.
1: 자, 잠깐 멈출 거야.
0: 주차하겠습니다. 아,
1: 쉬지 마.
0: 됐다. 주차 해주세요.
1: 밟기도 내가 밟고, 브레이크도 내가 브레이크하고, 턴도 내가 하고.
0: 근데 그럼 선배님이 이거 할 줄 알아요? 해본 적 있어요?
1: 나 이거 몇 번 해봤어.
0: 진짜로?
1: 어. 재밌는데 위에서 네. 떨어지면 좀 아프긴 해.
0: 저 떨어지면 아픈 수준이라고요?
1: 그래도 나 잘 살아있잖아. 나 건강해.
0: 그럼 선배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1: 같이 가야지.
0: 같이 가죠.
1: 갈 땐 가더라도. 같이 가야지.
0: 같이 가야지.
3: 비가 내리고
0: 난 절대 안 깨워.
1: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선생님? 선생님 계신가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여기 얼마예요?
4: 여기는 무료입니다.
1: 여기 무료예요?
4: 네.
1: 아무나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4: 아무나 할 수는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연습이 돼 있으신 분들이 네. 장비를 갖고 오셔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0: 아이고, 나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1: 평소 신발이랑 다른 거 아니야, 펭수? 이거 클라이밍화 아니야, 이거?
4: 신발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1: 신발이 문제가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4: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0: 이거라니요. 이거라니요.
1: 이거라니요.
4: 이분이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1: 펭수 자전거도 타고요. 많은 걸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0: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선배님은 두 번이나 해보셨대요.
1: 아니
0: 고수의 냄새가 난다.
1: 이 발냄새야 이거.
0: 이 클라이밍이 운동에 그 장점이 있나요?
4: 일단 첫 번째로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0: 됩니다. 아, 또 이렇게 성취감에 또 오는 그렇죠. 그 자존감.
4: 네, 맞습니다.
5: 그래서 이렇게 다 좋은 점만 있으면 회원 뺏기는 거 아니에요?
0: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점은 저희가 더 많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임 때마다 회식을 한다 말씀드렸죠?
1: 우리 회식을 해요? 이 얘기 처음 듣는데?
0: 아유, 처음 하는 거니까요.
1: 방금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0: 아니, no. 그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계세요.
1: 회식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0: 회식비는
1: 어디서 나오는 거야?
0: 어디서 나와요.
1: 어디서 나오냐고.
0: 그거는 이제 올라가시고
1: 내 지갑 아니지?
0: 뭐 지갑에만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뭐 통장이도 있고. 무섭겠다. 근데 아래서 보니까 좀 무섭다.
1: 꽤 높은데요.
0: 이게 몇 메다예요?
4: 6메다 정도 돼요.
0: 와, 6미터. 네. 와, 내가 3개야.
1: 그래, 해볼게.
0: 선배님 화이팅! 아유. 오, 올라간다! 오!
2: 괜찮아, 나한텐 줄이 있으니까.
0: 이야, 오! 선배님, 다리가 후들거려요. 어머!

0: 무슨 소리야?
1: 형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0: 어디서 나는 소리죠?
1: 음악 뭐야?
0: 뭐야?
1: 와요?
0: 아니 오늘 무슨 파티가 있나 봐요.
1: 아니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도 가자, 형수야.
0: 아니 우리 라이딩이라요.
1: 아니 그러니까 라이딩하고 클럽도 있잖아. 라이딩, 클럽.
0: 그래요? 어머! 어, 나도 모르게.
1: 가자, 가자.
0: 뭐야 이거?
1: 가운데로 가. 형수야 가운데로 오래.
0: 어머, 어머.

0: 아, 끝나네? 끝날 줄 알았는데?
1: 쇼! 쇼! 쇼! 어디까지? 와!
0: 스마시.
1: 아, 선생님. 이제 바로 라이딩을 하고 싶은데.
0: 너무 신명났어.
1: 춤만 추다가요. 아, 더. 아니,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0: 아, 그래도 그게 있지. 그 짬바가 있지.
1: 그 어떤 댄스 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0: 아, 없지.
1: 또 밴드 선배님으로서 저희 노래 어땠었습니까?
0: 일단 신명나. 그리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모닝콜로 좋은 노래?
1: 진짜로? 오, 모닝콜로 좋은 노래면 진짜 좋은 노래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선배님에게 모닝콜 지금 녹음의 기회 드릴게요. 오, 근데 노래를 까먹었어요. 아, 잠깐만. 그 저도 그 모닝콜 좀 녹음해도 될까요? 샷다 도어?
0: 샷다 도어?
1: 네. 문 닫아 이거예요?
0: 문 닫아.
1: 문 닫아? 그러면 굿나잇 노래로 할게요.
0: 오케이.
1: 부탁드립니다. So I shut the door.

0: 와, 근데
1: 참 질라하다가 와 때문에 깨겠다.
0: 아니 선생님, 네. 진짜 장난 아니네요.
1: 내 직업이야.
0: 아니 나는 아 그걸 알고 들어도 야 이거 콘서트 무조건 가야겠네요.
1: 형수야, 이거 라이딩 클럽 맞니?
0: 아 그럼요. 제가
1: 룰 좀 알려주라.
0: 그럴 나 있어요.
1: 룰 좀 알려줘 제발.
0: 이제는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각자 회비가 있어요.
1: 회비가 있어?
0: 네, 클럽장은 사실은 그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그래서 클럽장은 회비가 없고요. 회원들은 인당 30만 원씩만 가져오시면 되세요.
1: 먹기는 먹고?
0: 당연하죠.
1: 형수야.
0: 네.
1: 악수 한번 하자.
0: 아 역시.
1: 즐거웠다.
0: 아니야 아니야.
1: 즐거웠어?
0: 왜? 왜요? 아니 같이 가야죠.
1: 아니 혼자.
0: 아니 잠깐만요.
1: 나 반납해야 돼 이거.
0: 자, 알았어.
1: 아니, 20, 아니야.
0: 25만원!
1: 25? 아, 이게 딜이 가능한 거예요?
0: 자.
1: 아, 잠시만.
0: 아, 20만!
1: 20만원?
0: 20만원!
1: 오케이, 안녕.
0: 10만원! 5만원!
2: 아, 은편!

0: 잘못하면 못 돌아갈 수도 있어.
1: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2: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펴.

0: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거리온 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야, 그 참 나만큼이나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요? 시 광대 달무리오시다. 아네, 좀 전까지만 해도 귀양 가는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천한 광대놈이 칼도 다 차보고 아, 이 또한 포사가 아닌가 하였는데 보절다리 말씀이 가는 길도 멀고 힘드니 아이, 체담이나 한 잔락 해보라 하더이다.

0: 광대놈 귀양 가는 사연 한번 키고 왔나? 그날 사람들 앞에서 신명나게 한판 놀고 있었는데
1: 대역 죄인 탈문이 나오더라!
0: 하! 오래 살다 보니 이 천한 놈 이름 앞에 대역 죄인자를 타는 날이 다 있습니다. 내 평생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 양반님들과 가까이 지낸 적도 없는데 하! 역모를 꾸민 양반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지 뭡니까? 그 양반님은 본래 몰락한 집안의 서자 출신인데 이름이 이가 달손이요. 이 달무늬의 동생이라 했다지 뭡니까? 내 얼핏 들으니 달무늬 동생이라 하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 세력을 모으기가 좋았다나요? 함께 잡혀온 또 다른 이는 아이고 글쎄 이 달무늬의 아들이라 했답니다. 내 비록 머리는 반백이나 장가 한번 못 가본 총각인데 아이 얼굴을 좀 보십시오. 짐승도 다 짝이 있다지만 아니, 누가 이런 박색에게 시집오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대역 죄인 이가 달손의 형이라니 아나 참나 아이 놈은 족보도 식구도 없는 몸입니다. 허나 누가 이 천한 놈의 말에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도깨비 같은 포졸님들이 다짜고짜 곤장을 치는데

0: 또 삭신이 쑤십니다. 허나 매 맞은 몸보다 더 쑤시는 것은 여기 이 마음입니다. 비록 천한 재주로 빌어먹는 몸이지만 하늘 아래 떳떳하게 살았지요. 내 본디 거지 속을 우두머리 출신이라 배고픈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돈이고 밥이고 나 혼자 먹는 법을 모릅니다. 허나 천하의 가난한 이는 수두룩하고 이 달무늬 몸은 하나라. 어느 겨울에는 배골타 죽은 거지 아이를 꽁꽁 언땅에 묻으며 참 많이도 울었지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일이 고달픈데 성내고 서로 미워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네, 싸움 말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끼어들어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내죠. 이 추한 얼굴도 사람들 웃기는 데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저작거리 아이들은 서로 놀릴 때 이리 말한답니다. 네 형은 달머니다. 아이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난 얼굴이든 천한 이름이든 알량한 재주든 누구든 보고 한바탕 웃으면 그뿐이지요. 그래도 이 재주가 쓸만한지 찾는 곳이 많아. 팔도 강산 안 가본 곳이 없지요. 아침이면 노래 부르며 장에 들어갔다. 저녁이면 어느 집 처마에서 자니 한양에만 내 집이 8만 호는 돼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못 가볼 지경인데. 이 재주가 화근이 되어 죄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삐뚤어진 입이라도 말은 바로 하라는데, 응? 어찌 못 배우고 못 가진 나보다 가진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거짓말뿐이지. 내 이름을 알려 밥은 먹고 살았으나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는군요. 대역 죄인이란 누명은 어찌 어찌 벗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죄가 있다 하더이다.
1: 달문이란 저는 머리가 반백인데도 총각의 모습을 꾸며 민심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괴란하는 무례한이다.
0: 임금님 말씀 한마디에 하마터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지요. 그래도 역모에는 뜻이 없다 밝혀져 귀한 길에라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광대놈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 귀한 길이라 당장 구한 것은 날가 빠진 탈바가지 뿐이나 내 평생 갈고 닦은 재주로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의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아마 평생 나는 음악 듣는 걸 가장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면 음악을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나 요즘은 K-POP의 광풍이 좀 불고 있는데 사실 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중음악도 좋아하고요. 뭐 락, 팝송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은요,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광고에도 등장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갑자기 클래식을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하철 화장실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클래식 작곡가들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번뜩 생각나는 그런 작곡가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을 받으셨다면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음악책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작곡가들 뭐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슈만 뭐 이런 작곡가들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그 시절, 그 시대에는 남성이 아니면 안 된다, 여성은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우월이 강했던 이 클래식계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대에 설 수 없었고요. 작곡을 해도 이름을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휘봉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남성 우월이란 벽 앞에 섰던, 그리고 그 벽을 뛰어넘었던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9세기 독일에는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 한 곡을 여러분들께 연주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90% 이상은 아마 이 곡은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듣자마자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많이 연주되는 곡. 바로 멘델스존의 축혼 행진곡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자, 멘델스존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였는데요. 이 멘델스존의 가족 중에는 멘델스존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멘델스존의 누나, 파니 멘델스존입니다. 이 파니 멘델스존은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더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여성의 재능은 하찮은 취미 정도로 치부되던 시기였습니다. 파니 멘델스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성인이 된 파니 멘델스존은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딱 들으면 왠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너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도 여자는 음악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남자들의 직업일 뿐이야. 이거는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어차피 안 된다. 그런 거 실력 키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 보통은 다 포기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파니 멘델스존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가곡이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3곡을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의 가곡집에 사이사이 껴서 출판하게 돼요. 파니 멘델스존의 가곡에 대한 뭐 역사적인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펠릭스 멘델스존은 빅토리아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이 버킹엄 궁에 가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멘델스존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당신의 이 작품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가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본인이 직접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가곡 어떤 느낌인지 제가 살짝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이죠? 이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당신의 가곡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펠릭스 멘델스존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왕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황송하오나 방금 부르신 그 아름다운 곡은 제가 아니라 제 누나 파니가 작곡한 곡입니다. 여자로서 직업으로 작곡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니 멘델스존은요, 평생 400곡이 넘는 방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억압 속에서도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음악가들과 청중들을 모셔놓고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며 자신의 꿈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수백 명이 모이는 화려한 그런 콘서트홀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거실이라는 작은 공간을 자신만의 영토로 만들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꿈을 지켜냈습니다. 파니 멘델스존이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며 음악가의 생활을 했다면 반대로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와서 온몸으로 편견에 맞선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클라라 슈만입니다. 클라라 슈만은요, 여성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그 당시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연주를 했던 여성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클라라였지만, 이 클라라는 정작 본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자가 작곡을 하고 싶어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재능을 가진 여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내가 그런 작곡가가 되길 기대해서도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 클라라의 일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겸손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클라라 주변에 있던 당대 최고의 남성 작곡가들, 뭐 예를 들면 쇼팽, 리스트, 브람스, 슈만, 이런 남성 작곡가들 때문에 아마도 많이 위축이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클라라가 어떤 피아니스트이며 어떤 작곡가인지 제가 클라라의 곡을 짧게 연주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성 작곡가로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클라라 슈만의 즉흥곡 마장조인데요. 이 낭만시대 느낌이 물씬 나는 감성 충만한 그런 곡이었죠. 쇼팽의 뭐 녹턴, 즉흥곡,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의 작품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라라 슈만을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 혹은 브람스의 평생 연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지독한 남성 중심적 사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는 슈만과 결혼을 하면서 가혹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마치게 됩니다. 자, 남편 슈만이 작곡을 할 때면 클라라 슈만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연습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클라라 슈만과 이 로베르트 슈만 사이에는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8명의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됐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벽한 독박 육아와 경단녀의 위기인 거죠. 거기다가 불행하게도 이 슈만은 젊은 나이에 정신질환을 앓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클라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클라라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8명의 아이를 둔 미망인이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 검은 상복을 입고 다시 무대로 올라갔고요. 이 8명의 자녀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이 유럽 전역을 도는 이 살인적인 연주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처절함으로 세상과 사투를 벌였던 클라라는 이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에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지휘자, 이 마에스트라라고 불리는 여성 지휘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자는 아마도 남성 지휘자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전 세계 클래식 공연 중에 여성 지휘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휘는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가장 늦게 그리고 어렵게 여성들에게 문이 열린 그런 영역입니다. 자, 처음 그 문을 두드린 사람 중 한 명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마에스트라 안토니아 브리코입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요, 평생 지휘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오 브리코가 들었던 항상 똑같은 말은 여자는 지휘자가 될 수 없어. 그게 전통이야. 라는 말입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여성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던 지휘자. 2018년에는 더 컨덕터라고 하는 안토니아 브리코의 일생을 담은 영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편견의 벽에 맞서서 그 벽을 깨부수며 지휘자로 성장했던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브리코는 1930년대 베를린 필하모니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최초예요. 이 브리코 전에는 여성 지휘자가 없었냐?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여성 지휘자들은 본인이 지휘를 하고 싶어서 대관을 해서 지휘를 한 거고요. 이 브리코는 베를린 필하르모닉에 초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지휘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바로 브리코였습니다. 그 후에 8년 뒤에는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또 한 번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휘, 이 클래식,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실력은 월등했지만 브리코는 상임 지휘자의 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여자로서 그 많은 오케스트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이 오늘 이야기한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고유한 빛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만든 규칙이 늘 정답이 아니었듯이 세상이 그어놓은 일방 통행로가 삶의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템포와 멜로디가 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편견,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0: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음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랑자의 이미지와 좀 어울렸나요? 여러분에게 방랑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한편으론 사회적 규범이나 정착 생활의 구속을 벗어나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기 나름입니다. 무작정 그냥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이 나만의 음악을 펼쳐보고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큰 반면에 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악기를 물리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 뭐 동양 애들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 생소한 뭐 러시아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아니, 유학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내일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찾아들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방금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이 곡 속에 등장하는 이 고독한 방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타국에서 헤매는 서글픔이 이 음악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은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고등음악원입니다.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였어요. 저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저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를 차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뾰트르 대제가 북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옆에는 이 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이 살면서 백야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이게 살짝 노을이 집니다. 그 살짝 노을이 질 무렵 네바강에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멋진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주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이 러시아 겨울은 매우 춥고 길거든요. 이 여름과는 반대로 이 겨울, 러시아 겨울 4시만 되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려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뭐 낮아 봐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하고요.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러시아 겨울도 저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는데요. 지하철을 딱 타서 빈자리가 있길래 이제 가서 앉았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뭐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딱 앉는 순간 할머니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때 저의 상황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두근거리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막 몸이 후끈 막 달아오고 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보듯 그렇게 막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막 화가 막 치올라 올랐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당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존감이 박살나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할머니 인종차별 사건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 백인 우월 집단 중에 유색 인종과 피해 축제를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헤드들이에요. 문신이 있고요. 이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다음에 워커를 신고 다니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5년 유학생활 동안 한 두세 번 그런 스킨헤드들을 만났는데 저도 지금 팔뚝에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 힘없는 유학생이라서 그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하고요. 자존감이 막 완전히 박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 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웠던 러시아 유학 시절 저를 붙잡아줬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바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차분하고 그리고 이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평온하게 마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청년 시절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이 요양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작곡된 곡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창 소나타 2악장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듬인데요.

방금 주셨던 이 리듬, 따라리라리라리라 하는 리듬이 이 2악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듬은 당시 저에게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면서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아 힘들지? 괜찮아.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0: 야, 나는 귀도 안 들리고 건강도 안 좋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열정이 생기더라. 지금은 너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봐. 제가 이렇게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특히 이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을 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유학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비창소나타 2악장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회복에 이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슬픔을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클래식 음악회를 가라, 뭐 거창한 예술을 감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로운 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쯤은 여러분 곁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통해 나를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술적인 시간을 삶에 들여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위대한 방랑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 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3: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4: 신곡은 개빨 그냥 미친놈이에요라고.
5: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고.
6: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7: 집에 돈이 있는 것 봐요.
6: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9: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0: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9: 절대.
11: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12: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
11: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13: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0: 고마웠어요.
1: 고마웠어요.
2: 8.9점.
0: 9.9점.
2: 10점. 100점이요.
3: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4: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5: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벌초를 앞둔 무덤가에서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의 길목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사나운 말벌떼.
6: 밀어서 물러가세요.
7: 조심해 가라.
6: 조심하세요.
7: 전달이 전달해서 벌떼.
6: 조심하세요.
5: 두꺼운 보호복도 뚫어버리는 장수 말벌의 강력한 독침. 이런 위험에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벌 퇴치에 나섭니다. 폭염 속 말벌과 사투를 벌이는 작업자들.
8: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반죽죠.
5: 양봉농가 초토화의 주범인 등거분 말벌 퇴치를 위해 20m가 넘는 나무를 오르는 위험도 감수하는데요.
9: 어느 때가 지납니다. 이게 등거분만으로 진짜.
5: 우리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반찬 40여 가지를 매일 만드는 이곳.
10: 가지 쓰고 망.

0: 맹독을 품은 불청객 말벌. 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을 찾아 안동으로 왔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안동에서 말벌 대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창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2: 자, 이거는 등거문 말벌입니다. 등거문 말벌집. 그리고 이거는 장수 말벌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수 말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장수 말벌 요양벌입니다.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수 말벌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세상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 알바꾼 권상엽입니다. 예약하신 분들 스케줄을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자, 우리 또 동료 일론 머스크 닮은 양원모 씨입니다.
4: 머스크 씨, 벌 제거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1: 꼭. 이 세상에 말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 둘, 셋, 파이팅!
0: 말벌 어벤져스 지금 출동합니다. 이른 새벽 말벌 퇴치를 위해 출동한 것은 안동에서 1시간 30분 거리의 상주인데요. 명절을 앞두고 조상님 묘에 벌초를 하다 말벌집을 발견한 의뢰인. 다급한 상황에 말벌 사냥꾼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5: 하다가 예초 이거 먹고 다 집어 던져놓고 도망나왔어. 벌이 뭐 얼마나 뭐 크고 뭐.
1: 아, 이게 어르신이 찍은 영상이에요?
5: 예, 예, 예.
1: 아,
5: 예.
1: 이게 장수 말벌 확실하네.
5: 예.
1: 그거 봐요. 흙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잖아. 얘들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집을 지으려면 흙을 파내야 되니까 그 흙을 파내서 조그만한 무덤같이 흙을 다 물어놓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장수 말벌이구나 하고 이제 제가 알 수가 있죠.
0: 공분의 가장자리에 보이는 작은 흙 무더기. 장수 말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로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 말벌. 퇴치를 위한 장비부터 챙기는데요.
1: 땅을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삽이 있어야 되고 돌벽이나 석벽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바루 같은 게 또 필수 필요해요. 그 옆에 또 뭐 풀 같은 게 많이 자랐거나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으면은 그것들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납도 필요하고. 이거는 도수가 높은 알코올이에요. 우리가 이제 체포를 해서 여기서 빠뜨리면 여기가 기절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들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0: 안전을 위한 보호복까지 단단히 챙겨 입으면 말벌 사냥 준비 완료입니다.
1: 또 장갑도 재수 없으면 이거 집다가 하다 보면 뚫어버린다고. 그래서 일단 보조 장갑을 하나 더 끼는 거예요, 안에.
0: 말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호복에 달린 이건 뭘까요?
6: 선풍기.
7: 이거 없으면은 완전 찜질방 같아갖고
6: 견디지를 못해요, 오랫동안.
0: 폭염 속에서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개발된 최신 장비입니다. 덕분에 올여름 역대급 더위에도 별다른 탈 없이 말벌 사냥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 어르신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5: 네,
1: 계세요.
5: 부탁드립니다.
1: 저 밑에 계시면 혹시 네. 위험하니까.
5: 네.
0: 의뢰인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걸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자들. 장수 말벌이 있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갑니다.
1: 여기 한번 보세요. 흙 내놨는 거 봐라. 이건 이제 8월 말도 안 되는데 흙량 어마어마하죠.
0: 멀리서 봤을 때보다 더 많은 흙무더기. 장수 말벌들이 봉골 안쪽에 흙을 끊임없이 물고 나오는데요. 야,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와, 신기하네.
1: 요 흙 알갱이 있죠? 요 흙 알갱이가 한 마리가 요게 한 입 딱 물고 나왔는 거예요. 지금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흙을 물어내는 거예요. 넓힌 만큼 그만큼 집이 안에 커지는 거야.
0: 이제 모든 것을 파악했으니 본격적인 작업에 나섭니다. 먼저 말벌집 주변을 두드리는 작업자. 장수 말벌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1: 여기는 진동이 느껴지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벌초하다 보면 예초기 돌릴 때 예초기에서 진동이 땅에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벌초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쏘이는 거거든.
0: 그런데 성난 장수 말벌들이 공격하는 곳은 카메라. 유독 카메라에만 몰려듭니다.
8: 검정색이 때문에 공격성을 더 유난히 띄는 거예요.
9: 겁나는데 이거.
8: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래 만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쏘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0: 걱정할 것 없다지만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장수 말벌. 제작진도 슬금슬금 뒷걸음을 칩니다. 이때 성난 말벌을 제압하기 위해 말벌 퇴치꾼들이 꺼내든 건 매미채? 아니, 이걸 허공에 대고 휘두른다고 장수 말벌이 정말 잡히는 걸까요?
8: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잡혔는지?

0: 이야, 매미체 효과 좋습니다.
1: 일단은 벌들이 저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휘둘러만 지가 알아서 들어간다고. 일부러 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한 5분이면 이거 뚫고 나와요, 이거. 이빨이 강해갖고 이런 거는 문제 없이 다 뚫어요.
0: 곤충 중에 최상위 포식자인 장수 말벌. 그만큼 강한 이빨과 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늘처럼 두꺼운 독침은 작업자들의 고무장갑이나 보호복까지 뚫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1: 지금 박힌 거예요, 이거? 지금 박힌 거예요. 이것도 고무장갑을 잘못하면 뚫을 수가 있어요, 이게.
0: 두꺼운 공업용 고무장갑도 가차없이 뚫어버리는 독침의 위력. 아,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1: 이게 침 길이가 깊어갖고 사람한테 치명적이에요.
0: 때문에 포획한 장수 말벌은 재빨리 알코올에 넣어 제압합니다.
2: 죽는 건 아니고 기절하는 겁니다. 기절. 여기 한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꺼내면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0: 차근차근 말벌을 잡아들이며 안전을 확보. 벌집 꺼낼 준비를 하는데요.
1: 봉분이다 보니까는 일단 때를 먼저 걷어내고 그 다음에 땅을 팔게요.
0: 조상님을 모시는 봉분이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벌집의 입구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1: 크게 뚫려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벌집 있잖아.
0: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장수 말벌집.
3: 이야, 하늘 크죠? 시기에 벌집 된 거면 진짜 엄청난 건데.
1: 아니, 나도 벌집입니다.
0: 얼추 사람 머리의 두 배 정도 되는 크기. 크기가 꽤 큽니다.
1: 일단 여왕벌을 쳐놓을까요, 한 번?
2: 여왕벌을 꼭 잡아야 돼요?
1: 네, 여왕벌이 알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왕벌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찾아갖고 없애야지. 안 쳐 그냥 냈더니 또 벌집을 또 질 수가 있어요.
0: 벌과 벌집뿐 아니라 여왕벌까지 포획해야 장수말벌 퇴치가 끝납니다.
1: 여기도 찾을까요? 이게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우리가 찾던 여왕벌입니다, 이게. 다른 벌에 비해서 유난히 커요. 꾸랑지 부분이 길죠? 이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0: 여왕벌을 잡고 말벌 집까지 수거하는 것이 1차 퇴치 과정. 이제 남아있는 말벌을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포획하는데요. 그리고 봉분도 원래대로 정성스럽게 메워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대는데도 어디선가 나타나는 장수 말벌.
2: 이게 지금 외부에서 먹이활동 갔다가 오는 놈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한 마리씩. 그럼 남아서 이게 뒤에서 늦게 오는 놈까지 다 잡아야 돼요, 장수 말벌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더 위험해지니까.
1: 덥다.
2: 아유, 죽었다.
1: 어? 땀 봐봐. 땀이 막 분질 좀 흐른다. 덥다.
0: 장수 말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작업자들에게는 휴식 시간. 수분도 보충하고 잠시 쉬어갑니다.
1: 아, 시원하다.
0: 그렇게 기다리기를 20여 분. 다시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4: 저희는 이제 보호복 안 입어도 돼요?
2: 지금은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벌, 남은 벌이 많지는 않아서 멀리서 저희는 관찰만 하면 됩니다. 저 지금 벌 알고 들어가잖아요.
0: 마무리는 작업자 혼자 진행. 동료들과 제작진도 좀 떨어져 지켜만 봅니다. 하지만 검은색 카메라를 또다시 공격해오는 장수 말벌.
4: 잡은 거예요?
2: 잡았어요.
0: 전문가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네요.
2: 제가 이거 채 들고 있는 게 감독님은 혹시 쏘러 오면은 제가 날렵하게 가서 잡으려고 채 들고 있는 거예요.
1: 더 이상 돌이 날아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철수해도 될 것 같아요.
0: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2시간에 걸친 작업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있는 데 뵙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네. 불출을 어찌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속이 후련합니다.
0: 말벌 퇴치를 위해 출동한 또 다른 현장, 경남 거창. 집에서 말벌이 나온다는 긴급한 연락을 받고 상주에서 거창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6: 처음에는 벌이 몇 마리라도 우리는 못 보고 그래서 일부 쉽게 생각했지. 그런데 이번에 한 며칠 집 비우고 오니까 뭐 벌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 있는 게라.
4: 쏘이진 않으셨어요?

0: 서유진 안 했어요. 우리는 벌레 쏘면 막 바로 병원에 가야 돼,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예, 예.
1: 아, 그럼 좀 위험한 거네요.
2: 바깥의 외벽 쪽에서 벌이 출몰한다는 이야기에 그쪽부터 살피는데요.
3: 오케이, 들어가네. 여기 봐봐요.
2: 벌의 종류와 출입구부터 확인하는 작업자.
4: 참말벌이란 말벌인데 장수말벌이랑 똑같이 어두운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2: 참말벌은 우리가 흔히 말벌이라고 말하는 종류인데요.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을 좋아해서 건물과 집에서 자주 출몰합니다. 말벌 집의 위치를 찾기 위해 벌들의 이동을 눈과 귀로 확인하는데요.
5: 소리 나나?
6: 응, 소리 나.
7: 대시계를 넣어서 벌집 정확한 위치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2: 천장 안에 말벌이 있다는 건 확인 완료. 정확한 벌집의 위치를 알기 위해 내시경까지 동원됩니다.
8: 거의 난리네, 난리.
9: 보이죠?
2: 무수한 말벌들 사이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벌집.
7: 저게 외막입니다, 외막. 또 참말벌 특성이에요. 항상 저 외막을 트는 게.
2: 먼저 벌집의 입구부터 드나드는 통로까지 완전히 봉쇄합니다.
7: 올해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들 수 있기 때문에 벌이 들어가는 구멍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10: 참말벌들은 새내기 굉장히 좋아해요. 벌수가 좀 많을 거예요.
11: 어르신,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 밖에 나오지 마십시오.
2: 퇴로까지 모두 막은 후 작전 개시. 먼저 천장에 작은 구멍부터 뚫는데요.
10: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일단 저 잡으세요, 이거 벌.
2: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한 명은 성난 말벌을 잡고 또 다른 이는 말벌을 천장에서 꺼내는 일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10: 벌을 안 꺼내면 천장 안에 있어버리면 나중에 작업 끝나고도 아무도 내려올 수 있어요.
2: 말벌은 포획 즉시 그 자리에서 살충제를 뿌려서 처분합니다.
7: 얘들은 몸체가 좀 장수말보다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충제를 뿌리면 금방 죽어요.
2: 말벌을 어느 정도 제거했으니 이제 벌집만 꺼내면 되는데 그 상태로 천장을 막아버립니다.
10: 이 위에서 천장을 마감할 수 있는 마감재에 대한 크기를 제가 딱 맞아 재단을 해놓은 거예요, 항상.
3: 아, 가이드 같은 거예요?
10: 네, 가이드. 삐뚤삐뚤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틀어지면 안 되니까.
4: 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2: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에 벌집 제거뿐 아니라 이후에 마감까지 고려, 재단용 나무판에 딱 맞춰 천장을 뚫는데요. 지붕과 천장 사이에 자리 잡은 벌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0: 벌집 천장이 좀 크게 지은 거죠. 벌집 띄우기에서 벌 많이 나면 조심하세요.
2: 밤마다 들리던 말벌의 날갯짓 소리도 오늘로 끝인데요.
10: 이야, 엄청나게 크죠.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여기서 한동안 동안 더 지어버리면 이 엄청나게 세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2: 작업한 지 한 시간 만에 집안을 장악했던 말벌 퇴치 완료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좁은 방에서 하는 작업. 보호복에 선풍기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미 온몸은 땀에 푹 절었습니다.
7: 지금 땀 별로 안 흘리는 사람인데도 이제 줄줄이 흐르는데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반죽죠.
2: 땀 범벅인 작업자들과는 반대로 집주인은 속이 시원한데요.
12: 오늘 아침에도 유달기를 다 하더라고. 속이 시나. 아예 깔끔하게 먹어도 깨끗하게 먹어도 정리해야지.
10: 예예.
2: 잠시 휴식 후 천장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10: 일단 오래된 천장은 어떻게 메워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메워도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워버리면 딱 들어가버리면 깨끗하잖아요.
2: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 깔끔한 마감 방법도 찾아낸 건데요. 뜯어낸 천장은 목재로 보강하고 마감용 자재를 단단히 고정. 힘도 덜 들고 보기도 좋게 마감 완료입니다.
7: 깔끔하게 잘 됐죠?
12: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큰 도움 되었습니다.
7: 예, 어르신 이제 안심하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벌은 원래는 벌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2: 고맙습니다.
7: 다음에 또 기회를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3: 오늘 하루 일은 다 끝난 거예요?
7: 아니요, 지금 포...

0: 지방에 동네 길 바로 옆에 또 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도 제가 하루 또 출발해야 됩니다.
1: 요새 포항까지 멀지 않아요?
0: 아, 한 2시간 반 정도 또 가야 되죠.
2: 하루가 깁니다.
3: 말벌이 출몰하는 8월부터는 의뢰만 하루 3건에서 5건. 이동 거리도 300에서 800km나 되는데요.
0: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같은 지역으로 몰아서 다니려고 하는데 아주 급하거나 또 인명사고가 나거나 해서 위험한데 이런 데는 한 건이라도 가고 있습니다.
3: 내리는 비를 뚫고 찾아가는 곳은 포항의 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을 위협하는 말벌을 잡아달라는 이장님의 의뢰를 받고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온 건데요.
4: 수고 많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4: 네.
5: 혹시 원한테 소외진 않으셨어요?
4: 괜찮습니다. 아이고, 다 소외인데 괜찮습니다.
5: 아이고, 다행이시네요. 네. 위치 좀
4: 확인해 주세요.
3: 말벌이 출몰한다는 장소부터 확인합니다.
5: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멀리서 살려주시면 돼요.
4: 바로 전봇대하고 여기 포대.
5: 예예.
4: 중간쯤 됩니다.
5: 아, 그래요?
4: 예.
1: 벌이 많이 보여요?
5: 예, 예. 지금 두 마리 연속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봐요. 바로 또 올라오잖아.
6: 장수말 보입니다, 지금.
3: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수풀 속에 자리를 잡은 장수말벌.
4: 이 길이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3: 분리 수거장에 가려면 장수말벌 출몰지를 지나야 하는 상황. 주민 모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4: 겁이 나서 못 다닐 정도로.
1: 맞아요. 길을 못 다닐 정도로.
4: 예예. 많이 못 다닐.
3: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장님과 상의 후 도로를 잠시 통제하는데요. 작업복과 도구를 챙기는 사이 뭔가를 만드는 작업자. 어디에 쓸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7: 민가 주변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나오는 공격수들을 제가 일단 포획망으로 먼저 가둬버릴 겁니다.
3: 페트병의 위아래를 잘라 즉석에서 간이 포획망을 만든 작업자.
7: 그런 상태에서 벌이 나오는 입구를 막고 이걸 위에 올려놓으면 벌들이 이쪽으로 다 기어나오고 있죠. 처음에 나오는 공격수들은 다 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8: 우호진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집 입구에서 쓰레기 버리는 데까지 통행을 금지하니 고려하시고 좀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장수말벌이 있는 곳으로 진입. 재빠르게 포획망으로 벌집의 입구부터 틀어막는데요. 포획망 안으로 줄줄이 들어오는 장수말벌. 가장 위험한 공격조입니다.
4: 최대한 이벌을 많이 잡아야 마을 사람들 피해가 좀 적어요.
9: 근데 지금 여기가 환경이 안 좋은 게 경사지에다가 지금 요 입구가 요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 옆에 지금 입구로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발로 밟고 있습니다, 지금.
3: 일단 가장 사납게 날뛰는 공격조부터 제압하는데요. 공격조가 많을수록 이후 작업도 어려워지니 잡은 것들은 바로 알코올에 넣어 기절시킵니다. 그런데 말벌 집을 가리고 있던 폐장판을 걷어내자 무섭게 튀어나오는 장수 말벌들. 순식간에 말벌대에 둘러싸였는데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수십 년 경력의 말벌 사냥꾼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매미채를 휘둘러보지만 감당이 안 되는 숫자. 성난 장수 말벌들의 공격이 심해지자 제작진도 급히 빠져나오는데요.
10: 밀어서 물러나세요.
11: 쫓아가라.
10: 아이고, 도와주셨어요.
11: 전산이 한번 써야 되겠어요.
10: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9: 저희 작은 환경은 항상 저희가 처음 생각했는 대로 나왔지 않기 때문에.
3: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물들이 많아 벌집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장수 말벌에 쏘여가며 수풀을 지지기를 30여 분. 드디어 말벌집을 찾았습니다.
9: 지금 눈에 보이는 건 4단인데 밑에 것까지 하면 지금 현재 한 5단 정도 되겠네요.
11: 세력이 큰 거예요?
9: 아, 예, 예. 세력이 크죠. 지금 현재 5단이면은 세력이 많이 큰 거죠. 지금 벌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3: 이제 벌집을 가리고 있었던 폐장판만 들춰내면 되는데요.
10: 이야, 이야, 멋있네. 와, 대단한데요.
3: 말벌집을 완벽히 수거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자. 꺼내보니 그 크기가 더욱 실감되네요.
9: 이런 거요?

0: 양복.
1: 마침 눈에 띈 여왕벌까지 포획 완료. 좀 오래 걸리긴 했어도 이걸로 작업 종료입니다.
2: 와, 이 물고기 왜 이렇게 커요?
0: 위에 딱 폐장판이 깔려 있으니까 배하고 물을 완벽하게 막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밭둑이란 말이야? 밭둑이다 보니까 배수도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장수 말벌인 최적의 환경이 된 거죠.
1: 잡아들인 말벌의 숫자도 꽤나 많아 보이는데요. 와,
3: 벌이 한 6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 돌발 상황까지 벌어져 더욱 고됐던 이번 작업. 1시간 30여 분 만에 드디어 보호복을 벗습니다.
4: 여기 봐봐.
3: 우와, 난리 났네.
1: 말벌을 사냥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데요.
0: 장수 말벌인데 그래도 좀 얇게 들어왔고 제가 벌을 그렇게 타는 체질이 아니라서 한 번에 세 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한 다섯 방 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있어도.
5: 이만 크다니까 이봐봐.
1: 드디어 장수 말벌을 잡았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나왔는데요.
6: 아니, 아들은 없어 독하게 생겼다, 야.
5: 언니야, 저게 다 나와서 어쩔 뻔했노?
7: 시겁하시죠?
5: 네, 진짜 시겁하네요.
1: 마을에 평화를 찾아주고 또 다른 현장으로 떠나는 작업자들. 말벌 퇴치 시즌이면 기류에서 보내는 시간만 거의 하루의 절반입니다.
8: 산소 쪽은 한 30만 원 정도. 주택은 천정 뚫고 타공하고 전공구 다 받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해서 50만 원, 30만 원 두 건에서 한 110만 원 정도 매출인데 기름값하고 이제 이래 빼면 이제 손익이 나옵니다.
1: 손에 쥐어지는 일당이 넉넉치 않지만 말벌의 위협으로 밤잠 설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어디든 달려갑니다.
9: 원래도 저 등급 말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10: 예, 그럼 정나게 없는데 자리도 못 비우고 이거 뭐 매일같이 이어와서 보초 쓰고.
7: 어느 정도 피해가 있어요?
10: 이 아들이 한번 오면 한 세 통에서 다섯 통은 거의 뭐 전매를 합니다.
9: 아까 제가 그것도 떨어졌다니.
1: 꿀벌을 먹이로 삼는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 양봉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치명적인데요. 기후변화의 여파로 활동기간이 길어진 데다가 주로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지어 퇴치도 쉽지 않습니다.
8: 발견을 하더라도 나무 꼭대기 있기 때문에 그걸 채취할 수 있는 그 말벌 헌터들이 별로 없어요.
1: 벌집의 위치를 찾으려면 우선 등검은 말벌 한 마리를 생포해야 하는데요.
11: 그 놈을 생포해서 날려보낸 다음에 그 집을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운산을 다 뒤질 수는 없으니까.
0: 왔네, 저 있네. 또 잡아.
1: 꿀벌을 노리는 등검은 말벌 발견. 양봉농가의 피해를 막으려면 벌집 제거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벌 생포가 우선인데요. 눈에 잘 띄고 다른 벌과 구별되도록 표식을 한 다음 집까지 날아가게 두는 겁니다. 그걸 따라 벌집의 위치를 찾는 건데요.
0: 자, 너 집 찾아가, 임마. 날아가. 자, 날아가. 저쪽으로 날아가, 저쪽. 봤지? 저쪽으로 날아가.
7: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제일 근접한 길이 여기니까 이쪽 고를 타고 가서 이쪽을 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0: 여, 뭐, 우리 문중 사 있겠네. 예. 내가 관리하는 데 있겠네. 예, 예. 그 뭐, 가지 자르고, 그, 아. 해도 됩니다.
0: 예, 가지 잘라봐야 끝에 예. 조금 자르니까 예. 나무 훼손하는 거 전혀 없어요. 예.
1: 갑자기 굵어지는 빗방울. 하지만 비가 온다고 수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장비까지 15kg을 지고 산 속으로 들어서는데요.
3: 이래서 등검을 말벌 작업이 단가 중에서 최고 비싼 이유예요. 최소가 50부터 시작이에요.
1: 좌표상으로는 이곳이 등검은 말벌이 향한 곳. 주변 나무들을 보며 탐색을 시작합니다.
7: 방향으로는 이쪽이 맞아요?
11: 예, 예, 여기 방향이 여기 맞아요. 이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니까 더 안 보이네요.
7: 이거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이렇게 헤매야 돼요?
0: 그럼요. 찾을 때까지 무조건 온 산 다 헤매야 되죠. 그래 받았는 건데.
3: 이렇게 흩어져가 내려가면서 찾아봐야 될 건데.
1: 비도 내리는 데다 날이 저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결국 흩어져 수색을 이어가는데요.
0: 여기 내려와야 보여요.
7: 어디요?
0: 여기요. 감독님 저기 보이시죠? 햇빛에 보면은 가지 사이로 동그란 거 보이죠?

0: 30여 분 만에 벌집 발견. 다행히 빨리 찾아냈습니다.
1: 이거 나무가 꽤 높은데요?
2: 아, 한 25m 돼요.
1: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2: 이제 어려워도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벌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0: 등도문 말벌의 공격을 막을 보호복은 기본. 거기에 안전을 위한 로프와 하니스까지 단단히 착용하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3: 네, 보시면은 밧줄을 나무에 이렇게 걸어서 혹시라도 미끄러지더라도 이 밧줄을 제가 의지할 수 있게 점점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야!
0: 무거운 보호장구에 제거 장비까지 챙겼으니 나무를 오르는 과정부터가 고난의 연속. 힘들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중심을 잡으며 위로 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드디어 벌집이 보이네요.
3: 보이네, 벌집. 아, 다 왔네.
0: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시야까지 가리는 상황. 벌집에 다가서자 꿀벌의 포식자 등검은 말벌이 거센 공격을 퍼붓습니다. 폭우에 말벌들의 공격까지 힘들지만 침착하게 벌집이 달린 가지에 줄을 동여매는데요.
3: 이게 한해 양목농가에 1,700억가량 손실을 입히고 있는 생태교란종 등검은 말벌입니다.
0: 벌집만 제거하려면 나무를 베는 것이 쉬운 방법. 하지만 살아남은 여왕벌이 또다시 새 집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한 퇴치를 위해 힘들어도 나무를 오르는 길을 택한 건데요.
3: 자, 벌집은 다 내렸고, 자, 줄 타고 바로 내려갑니다.
0: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작업자.
3: 나무가 높아서 줄이 잡아갖고 벌집이 지금 대롱대롱 달리네.
0: 등검은 말벌 집과 함께 안전하게 하산 완료입니다.
2: 아이고, 됐다. 아이고, 됐다.
1: 끝난 거예요?
2: 네, 끝났습니다.
0: 등도문 말벌 제거까지 총 4건의 의뢰 완료.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2: 가져왔어?
4: 네.
0: 장수 말벌집의 경우 찾는 이들이 있어서 폐기하지 않고 꼭 챙겨오는데요.
5: 저희 요번은 우리 이제 기름값 하려고 항상 가져오고 있어요.
1: 아, 이건 그럼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5: 보통 한 키로 한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1: 오늘 몇 키로 했어요?
5: 2키로하고 3.5키로 정도 나왔어요.
1: 그럼 거의 50만 원 등이에요?
5: 예, 예.
0: 가족보다 말벌과 씨름하는 날이 더 많은 요즘. 지치고 힘들지만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현장을 누빕니다.
6: 남들이 못하는 걸 제가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자긍심이 그래도 남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 덤으로 항상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를 저희는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매주 금요일마다 긴 줄이 늘어선다는 이곳. 매일 40여 가지의 반찬을 당일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는 반찬 가게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이윤옥입니다. 지금 열심히 포장들을 해가지고 지금 배달 나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여기 있는 애가 우리 큰딸이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막둥이.
8: 안녕하세요.
7: 우리 시동생이시고요.
9: 예, 안녕하세요.
7: 여기는 저의 영원한 동반자, 저희 신랑이에요. 저희는 가족들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0: 반찬 가게의 하루는 이른 새벽에 시작됩니다. 재료 준비 담당인 시동생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10: 시나물, 요거는 청경채.
1: 청경채도 나물로 만들어요?
10: 예, 예, 청경채 나물이에요.
11: 이런 버섯볶음, 고사리.
0: 부부와 시동생은 매일 새벽 5시면 출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12: 닭 날개, 닭 인공이요.
1: 이건 튀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12: 아니요, 조림이요, 조림.
0: 반찬 가짓수가 많아 빼먹지 않으려면 꼼꼼히 기록하면서 진행하는데요.
11: 별빵은 준비가 다 된 거고요. 동그라미는 이제 모자란 건 이제 준비 중인 거예요.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야채 이런 거 다 나물 같은 거 삶아서 준비해주고, 무치는 나무는 우리 막둥이가 하고, 볶고 국 끓이고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0: 모든 일은 부부와 시동생 그리고 두 딸까지 다섯 식구가 분업하고 있습니다.
1: 이거는 오늘 국수일 거고요. 얘는 토마토 무치. 가짓수도 많고 국 종류서부터 뭐 요리까지 하니까 일이 많아요.
0: 반찬 종류 선정부터 재료 고르는 일까지 총지휘하는 엄마가 제일 바쁜데요.
1: 고추장찌개하고 맑은 콩나물 쪽이거든요.
0: 음식을 만드느라 더욱 분주해진 주방. 어느새 뜨거워진 열기에 들리는 건 칼질하는 소리뿐입니다. 막내딸은 나물 종류를 무치는데요. 취나물부터 무생채, 콩나물까지 판매할 나물 반찬 다섯 종류를 아주 야무지게 만듭니다.
2: 나물 같은 거 무치는 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냥 엄마가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웬만한 애기 엄마들보다도 잘한다고.
2: 아직 애기 아니에요?
1: 아유, 그럼요. 애기죠. 25인데.
0: 주방에서 힘쓰는 일은 주로 아버지가 도와주는데요. 볶음 요리를 할 때 쓰기 편하도록 기름도 주전자에 미리 담아둡니다.
2: 아, 남편분 아이디어예요?
1: 네. 신랑에게 소소한 거에 손이 안 가게 좀 잘 해줘요.
0: 온 가족이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6년 차. 이제 두세 가지 음식을 동시에 만드는 건 기본인데요. 국을 끓이면서 볶음 요리까지 뚝딱. 꼭 눈이 뒤에도 달린 것처럼 딱딱 맞춰서 조리를 합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면서도 진행사항 체크까지. 엄마의 지휘 아래 하나둘씩 반찬이 완성됩니다.
1: 중채 썰어줘요. 생일 좀 저거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한 거 줘. 지금 싸가지고 가라는 거 우리 값이야? 가! 가! 예.
0: 문 여는 시간에 마치려면 서둘러야 하는 상황. 완성된 나물과 채소 무침은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2: 매일 아침 이렇게 전쟁이에요?
3: 네. 정말 전쟁이에요.
2: 매일이요?
3: 네, 매일이요.
2: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1: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이 원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 큰딸이 시집도 가고 나니까 엄마 반찬 가게 어때? 딱 그러는 거. 한대로 많이 서툴러서 우리 딸들하고 셋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0: 오전 8시 반이면 큰딸이 출근하는데요.
4: 아빠 나왔어요.
0: 큰딸은 반찬의 포장과 판매, 주문 접수를 맡고 있습니다. 큰딸이 출근하면 본격적인 판매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2: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5: 저 애기들 보내고 나와요.
2: 아, 육아 때문에요?
5: 네, 애기가 셋인데 두 명 유치원 보내야 돼가지고 유치원 보내고 오느냐고 저는 이 시간에 와요.
0: 가게 오픈까지 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이제 볶음 반찬들도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궁채나물 볶음은 인기 메뉴. 맛을 내는 특별한 비법 재료가 있다는군요.
1: 이렇게 타기빠르라고 궁채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0: 겉껍질을 벗겨낸 들깨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비법. 찾는 이가 많아 매일 빠지지 않고 만드는 이 집의 효자 메뉴입니다. 볶음 반찬부터 조림까지 하나 둘 반찬이 완성돼가는데요. 반찬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도시락을 만듭니다. 옛날 스타일의 도시락인데요.
1: 정원아 봐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6: 뭐 아니 이렇게 묻혀야지. 여기다 김치랑 멸치 넣고 하고.
1: 이런 것도 이제 물어봐요. 잘못하는 애들한테 혼내.
5: 엄마가 우리 혼내는 것만 하겠어.
0: 이뿐 아니라 간단히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까지 만들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깁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간가량 국을 포함해 42가지의 반찬 완성. 막내딸이 반찬을 촬영해 가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7: 저희가 그날그날 고객님들이 당일 반찬이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일반 판매도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배달 판매가 주력인데요. 영상을 찍어 오늘의 메뉴도 알리고 당일 조리라는 점도 인증하는 겁니다. 조리와 포장까지 끝나면 예약 주문 들어온 것부터 확인해서 챙기는데요.
7: 저희 이제 주문 들어온 거 포장해서 해야 돼요.
0: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낮 12시 30분. 동시에 배달.

0: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1: 현재 오전에는 거의 40건 받은 것 같아요.
2: 40건이요? 네. 오후에도 또 들어와요?
1: 네, 계속 들어와요. 퇴근하기 전까지.
3: 식사하세요.
0: 가게 문을 열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 앉는 가족들. 늦은 점심을 챙기는데요.
2: 늘 이렇게 드시나요, 점심은?
4: 아, 있는 거 꺼내서, 예. 네. 어쨌든 시켜도 먹고.
2: 아, 시켜 먹을 이유가 없는데요?
4: 아니, 남의 밥이 맛있어요.
0: 말이 늦은 점심이지 꼭두 새벽부터 일하느라 아침도 거릅니다. 그러니 이게 오늘 첫 끼인 셈인데요.
1: 나갔어.
2: 배 안 고팠어요?
1: 배고팠어요.
2: 배고팠다잖아요.
1: 나도 배고팠어요.
2: 두 분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4: 일찍.
5: 지금 몇 년 됐지?
4: 이제 40년 됐어요. 40년 됐나?
2: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 내가
2: 19. 19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5: 네.
2: 우리 사모님은 몇 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4: 15세요.
2: 15, 19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큰딸은 몇 살에 낳으신 거예요?
4: 16세요.
2: 16이요?
4: 네. 아니,
1: 할 말이 없어.
4: 얘가 아빠 도둑놈.
0: 엄마와 큰딸의 나이 차이는 고작 16년. 그러다 보니 어릴 적에는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는데요.
4: 초등학교 때 나 새엄마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 새엄마라고. 그래서 선생님 이상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면담 좀 해봐야겠다.
1: 친구들 엄마보다 너무 젊어가지고 아빠가 두 번 결혼한 줄 알았어.
0: 딸들이 어느덧 커서 지금은 함께 반찬 가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 늘 이게 식사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4: 네. 손님이 계속 오니까.
2: 따님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4: 큰일 날 뻔해. 안 했죠? 못 했죠? 이거를.
2: 월급 많이 주셔야 되는데. 월급 많이 받아요?
1: 많이 받아요.
2: 얼마나 많이 받아요?
1: 네.
2: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받아요?
1: 아, 그럼요.
2: 훨씬?
1: 훨씬.
3: 가볼게.
0: 딸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밖으로 나선 부부.
6: 밭에 가요. 야채하고 동화박하고 좀 따오려고요.
2: 박은 어디 들어가는 재료예요?
4: 아, 저 연포탕이요. 낙지 연포탕이요.
2: 내일 메뉴예요?
4: 네, 내일 말복이라 내일 메뉴에 넣어요.
0: 밭은 가족들이 함께 관리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운 채소는 반찬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치솟는 재료비도 줄이고 건강한 반찬을 만들고 싶어 농사를 병행하는 건데요.
2: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키우는 거예요?
7: 아직 덜 컸어요. 좀 더 커야 돼.
2: 뭐 몇 개월 정도 키우는 거예요?
7: 아니, 몇 개월에 뭐 며칠.
2: 아, 며칠 만에 이렇게 커요?
0: 밭과 노각, 가지에 고추, 콩까지 제철 채소들을 다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텐데 농사까지 짓는 건데요.
4: 소소한 게 또 재밌더라고요. 또 내가 심어서 이 나오는 걸로 반찬한다 생각할 그 뿌듯한 감, 그것도 좋고요.
0: 오후에는 밭에서 따온 채소와 내일 반찬용 재료 준비로 다시 바빠집니다. 낙지 연포탕의 국물을 더욱 시원하게 해주는 밥. 밥은 껍질을 벗겨내고 씨를 긁어내면 됩니다.
4: 낙지하고 밥하고 궁합이 좋아요.
0: 낙지 연포탕뿐 아니라 말복을 겨냥한 반찬을 준비 중이라 고기류가 많은 상황. 평소에 배는 일이 많습니다.
2: 갈비탕이요?
7: 네.
0: 그리고 공날에 빠질 수 없는 삼계탕. 100마리의 닭을 일일이 세척하고 손질하기 위해 온 가족이 매달리는데요.
2: 이거 삼계탕 100개 준비하면 100개가 다 나가요?
7: 아, 모자랄 때도 많아요.
1: 삼계탕 준비하는 게 제일 손이 많이 가서 힘들어요.
0: 반찬 가게에서 공날은 대목. 삼계탕은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요리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닭에 찹쌀밥도 넉넉히 넣고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이 손이 참 많이 가는데요. 내일 끓이기만 하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4: 퇴근해야 일 끝나요.
2: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해요?
1: 그래도 해야죠.
4: 그래도 우리 다섯 식구 먹고 사니까, 우리 식구도 먹고 사니까.
0: 저녁 6시 30분이면 작업 마감.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반찬 가게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0: 한참 금요일이 바쁘긴 한데 오늘은 또 말복이 있어가지고.
1: 그럼 훨씬 더 바쁜 거예요?
0: 아유, 배로 바쁘죠 오늘은.
2: 한 시간 이상은 푹 끓여야 제맛을 내는 삼계탕부터 삶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든든하게 복다림할 각종 탕 종류를 만드느라 더욱 분주한데요.
3: 알락탕이요.
1: 갈비랑 낙지 들어가요.
3: 네.
1: 고향집이네요.
3: 네, 고향집.
2: 평소 나물무침 담당이던 막내딸도 오늘만큼은 보직이 바뀝니다.
4: 오늘 탕이 많아서 대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파를 많이 썰어야 돼요.
2: 밭에서 따와 썰어둔 밥은 연포탕 국물을 낼 때부터 솥에 넣어 푹 끓여주는데요.
5: 이게 이제 부화가 연포탕에 들어갈 거예요. 얘는 아무 간 안 하고 딱 소금으로만 갈아요.
0: 저건 기본 육수가 되고 야채랑 낙지는 따로 비조리로 나가요.
2: 손질해 따로 포장해둔 낙지와 채소에 시원한 국물만 부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한 시간 이상 푹 끓여 맛을 낸 삼계탕. 이야, 정말 진국이네요. 갈비와 낙지에 진하게 우린 육수를 넣은 갈락탕까지. 보기만 해도 든든한 복다림 음식들인데요. 여기에 잡내를 잡아줄 대파는 개별 포장합니다.
0: 여름이라 이 파 성분 때문에 이 육수가 되게 상할 수가 있어요. 실 수가 있어요.
1: 같이 넣으면 빨리 상해요?
0: 네.
2: 탕과 짝꿍인 김치 겉절이와 깍두기까지 준비하면 복날 보양식 세트 완성.
4: 사전 주문은 60건 좀 넘게 들어왔어요.
2: 날이 날인지라 아침부터 배달 주문이 쏟아지는데요. 자매들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4: 저기다 떼수볶음 품절. 근데 삼계탕도 품절이야.
0: 인기 있는 거는 밴드에 올리면 더 좋으냐. 냉장고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살아.
2: 오늘 하루 들어온 배달 주문만 120건. 품절 대란이 일어날 만도 한데요. 이런 날은 배달을 하는 택배 기사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배달도 정신없는데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반찬에 가격표까지 새로 붙여야 하는데요. 주말에는 가게 문을 닫아 반찬값을 반값 이하로 대폭 할인하는 겁니다.
4: 주말에 휴무여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남아있는 반찬을 다 가격을 다운해서 판매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소진을 못하니까 못하게 되면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운해서 그냥 판매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2: 당일에 만든 반찬과 요리들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입소문이 나서 할인 시간이 다가오면 줄까지 늘어서는데요.
6: 매주 할
1: 금요일마다요?
6: 네.
7: 금요일날은 이때 오고요. 한이 아니까. 네. 평일날은 또 평일날 또 지나가다가 들어오고.
2: 가격이 저렴하니 너나 할 거 없이 바구니 가득 반찬들을 채웁니다. 이러니 조금만 늦으면 냉장고가 텅 비어버린다고 하는데요.
4: 이게 마지막이에요.
2: 마지막 배달을 끝으로 길었던 하루도 마무리됐습니다. 치열했던 오늘의 매출이 궁금해지는군요.
1: 얼마 나왔어요?
7: 335만 2천 원이요.
1: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7: 아니, 아직 현금까지 합치면은.
2: 오늘 하루 매출이 4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7: 일단 가게 매출이 좋을 때가 그때가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 가족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웃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뿌듯하고 보람이잖아요.

0: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집에

0: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13: 메라바, 디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두두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14: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짓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15: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16: 전부 이사를 합니다.
17: 멋대로 하고 싶어요.
16: 그렇지, 멋대로 하고 있어.
15: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

0: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 나이가 되니까 이 기쁨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5: 진짜 맛있겠지?
6: 대박, 너무 맛있는데?
7: 떡이랑 같이 먹어봐.
3: 나도.
6: 닭고기가 킥이다.
5: 와, 쫄깃쫄깃하네.
8: 쫄깃한 닭가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7: 배고파.
3: 잘 어울려.
8: 스테라 떡볶이.
5: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9: 와.
10: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1: 바삭함의 끝판왕.
1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know. I just need to know if you can get me into that.
1: WC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2: 저기 당신이가 또 암이래
3: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4: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3: 그러니까 암 보고 힘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5: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6: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7: 좋은 소식이 뭔데요?
6: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7: 나쁜 건요?
6: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5: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 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8: 우리 저 한 번만 들자.
9: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보험 필요하지 않을까?
8: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9: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5: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성도멀류시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5: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 암 한 해 동안 발생한 신규 암 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순 전이암 발생률도 49.1% 그렇다면 암 진단금은 한 번만 받아야 할까요? 여러 번 보장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전이암 진단금은요? 그래서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보시죠. 폐암 진단받고 진단금을 받았는데 표적항암 치료를 10번 받으시면서

0: 진단금을 모두 사용. 진단금으로는 치료비가 부족하다. 자, 이분은 혈액암 진단받고 최신 치료를 권유받았는데 비급여라 100% 환자 본인 부담. 그래서 학사는 다빈치 로봇 암수술,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보장해드리면서 암 진단 후 생활자금까지 보장해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상위권을 차지하는 심뇌혈관 질환이 고령화와 맞물리며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암만큼 뇌심장 질환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는 뇌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치매까지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 가능하니까 지금 전화로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1: 성도벌류시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형 프라이팬 충청
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2015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4: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5: 충동은 개빠이 그냥 미친놈이에요라고.
6: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
4: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7: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4: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 하나 더 넣어볼게요.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9: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6: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9: 절대.
4: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10: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 우리나라
4: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11: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잡지를 만드신다고 해요.
12: 최대로 많이 해본 게 480억? 우리나라에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인테리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11: 오늘 최초로 집을 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13: 너무 예쁘다.
11: 우와, 모든 곳이 다 아주 예쁩니다.
13: 작품인데요?
14: 저 이것 때문에 여기 살아요.
11: 아, 전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일한다고.
13: 그 옛날에.
14: 그 옛날에 너무 많이 와서 경찰이 다 와서 입회하에 저희.
13: 이 정도로요?
14: 네. 누구한테 이게요? 대통령한테 편지 써야죠.
11: 답이 왔나요?

0: 쇼크대식 쫙 와버려요, 쫙. 여기가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위로 쏠린다 그래요.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학자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좀 결심했어요. 다시 나돌려고 했는데
1: 무조건
2: 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려고.
3: 거머리처럼 살아다니겠습니다.
4: 딱 여기 처음 왔을 때 희준님을
5: 뵀어요. 희준 씨. 네.
4: 씩 웃더라고요. 그 손.
5: 너도?
0: 이렇게 재밌을 때.
1: 화이팅!
6: 화이팅이 거의 없는데?
7: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녹이녹입니다.
0: 최악이었어요. 아직 조금 아픈 것 같아요.
8: 지난번 때 이제 팬분한테 샴페인을 선물 받았는데 못 땄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딸 수 있길.

0: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1: 다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저희 마음이 비우게 돼가지고 다시 안 온 기회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
2: 복수하러 가야겠다고.
1: 저번에 하면서 이제 뭔가 느낀 거는 꽤 많은 분들이 대기 시간에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목 안 잠기려나? 그래서 괜찮을라나 했는데 결국 저는 떨어지고 그분들이 이거 저희도 조금 네,
3: 바람도 자고
0: 릴렉스하게
4: 잘생긴 유인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5: 죽지 않고 또 다시 온 유인원입니다.
4: 지난 예선 이후에 결과에 많이 좀 서운해하셨다고. 아, 열 받지 솔직히 나였으면 다 뒤집었어.
5: 뭐 장난으로 복수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간절한 것 같습니다.
6: 복수하려고 왔는데 혹시나 몰라서 저희 다음 달 것도 신청해놨어요.
4: 맞아.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지.
5: 되게 뜻깊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곳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래서 되게 이 역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유인원이었습니다.
1: 노희준이라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노희준입니다.
2: 두 번째라서 더 여유로워졌나요?
1: 아, 너무 확실히 그렇습니다. 좀 어디에도 없었던 형식인 것 같긴 했었던 것 같아요. 돼요. 다 되게 엄마미소 하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꼴보기 싫진 않았나 보다 했어요. 밴드 셋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3: 좋아해요.
1: 사실은 일렉 베이스가 제일 저한테는 오래 붙잡고

0: 갖고 있었던 악기여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모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노기노기랑 산만한 시선이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둘이 돼가지고 자꾸 저한테 막 본사에서 봐, 본사에서 봐, 막 이래요. 참 삼수 안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1: 신발 벗고 왔네요, 희준 씨. 나 갈비집인 줄 알았어, 밖에. 신발이 하나가 있길래. 지난번에 혼자 오셨다가 오늘은 연주자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0: 제가 이런 것도 할수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좀 상반된 걸 하기 위해 연주자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1: 만약에 오늘도 헬로루키 선정 안 되면 어떡해요?
0: 아, 또 해야죠, 뭐.
1: 이달의 헬로루키, 이번 무대는 우이준입니다. 박수 주세요.

0: 언파인드 화이트부터 만나볼까요? 아쉬웠어요, 지난번에. 그쵸? 라이브도 되게 좋았는데, 실망이 컸을 텐데,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요, 솔직히. 근데, 뭔가 그런 잡념에 잘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유형의 펀트맨이 계시기도 하고.
1: 오늘 한 번 더 오셨어요. 제도존이신데.
2: 네, 재수생입니다.
1: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많이 배워요. 이 무게감과 이, 카리스마랄까. 저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말을 못 참겠어요. 그래서 자꾸 떠들게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3: 두 번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장감이 좀 감돌았다고 할까요? 저희의 간절함을 성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0: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먼저 소개 좀 관객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우르과 풍각쟁이들이라는 팀이고요. 이런 음악 합니다.
0: 그 저걸 짚을까 말까 생각이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살인면이에요. 의상 컨셉만 한번.
2: 아, 옛날 그 연주자분들이 빨간 가운을 입고 연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0: 맞아.

0: 마지막으로 이 알맹이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 면들.
1: 아, 그건 제가 다 먹었습니다.
0: 뒤에 기타리스트 분 요 페달 보드가 도마죠, 이거. 아까 발견했는데, 예, 도마예요. 쉽지 않습니다.
2: 그 길을 갈 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3: 전고로 막
4: 사실상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을 각자 섞는 건데 구악 장단 위에 뭐 레게라든가 뭐 아프리칸 리듬도 섞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음악, 좋아하는 음악 다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5: 국악 전통 장단 중에 언무리 장단이라는 그런 장단 위에서 뭐 포스트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멜로디를 사용해서 힘차게 달리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6: 재밌게 보세요.
5: 와, 안 맞아 심지어.
7: 아, 그래서 즐겨주세요.
8: 아, 근데 재밌게가 이미 즐기는 거
5: 맞아요.
9: 하나, 둘, 셋.
6: 재밌게 봐주세요.

음악을 하고 있는 김초원이고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은 저에게 홍대 마녀라고 불러주는데 뭔가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나 어두운 면을 음악으로 담아내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너무 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모든 지원이 다 끊겼었거든요. 19살 그쯤에 서울 올라와서 완전히 홀로서기로 음악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만두고 취업해라. 오늘 아침에 딱 이야기했어요. 나 촬영에 거의 EBS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 오더니 그 EBS에서 하는 헬로루킹가 뭔가 그거 맞아? 해서 이제 우리 딸 화이팅 이런 건 못해주셨지만 아마 속으로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나 TV 나왔어.

저는 전자음악하는 넬키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홍대 클럽 다니면서 진짜 슬램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에너지를 집 안에서 방구석에서만 풀다가 이제 키라라님의 팬이어서 우연히 수업을 듣게 됐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약간, 우리나라에 저런 미친 사람도 있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약간 파괴적이다 보니까 춤도 추고 부시고 할수 있는 거는 다 풀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입니다. 예.

0: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3: 황금 레큐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에요.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우와!
3: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4: 왜 했어요?
5: 고마워서요.
6: 8.9점.
4: 9.9점.
6: 10점. 100점이요.
7: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8: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9: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1조터와 함께 알아보는 가을철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 방법. 첫 번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두 번째, 벌초와 등산 같은 활동을 할 때는 해충 기피제를 뿌려 미리 대비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야외에서 사용한 돗자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 소독해주세요. 네 번째,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몸은 꼼꼼하게 씻어내세요.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세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명석한 두뇌, 강직한 외모,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 뛰어난 지능과 힘, 민첩한 움직임으로 지상 최고의 견종이라 불리는 개.
1: German Shepherds are an iconic breed.
2: Ganzen gesagt ist der deutsche Schäferhund ein Allrounder.
0: 비극의 시대에 태어나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인류가 겪은 분쟁과 재난의 현장에서 활약한 역사.

0: Adler and he has changed my life.
1: Und er ist wirklich, der Hund würde sein Leben für mich geben.
2: 누군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으며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웅이 되는 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견종 중 하나이자 인간의 신뢰받는 친구, 저먼 셰퍼드다. 전라남도 화순. 사고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 15년차 소방관인 이승호 소방장과 인명구조견인 한결은 지난 2년 동안 각종 재해 현장에서 함께 해왔다.
3: 올해는 그 예천 수해 현장에 산사태로 붕괴된 지역에 대한 그 수색을 했고요. 한결이랑 호흡을 맞춘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광주광역시에 신촌 아파트 붕괴 현장에 수색을 나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 수색 현장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겠다는 일념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실종자를 찾아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한 베테랑 소방관이지만 아직 방송은 초보. 한결도 이런 모습에 낯선 눈치다.
3: 잠깐만, 제가 15년 차인가? 13년. 세파트, 점원 세파트로서 한결이는 이렇게 네.
2: 카메라 앞에서 긴장한 탓도 있지만 한결을 떠올리면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3: 세파트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세파트의 이제 고집이랄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 친구였죠. 그래서 저를 운영자로 이렇게 신뢰가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2: 한결은 3살 때 구조견이 됐다. 처음엔 훈련이 낯설어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믿음직한 파트너가 됐다. 오랫동안 버려진 건물은 겨울철 필수 수색구역. 실종자가 추위를 피해 들어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간혹 발생한다. 사각지대를 수색하는 것도 구조견의 임무.
3: 구조 출동을 해서 수색 현장에 나가면은 항상 낯설고 새로운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도 이제 한결이와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교감이 있거든요.
2: 마을에서 실종된 지적 장애인이 폐건물로 들어갔다는 걸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색에 앞장선 것은 사람이 아닌 개. 오래된 건물은 시설물이 낡고 부식돼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람보다 구조견을 먼저 투입해 현장을 수색한다. 여기저기 무작정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한결은 냄새의 가닥을 찾아가고 있다. 사람에 비해 1만 배 이상 높은 후각 능력을 가졌다는 저먼 셰퍼드. 한결의 코에 무언가가 걸렸다. 건물 수색 15분 만에 실종자를 찾아낸 한결. 명령이 있기 전까지 짖어서 알리도록 훈련받았다.
4: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5: 김
4: 씨 맞으세요?
5: 네.
4: 네.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어요?
2: 이렇게 또 한 명의 목숨을 구했다.
3: 한결이 같은 경우는 일단 후각 사용 범위가 넓고요. 그리고 자기 체력 안배를 하는 그런 습득력들이 날이 갈수록 조금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걔도 이제 단시간에 무리한 체력을 소진을 해버리면은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하고 호흡을 맞췄던 다른 구조견들도 있지만 넓은 범위를 수색해 나가는 그 움직임이나 활동성 자체가 나갔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2: 기분이 좋은 걸 보니 칭찬인지 아는 걸까?

0: 9.11 테러 당시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수색견 아폴로는 저먼 셰퍼드였다. 마지막 생존자를 찾아낸 수색견 역시 저먼 셰퍼드인 트레이커. 저먼 셰퍼드는 전 세계 재해와 사고의 현장에서 인간과 함께했다. 수색 도중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했지만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저먼 셰퍼드의 활약은 인명수색과 구조에 머물지 않는다. 독일 바이에른의 경찰견 훈련학교. 바이에른에서 활동하는 경찰견의 약 30%가 저먼 셰퍼드다. 올해 6살이 된 경찰견 타이는 호기심도 많고 힘이 넘친다. 쉼없이 들이대는 맹랑한 성격. 이런 타이가 바이에른 최고의 탐지견이란다.
1: Ist ein Schutzhund ein ausgebildeter und nach seiner Schutzhundeausbildung hat noch die Spezialisierung Leichenspürhund durchlaufen und hier ebenfalls nochmal draufgesetzt im Endeffekt die Wasserausbildung.
0: 수색견이지만 방호 훈련은 가장 중요한 기본. 방호 훈련을 앞두고 타이는 이미 눈빛이 달라졌다. 방금 전 장난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든다. 머리와 목을 밀어 떼어놓으려 하지만 필사적으로 물고 놓지 않는다. 지시가 있기 전까지 체포 자세를 유지한다.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복종한다.
1: Also beim deutschen Schäferhund ist es uns für den Dienst sehr wichtig, dass ich im Endeffekt einen loyalen Hund habe. Dass der Hund wesensstark ist, dass nicht zu nervös ist und dass im Endeffekt diese ganzen Eigenschaften auch immer abrufen kann.
2: Wir haben jetzt die Schnauze voll! Ah! Ah! Ah!
0: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한다. 범인을 검거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방해 요인을 가정해 훈련한다. 범행 현장에서 강한 저항이나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명령 없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아무리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다 해도.

0: 높은 지능이 있어 가능한 훈련이다.
1: Es ist nicht so, dass ich ihn nur in einem Bereich gut einsetzen kann, sondern wenn ich einen guten Hund für alle Bereiche brauche. Und deswegen haben praktisch wir bei der Bayerischen Polizei sehr viele deutsche Schäferhunde in unseren Reihen.
0: 현재 100여 마리의 저먼 셰퍼드가 바이에른에서 경찰견으로 활동하고 있다. 많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파트너가 되길 원하는 꿈의 견종. 저먼 셰퍼드를 빼놓고 사역견의 역사를 얘기할 수는 없다. 저먼 셰퍼드는 언제 어떻게 탄생했을까? 찾아간 곳은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에 위치한 저먼 셰퍼드 협회. 전 세계 저먼 셰퍼드의 품종 표준을 관리하고 있다.
2: Der Verein für deutsche Schäferhunde wurde 1899 gegründet, im April 1899, von dem Rittmeister von Stefanitz, der bis heute eine ganz zentrale Bedeutung für unseren Verein hat. Der deutsche Schäferhund als ein Gebrauchshund gezüchtet wird, das war immer die Prämisse des Herrn von Stefanitz, dass der Hund Gebrauchshundeeigenschaft besitzen soll.
0: 고대부터 인간을 위해 일해온 개. 유럽에서는 양과 염소를 키우기 위해 목양견이 필수였고 셰퍼드라는 이름도 여기서 비롯됐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의 사용 범위는 확대됐고 슈테파니치는 사역견의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협회가 설립된 1899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화한 저먼 셰퍼드에 대한 기록을 세대별로 보관해왔다. 품종의 기원, 조상에 대한 확인 없이는 어떤 개도 순종 저먼 셰퍼드로 분류될 수 없다. 혈통기록부에 적힌 최초의 저먼 셰퍼드는 뭘까? 저먼 셰퍼드의 시조. 그 이름은 호란드 폰 그라프라트였다.
2: Der Hund von Max von Stefanitz hieß Horand von Grafrath und das ist der erste Hund, der in das Zuchtbuch des Vereins für deutsche Schäferhunde eingetragen ist. Eine ganz interessante Anekdote, der hat ihn damals zu dem damals sehr hohen Preis von 200 D-Mark erworben. Das war damals eine stattliche Summe für einen Hund.
0: 도그쇼에서 호란드를 처음 발견한 스테파니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다른 개에게선 보지 못한 열정과 기품이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협회를 조직하고 호란드를 최초의 저먼 셰퍼드로 등록한다. 외모와 성격, 기질이 검증된 셰퍼드와의 교배를 통해 우수한 혈통을 이어나갔다. 오늘날 거의 모든 저먼 셰퍼드에 호란드의 피가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먼 셰퍼드의 표준이 정립되고 다재다능한 능력이 평가받으면서 독일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독일의 국견이자 독일인의 자부심이 된 개. 니나는 올해 4살이 된 저먼 셰퍼드를 키운다. 윤기 나는 검은 털이 매력적인 디터. 독일에서 개를 키우는 조건은 꽤나 까다롭다.
3: 디터, komm hier rein. So, hier haben wir Dieter Zwinger. Dieter, komm hier. Rein. Wie in Deutschland müssen die Zwinger bei einem Hund von der Größe von einer Größe von 65 cm mindestens 2x4 Meter sein. Dieter hat natürlich hier seinen Luxusswinger als Luxusstar und hat das Doppelte natürlich mit Außenbereich, Innenbereich. Sein Sofa hat er hier und Dieter. Super.
0: 정성껏 꾸민 견선은 아무리 둘러봐도 부족할 게 없는데 아무래도 디터는 아까부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다.
3: 흰이는 커.
0: 니나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집안 거실로 안내했다.
3: 소, hier haben wir die Antafel von Dieter Ludewig vom Agathos.
0: 순종, 저먼 셰퍼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So, das sind von Dieter die Eltern. Da sieht man eben Vater-Mutter-Linie und dazu dann immer von den Vater-Mutter-Linien dann noch die Oma, Opa, Uroma und so weiter. Der Gesundheitszustand vom SV geprüft, HDED. Und von Dieter hier vorne sieht man den Stempel HDED und DNA geprüft.
0: 3대에 걸친 혈통 확인, DNA-검사를 통한 유전적 이상 유무, 기형검사까지 통과해야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증명서가 있어야 공식적인 번식이 가능하다.
3: So, hier haben wir die Bilder. 1990, da bin ich.
0: 니나는 어린 시절부터 저먼 셰퍼드와 함께 자랐다.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모두 저먼 셰퍼드를 길렀다. 그녀에게 저먼 셰퍼드는 잊지 못할 추억이다. 주말 오후 누군가가 니나를 찾아왔다.
3: Hi Dad.
4: Hi.
3: Alles klar? Gut.
4: Ja. Prima.
3: Hallo, das ist mein Papa Georg Blanke. Der hat mir den Hundesport quasi in eine Wiege gelegt. Wir gehen dreimal in der Woche zusammen trainieren.
0: 니나의 아버지 게오르그는 유명한 저먼 셰퍼드 훈련사였으며 좋은 혈통을 찾아내 번식하는 브리더로 활동하기로 했다.
1: Einmal finde ich durch unsere Gestaltung oder Aufhaltung der Ahnentafeln und so weiter ist es uns immer möglich, bestimmte Charakterien in der Rasse zu erhalten beziehungsweise über züchterische Selektion bestimmte Schwächen rauszuhalten. Und somit glaube ich, dass wir über diese ganzen Jahre, wie wir jetzt Hundesport machen, unsere Rasse an sich ganz gut erhalten haben und auch noch verbessert haben, weil das ganze Umweltspektrum hat sich verändert. Die Hunde müssen sich mitverändern. Und das, finde ich, kann der Schäferhund sehr, sehr, sehr gut. Und deswegen ist er für mich auch immer noch in der breiten Masse mit der beliebteste und Anführungszeichen auch der gesundeste Hund mit.
5: German Shepherds are an iconic breed. They were first invented, so breeds for a start are not natural, they're invented by mankind. The bottom line is that we create the dogs, we select them, and over time we're just constantly changing our view of what a breed should be.
3: Dieter! Ja! Dieter! Ja!
0: 니나와 디터는 얼마 남지 않은 도그 스포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개의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유럽에서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용기, 보호 본능 같은 기질뿐 아니라 힘, 민첩성, 지능 등 인간과 맞춰가며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여줘야 한다. 훈련성 좋은 저먼 셰퍼드가 가장 잘하는 분야다.
3: Also wenn es die Schäferhunde nicht geben würde, ich wüsste gar nicht, was ich dann in meiner Freizeit mache, weil wie gesagt, ich bin mit dem deutschen Schäferhund einfach groß geworden und er gehört einfach zu meinem Leben dazu. Jawohl, gut so. Jawohl.
0: 훈련할 때 날카로운 눈빛과 다르게 애교쟁이로 변한 디터. 평소에 놀기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다. 독일의 수도이자 냉전 종식의 상징인 베를린. 나치 독일의 탄생지이기도 한 이곳에 누구보다 저먼 셰퍼드를 사랑한 독일인의 흔적이 남아있다. Also. 히틀러가 생을 마감한 장소로 알려진 지하 벙커를 똑같이 재현한 전시관. 나치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던 1945년 히틀러는 고위 지휘관들과 함께 베를린의 지하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당시 사용했던 실제 장비와 도구들,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이 우리를 과거로 소환한다. 벙커 가장 안쪽에 위치한 히틀러의 집무실.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한 이곳에 눈에 띄는 개모형이 놓여있다. 어둡고 좁은 집무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 히틀러가 사랑한 반려견이었으며 그의 초라한 말로와 함께한 개, 블론디다. 미친 전쟁광이라 불린 그는 뜻밖에도 대단한 애견가였다. 언론인이자 역사 작가인 야는 오랫동안 히틀러에 대해 연구해왔다.
4: Blondi ist ja ein beliebtes Thema immer, wenn es um das Private bei Adolf Hitler geht. Was nicht so viele wissen, ist, dass es mehrere Blondies gab. Denn Adolf Hitler hat im Laufe seines Lebens ungefähr ein Dutzend Hunde gehabt, die meisten davon Schäferhunde. Und er hat immer wieder den Hunden die gleichen Namen gegeben. Also den weiblichen Hunden hat er immer wieder den Namen Blondie gegeben. Die entscheidende Blondie oder die berühmteste Blondie ist quasi Blondie die Dritte. Und die hat bis zum Schluss auch bei ihm gelebt. Er hat sie mit in den Führerbunker in Berlin genommen. Und als dann dort die Rote Armee Berlin eingenommen hat, hat sich Hitler mit seiner Entourage ja umgebracht. Und

0: Erstes mussten quasi die Hunde dort dran glauben.
1: 연합군이 벙커에 도착했을 때 히틀러의 시신과 블론디의 사체가 함께 발견됐다.
0: Also er hat von seinem Leibarzt den Hund erschießen lassen und um auf Nummer sicher zu gehen, hat ihm vorher noch eine Giftkapsel gegeben. Also Blondie sollte ihn nicht überleben. Wenn er diese Welt verlässt, dann wollte er auch, dass alle anderen mit ihm gehen, die ihm wichtig waren.
2: Dass wir dieses Gebiet niemals aufgeben werden.
1: 광기의 시대. 히틀러는 반려견인 저먼 셰퍼드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전쟁광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블론디의 영상을 만들어 언론에 공개했다.
0: Also der deutsche Schäferhund spielte eine ganz entscheidende Rolle für die deutsche Kriegspropaganda, denn er war ja der Lieblingshund des Führers von Adolf Hitler. Und Hitler hat sich gerade in den Wochenschauen, im Kino, immer gerne mit seinem Hund gezeigt, weil da konnte er einerseits seine Empathie zeigen. Die Leute haben gesehen, okay, da ist ein Mann, der sensibel ist gegenüber seinem Hund. Und auf der anderen Seite haben sie auch erkennen können, zumindest war das die Idee dieser Propaganda, da ist ein starker Mann, der eine Führerperson ist, dem auch der Hund treu ergeben ist und dem folgt.
1: 저먼 셰퍼드가 전쟁에 이용된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유의 민첩함과 지능이 눈에 띄어 독일의 군기원으로 참전하게 된 것. 저먼 셰퍼드는 인간 대신 화생방가스를 탐지하거나 위험한 폭발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저먼 셰퍼드에겐 폭탄 운반만큼이나 중요한 임무가 또 있었다.
3: Deutsche Schäferhund wurde neben diesen Arbeiten und wirklich den ausbildungsrelevanten Eignungen tatsächlich als Social Emotion Dog immer wieder gerne genommen und gesehen.
1: 바로 정서적 위로였다.
3: Die haben wirklich mit den Kriegsveteranen, mit den Soldaten später ganz eng zusammengearbeitet. Da ist natürlich auch eine starke Verbindung und so ein Hund gibt auch Mut und er gibt auch Trost. Und da war auch der deutsche Schäferhund natürlich ganz vorne mit dabei.
1: 태어난 지 7개월 된 비티는 시각 안내견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이다. 요즘 보기 드문 장모종인 올드 저먼 셰퍼드. 호기심이 많고 애착이 강한 녀석이다.
4: Good boy.
1: 아직 어리지만 비교적 훈련에 빠르게 적응했다.
3: Das ist quasi seine für ihn ein Zeichen, dass wir jetzt trainieren, dass er jetzt sich konzentrieren muss. Und es steht drauf Assistenz und in Ausbildung für andere. Noch einmal.
1: 낯선 사람과 카메라 때문인지 아직은 어리둥절하기만 한데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지시한 곳에 정확히 멈춰서는 비트. 제대로 신호를 알아들었다.
3: Weiter. Good. Super.
1: 높은 지능과 충직함. 주인에 대한 애착은 시각 안내견의 중요한 조건이다.
3: Nach dem Ersten Weltkrieg 1916 gab es in Oldenburg einen Verein der Sanitätshunde und die haben den ersten deutschen Schäferhund ausgebildet für Kriegsveteranen mit Sehbehinderung, um einfach hier wieder Alltagsmöglichkeiten herzustellen. Und später ging das dann auch in die USA und der erste Blindenführhund in der USA war ein deutscher Schäferhund namens Buddy.
1: 저먼 셰퍼드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의 유일한 위로였고 친구였다. 부상당해 눈먼 군인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5: As I put my hand down on Buddy, I knew that she was going to be my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give me back the freedom that I so long desired to go and come as I pleased, and that she also would be the pioneer.
1: 저먼 셰퍼드의 활약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이다. 참혹한 전쟁에 나온 아이러니한 역사. 감춰진 비극은 또 있다.
0: Als der deutsche Schäferhund gegründet wurde, also wenn man sagen will, diese Rasse ist ja erfunden worden um die Jahrhundertwende. Dort hat der Erfinder dieser Züchtung, der Kavallerist Max von Stefanitz, hat da die ersten Regeln aufgestellt, wie diese Rasse zu züchten ist. Und diese Zuchtregeln, also wie viel fremdes Blut aus anderen Hunderassen überhaupt in die Zucht eingreifen darf, das hat er genau festgelegt. Und daran haben sich die Nazis dann beispielsweise später für ihre Rassengesetze, die auf Menschen übertragen wurden, orientiert. Also kann man sagen, die Schäferhundzucht war sozusagen die Vorlage dann für die späteren rassenhygienischen Ideen auch der Nazis und wie sie diese umgesetzt haben.
1: 저먼 셰퍼드의 번식 기준에 따른 유태인 인종 차별법은 선한 의지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보여준다. 인간에게 이로운 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학살의 도구가 될지 누가 알 수 있었을까? 연합군은 저먼 셰퍼드에게서 나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알세이션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인간과 개 모두에게 비극의 시대였다. 저먼 셰퍼드는 나치가 벌인 무자비한 학살과 비뚤어진 선동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유럽에서 저먼 셰퍼드의 인기는 대단했다. 할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군견이었던 린틴틴은 27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 미국의 대통령들 역시 퍼스트 독으로 저먼 셰퍼드를 선택했다.
6: They were first invented in the late 1800s and became hugely popular in the early part of the 19th century.
1: 저먼 셰퍼드의 번식 기준은 전 세계에 통용된다. 한국에서도 매년 지거쇼 랭킹전이 열린다. 지거는 독일어로 챔피언이라는 뜻. 전국에서 우수한 저먼 셰퍼드들이 참가했다. 이상적인 품종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개를 선발하는 경기. 부족한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갖는다. 아직 어린 녀석들도 눈에 띈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지만 이래 봬도 혈통 좋은 저먼 셰퍼드다. 경기 전 개의 몸속 칩을 이용해 협회에 등록된 개인지 확인한다. 혈통이 좋아도 건강 상태와 훈련 여부 또한 중요하다.
7: Na, es gibt ja einen Rassestandard, an den wir Richter uns zu orientieren haben und gemäß dem Rassestandard habe ich heute die Hunde beurteilt.
1: 위험 있는 듬직한 체구. 순발력의 필수 조건인 튼튼한 다리와 날카로움과 귀여움이 공존하는 얼굴. 쫑긋한 귀에서부터 꼬리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등선이 매력 포인트. 걸을 때 여유와 품격이 있으며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개가 좋은 품종의 저먼 셰퍼드다.
8: 여기서 이제 앉거나 엎드리면 이제 탈락이에요.
1: 어째 개보다 견주들이 더 긴장한 것 같다. 테스트를 받아야만 하는 건 개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 출전한 개보다 더 적극적인 견주들의 모습에 독일 심사위원도 놀란 눈치. 응원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지거쇼는 테스트인 동시에 견주들의 축제다. 하지만 30년 경력을 가진 심사위원의 평가는 냉철하다. 타고난 기질과 신체 구조, 명령을 알아듣고 자신을 통해

0: 통제할 줄 아는 지능을 평가한다.
1: 아주 힘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자굴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은
0: 오늘 랭킹전에서 최고 등급이 나왔다.
1: 오늘 이 1위전은 36번 수평이 되겠네요.
2: Also vorzüglich Auslese wird nur auf den Siegerschaun vergeben. Das ist nochmal eine besondere Herausstellung der Hunde, die besonders gut und besonders nahe dem Rassestandard kommen. Und
3: erhält am heutigen Tage die Bewertung vorzüglich.
0: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엘리트 등급이 나온 건 흔치 않은 일. 지켜보는 다른 견주들과 심사위원도 놀랐다. 영광의 주인공은 수컷 4살 저먼 셰퍼드 셀바. 주인의 기쁨도 셀바 못지않다.
1: 엑셀런트 원, V1을 드립니다.
4: 이사장 덕분에 굉장히 받기 어려운 등급인 건가요?
5: 예, 1년에 한 마리나 두 마리 나올까 말까
1: 평가를 받았어요. 훌륭합니다.
5: 최고의 견으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0: 저먼 셰퍼드가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의미가 크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개만이 저먼 셰퍼드 표준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예상치 못한 성과에 행사의 기쁨이 두 배가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을 위해 일하는 견종은 다양해졌다. 애견 훈련소에 사역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견종 네 마리가 모였다. 수레를 끌고 오리를 사냥하는 데 사용됐던 스탠다드 푸들은 모든 견종 중 두 번째로 지능이 높다. 온순하고 사람의 감정까지 파악할 줄 아는 리트리버는 탁월한 시각 안내견이다. 양을 몰기 위해 개량된 보더콜리는 운동 능력과 지능을 고루 갖추고 있다.
6: 저기 아이고. 그거
0: 다른 개들과 달리 훈련장에 뒤늦게 도착한 저먼 셰퍼드 맥스.
6: 자, 나이스. 굿바. 와. 맥스
0: 테스트를 앞두고 평소에 안 하던 짓궂은 장난을 친다.
6: 맥스 와. 옳지 잘했어. 맥스.
0: 이대로 와. 테스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6: 시키게. 플랫. 자, 이리 다 나와보자. 예. 자,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애들 데리고 나왔잖아. 네. 여기 오면 지금 우리 반려견으로서 지능 지수가 가장 높은 개들이거든. 진짜 어떤지 오늘 전체적으로 테스트하고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네. 예.
0: 인기가 많고 머리 좋기로 소문난 견종들. 지능과 집중력, 운동 능력과 환경 적응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주제는 머리 좋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보더콜리. 삼각 모양 고깔 속에 개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넣고 찾는 실험이다. 개보다 훈련사가 더 긴장한 것 같은데. 신호와 함께 목줄을 놓아줬지만... 어허, 아무래도 멀리 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
7: 어디 가니 너?
0: 영리한 개지만 목표물에 대한 집중력은 약했던 모양. 결국 실패다.
6: 됐어, 괜찮아.
0: 이번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스탠다드 푸들의 차례. 평소 연습한 적이 없는 테스트인데 괜찮을까? 다행히 목표물을 향해 곧바로 뛰어간다. 고깔 주변에서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좋아하는 플라스틱 공을 찾아냈다. 목표물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 이해력이 뛰어난 리트리버는 어떨까? 고깔까지는 뛰어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6: 찾아.
0: 그 다음이 문제다. 여기저기 냄새를 맡은 끝에 겨우 목표물을 찾아냈다. 지금까지의 순위는 2등. 마지막 저먼 셰퍼드 맥스의 차례.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것 같은데.
6: 찾아.
0: 우려와 달리 맥스는 한 번의 망설임 없이

0: 냄새의 가닥을 찾아 목표물을 찾아냈다. 출발선까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12초. 점원 셰퍼드의 집중력은 실전에서 빛난다. 두 번째 테스트는 원반 받기. 첫 번째 실패를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 보더콜리는 빠른 움직임과 뛰어난 집중력으로 원반을 받아낸다. 앞선 테스트에서 2등을 한 스탠다드 푸들은 어떨까? 좋은 머리에 그렇지 못한 몸. 태어나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다. 리트리버는 먼 거리에 원반도 잡아낸다. 강한 의무감과 충성심, 귀여운 외모에 리트리버는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다. 이번엔 저먼 셰퍼드인 맥스의 차례.
1: 그렇지. 와, 고. 제.
0: 명령에 따라 단숨에 원반을 잡아낸다. 간혹 실수가 생기더라도 특유의 스피드와 민첩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개는 많지만 모든 능력을 갖춘 개는 적다. 저먼 셰퍼드가 최고 견종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1: 여러 각도로 보셔야 되면 각 능력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자기 역할에서 가장 뛰어난 품종들은 다 제각기 있겠지만 그래도 저먼 셰퍼드는 이 모든 견종이 할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먼 셰퍼드이기 때문에 최고의 우수한 품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 Das ist natürlich, im Ganzen gesagt ist der deutsche Schäferhund ein Allrounder. Ist Arbeitswille und ist das Zähe, was wir in dem Hund haben. Das finden wir nicht in viele Rassen.
0: 영국의 한적한 마을 칼링턴. 시골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이곳에 오랫동안 영국 경찰로 일하다 은퇴한 데이브가 그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
3: So my name is Dave Wardell, and this is my 8-month-old puppy called Finley. Finley, he's a very lively 8-month-old puppy, and he's actually the nephew of my now deceased police dog Finn, who was a very famous dog. But as you can see, he's very, very lively, just like his uncle.
0: 핀은 어떤 개였기에 세상을 떠난 지금도 그 이름을 추억하는 걸까? 데이브는 현재 애견 보호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핀으로 인해 그의 삶도 크게 변했다.
3: But I've only been here for a few months. Before that, I was a police officer for just over 20 years. And I was a police dog handler for about 14 of those 20 years. And I remember being called to headquarters, police headquarters, to meet my new dog. And out came this really young, bouncy German Shepherd who immediately grabbed me by the trousers and tried to pull me across the car park with a game that he was trying to play with me.
0: 핀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서에 왔다. 영리한 개였던 핀은 빠른 속도로 훈련에 적응했고 서로 신뢰를 쌓으며 최고의 경찰견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날 그 일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났다.
3: So on the 5th of October 2016, at about 2 o'clock in the morning, we were called to a job where we weren't really sure what was going on. We didn't have much information at all. A young person ran out from an alleyway and it looked like he was holding a stick, like a police baton. I think, well, Finn can probably catch him much quicker than me. So I let Finn off of his lead and Finn ran after him through the streets. I'm behind them and they disappeared into a back garden. And Finn jumps up and grabs him by the leg and pulls him down onto the floor. What then happened, the next 20 seconds, is a reoccurring nightmare for me. Takes 20 minutes to go through in my brain. He's propped back on his elbows, and he comes forward and

0: that sort of motion. And he, I didn't know this at the time, but he stabbed Finn in the left armpit. He then relaxes that. And then, because I'm standing over Finn, he then goes to stab me in the face. Finn put himself in the way of that. He stopped that from happening. So I'm alive today.
1: 이 사건으로 피는 폐의 일부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다. 목숨을 걸고 용의자를 검거하고 파트너를 지킨 핀의 활약은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0: But like I say, when you say he was stabbed, I think people think it was a pocket knife, but it's not. It's a huge hunting knife. And he put all of that in Finn's chest. You know, how it missed his heart. It missed his heart by a centimetre.
1: 기적적으로 피는 회복했고 현장에도 다시 복귀할 수 있었다. 많은 영국인이 피를 응원했고 용맹한 동물에게 수여되는 상도 받았다. 반면 사회적으로 미흡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0: And of course the public knew what happened to Finn. He was in the news the next day. This hero dog had been injured. And when the public then got to hear that the guy was being charged with criminal damage as if he'd broken a window, they were like, that doesn't make sense. Why is he not being charged with assaulting the police dog? And the reason for that was there was no law in this country that protected service animals when they were working.
1: 이 사건이 있은 후 영국에선 공무를 수행하는 사역근을 해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제정됐다. 이름하여 핀의 법. 하지만 이 법을 제정하기까지 어려운 일도 많았다. 몇몇 사람들은 지나친 동물 권리 보호라며 반대했다. 데이브와 핀은 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명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12만 7천 명의 영국 시민이 지지 서명을 했고 18개월 만에 핀의 법이 제정됐다. 지난해 7월 데이브는 14살의 핀을 떠나보냈다.
0: With no computers, no technology, no manual for the dog to read. It was just about me and him and learning each other and learning each other's behavior and feelings and emotions so that we could get the best from each other. And we did. Every day we got the best from each other. You know, that dog, Finn, he gave me nothing less than 100% every single day of his life. Absolutely, such a huge privilege to have known a dog like that, and he has changed my life.
1: 저먼 셰퍼드 핀이 보여준 용기는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영국인들은 핀이 세상과 동물을 위한 커다란 유산을 남겼다고 말한다. I wanna call him, say he'll stay up. 대전에 위치한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오늘 이곳에선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 저먼 셰퍼드 경찰견 짱의 은퇴식.
2: 지금부터 경찰견 은퇴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저먼 셰퍼드 견종입니다. 나이는 올해 이제 13살을 맞이했고 짱이 같은 경우는 교육견으로서 저희 경찰견 종합훈련센터에 교육 들어오는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역할을 하는 교육견으로 활용을 계속하였습니다.

0: 노견이지만 늠름한 발걸음.
1: 경찰 견장은 2012년 3월 2일 출생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경찰 인재개발원 소속으로 경찰견으로서의 힘찬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0: 그로부터 10년, 한국경찰과 구조대에서 활동 중인 사역견의 많은 수가 짱의 제자다. 짱은 엄격하고도 노련한 시범적이었다.
2: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이 크므로 경찰 가족 전체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꽃목걸이를 드립니다.
3: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 경찰견의 도입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경찰견은 단순히 동물이 아닌 명실상부 우리 14만 경찰 가족의 동료이자 최고의 파트너로
2: 자체 차렷! 경찰견에 대하여 응해!
0: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담아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경찰들. 화려한 꽃다발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제법 잘 어울린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김민철 경위와 짱.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친 짱은 평범한 개로 살아가겠지만 점원 셰퍼드 짱이 남긴 희생과 헌신은 오랫동안 그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다.

0: Банхны үед бол яг юм тийм болохоор бид нар энэ нохоо биш ингээд баг хүн гэж байна.
1: Банкны역할은 야생물로부터 직접 싸워서 물리쳐줘.
2: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우.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3: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4: 충동은
5: 대가이
4: 그냥 미친놈이에요라고.
6: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
3: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 하나만 더 가볼게요. 하나만 더 가자.
8: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9: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8: 절대.
3: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10: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
3: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1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콤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전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방 기술은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무대가 깊은 바다밑이든 광활한 지상이든 혹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든 말이죠. 오늘날의 무기체계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강력한 파괴력에 미래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붓기 위해 설계된 무기체계들이 있죠.
1: 현대전에서 파괴력이 점점 커지는 건 기술의 발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환경 자체가 위협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위협 환경을 보면 전장에서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정밀 유도 무기의 종류와 사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2: 전장의 고성능 폭약을 사용한 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포의 기원은 12세기에서 13세기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아주 오래된 기술이지만 현대에 들어와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공폭탄을 사용하는 기술은 거의 정점에 달할 정도로 정교해졌죠.

0: 비록 폭발력이나 파괴력 면에선 아무리 작은 소형 핵무기라 할지라도 감히 견줄 수 없겠지만 오늘날의 재래식 무기는 적에게 치명적이고 뼈아픈 타격을 입히는 전략적 위력을 발휘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초정밀 타격으로 적의 생명선인 병참기지를 무참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우리는 늘 핵무기와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이후 30년 동안은 핵 억제력이 유지될 거라고 막연히 믿어왔죠. 핵전쟁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이젠 고개를 들어 그 그림자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위협의 판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2: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화력, 대포입니다.
3: 수백 년 전 중국인들이 대포를 발명한 이래로 포병은 전장의 신이라 불려왔습니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오늘날 러우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장을 지배해왔죠.
4: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는 무기가 바로 대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전장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포병의 입지는 굳건해 보입니다. 수백 년 동안 포병을 괴롭혀온 문제점 중 하나는 커다란 대포를 이동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죠. 포장된 도로가 필요했고 설치와 해체에 몇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최초의 자주포인 건 캐리어 마크1을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건 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독일군이 최초로 자주포 전용 포대를 창설했기 때문이죠. 이 무기들은 전차보다 저렴했고 포격 위치에 도착하는 즉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격이 끝나면 바로 현장을 떠나는 것도 가능했죠. 현대 자주포의 대표적인 예로는 1994년 프랑스의 방산업체 지아트가 개발한 세자르 복사포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사포라는 용어는 로켓과 구별되는 모든 포신형 화포를 폭넓게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전차처럼 무한 궤도를 달고 이동하는 다른 자주포들과 달리 세자르는 바퀴가 달린 트럭에 탑재됩니다. 6륜 구동과 8륜 구동 두 가지 모델이 있죠. 주포는 나토 표준인 155mm 복사포입니다. 일반 포탄은 40km, 로켓 추진 포탄은 50km 이상 날려보낼 수 있죠. 지아트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세자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3: 냉전이 끝날 무렵 프랑스군은 더 이상 대규모 기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대신 제3세계나 저개발 국가에서 벌어지는 대테러 작전이나 평화유지 임무에 집중했죠. 그런 곳에서는 장갑이나 궤도를 단 보병이 굳이 필요 없었거든요.
4: 세자르는 포병의 기동력과 화력은 한층 더 끌어올리되 가격은 낮춰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2: 지아트는 기존의 메르세데스 트럭을 활용해 여러 대의 시제품을 만들었고 덕분에 세자르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자르는 주로 르노 트럭에 탑재되죠. 6륜 모델은 포탄 18발을, 8륜 모델은 그 두 배를 실을 수 있습니다. 6륜 모델은 길이가 10m, 무게가 18톤이라 C-130 허큘리스 같은 수송기에 쉽게 실어 나를 수 있죠. 세자르는 5명의 승무원이 필요하지만 위급할 땐 3명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탑승칸은 파편이나 소총탄으로부터 승무원들을 보호해주죠. 하지만 세자르는 전차가 아닙니다. 녀석의 진짜 방어력은 바로 속도, 이른바 쏘고 튀는 전술에 있죠. 세자르가 진지에 도착해서 포격 준비를 마치는 데는 단 60초면 충분합니다. 1분 동안 6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40초 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렇게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적이 표적으로 삼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3: 전장에서 아군의 대포로 적의 대포를 무력화시키는 건 아주 오래된 전술입니다. 양측이 서로에게 포격을 가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를 맞받아칠 방법이 필요해지죠. 그 유일한 방법은 포탄을 쏘자마자 적이 반응할 틈도 없이 다른 곳으로 재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주포의 진가가 발휘되죠.
2: 제자리의 디지털 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이동하는 도중에도 표적의 좌표를 미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자르는 지금까지 10여 개국에 수출됐으며 가장 최근엔 덴마크 같은 국가들이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를 위한 대규모 군사 지원의 일환으로 이 자주포를 구매했죠. 정찰 드론 같은 첨단 기술과 결합한 이 거대한 대포들은 이번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전 후 첫 24개월 동안 발생한 사상자의 최대 80%가 포병에 의한 것이며 러시아군은 하루에 무려 2만 발, 우크라이나군은 7천 발의 포탄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죠.
3: 세자르를 비롯한 서방의 포병 체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뛰어난 정확도와 신뢰성, 그리고 기동력으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세자르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륜형 자주포 중 하나이긴 하지만 모든 곡사포가 바퀴로 굴러가는 건 아니죠. 궤도형 자주포는 훨씬 육중하고 강력한 대안입니다. 독일이 만든 PGH-2000이 대표적인 예죠. 세자르와 마찬가지로 155mm 포탄을 사용하며 사거리도 비슷합니다. 승무원도 3명에서 5명이 필요하죠. 하지만 비슷한 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4: PGH-2000은 지난 세기 말에 개발된 독일제 국사포입니다. 꽤 오래된 무기 같지만 고도로 정교한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2: 궤도형 자주포는 차륜형보다 비싸지만 훨씬 더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즉, 더 큰 대포와 두꺼운 장갑, 그리고 더 많은 탄약을 적재할 수 있죠. PGH-2000은 무려 60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57톤에 달하는 PGH-2000을 공중으로 수송하려면 거대한 C-17 글로브 마스터 같은 대형 수송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진흙탕이나 눈 덮인 험지를 거침없이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승무원들이 무기를 조작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죠. 독일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2차 세계대전 당시 궤도형 자주포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생산된 장갑형 M109 팔라딘은 대성공을 거두며 40년 동안 현역으로 활약했고 수많은 국가에 수출됐죠. 1980년대에 접어들어 팔라딘이 노후화되자 당시 독일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자주포 도입을 위한 입찰을 공고합니다. 그렇게 1986년 훗날 판차하우비체 2000, 즉 PGH-2000이 될 자주포의 개발이 시작됐죠. 1998년에 실전 배치된 PGH-2000은 현재 독일을 비롯한 8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2006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실전을 치렀고 2024년엔 독일과 네덜란드의 군사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됐죠.

PGH 2000의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입니다. 세자르만큼 빠르진 않지만 모든 자주포의 핵심이 쏘고 튀는 전술을 구사하기엔 충분하죠. 진지 도착 후 25초 만에 포격 준비를 마치고

0: 스스로 표적을 조준해 첫 10초 동안 세 발을 발사합니다. 그 후엔 1분에 10발씩 쏘아대며 6분도 채 안 돼 60발의 포탄을 모조리 쏟아붓는 맹렬한 탄막을 형성하죠. 마지막 포탄을 쏘고 15초 뒤면 PGH-2000은 이미 그 자리를 뜨고 없습니다.
1: 이런 놀라운 발사 속도 덕분에 동시 탄착이라는 특수 포격 임무가 가능해집니다. 여러 발의 포탄이 동시에 표적을 타격하는 기술이죠. 거리와 시간에 따라 다섯 개의 각기 다른 궤적을 계산한 다음 포탄들이 2에서 3초라는 찰나의 시간차 안에 한 표적에 동시에 떨어지도록 쏘아 올리는 겁니다. 위력은 그야말로 파괴적이죠. 훨씬 더 거대한 미사일이 낼 수 있는 파괴력을 적은 비용으로 구현해내는 셈이니까요.
0: 이 괴물 같은 발사 속도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자동 장전 시스템입니다. 표적이 포착되면 시스템이 알아서 포탄을 장전하죠.
2: 탑승하는 승무원 수를 줄일 수 있고 늘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는 포탄 장전 작업에서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계식 시스템 덕분에 발사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죠. 수동 장전은 승무원의 체력과 컨디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기계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으니까요.
0: 복사포가 특정 표적에 강력한 화력을 집중할 수는 있지만 적진 전체를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려면 전혀 다른 형태의 무기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로켓포가 전장에 처음 등장한 건 18세기 후반으로 당시 인도군이 영국군을 상대로 꽤 성공적인 공격을 펼쳤죠. 그로부터 150년 뒤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는 한층 진화한 로켓포를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오늘날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적진을 쏙대밭으로 만드는 압도적인 화력에 현대식 유도미사일의 정밀도와 사거리까지 결합했죠. 무거운 주포가 없기 때문에 자주형 로켓 시스템은 다른 자주포들보다 기동이 훨씬 뛰어납니다. 발사대에 로켓이 미리 장전돼 있어 진지에 도착한 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기동성은 더욱 극대화되죠. 현대 로켓포의 대표적인 예는 트럭에 탑재된 로켓 발사 시스템입니다. 6발이 들어가는 로켓포 뒤에서 다양한 종류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이 무기의 이름은 고기동성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입니다. 하이마스는 1996년에 개발돼 9년 뒤 미 육군에 도입됐죠. 이후 전 세계적으로 600대나 팔려나갔으며 세자르나 PGH-2000과 마찬가지로 2023년 우크라이나군에도 여러 대가 지원됐습니다.
2: 하이마스는 트럭 차대 위에 설치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덕분에 다른 자주포들처럼 전장 곳곳을 빠르게 누비며 장거리 로켓을 정밀하게 쏘아 올릴 수 있죠. 1차 걸프전 당시 맹활약했던 궤도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개조한 건데 탑재하는 로켓 수는 더 적습니다. 기존의 M270은 12발을 싣지만 하이마스는 6발짜리 팩 하나만 싣죠. 애초에 역할이 다르거든요. 화력을 반으로 줄인 대신 전장을 빠르게 누비는 기동성에 초점을 맞춘 무기니까요.
0: MLRS와 마찬가지로 하이마스 역시 적의 포병 진지나 병력 집결지 또는 병참기지 같은 고정 표적을 파괴하는 데 쓰입니다.
1: 이처럼 정밀 타격 로켓을 쏘면서 기동성까지 뛰어난 포병 시스템은 전장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드론 등을 이용해 포격을 유도하면 적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가 있죠. 유일한 단점이라면 탄약을 워낙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보급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죠.
0: 대부분의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3명이 탑승하지만 단 한 명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죠. 전형적인 임무를 예로 들면 지휘통제소가

0: 하이마스의 컴퓨터로 표적의 위치를 전송하고 차량이 진지에 도착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발사대를 조준합니다. 진지 도착 후 단 20초 만에 공격 준비를 마친다는 뜻이죠. 탑재된 로켓을 모두 쏟아붓는 데는 단 25초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보급 트럭과 만나 반자동으로 재장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남짓이죠.
1: 하이마스는 단일 탄두가 장착된 기본형 로켓부터 자탄을 흩뿌리는 집속탄, 그리고 사거리가 무려 300km에 달하는 괴물 같은 에이테큼스 미사일까지 다양한 포탄을 쏠 수 있습니다.
0: 에이테큼스는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의 약자죠. 무게 2톤에 달하는 이 탄도미사일은 GPS와 관성 항법 장치의 유도를 동시에 받습니다. 적이 GPS를 교란해도 관성 항법 장치 때문에 경로를 잃지 않죠. 게다가 요격을 피하기 위해 고도 50km까지 치솟아 마하 3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2: 오차 범위가 1m 이내, 넓게 잡아도 10m 이내로 떨어질 만큼 정확합니다. 건물이나 적의 병력 집결지, 적 지부를 노린다면 10m 오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표적을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테니까요.
0: 이 미사일은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다양한 파생형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두 가지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하나는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단일 탄두형이고, 다른 하나는 야구공만한 수백 개의 자탄을 넓은 지역에 뿌리는 집속탄이죠. 하지만 집속탄은 불발탄이 남는 경우가 많아 전투가 끝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민간인들에게 위협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발사되는 로켓과 미사일은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훨씬 깁니다. 하지만 적진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려면 결국 항공기의 힘을 빌려야만 하죠. 폭격기의 역사는 비행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폭격기와 체펠린 비행선이 폭격기로 쓰였고, 2차 대전 때는 장거리 폭격기들이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죠. 냉전 시대에 등장한 제트 엔진 폭격기들은 속도와 사거리가 훨씬 뛰어나 더 무거운 폭탄을 더 정확하게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3: 전략 폭격기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는 바로 사거리와 무장 탑재량이죠. B-52 폭격기는 약 30톤의 무장을 싣는데, 이는 F-16 같은 다목적 전투기가 실을 수 있는 양보다 무려 4배에서 5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4: 무기가 아무리 정밀해졌다고 해도 대량의 폭탄을 쏟아붓는다는 핵심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폭격기만의 특징이니까요. 2차 대전 이후로 이 점은 절대 변하지 않았죠.
0: 하지만 이런 항공기를 만드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만이 전용 전략 폭격기를 생산하고 있죠. 중요한 건 폭격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용되는 폭탄도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가진 녀석이 있습니다. TNT 11톤과 맞먹는 폭발력을 자랑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GPS 유도 폭탄. 공식 명칭은 GBU-43B 공중폭발 대형폭탄, 줄여서 모압이죠. 우리에겐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압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시작될 무렵 단 9주 만에 개발됐습니다. 당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항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거대한 폭탄을 원했죠. 하지만 이 폭탄이 실전에 쓰이진 않았습니다. 다이네틱스사가 개발한 길이 9m의 모압은 과거 미국이 베트남전 등에서 사용했던 BLU-82 베이지 커터 무유도 폭탄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죠. 초대형 폭탄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스 월리스가 발명한 10톤짜리 그랜드 슬램과 6톤짜리 톨보이가 그 시초죠. 1945년에 등장한 이 두 무기는 땅속 깊이 파고들도록 설계된 일명 지진폭탄이었습니다. 땅속에서 폭발을 일으켜 집안을 붕괴시키고 주변 구조물들을 통째로 무너뜨리죠.
1: 특별한 폭탄을 나르기 위해선 특별한 항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영국 왕립공군은 랭커스터 폭격기 여러 대를 개조해야만 했죠. 조종사들은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대낮에 표적 위를 수평비행해야 했습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해야만 가능한 작전이었죠.
0: 전쟁 기간 동안 영국 왕립공군은 독일군 표적에 41발의 그랜드슬램을 투하했습니다. 당시로선 가장 거대한 폭탄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모압의 60%에도 미치지 못했죠. 게다가 10톤짜리 모압은 지진폭탄이 아닙니다. 얇은 알루미늄 외피로 덮여 있어 지면 바로 위에서 폭발하죠. 폭발 반경만 무려 1.5km가 넘습니다. 미국은 2017년이 돼서야 아프가니스탄의 ISIS 터널망에 모압을 투하하며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했죠. 당시 36명의 반군이 사망하고 근거지를 완전히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모압은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진 틈새 무기입니다. 워낙 거대해서 현대식 전술 전투기나 일반 폭격기로는 투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의 최후 보루를 타격할 때나 쓰입니다. 적의 방어망을 겹겹이 무력화시킨 뒤에야 이 거대한 폭탄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지요.
0: 과거 그랜드슬램을 싣기 위해 랭커스터 폭격기를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했던 것처럼 모압 역시 다루기 쉬운 폭탄이 아닙니다. 일반 폭격기 대신 특수 개조된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서 투하되죠. 폭탄은 썰매 형태의 받침대에 고정돼 있고 낙하산이 썰매를 화물칸 밖으로 끌어냅니다. 썰매와 분리된 폭탄은 투하 전 입력받은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물을 향해 군두박질치죠. GPS 데이터와 내부의 자이로스코프가 궤적을 유도하며 폭탄의 유도 시스템이 꼬리날개를 움직여 방향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모압조차도 핵탄두의 파괴적인 위력 앞에선 명암도 내밀지 못합니다. 핵무기의 파괴력, 즉 폭발 위력은 그와 맞먹는 에너지를 내는 TNT의 양으로 계산되죠. 실전에 사용된 가장 큰 재래식 폭탄인 모압의 폭발 위력은 0.011킬로톤, 즉 TNT 11톤 수준입니다. 반면 전장에서 쓰기 위해 만든 가장 작은 핵무기인 전술핵은 그 위력이 1킬로톤, 즉 TNT 1000톤에 달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핵무기는 1961년 소련이 실험한 차르 본바입니다. 그 위력은 무려 50메가톤이었는데 2차 대전 당시 쓰인 모든 폭탄의 위력을 합친 것보다 10배나 강력한 수준으로 추정되죠. 이 끔찍한 무기들을 투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전략 폭격기에서 그대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한 전쟁의 끝이자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3: 그것이 핵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은 미국이 핵을 독점했죠. 그러다 1949년 소련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이 냉전이 두 핵무장 국가 간의 대결이 될 것이란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0: 냉전은 40년 넘게 이어졌고 이 시기를 정의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 세계가 핵전쟁으로 멸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였죠. 당시 미국의 전략은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늘려 소련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수많은 무기 중엔 보잉 스트레토포트리스, 즉 우리에게 B-52로 더 잘 알려진 대형 폭격기가 있었죠. 길이 48m, 날개폭 56m에 달하는 B-52는 그야말로 거대합니다. 마하 0.8의 속도로 15,000m 상공까지 날아오르며 무려 32톤의 무장을 실을 수 있죠. 이를 위해 8개의 제트 엔진을 장착했고 공중 급유 없이 13,000km

0: 정도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튼튼하고 다재다능한 B-52는 1955년부터 실전에 배치됐죠. 당시 미 정보국은 소련이 엄청난 수의 핵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B-52의 생산량을 대폭 확대했고 무려 744대나 제작됐죠.
1: 당시만 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폭격기뿐이었죠. 엄청난 사거리와 무장 탑재량을 갖춘 B-52가 전략 핵폭격기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0: B-52는 여전히 현역에 있으며 현재 운용 중인 기체들은 1962년에 도입된 최종 개량형 B-52H 모델뿐이죠. 미 공군은 2050년경까지 이 폭격기를 퇴역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냉전 기간 내내 소련을 향한 미국의 핵심 정책은 핵 억제력이었습니다. 소련이 미국의 핵무기를 쓴다면 미국의 보복 타격에 의해 소련 역시 완전히 파괴될 거란 사실을 확인시켜야만 했죠. 이러한 보복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전력이 바로 B-52 비행대였습니다. 1960년대 내내 미 공군은 크롬돔 작전을 수행했는데 12대의 B-52가 언제든 소련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서 24시간 공중 대기하는 작전이었죠.
1: 명령을 내리면 바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싶진 않겠지만 그게 바로 억제력이 가진 역설적 본질이죠.
0: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B-52도 보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1980년대 들어 전략폭격기의 인기가 시들해졌죠. 고도에서는 미사일에 격추당하고 저고도에서는 단순한 대공포나 휴대용 미사일에도 당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대칭 전력의 관점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탈레반을 향해 폭탄을 쏟아 붓는데 B-52를 사용했습니다.
0: 1991년 걸프전 당시 타국 적군이 사담 후세인의 방공망을 성공적으로 무력화시키자 B-52가 본격적으로 투입됐습니다. 타국 적군이 투하한 전체 폭탄의 40%를 이 B-52가 쏟아부었죠. 10여 년 B-52는 탈레반을 상대로 다시 한번 출격합니다. 공군력이나 방공망이 없는 적을 상대로 B-52는 아무런 방해 없이 순항미사일 같은 원거리 타격무기를 마구 쏘아올렸죠. B-52는 여전히 폭격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 장점도 가지고 있죠.
3: 만약 핵무기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ICBM은 한 번 발사하면 표적이 명중하기까지 3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죠. 하지만 핵폭격기는 출격시켰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기지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0: B-52는 구형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튼튼한 설계와 저렴한 유지비 덕분에 여전히 미 폭격기 전력의 든든한 일꾼으로 활약하고 있죠.
3: 사거리가 길고 엄청난 무장을 실을 수 있는 신뢰성 높은 항공기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현역으로 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요즘 폭격기들의 몸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0: 미국 폭격기 전대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기체는 외형이나 명성 면에서 B-52와는 180도 다른 녀석이죠. 만약 미 공군이 촘촘한 감시망과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적대적 초강대국의 영공에 핵폭격기를 보내야 한다면 B-52를 쓰진 않을 겁니다. 스텔스 폭격기, 노스롭 그루먼의 B-2 스피릿을 투입하겠죠. 크기는 B-52와 맞먹지만 이 우아하면서도 기괴한 항공기는 레이더상엔 참새 한 마리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레이더를 회피하는 설계 덕분에 러시아의 방공망이 눈치채기도 전에 적 영토 깊숙한 곳까지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었죠.

0: 하지만 B2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비행기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겉보기엔 최첨단 미래 무기 같지만 B2의 개발은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 소련이 더 뛰어난 레이더와 더 빠른 전투기를 개발하자 미 정부는 B-52를 대체할 새로운 폭격기를 찾아 나섰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세계 최초의 스텔스 폭격기 제작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레이더는 물론 소리, 전자기파, 심지어 육안으로도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난관이 따랐고 개발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하지만 그 결과 경이로운 항공기가 탄생했습니다.
1: 정말 놀라운 기체죠. 아마도 인류가 개발한 가장 정교한 전투기일 겁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은밀하게 엄청난 양의 폭탄을 싣고 아주 먼 거리를 날아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0: 199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됐지만 그땐 이미 소련이 붕괴한 뒤였습니다.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만 했죠.
2: 결국 B2는 일종의 만능 해결사 같은 무기가 됐습니다. 핵무기를 쓰는 대신 일반적인 전쟁에 투입돼 적의 주요 도시나 지휘소, 비행장 같은 핵심 표적에 정밀 유도 무기를 꽂아넣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0: 하지만 B2가 너무 비싸서 일반적인 작전엔 함부로 투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는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 출격했죠. 놀라운 건 이 폭격기들이 표적 근처의 비행장이 아니라 미 본토 미주리주에 있는 B2 본거지에서 직접 출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52m에 달하는 날개폭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고 레이더 특수 코팅을 보존하기 위해 온도 조절까지 되는 특수 격납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비투를 덮고 있는 코팅과 소재는 이 폭격기에 스텔스 성능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체의 80%가 유리, 탄소, 흑연섬유를 엮어 만든 특수 복합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소재들이죠. 하지만 레이더의 참새 크기로 잡히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독특한 디자인에 있습니다. 꼬리 날개를 없애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4개의 엔진은 날개 안쪽에 파묻혀 있어 공기 저항은 물론 레이더 반사율과 소음 그리고 열 배출까지 최소화했죠. 게다가 연속된 곡면 원리에 따라 설계돼 레이더 전파를 반사할 만한 평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B2도 세월의 무게는 피할 수 없죠.
2: 등장한 지 벌써 30~4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적은 주파수가 다른 다양한 레이더를 사용해서 날아오는 게 새가 아니라 폭격기라는 사실을 탐지해낼 방법을 찾아냈을지도 모르죠.
0: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B2를 운용하는 미군은 약 20년 뒤에 이 기체를 퇴역시키려 합니다. 머지않아 미군의 주력 전략 폭격기 자리를 물려받을 기체는 B-21 레이더죠. B2보다 작고 스텔스 성능은 더 뛰어난 B-21의 개발은 2015년에 시작됐는데 언뜻 보면 B2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폭격기 설계에서 스텔스가 여전히 핵심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상대해야 할 위협이 첨단 무기가 없는 반군이 아니라 초강대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거리 폭격기의 미래는 아직 굳건합니다. 하지만 폭격기는 핵무기를 투발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죠. 이른바 핵 삼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12,000여 개가 넘는 핵탄두가 존재하고 그중 90%를 미국과 러시아가 절반씩 나눠 가지고 있죠. 하지만 냉전의 절정기에 비하면 핵탄두 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부터 그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두 강대국 모두 전면적인 핵전쟁의 위험성을 깨닫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3: 핵을 가진 나라와

0: 가지지 못한 나라가 나뉘게 됐습니다.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들이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 소유가 엄격히 금지됐죠. 기본적으로 핵 보유국이 비보유국의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보유국 스스로도 점진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54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1: 냉전 기간 내내 미국과 소련은 어느 한쪽이 핵 공격을 가하면 결국 양쪽 모두 파멸할 거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상호 확증 파괴라고 불렀고 이것이 핵 억제력의 근간이 됐죠.
2: 현대전의 양상을 생각할 때 적에게 빠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야 하는 만큼 화력이 강할수록 유리한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는 건 역설적으로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기도 하죠.
3: 그 원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핵을 보유한 세계의 초강대국이 존재하는 삼극체제에 살고 있고 세상은 훨씬 더 불안정해졌죠.
0: 국제관계학자 케네스 월츠는 핵 억제력을 가리켜 아무도 감히 확인하려 들지 않는 우주적 규모의 허세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단 말을 덧붙이고 싶네요.
1: 냉전 시대에 미국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모스크바가 미국의 보복을 막기 위해 선제 공격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모두 파괴할 수 있다는 착각을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틀을 구축했죠. 바로 핵 삼축 체계입니다. 언제든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거죠.
0: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핵 삼축 체계를 갖추려면 지상 격납고나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지상 기반 미사일이 필요하고 전략 폭격기에 싣는 순항 미사일 같은 공중 발사 미사일도 있어야 하며 주로 잠수함에 탑재하는 해상 발사 미사일도 필요하죠.
1: 이론적으로는 이 세 축 중 단 하나라도 무력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 축을 모두 파괴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핵 삼축 체계 중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전력으로 꼽힙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한 몇 분 만에 발사할 수 있죠. 상호 확증 파괴의 시대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로켓은 더 무거운 탄두를 나르도록 발전했습니다. 유도 시스템의 개선으로 정확도는 갈수록 높아졌고 마침내 파괴력의 정점이 미니맨3가 탄생하게 됐죠.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하는 미니맨3는 각각 독립된 핵탄두를 싣고 날아가는 다탄두 각계의 재돌입 비행체를 최초로 장착한 미사일이었습니다. 미니맨3는 3개의 탄두를 싣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핵무기의 파괴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위력 1메가톤짜리 폭탄 하나가 128제곱킬로미터를 파괴할 수 있다면 위력 125킬로톤짜리 폭탄 8개는 그 두 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다탄두는 여러 표적을 독립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요격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단일 미사일보다 크기가 작고 개수도 많은 데다 최종 목적지를 예측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0: ICBM에서 B는 탄도라는 뜻입니다. 만약 미사일이 정해진 탄도 궤적으로만 날아간다면 10분 뒤에 이 무기가 어디쯤 있을지 예측하는 건 꽤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다탄두가 개발된 겁니다. 이 탄두들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궤도를 살짝 틀어 기동할 수 있거든요. 전략 미사일 방어망으로 ICBM을 막아내는 게 여전히 엄청나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1: 현재 미니맨 미사일에서 다탄두는 모두 제거됐습니다.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른 미국의 의무조항 때문이죠.

0: 미니트맨 3 미사일은 미국 전역의 강화된 지하 경납구에 분산 배치돼 있어 적이 이를 한꺼번에 모두 파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70억 달러를 들여 미니트맨 3를 개량했고 수명을 2030년대까지 연장했죠. ICBM을 파괴하기가 아무리 까다롭다 해도 어쨌든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적이 최소한 몇 기 정도는 없애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 3축 체계의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핵 억제력의 결정체는 바로 탄도미사일 잠수함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하며 각 함정마다 가공할 만한 무기고를 싣고 다니죠. 이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단 7개국뿐이며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오하이오급이죠. 잠수함엔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니트맨 3와 마찬가지로 관성 유도를 받는 3단 고체 연료 미사일이죠. 사거리도 12,000km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트라이던트 2는 8개에서 12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으며 오하이오급 한 척당 20기의 미사일을 싣고 다니죠.
1: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척이 핵탄두로 160개의 서로 다른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력이죠. 잠수함 단 한 척으로 국가 하나를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0: 원래는 24기를 탑재했지만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대군은 해상에 배치하는 미사일 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오하이오급은 42년의 작전수명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2027년부터 1년에 한 척씩 더 거대해진 신형 컬럼비아급으로 교체될 예정이죠.
2: 첨단 센서 네트워크 기술로 깊은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려는 연구가 한창이지만 바다는 여전히 넓고 그 은밀함이 완전히 드러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에 해상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싣고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 숨겨두는 것이 최고의 군사 전략인 거죠.
0: 결국 지구상에 이보다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화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정밀하게 꽂히는 포탄이 될 수도 있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로켓이 될 수도 있죠. 또는 반경 1.5km 이내에 모든 것을 평탄화시켜버릴 만큼 거대해서 일반 폭격기로는 실어 나를 수조차 없는 초대형 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운명을 바꿀 진정한 파멸은 오직 핵무기만이 불러올 수 있죠. 그것이 전략 폭격기에서 투하되든 지하 경납고에서 발사되든 아니면 깊은 바닷속 잠수함에서 쏘아 올려지든 말이죠. 부디 그 발사 명령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0: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짓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1: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2: 처음부터 이사를 합니다.
3: 어때요?

0: 도대체 뭐 데려왔어?
1: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나이가 되니까 이 기쁨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2: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도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도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3: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4: 유쾌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형들 떡볶이 먹자.
6: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6: 진짜 맛있겠지?
7: 대박, 너무 맛있는데?
8: 떡이랑 같이 먹어봐.
5: 나도, 나도.
7: 닭고기가 킥이다.
6: 와,
9: 쫄깃쫄깃하네.
1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배고파.

0: 속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 나오는 두근거림이 좋아.

0: 좋은데?
1: 초심은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매번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닐까? Look what you can do. Google Gemini BTS.
2: 오늘도 당신은 짐 빠지는 하루를 보냈겠죠. 그럼에도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한 발 더 내딛고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 수력 원자력.
3: 나 거기서 남들이 쓰는 거
4: 잘못하면 엄청 커.
5: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6: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5: 치과에서 찾으세요.
7: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부탄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나라. 남들과는 다른 행복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
8: 엄마 is for mother, 아빠 is for father.
9: 아빠.
8: 아빠.
9: 네. Same with the Chinese.
10: 네, 아빠 이답지.
7: 수줍지만 다정하고 소박하지만 당당한 사람들의 나라 부탄. 그 안에 숨어 있는 행복의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부탄으로 가는 길은 좀 복잡합니다. 직항이 없어 태국 방콕을 거쳐 도착한 곳은 부탄 서부의 작은 도시 파로. 이번 여행은 이 파로에서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동부에 자리한 작은 나라. 부탄을 비행기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 파로를 통하는 것인데요. 파로는 부탄 유일의 국제공항이 있는 관문 도시입니다. 히말라야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부탄은 저도 처음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마침내 도착. 와보고 싶었던 신비의 땅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부탄은 공항 역시 남달랐는데요. 전통 건축을 그대로 살린 공항청사와 국왕부부의 사진이 부탄에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11: 드디어 부탄에 들어왔습니다.
12: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

0: 신비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나라가 몇이 될까 생각해보면 부탄이 중에 단연 1등일 것 같아요. 공항에 내려오기 전까지도 날이 흐려서 어떤 모습인지 잘 보일 수 않았는데 끝까지 신비를 간직한 나라. 이제부터 뭔가 슬슬 보여줄 것 같습니다.
1: 공항에서 가이드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바로 이분들이군요.
2: 고주당포라. Welcome to Bhutan. Nice to meet you, sir.
3: I'm Yongho.
2: I'm Santa.
3: From
2: nice
3: Korea.
2: To meet you. Welcome.
3: Yongho.
2: I'm Chandra.
3: Chandra.
2: In Bhutanese custom and tradition, we offer khadar when we welcome guests in our country, which helps accumulate different merits and blessing in life. Welcome to Bhutan, sir. Welcome.
3: Thank you.
2: Welcome to Bhutan, sir. You can just put it here around your neck. Okay.
4: So all the foreigners must have to guide when they're traveling in Bhutan?
2: In Bhutan, we only do guided. People, you know, they cannot do backpacking and then travel on their own. The one way of providing opportunity, like job opportunity, and then other reason is to, you know, give good experience when guests are here in Bhutan. Joge, joge, let's go, let's go.
3: Okay.
2: Joge, joge.
1: So, 그 외에도 부탄 여행객들은 예외 없이 지속 가능 개발 부담금으로 1박당 1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쉽게 가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제일 먼저 찾아간 이곳은요.
0: 와, 여기가 전망대구나.
1: 8호 여행 코스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이곳. 대체 뭘 볼 수 있는 곳이길래 관광객들이 몰리나 싶었는데 바로 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구경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8호 공항은 세계에서 착륙이 가장 어렵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깊은 계곡 안에 자리한 데다 산악지형 때문에 착륙 직전에야 활주로가 보인다고 합니다.
5: 예전에 여의도에 비행장 있을 땐 이랬겠죠?
6: very good. And actually it was technically you have to understand how it lands. It was interesting. The way they land, it's thrilling.
1: 조종사는 산과 계곡 사이를 따라 접근하면서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꾼 뒤 활주로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8호 공항 운항은 아무 파일럿이나 할 수 없다는데요. 별도의 훈련과 자격이 필요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륙이 어려운 공항. 왠지 부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공항을 떠나 향하는 곳은 수도 팀프입니다. 팀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도와는 좀 다릅니다. 대도시라기보다는 계곡 안에 자리한 조용한 전통도시의 느낌입니다. 여긴 번화가인 노르진 람인데요. 조용한 도시 팀프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거리입니다.
5: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조금은 분주한 느낌인데 이곳 팀프 참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떠올리는 부탄의 이미지, 여유롭고 평화롭고 또 따뜻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곳 팀프 어딘가에는 곳곳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이 거리엔 팀프의 명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통경찰인데요.
1: 여기 팀프의 메인 도로 중에 가장 중심인 교차로인데요. 보시다시피 신호등 대신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거리에 신호등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춤을 추듯 화려한 동작의 수신호에 맞춰 차들이 움직입니다. 교통 흐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수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신호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교대 시간에도 동시에 신호를 보내며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편리한 신호등을 두고 부탄 사람들은 왜 수신호를 더 선호하는 걸까요?
2: It's really interesting. The policemen directing vehicles by hand instead of a traffic light.
3: This also get up the number and so much usually. So I need to see tourists to see how the aurora and you need to need to control and light coming as you turn and so much.
0: 그러니까 효율과 편리함보다는 부탄스러움을 선택한 거네요.
1: 신호등 대신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하는 이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팀프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0: 발전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선택하려는 나라. 그게 부탄에 대한 저의 강렬한 첫인상입니다. 이제 부탄에서의 첫 끼니를 먹을 시간.
1: 가이드가 부탄의 전통 음식을 맛보여준다고 해서 한적하고 조용한 음식점을 왔어요. 건물도 그렇고 진짜 그 부탄의 전통적인 어떤 느낌이 물씬 납니다.
0: 한국으로 치자면 한정식집 같은 곳입니다.
1: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식당의 입구네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이제 식당이 나옵니다.
0: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 와, it's a stupid way. Traditional house will always have staircases like this. We have to hold properly and then up 잡고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1: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3: 네.
4: Definitely.
0: 부탄의 전통 가옥은 보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2층과 3층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긴 식당이 3층에 있습니다. 여행객은 보이지 않고 손님 대부분이 부탄 현지인. 맛집을 잘 찾아왔네요. 곧 음식들이 한상 차려집니다. 한국 음식의 반찬처럼 부탄도 이렇게 갖가지 음식들이 함께 나옵니다. 고추 치즈찌개 에마다치, 감자 치즈 스튜 케와다치, 돼지고기 채소조림 팍샤파. 근사한 한상입니다.
1: 밥도 밥이지만 이 반찬이 여러 가지니까 하나씩 다 맛을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0: 자신의 밥그릇에 먹고 싶은 요리들을 담아 먹으면 됩니다.
1: 가장 대표한 게 고추잖아요.
3: 네.
0: 처음 먹어보지만 맛있습니다.
1: 여기 부탄 특유의 어떤 그 향과 맛이 느껴져요. 약간 이질적이기도 하지만 또 시골 밥상의 푸근함은 익숙한 듯한 그런 맛이에요.
0: 고기는 보통 반건조로 먹습니다.
1: 부탄 is never killed animals.
5: No. Buddhist practice, they try to minimize the killing of animal. That's why we don't kill here. People, they eat, but import from India. Stop the killing of animals.
1: So at the time, Buddhism is not widely spread.
5: People used to kill animals.
0: 도축한 고기를 수입하다 보니 말려서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 그래서 식감도 쫄깃합니다.
5: Pull, pull. You have to pull.
6: 수입을 해온다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그래서 여기 고기도 보면 꾸덕꾸덕하게 건조를 한 상태에서 조리를 한 거네요.
7: How to say yummy in Bhutan?
5: Jime. Pau jime.
8: Pau jime.
5: Pau jime.
8: Pau jime.
5: Jime. Yes.
6: 식사 중이시면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셋.
8: 빠.
6: 소리가 안 난다.
0: 정말 빠우지매한 한 끼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탄 마을 구경에 나서 봅니다.
1: 아주머니가 계시네. 구주장포라. 아, 집이 아주 멋지네요.
9: 아니, 로 헤치 안, 헤치 섬에 안.
1: 근데 지금도 새 것 같은데? It looks new one. 아마도 이 안주인 되시는 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20년 된 건물인데, 보시면 이 페인팅이나 뭐 외관이 뭐 지금 금방 지은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죠.
0: 이번에도 가파른 계단이 저를 기다립니다. 계단이라기보다는 사다리 같은 느낌입니다.
6: 이거 연세가 좀 드시면은 이 계단 올라오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0: 내부로 들어서자 의외로 아늑한 공간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2층이 주 생활 공간입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즐비합니다. 주인 부부와 지금은 독립한 자녀들입니다.
9: 할로윈이라.
5: 봄순도 부지.
9: 봄순도 부지. 아니, 막, 아스텔라, 아니, 부디.
5: The sun is in Australia.
6: Who is this?
9: 아지도 아니
6: 매워도 킹 킹 오브 부탄 why you put on the wall
9: 내가 제네 자오나스 남사셈가 왜 아니 왜
5: they appreciate the honor king and queen of Bhutan that's why they put
0: 현재 국왕은 부탄의 5대 왕 그는 서민적인 행보로 부탄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였던 선대 국왕들과 달리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는 순회보로도 유명합니다.
6: 와, 여기가 기도하는 방이네요. 아주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인데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셨어요.
0: 부탄말로는 최심이라 불리는 곳인데 보통 집의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합니다.
2: So, did you pray this morning also?
9: 답신나. 저번 떨었다고 몰라. 밀람디 아니 땅을 나가지러 나들은 붙이도 그런 게 알루. 어쩌러 되면서 가라. 레짐 주주 나우서 매주 습당을라.
6: 집안에 이렇게 작은 장소도 아니고 이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준다라는 건 그만큼 신앙심이 아주 깊다는 또 반증이겠죠?
0: 부탄은 헌법에서도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곧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부탄 여행을 계획하면서 꼭 가봐야지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궁장입니다.
1: 활 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통 의상을 입고 그런데 뭐 누가 관역을 맞췄는지 다들 기분 좋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0: 양궁은 부탄의 국기 국민 스포츠입니다.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놀라운 건 관역의 거리입니다. 활을 쏘는 곳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관역이 멀리 있습니다. 경기 규칙이 궁금합니다.
10: Actually, it's an historic game of Bhutan.
2: Target is so far from here. How far is it? 145 meters. Whoever reaches

0: 25?
1: 이걸 보통 사람들이 맞춘다고요?
2: 예! 괴물 사부리고
1: 부탄에서 양궁은 대부분 단체전입니다. 서로 팀을 잃어 활을 주고받습니다. 생각보다 흥미진진합니다.
3: 야, 어디로 올지 몰라서 겁나 놀랐어요.
1: 승패는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4: 아니 활 하나 썼는데 이렇게 신나게 들리시냐.
1: 양궁에는 부탄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잘 보입니다.
5: Is it your hobby or your profession?
0: Let's see. Wait, we will have to dance. Our friend hit the target, so we dance.
4: 지금 타겟을 맞췄기 때문에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0: What is this song?
1: There are three types of songs that we practice here in Bhutan. One is, we call it Zunga, one is Beda, another one is Riksa. So usually when we play, we sing Beda song. Other way around, we are trying to preserve and promote our culture. So that is, because in GNH, there are four pillars. So out of four pillars, so preservation of culture is one of the pillars.
2: 부탄에서는 GDP, 국민총생산지수보다 중요한 게 국민총행복, GNH입니다. 그 핵심 방향을 네 가지 기둥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엔 경제적인 수치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삶의 가치를 국가가 챙겨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활 한번 쏴봐야겠죠?
3: 반역이 원래 145m인데요. 5m 앞에서 쏘고 있습니다.
2: 온 정신을 집중해 쏴봤지만 뭐 못 맞추고도 괜찮습니다.
3: 야 이거 하나 맞춰.
4: 야 자 출발.
3: 야 좀 부끄럽네요. 마치 그 어린 애한테 활 처음 가르쳐주고 아저씨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2: 또 하나 부탄 행복의 비밀을 양궁장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도시를 떠나 부탄의 좀 더 깊은 산골짜기 하하계곡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굽이굽이 산을 따라 좁은 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5: 지금 하하마을로 가는 길인데요. 부탄에서 가장 높은 고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름은 체레라 패스입니다. 눈 밑으로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굉장히 높아 보이죠. 벌써 귀가 멍멍한데 최고 높이가 3988m, 4000m에 가깝다고 해요.
2: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부탄에서도 가장 높은 고개. 날씨가 좋으면 해발 7,000m가 넘는 고봉 조몰하리를 비롯해 히말라야 설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개 때문에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지금 제가 향하는 하하계곡은 한때 금지된 계곡으로 불리었던 곳입니다. 부탄에서 가장 늦게 2002년에야 외부에 개방됐기 때문입니다. 21세기가 돼서야 문이 열린 셈입니다. 금지됐던 이유는 이곳이 티벳과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인데요. 개방된 후에는 부탄 특유의 순수함을 찾는 여행객들이 아름아름 찾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하하계곡의 마을을 찾아가 하룻밤을 머무려고 합니다.
5: 이 부탄이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하밸리는 더군다나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저 앞에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2: 신비한 은둔의 왕국으로 실제 들어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하하마을은 계곡을 따라 집이 늘어선 고산계곡 마을. 주로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산촌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오래된 전통 가옥들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온 토착민들입니다. 요즘 부탄은 우기라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립니다. 얼른 예약한 민박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0: 하계곡에 있는 마을들을 좀 돌아보다가 이곳에 왔는데 오늘은 팜스테이를 할 거예요. 말 그대로 농가 민박이 되겠죠? 나와서
2: 기다리고 고맙게 마중을 나와 계시네요.
0: 비가 오는데 나와 계셨어요?
2: 환영의식도 빠지지 않습니다.
0: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이 하얀 스카프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 친구하고 목에 걸고
2: 민박집 역시 부탄의 전통 가옥. 부탄에서는 이런 독특한 구조의 닫힌 가옥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각 층마다 공간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4: 숨줄이 지향인가 침잡이 예마 오늘 침잡이고 잔재 잡니 밀라 신기 오늘 조바 됐다오나 오늘 지대로 침센도 때가 지나도 비길리스바 오늘
0: 세월이 뭐 지나도 이게 느슨해지지 않고 점점 결속력이 아주 좋아서 30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2: 계단이 좁고 가파른 건 생활 공간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랍니다.
6: 야,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보세요. 계란 같기도 하고.
4: 아니, 뭔도 있나?
6: 줄줄 쫙 엮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4: 알고 떠나지도 않는 게 몰라. 뭔도 좀 마바바 털러나네. 미적세 털러나. 때 어느 날 뭔도서 니마 지금 수업할 때 곤도원에 쫀장을라.
6: 안에 쌀하고 버터를 넣어서 뭔가 쪄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 껍질만 남겨서 이렇게 또 만든 거예요.
2: 하 지역에서는 아직 토착 신앙 의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민박집 역시 집안 곳곳 그 흔적이 보입니다.
4: 하루도 베시 은하늘도 사실라.
6: 벽에 이렇게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4: 빈바 빈지.
6: 빈바.
4: 빈지.
6: 빈지.
4: 몰라 몰라. 때 오늘 집나 냄비아진 때 레짐이 있었던가 지게 아빠기 오늘 드림이라.
2: 화합과 협력을 뜻하는 불교 상징입니다. 손님을 위한 첫 대접은 부탄식 버터차 수자입니다.
4: 자질 나 집나 엄지임 주자 정도야.
6: 아주 향이 좋은 밀크티입니다.
2: 몸이 뜨끈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5: 부탄 카메라맨이 한 분 더 계시네요.
4: 이 아줌도 놈. 나 아줌도.
5: 여기 잠깐 와보세요. Please come.
7: Please come.
5: 정말 뭐 한눈에 봐도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죠?
8: How many families do you live in your house?
4: 나 같이 숨이라. 무알로 치료 같이 니라.
9: 때문에 나 무슨이니?
4: 로 알로 맞히고 주 알로 같이 니로 비 소이라 오늘 봄 주주파나. 이거 불작인지.
5: 쇼나쇼.
4: 대구
8: Which one is your mom? How old are you?
10: 12 years old.
8: 12? Sixth grade.
5: 아 그렇구나. 야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아 저도 딸이 있거든요. 딸이 둘인데 아 요 또래라서 딸 보는 것 같아. 아빠 미소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8: 아빠한테는 아빠 미소. 아빠 스마일.
10: 엄마 is for mother. 아빠 is for father.
8: Really?
10: Yeah.
5: Very interesting. Because in Korea, we call 아빠.
7: 아빠?
5: Same. Same with Bhutanese.
9: 네 아빠인답지.
5: 그 사이에 너 아빠라고 불러.
9: 친구 같은데?
5: 종이가 아빠? 그러면 우리는?
10: 뭐? New wife.
5: 큰일 나는데 그거?
2: 정말 먼 친척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민박집입니다.
11: 남계! 남계! 나수 아빠도 지가지고 천여마시 난 참는 아빠도 소냐?
5: 오늘 아빠랑 뭘 사업하는 거 하는 것 같은데?
11: 천여마시
5: 아빠가 돼버렸구만. 자, 지금 소금을 좀 사갖고 그래요. 동네 조그만 네, 마트에 가서 자 소금을 사와봅시다. 오 비가 많이 오네.
2: 안 그래도 동네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3: 아 근데 다행이다.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냐. 정말 고맙게도 소금이 떡 떨어져가지고 그냥 동네 마실이라도 나오게 생겼네.
2: 여름 우기엔 일자리를 찾아 나가 있는 주민이 많아 동네가 한적합니다. 마트라고 해서 제법 클 줄 알았는데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이것저것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만물상회입니다.
3: 아기자기한 곳에 그냥 없는 게 없네.
2: 이 동네 유일한 가게입니다. 웬만한 생활용품부터 식자재까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5: 야, 심지어 이거 말린 드라이드 피쉬도 있네?
3: 내륙국가라 아무래도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이렇게 건조해서 먹나 봐.
9: 섬섬. 내심으로
12: 안에
9: 짜 맛이
12: 떼니까 내 맘에 I'm a one day father. 네.
3: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how much is it?
7: 감치만 한번. 개야?
9: 개지.
3: 개지. 아 그럼 돈이 많이 남잖아. 뭘 좀 더 사 먹을 거지. 왜 온 김에 사이 사 먹어야지.
7: You what?
3: Me? No, for you.
7: For me?
3: Then.
7: I went to find out.

0: 사준다는데 기껏 고른 게 음료 한 병입니다.
1: 그동안 중에 제일 밝은 표정이네.
0: 남계리다와는 가게를 같이 다녀오며 제법 친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아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뭔가 했더니 공책입니다.
2: 아, 아저씨가 이걸 읽을 줄은 모르지만 딱 보면 얘가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죠? 벌써 글씨에 이 아이의 성품이 느껴지네요. 너무 예쁘게 썼다.
3: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4: Math.
3: Math? Really?
2: 오, 그렇구나.
4: Once in class 4, I got 20 out of 19.5.
2: 이야, 잘했네.
3: So what do you want to be?
4: A lawyer.
3: Lawyer?
4: I don't know how is lawyer, but who decide who's wrong or right, you know? I want to be that one because I can help people.
3: Justice.
2: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음에 부탄에 왔을 때 정말 로이어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있다.
0: 꿈마저도 참 예쁜 아이. 꿈을 꼭 이룰 거라 믿습니다. 계곡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또 하나 계단을 오르는데요.
2: 아, 이 계단이. 무섭네. 아이고, 여기가 보물창고구나. 지붕 위에 이렇게 고추도 말리고 식자재들을 여기다 보관하는 것 같아요. 아.
5: 자, 뭐야.
2: 바짝 말려놨네요. 위험해 보이는데?
0: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적은 지붕 아래를 곡식과 건초를 말리고 보관하는 천연 저장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What do you cook for dinner?
5: 또 파샤.
2: 파샤?
0: 역시 반건조된 돼지고기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살코기보다는 지방이 훨씬 많다는 건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2: 우리나라 돼지고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생각해보니까 겨울이 워낙 혹독하게 춥고 하니까 지방을 많이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보다는 이 지방질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팍샤파는 전통 요리의 하나인데요. 열량이 많은 돼지고기에 열을 낼 수 있는 고추를 넣어 함께 볶아내는 요리입니다. 고산지대에 딱 맞는 음식이네요.
5: 이마다시.
0: 고추는 부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2: 아, 치즈네 이게.
6: 아니 같은.
5: 마.
2: 다시.
5: 마.
6: 마.
0: 버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유를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버터와 치즈로 가공해 쓰기 때문입니다. 고산지대라는 환경과 목축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부탄의 전통 음식입니다. 항아리에 담긴 음식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하지만 먹으면 기운이 불끈 나는 고열량의 음식들입니다. 물론 맛도 있고요.
6: 또.
2: 아, 라이스. 오케이.
5: 또. 파샤.
2: 파샤.
5: 다 이만해. 매수가 이모다.
2: 왜냐면 음식을 남기면 너무 아깝잖아요.
5: 그러니까
2: 먹을 만큼.

0: 있고.
1: 오늘의 저녁입니다.
2: 가리찔라. 가리찔라.
3: 진짜 맛있어요. 아, 이 달에.
4: 그러면 잘라서 그냥.
3: 달 자체도 구수하고 맛있지만 여기에 생강이 들어가서 그 풍미가 더 우러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먹고 있구나.
5: 포도를 먹네.
3: You eat with your finger?
5: 네.
3: Can you show me how to eat with finger?
6: And so like we do it like this. Like we make it smash it and.
3: 아 그냥 먹으면 되는구나.
1: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손으로 먹는 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4: 이 아빠 무시나 먹지.
7: 그렇지. 염소
4: 사주비는 나.
3: 손으로 먹으니까. 그 촉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에 딱 들어왔을 때 또 혀에서 한번 느껴지는. 야, 두 번 이렇게 느끼고. 맛은 뭐 여기 분들이 워낙 또 손맛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아주 감칠맛 나고 훌륭한 저녁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7: 신발아.
3: I like it.
7: 신발아. 네?
3: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1: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데 이 가족들과 진짜 식구가 된 것 같은 저녁입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제야 피곤이 몰려옵니다.
3: 진짜 부탄의 시골집에 온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내일 부탄에서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1: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계곡의 밤. 저도 여느 때보다 깊이 단잠에 들었습니다. 파하 계곡에서의 이튿날. 비 내리는 계곡의 운무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파하 계곡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가족의 아침 일상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8: 아침에 신선한 소 젖을 자르러 갑니다.
1: 축사는 집과는 좀 떨어져 있는데요. 키우는 소에게 여물을 주고 젖을 짜는 것이 아침 첫 일상입니다. 부탄에서 소는 가축 이상입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소는 생계수단이자 생활의 기반. 그만큼 사람들도 소를 중히 여기고 아낍니다.
4: 제일
3: 좋나? 아, 이지?
1: 응.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와 마주하다니 도시에 사는 저로서는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9: 아, you have to pull hard.
1: 그런데 아무래도 소가 보기에도 초보 티가 났나 봅니다.
3: 엄마야.
4: 화났구나.
3: 이게 평소에 손길이 아닌 거다. 이렇게
10: 키기에.
1: 번갈아 놀란 송아지를 아이가 다정하게 안아줍니다. 둘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3: You like that thing?
6: Yeah, exactly. When he was small, he sat on my lap.
3: What do you feel when you hug? You tell?
6: He, like when I hug him, he hugs me back.
3: Ah, so what do you feel?
6: I feel happy. Even cow have no sense of there, but they feel love.
3: Ah. 뭐 우리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런 너무 자연스러운 생활 환경에서 동물들과 교감하고 자연하고 교감하고 이런 방법을.

0: 알고 있으니까 이건 하에서의 삶 자체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외양간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공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이별이 아쉽기만 합니다.
2: 가든체라, 가든체라, 록세계,
3: 록세계,
2: 록세계.
1: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도 많이 들었는데요.
2: 정이 많은 아이예요. 록세계,
3: 록세계, 록세계.
1: 부탄에 오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부탄은 행복의 나라가 된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함께여서가 아닐까요? 부탄이 말하는 행복의 비밀은 어쩌면 단순했습니다. 함께 살아갈 것, 그리고 함께 행복할 것.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6: 맛있는 육수께 치킨. 크크크.
7: 형들, 떡볶이 먹자.
8: 떡볶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네.
9: 진짜 맛있겠지?
10: 와, 진짜 맛있다.
11: 고급져.
12: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3: 밥 비벼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 오늘 여행은 좀 색다릅니다.
2: 이 집집마다 벽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아주 눈에 띄는 게 있네요.
14: Like a demon, okay? He is subdued by using this weapon.
1: 다소 민망하지만 한편으로 재미있는 문화.
15: 너무 좋아요. 이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도 좋고.
1: 아직도 이런 마을이 있다고? 부탄 오지 중에 오지. 라야에서 만난 놀라운 라야 부족의 문화.
16: 누나는 거기 왔어.
17: How many husbands do you have?
16: 졸라. 아니면 아주 보겸디이나. 아니면 뭐지.
1: 비밀에 쌓인 은둔의 마을. 신이 숨겨놓은 그 땅으로 가봅니다. 직항이 없는 부탄을 가기 위해선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그렇게 비행기로 파로에 도착한 뒤 다시 차로 4-5시간을 달리면 푸나카에 도착합니다. 부탄, 가기 쉽지 않아 더 신비로운 나라. 부탄의 옛 수도 푸나카는 그런 신비로움이 더 배가 되는 도시입니다.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이곳은 예로부터 풍요로운 땅으로 불리었는데요. 부탄 불교 문화가 가장 크게 꽃피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푸나카종으로 향하는 다리 위에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부탄에서 가장 긴 서스펜션 브릿지인 푸나카의 다리를 걷고 있는데요. 이곳은 여느 부탄처럼 아주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은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추와 고추, 어머니의 강, 아버지의 강이 흘러서 하나의 강을 이루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1: 푸나카를 상징하는 건물이 바로 이 푸나카종인데요. 종은 사원과 행정기관은 물론 군사적으로 요새 역할까지 하는 부탄 사회의 핵심 건축물입니다. 특히 푸나카종은 아름답기로도 유명합니다.
2: 이 예쁜 다리를 건너면 이제 푸나카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그저 으리으리하고 뭔가 대단한 요새처럼 보였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좀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고 있어요.
1: 사원 입구에는 보통 이렇게 경전이 새겨진 마니차가 있습니다.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리는 것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2: 종소리가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금색 통에 써 있는 글자가 온마니 반메훔인데 이곳 사람들은 이걸 한 번씩 돌리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과 우리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1: 푸나카종의 내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탄 역사에서 푸나카종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왕실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초대 국왕의 대관식도 이곳에서 열렸고 현재 국왕의 결혼식도 여기에서 치러졌습니다.
2: 이 종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작은 마을을 하나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부탄에서 종은 단지 큰 규모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그리고 종교의 기관이 합쳐진 형태의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지금도 지방 행정 업무 중 상당수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7: 그래서 so what brings you come here today?
11: 나제니 모텔라케 조인아 소나 아니 로터 상소 상소 안 조인아 나기 트윈스 미팅이 왔어도 아니 소 가라니 소소 소소도야 리야니 세기 첨림이 아닙니다.
1: 행정과 종교가 공존하는 공간 푸나카종은 문화자라기보다는 삶의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부탄 사람들에게 불교는 가까이 있습니다. 푸나카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마을의 이름은 솝소카. 작은 마을인데 부탄은 물론 이웃나라에서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동네랍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데 대체 이 마을은 뭐가 그리 특별한 걸까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그림을 발견했거든요.
2: 여기는 마을에 들어왔는데 이 집집마다 벽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아주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아마 이 동네가 뭔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1: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남근입니다.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남근마을.
2: 이 남근성이 이 동네 심볼이라고 하더니 진짜 그 문 위에도 이렇게 걸려있네요, 모형이.
1: 정말 이런 게 없는 집이 없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2: 이 집에도 남근성이 문 앞에 딱 걸려있네요. 뭐 계시나? 고추장 콜라. 고추장 콜라. Did you make it by yourself?
17: No, it's my father.
2: Ah, your father. Your father made this one.
17: Oh, my God.
2: Is your mom in your home? Can I ask her? 고추장 콜라.
17: 고추장 콜라.
1: 부탄의 여느 집처럼 가족 사진과 나란히 국왕의 사진이

0: 보입니다.
1: 수자.
2: What is this?
3: 자오, 그 초미의 사람이라 좀 또 배설의 초미.
2: 아, 로컬 버전.
0: 자오는 주로 버터차, 수자에 얹어 먹는 과자입니다. 고소한 쌀 과자 맛입니다.
2: 대신 별로.
4: 약간 느끼할 것도 같았는데 오히려 그 고소한 맛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짭조름한 티를 같이 곁들이니까 그 느끼함이 싹 사라지는 그런 맛이에요.
5: Have you actually experienced any good things after putting the palace symbol up in your home?
3: 알루나 아니 선배래. 그거 아니 봐. 지금 스텝 세매가 마치 지난 날부터 왔더니 보세요. 아니기면.
5: Yes.
4: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는 마음에서부터 사실 좋은 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걸 걸어둠으로 인해서 한편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우리 집은 뭔가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음 속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런데 어쩌다 이 마을엔 이런 전통이 생긴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6: 야, 이게 보니까 남근상들 형형색색으로 뭐 이렇게 조각을 해서 페인팅 한 것도 있고 안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7: 부주장 콜라.
8: What are you doing now?
7: Just I am
8: sketching
7: one
8: phallus. Oh. Why do you employ?
7: Okay, drawing, I think maybe in 15th century.
8: Okay. It's very old.
7: Yes, very old one. Came from Tibet. And his teaching is different from others. Ah. Okay, so most of like a demon, okay, he is subdued by using this weapon. Ah. Okay, if you like a worship this one, so you will get some good energy and good power. If you keep this in your home, so this one, it will pair with this like a, ignore like a bad luck and bring some good luck.
0: 사실 남금벽화가 이 솝속하 마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마을이 남금마을로 불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치미라캉이라는 사원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금 그 사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9: 여기에 아주 용한 데가 있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용한 곳. 뭐냐면 난임 부부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으면 임신을 한다는 그런 사원이 있대요.
0: 치미랑카의 또 다른 이름은 다산의 사원. 대체 그곳에서는 어떤 의식으로 다산을 기원하는 것일까요? 뭔가 다른 곳에는 없는 이 사원만의 남다른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원의 명성에 걸맞게 내부에는 오가는 여성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이렇게 젊은 부부들도 보였습니다.
4: 부탄의 사원들은 사실 그 내부를 찍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안에서 어떤 예식을 드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뭔가 기도 소리도 들리고 또 음악 소리도 들리는 거 보니까 아주 뭔가 중요한 예식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불이 끝나고 스님이 나옵니다.
5: 부주장 콜라. This is prohibited to take your picture inside. So I just wonder what happening in the temple.
3: 나중에 이거 알루 마크나 끼마 뜨미 나루치 알루 본들 비로 알루 마트 미세가 게시 좋나? 안 나루 짠이 나온다 알루 나람 부끼리야 이름 쇼미가 알루 안에 있나? 남이다니 알루 쇼미.
5: What kind of ceremony performed for? Couples who are struggling conceive.
3: Me, me, lang acan ni tu, ramai lam tak tahu iban. Tapi jangan nangun bela malu. Tambuk kini lo, tengah alam apa ramai mui, tengah alam gira dah.

0: 손톱은 크루즈장 골라.
1: 한여름 햇살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실내가 후끈후끈합니다.
0: 열기가 대단합니다.
1: 뭔가 했더니
0: Are you frying rice now? 야, 저는
1: 아까 솝소카 마을에서 대접받았던 과자가 바로 이겁니다. 부탄의 국민 간식과도 같은 이것은 버터차, 수자에 넣어 먹는 자우.
0: 식당에 가면 항상 이 쌀 튀긴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땀이 뭐 보세요. 야, 땀이 나서 눈이 따가울 정도예요. 아, 그래도 더운 내색을 못하겠네, 이분들 앞에서요.
1: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한 대도 없다 보니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0: 아, 적당히 짭짤하네. 맛있네요.
2: Salty water?
0: Salty water?
2: 아.
1: 쌀을 튀겨내는 방법도 흥미롭습니다. 팬에 모래를 넣어 뜨겁게 달굽니다. 여기에 쌀을 넣어 그 열기로 튀겨내면 뻥튀기처럼 쌀이 부풀어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래는 체에 거르고 자우만 남깁니다. 이게 예전부터 해오던 전통 방식이랍니다. 주로 마을 아주머니들의 부업입니다.
0: I'm sorry, but may I have your salary?
2: So per day we are getting 600 rupees per
1: day. 이 일은 무엇보다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0: 땀이 막 정말 비오듯이 쏟아지거든요. 뭐 드릴 게 사실 이거 물밖에 없어서 물 한 통씩이라도 좀 드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1: 그냥 가기가 죄송해 가지고 있던 생수 한 병씩을 나눠드렸습니다.
0: 가진 채라.
3: Thank you.
4: 가진채라.
3: 가진채.
0: 제가 98년도에 군 제대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화생방 훈련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의 그 수준인데요? 와, 눈물, 콧물 정말 쏙 빼놓는 시간이었습니다.
1: 흥미로웠던 마을 솝소카를 떠나 이제 저는 가사연으로 향합니다. 가사연은 부탄의 북서부.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고산지대입니다. 문제는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산악지대로 들어설수록 도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대부분 흙길의 비포장도로입니다. 쉽게 갈 수 없는 오지 중의 오지. 그래서 부탄 사람들은 가사 지역을 신이 숨겨놓은 땅이라 불렀습니다. 여긴 가사연 초입입니다. 여기에서 물과 필요한 물품들을 좀 챙겨갈 생각입니다.
5: 이곳이 해발 4,000m에 가까운 아주 고산지대에 사는 라야족을 만나러 가기 위한 관문이에요. 운무가 껴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이 한층 더 강한 그런 분위기예요.
1: 여긴 작은 매점입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새모이를 주는 중입니다. 여긴 산속이라 먹이도 많을 텐데 말이죠. 벌레의 생명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을

0: 못해봤습니다. 불심 가득한 주인을 따라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라야 마을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1: I will be heading to Raya village.
2: Raya, namlo itong gel sung sinle kaya mo sung talo ko. Nema bo chin ma lori tari tari chonyo ya ani yagi mai wo mo yo. Lam theo jin mena.
3: La?
2: Lam theo.
3: Theo lo.
2: Ma.
1: Thank you.
2: Yeah. Thank you.
1: 다른째라.
2: 가디체.
1: 다른째라.
4: 우주장 볼라.
5: 전부.
4: 이장 볼.
1: Nice to meet you. I'm Yongho from Korea. How can I get to Raya village?
5: Gandani, Gandani Garna, Gandani, Tana.
0: 승용차로는 더 이상 진입이 어려워 힘이 좋은 4륜구동 차량을 불렀습니다. 특히 우기인 요즘엔 길 상태가 더 안 좋답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짙은 운무 때문인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조심조심 천천히 나아갑니다. 자칫하다간 저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풍광만은 끝내줍니다.
6: 지금 제 밑으로는 저 수백 미터 낭떠러지인데 그것에 대한 뭐 두려움보다는 이 압도적인 광경이 주는 감동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0: 하늘이 바로 눈앞에 마치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언제 또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또 다른 난관입니다. 길이 끊긴 건데요. 잦은 비에 산사태가 일어나섭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7: Yes, yes, yes.
8: How long are we gonna have to wait?
7: No, no, no. Now you can. I'll fight that with Becca and missionaries, and you can move.
8: Thank you.
0: 다행히 복부 막바지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통과합니다. 산사태를 직접 만났다면 어땠을지 아찔합니다. 운무와 싸우고 산사태를 피해가며 2시간 남짓 산길을 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중간 기착지. 여기서부터는 아예 차가 다닐 수 없어 말을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 맞춰 우리를 라야 마을로 인도해 줄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5: 오케이. 주장볼라.
1: 주장볼라.
5: Where are you come from? 라야라. 라야라.
0: 그런데 이 청년 눈빛이 뭔가 특이합니다.
8: 렌즈? 컨택트 렌즈 한 거야? 컨택트 렌즈?
5: 라야라. Original eye. Original.
8: You have a beautiful eye.
0: 이건 산소는 적고 자외선은 강한 고산지대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8: 일반적인 한 남부 사람들하고는
5: 조금 다릅니다.
0: 고산지대의 삶은 눈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또 2시간 남짓 말을 타고 산길을 가야 합니다.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8: 지금 이 말을 타고 시작하는 이 위치가 해발 3,400m예요. 우리는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라야족이 사는 곳인데 무려 해발 4,000m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500m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0: 길이 험하다는 이야기는 진즉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8: 해발 뭐 3,500, 4,000을 넘나드는 굉장히 가파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는데 워낙 또 잘 하는 친구들이 앞장서서 풀어줄 테니까 믿고 가야죠.
0: 천천히 움직이며 마주하는 풍광은 차에서 볼 때와 또 다릅니다. 이 좁은 흙길이

0: 라야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1: 지금 그나마 이 길이 예전보다는 조금 넓어진 길이라고 하는데 과연 외부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0: 지금도 라야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서 오간다고 합니다. 가는 길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1: 와, 할머니 힘들게 저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다가 우리를 만나셔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대신 메고 올라가고 있어요.
0: 우리를 안내하느라 말을 끄는 것도 힘에 부칠 텐데요.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청년입니다. 말을 타고 가는 제가 좀 미안해집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두 시간쯤 왔을까요? 마침내 저 너머 마을이 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어렵게 온 라야 마을입니다.
2: 오, 정말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1: 이야, 전 너무 놀란 게 마을 규모가 정말 거의 생각했던 것보다.
0: 이 라야 마을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내 한 명과 남편 여러 명이 사는 일처 다부제 때문입니다. 마을은 보기에는 여느 부탄의 시골 마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라야프족에게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직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아온 까닭입니다. 마을 초입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마주쳤습니다.
3: 오, 저기 보세요.
1: 어머니들 일하고 계셔. 전통 복장을 입고.
4: 우주장 보일러.
0: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특이한 모자입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원뿔형 모자인데요. 끝에 뾰족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2: Very nice hat.
5: 잠바카둘로 아마기.
6: 만날랬지.
2: Traditional.
5: 아니 이 람룩이나라.
6: 야치지 않는 데미.
0: 마치 불탑 같아 보입니다.
2: Can you show me your hat?
5: 잠못했나로.
7: 이 장식이 무겁네요.
2: 이 장식이 이렇게 탁 눌러주니까 안정감 있게 얘가 벗겨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7: 이렇게.
6: 저는 받았지. 자치지구나.
5: 예쁘다. 호멜로 고기 아니 잠 두다.
1: 자치지 This is for woman.
0: 모자는 눈비를 흘러내리게 하는 실용적인 역할은 물론 라야 부족임을 드러내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2: What are you doing now?
0: 야크용 건초를 미리 만드는 중이군요.
2: 오케이.
0: 온 김에 저도 같이 좀 도왔습니다. 낯질이 제법이죠.
2: 여기서 같이 살자고요?
6: 안 돼.
2: 나 결혼했어. 애가 둘인데. 아니 마음은 아는데 이제 괜찮아.
6: Let's.
2: 맞아, 주세요.
5: You are working so well. She's saying you to stay here.
2: 야, 거봐.
5: Work for them.
2: 이게 슬픈 예감 틀리지 않다니까.
0: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돕는 것. 이게 현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풀베기를 좀 도왔더니 한 분이 집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0: 좋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입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온 가족이 나와 멀리서 온 손님을 반깁니다. 그 녀석 눈이 똘망똘망 아주 귀엽습니다. 식구는 단촐한데 뭔 세간의 일이 많을까요?
1: 오, 여기 근데 차도 못 오는 동네인데 어떻게 이 냉장고가 있죠?
2: 뭐 나가네.
1: My car? 응. My horse?
2: 나가 탑이 아니었다.
1: 아이고.
2: 얼마나 하겠죠? 언나비.
1: 여기다 줄 이렇게 끼워가지고 등에다가.
2: 오.
1: 하하하하. How many hours?
2: 나네 간차. 마 도시로 나올리다 이제 간차 안가 되지 꿈을.
1: 야, 이게 뭐 못 나가도 뭐 한 3, 40kg 안 나가겠어요? 그래도 냉장고인데? 이거를 등에 짊어지고 여기까지 갖고 오셨대요.
3: 오.
0: 이번엔 안방입니다.
1: 침실인데. 우와, 이건 뭐야?
0: 네 식구가 이걸 다 쓴다고요?
1: You collect? Is this your hobby?
2: 아니 겜만 해봤지 안 해봤어 안 선배 나 쟤보다 때 찌 나 겜만 찌 추추구별 안 했어 봤죠.
1: 외진데 사는 분들이니까 밖에서 오시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반갑게 느껴지겠어요. 우리 아빠도 에게도 이 손님들이 아주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시겠죠.
0: 음식 냄새가 나자 시장기가 돕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부탄식 고추 치즈 볶음. 에마다치와 나물 볶음입니다. 역시 나물은 반쯤 말려 꼬들꼬들한 것이 특징. 어느 요리에나 고추는 빠지지 않습니다. 라야 마을의 음식 중 남다른 건 바로 이건데요. 볶은 곡물가루에 차를 넣어 반죽한 다음 생으로 먹습니다. 밥 대신인 거죠.
2: 아니 내게 넣으래. 뭐 다부. 그냥 안 벗어고 봐.
0: 빨리 불 없이 만들어 먹어야 했던 예전 유목민 시절의 전통이랍니다.
2: 아까 실실라.
1: 아까 with this side dishes.
2: 예, 제가 찍어 봤어, 님. 아, 이때는 맛이 아닌 차다 찍어 봤어.
1: 고추랑 같이 해갖고 좀 매콤할 것 같은데.
0: 쌈처럼 반찬을 얹어 같이 먹는데요. 처음 맛보는 독특한 식감입니다.
1: 뭐 국수를 하든지 수제비를 하든지 익혀서 먹잖아요. 근데 익히지 않고 바로 먹으니까 너무 이게 낯선 느낌인 거예요. 맛도 그렇고. 근데 반찬하고 곁들여서 먹으니까 그나마 조금 아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 싶지만 쉽진 않네요.
0: 처음 맛보는 음식도 신기했지만 사실 궁금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처 다부제 풍습에 관해서입니다.
4: I heard that this area traditionally practiced polyandry. Is there Is that the case for you too?
2: Oh, 나는 왜 이래, 뭐 다들 왜 미래?
4: 나도 이미 날 미래.
2: 아니 왜 해마 해마 아니 왜 이래? 마음속 지울로 막니 손 많이 왜 이래?
4: You want to have another wife?
2: 아빠 자리민이 몇 회라?
1: 얼굴은 구겨지는데.
0: 일초 다부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옛 풍습. 마을에 딱 두 집 정도 남아 있답니다. 점심도 먹었겠다. 본격적으로 마을 구경에 나섭니다.
1: 아빠도 학교 가고 있네요. 이거는 뭐 왜 달았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5: 바이바이.
1: 바이바이.
5: 바이바이. 바이바이.
3: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말도 할 수 없죠. 그렇지. 뭐 잘 그래. 그래.
5: 학교 가는구나.
0: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수줍음이 많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이 여성도 그랬는데요.
1: 이준 짬뽕라.
6: 감사합니다.
1: You're wearing the traditional clothes.
0: 이 마을 여성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이렇게 전통 의상을 즐겨 입습니다.
1: What do you call this kind of costume?
3: 아니디 짐랑라서. 아니디 춤켜자라고. 아니디 샴랑.
1: So your husband went out to care, take care of yak now?
3: 누나는 조개였습니다.
1: 그러니까 남편 한 분은 루나나에 가 계시고 또 다른 남편은 지금 학교 근처에 가 계신다는 건데 이제 how many husband do you have?
3: 졸라. 친구 생기를 제 친구들.
0: 여기가 마을에 두 집 있다는 일처다부제 가정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부탄에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전통. 저를 그냥 보내기 미안했나 봅니다.
1: 생일 안 줄겠지? 예, 맞습니다. This is your husband?
3: 응, 아니,
2: 마 이모나. 이나나.
3: 아니, 그 아주 보겸디나. 아니, 뭐지? 콜로 십칠 몰라. 단 친구들이 십주였어.
0: 라야프족은 보통 여성 한 명이 같은 집안의 남자들과 결혼합니다. 남편들이 형제인 거죠.
1: When did you get married?
0: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일처다부제에 대한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1: You have a three children. They didn't ask or like who is my real father or something like that.
3: 그냥 질문을 했어. 아니 전자벨에 대응하고
2: 왔지. 아빠 신나고 왔지.
3: 친구들이.
2: 아빠 뭐 아빠 친.
3: 너 아니 왜 나? 아니 그 니가 써.
2: 지가 내려다.
3: 나 침도도 벌어 심나 대신 말해야
1: 되는 사실 They also they naturally accept
2: yeah.
1: as their tradition.
2: Yeah, and just yeah.
1: Okay.
3: 아직 나기 때까지 답답해도 들었어. 대 나라 라비사 지기 차로 배배 지디안이 두 대스게 와줘. 니한테 답답해도
1: 그게 사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풍습이거든요.
0: 살아온 환경과 역사가 다르듯 풍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을 배워가는 게 바로 여행의 의미겠죠. 마을이 왜 이렇게 썰렁한가 했더니 여름엔 남자들이 대부분 야크를 키우기 위해 여름 목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라야 마을의 여름 목장은 마을에서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1: 여기 라야 마을 사람들은 예전부터 야크를 키우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그 야크를 보러 가는데 야, 이 4000m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1000m가 저에게는 아주 마지막 갈딱고개 같은 숨이 콱콱 막힙니다.

0: They perform rituals and then they put this in their memory.
1: So these white flags only at the top of the town, top of the village.
0: Yeah, usually people they prefer place where there are plenty of wind. So the moment the wind, you know, flutters the flag, they believe the prayer is being carried to Buddha.
2: 이건 마니다르로 불리는 기도 깃발. 보통 망자를 위한 공덕과 좋은 환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크는 추운 고산지대 동물이라 서늘한 날씨에서 방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크 여름 목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1: 야, 이제서야 야크를 만나네요.
2: 해발 5,000m에 가까운 고산지대. 여름이면 눈이 녹은 여름 고산에 풀이 돋아납니다. 풀이 자라면 야크와 함께 산을 오르고 눈이 내리면 다시 마을로 내려옵니다. 라야프족의 삶은 야크와 함께 계절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분이 목장의 주인입니다.
3: You live here?
4: Yeah, yeah. Looking after the yaks. Yaks, they come to stay in the low altitude.
1: Oh,
4: they are
1: they
4: living in the high altitude.
1: How many yaks do you have?
4: 50 something.
1: 50? Ooh. Can I ask how much is one yak?
4: Cost 30,000.
1: 30,000 Bhutanese currency.
4: Yeah.
2: 야크는 고산지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저지로 치즈와 버터를 만들고 야크 배설물은 겨울철 연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1: 아, 이렇게 줄에다가 나 순번대로 이렇게 해서 젖을 짜시는구나.
2: 새끼에게 먼저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새끼는 잠시 떼어놨다 젖을 짜면 다시 어미에게 보냅니다.
1: 얘가 빨아야 우유가 이게 잘 나오도록 상태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짜고 적당히 짜고 이제 아이가 먹을 걸 약간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젖을 먹이는 거죠.
2: 혹시 발길질을 할 수 있어 젖을 짤 때는 야크의 뒷다리를 묶어놓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젖을 짜는데요. 한 통이 금방 채워집니다.
1: When did you learn milking, yak milking? 10살부터 하셨으면은 진짜 뭐 최고의 전문가의 손길이시겠군요. 벌써 짜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쫙쫙쫙 박자에 맞춰서. Can I try?
5: 거기 이제다 농에다
1: 밉도. 오케이. 보기에는 덩치가 이만하고 하지만 아주 예민한 동물인가 봐요.
2: 그날 짠 젖은 한 통에 모아둡니다.
1: 아, 갖다 물을 이렇게 다 모으시는군요.
2: 통이 차면 마을로 내려보내 치즈와 버터를 만듭니다. 여긴 여름 목장의 숙소인데요.
1: 이 안은 굉장히 따뜻하네.
2: 여름이라도 온도는 10도를 조금 웃돕니다. 며칠 전 직접 짠 젖으로 만든 야크 치즈입니다.
1: 야, 이게 맛있겠다.
2: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1: 야, 진짜 부드럽다. 아우, 좋아요. 짐에. 바우 짐에.
6: 슈퍼 핫.
1: 많이 이제 말린 건데 여기서 더 마르면 좀 탁탁해지죠.
2: 말린 치즈도 맛이 괜찮습니다.
1: 야, 이게 맛이 좀 더 고소한 맛이 나네요. 이 치즈가 갖고 있는 맛과 양분이 좀 응축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아주 좋네요.
1: 계절에 따라 자연의 주기에 따라 이동하며 살아가는 삶. 도시에서는 사라진 그 삶의 모습을 만났던 하루입니다.
2: 스몰 컴플리트먼트 프롬 약.
3: Thank you very much.
2: Plastic
3: No problem. No problem.
2: Oh. Nice.
3: Thank you. Yeah, thank you very much. I will never forget. Thank you. Bye bye.
1: See you later. 계절이 오면 산을 오르고 때가 되면 다시 내려옵니다. 자연을 앞서지도 거스르지도 않는 라야의 삶.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 애쓰지도 행복의 의미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물 흐르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써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낸 오늘 하루 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행복을 쫓지 않아서 이들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4: 우리가 떼로 지어서 무리를 지어 있는데 신하게
5: 그동안 봤던 불상들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 그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6: 내가 생각하는 그 똥이 맞는 거예요.
7: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6: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6: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0: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9: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10: 신동은 개빨 그냥 미친놈이에요라고.
11: 이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광기를 곁들이.
9: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 그런 거 넣어볼게요. 한 번만 더 하자.
13: 그들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1: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확실히 거절을.
13: 절대.
9: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11: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 중요하다.
9: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14: 조감독,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5: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4: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 없어. 몰라?
16: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17: 액션!
16: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15: 감독님, 이제 네. 그 다음이.
16: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8: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9: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5: 이 분위기?
2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9: 뭐야 이거?
1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0: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잇몸 튼튼 이가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웡.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과
7: 신능력시켜 치킨. 크크크.
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8: 전지현도 엄마 생각은 어쩔 수 없나 봐.
9: 요즘 이게 좋대.
10: 영양 채우려다 배만 차겠네.
11: 균형 잡힌 영양도 먹기 편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 It's new, new care, active.
12: 계획성이 생겼어요. 안전도 더 신경 쓰고요.
13: 마지막으로 엔진을 건 게 언제였지? 지메일에서 찾아줘.
14: 지메일 기록을 확인해보니 26년 4월 7일이었어요.
12: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바꾸는 것 같아요. Let's go. Look what you can do. Go go Gemini, BTS.
15: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시 서울원.
16: 불교의 가르침을 국가의 통치 철학으로 녹인 나라 부탄.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라.
17: 원숭이가 떼로 지어서 무리를 지어 있는데 이 지역에 서식하는 황금 원숭이.
16: 부탄 변두리 마을에서 만난 선물 같은 오후. 덜 가지고 더 나누며 사는 사람들. 더 깊은 삶을 살라. 부탄, 그 오래된 영혼의 뿌리를 찾아 지금 떠납니다. 부탄을 가기 위해서는 방콕이나 네팔에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저는 방콕을 경유해 부탄 국제공항이 있는 파로로 들어갑니다. 파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수도 팀프를 만납니다. 팀프는 해발 약 2,400m에 자리한

0: 부탄의 수도입니다. 인구 약 12만 명의 수도치고는 작은 도시입니다. 팀플을 찾는 여행객들이 빠지지 않고 찾는다는 쿠엔셀 포드랑 공원. 이곳에는 부탄 여행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상징이 있다는데요.
1: 여기는 불교 국가인 부탄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렇다고 역사적으로 아주 유구한 시간을 가진 곳은 아닌데 10년 전쯤 생긴 이 거대한 불상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0: 이 거대한 불상의 이름은 붓다 도르덴마. 그 높이가 무려 54m에 달합니다. 부탄 제4대왕의 60세 생일을 기념해 만들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불상 안에 작은 불상 12만 5천 개가 봉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놀라운 불상입니다.
1: 그동안 봤던 불상들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너무 그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청동으로 만들고 이 겉을 다 도금으로 장식을 한 거예요.
0: 부탄에는 오래전부터 예언 하나가 전해져 왔는데요. 이 지역에 석가모니 불상이 세워져 세상에 평화와 축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2: 부탄 is a Buddhist country. People in the world, all Buddhism, they know about it. And we are easy to recognize the Buddhist statue. And it was built in the capital. Lord, they come and hear and they receive a beast.
0: 불상주의를 시계 방향으로 돌며 기도를 올리는 것을 코라라고 하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3: So you keep turning around this statue. What are you doing?
1: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The same
0: 부처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세상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부탄의 통치 철학이기도 한데요. 그 마음을 담아 지금 부탄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겔레프에서 추진 중인 마음 챙김 도시 프로젝트. 이곳에는 강변을 따라 108개의 불탑이 세워질 예정인데요. 부탄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동참하는 국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알고 싶었는데요. 때마침 사무국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귀한 초대를 받았으니 저도 최선의 예의를 갖춰야 할 것 같아 가까운 시장을 찾았습니다.
1: 아, 오늘 현지인분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왕이면 이곳 전통 의상을 입고 가려고 좀 옷을 좀 사러 왔습니다.
0: 부탄 사람들은 평소에도 전통 의상을 입고 생활하는데요. 남성의 옷은 고, 여성의 옷은 키라라 불립니다.
4: I want to buy a traditional clothes for men.
5: For you?
4: Yeah.
5: Okay. So you can choose for me. These are the colors for the men. So you can.
1: 중에서 골라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5: It comes to 3,000.
0: No, no, no. 고는 품이 넉넉한 두루마기 모양입니다.

0: 50kg서 한쪽 면을 안쪽으로 넣고 잡고
1: 오케이.
2: 착용법도 독특합니다. 허리에서 케라라는 띠로 단단히 묶고 옷자락을 무릎까지 끌어올려 입습니다.
0: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왜 부탄이 평화의 나라인 줄 알겠어요. 평화롭지 않으면 절대 이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게 좀 길면 오케이. 멋있을 것 같은데.
3: No, no.
0: No? Why?
3: 긴. Minister, they can have longer arms. So for commoner, only this much short.
0: What do you call this part?
3: The lage.
0: Lage.
3: Lage.
0: 부탄 사람 같죠? 네.
2: 이렇게 고를 입고 거리를 거니니 정말 제가 부탄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곳은 팀프에 있는 마음챙김 도시 프로젝트 사무실입니다. 라게가 저보다 두 배는 더 긴 이분. 그는 전 국회의장을 지낸 다쇼 타시 도르지. 다쇼는 부탄에서 고위 인사나 국가에 공헌한 인물에게 붙이는 존칭입니다. 그는 왕실 주도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4: 108개의 그 탑을 가진 마인드풀니스 도시를 계획하게 된 배경을 혹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5: 갤리포 마인드풀니스 시티디 좀치 배워진 마치 남북이 추기 되어 좀치 모두도 다니베 고추 배우다 대텔레 말로 저때 자다게디 길레기디 치메 데즈메라 데레다 존지 하바 추테 남메 사미 얌센체토도 봄베 데레기디 소아니베 말로 차도세
2: 행복을 국가의 가치로 삼아왔던 부탄. 이제 그들은 더 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자연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하나의 도시 안에서 함께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11월 1일, 갤레프에서는 약 4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만에 108개의 탑을 쌓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 불탑이 이어지는 구간만 12km. 미래 도시를 건설하며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불탑입니다. 부탄은 도시의 성장에도 마음과 정신의 자리를 먼저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인생이 돌을 배웠으면 노스 땅 수비기 사고 집에 대배 좋은 생활을 가둘래 대배 주니
4: 아 모두 계획하시는 일들이 정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완공이 되고 나서 저도 꼭 한번 마인드풀니스 도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5: Thank you, la.
4: Thank you,
5: Chela.
4: 왜나?
2: 부탄의 이런 깊은 불심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탄 불교의 정신적 출발점이라고 부르는 곳. 저는 지금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6: 탁상사원이라는 곳을 가는데요. 하루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중요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불려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2시간 정도 하이킹 코스를 따라서 갈 거고요. 타이거 네스트라고도 불리는 곳이라.
2: 탁상사원이 유명한 건 그 위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기암절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찾아가는 길 자체를 하나의 수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6: 숲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부네. 좋다.

0: 풍광도 아름다워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1: 예. 우리 지금 중간쯤 올라왔는데, 와, 짧았는데 금세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절반을.
0: 가는 길이 험난해도 한 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원을 찾아옵니다.
2: 기도의 내용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3: 라스텔레.
4: 오케이, 해피 제니.
0: 세상의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기도. 오늘은 저도 저분과 같은 기도를 드려봐야겠습니다.
1: 항상 보면 성스럽고 에너지가 모이고 그런 곳은 쉽게 닿는 곳에 없어요.
0: 탁성 사원으로 가는 길은 단순한 산길이라기보다 하나의 순례길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쉽게 갈 수 없기에 험난한 여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순례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약 2시간 만에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1: 우와,
5: 야, 너무 멋지네요 정말.
0: 이곳 전망대는 사원으로 들어가기 직전 협곡 건너편에서 탁상 사원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명당 자리입니다. 절벽에 아슬아슬 붙어있는 사원과 8호 계곡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가파른 절벽에 어떻게 저런 사원을 지었을까? 천길 낭떠러지에 둥지를 튼 듯 산과 하나가 되어 자리한 사원. 오랜 세월 이 풍경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1: 이건 멋지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6: 8th century Padmasambhava visited this site flying on the back of tigress from eastern side.
1: Yep.
6: 1692, the former ruler of this area built to honor Padmasambhava.
0: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이지만 여기서도 30분 정도 더 걸어가야 마침내 탁상 사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 놀라운 사원의 내부는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뜻밖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7: Excuse me, no cameras inside. No camera. No camera, no mobile phone. It's not allowed to take picture inside.
8: Yes.
0: 촬영팀은 들어갈 수 없어 저와 가이드만 같이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검사가 철저합니다. 사원은 신성한 공간. 여기뿐 아니라 부탄의 사원은 대부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누구든 직접 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사원. 사원 내부엔 구루림포체를 모시고 있는 불당. 그리고 순례객들이 기도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0: 구루림포체의 불교정신, 그리고 순례문화까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부탄 영혼의 뿌리와 같은 곳입니다. 여긴 부탄의 옛 수도 푸나카. 푸나카 중심에서 꽤 떨어진 변두리 마을입니다. 마을 어귀에 유난히 아이들이 많다 싶었는데 바로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 교복도 전통복장이네요.
1: 애들도 있고, 보자. 고추장 콜라.
2: 고추장 콜라.
1: 아, 예쁘다. 아, 이게 어쩜 애들이 다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0: 하교길입니다.
1: Somebody come here to pick you up?
3: No.
1: No one. No one? Yes, sir. You go to your home by yourself?
3: Yes, sir.
1: How old are you?
3: I am 8 years old.
1: 8? You?
3: I'm running 9 years old.
1: Oh, 8, 9.
3: I'm 9 years old.
1: You're 9?
3: He's running 9 years old.
4: Oh,
1: she. Ah. How far is your home from here?
3: 30 minutes.
5: 30 minutes?
1: 30 minutes
5: walking.
3: Yes, yes.
5: Foot walking.
1: Oh, yeah.
3: Do you know to speak Dzongkha?
1: Dzongkha? I know only Gujjang Polla.
6: By their parents?
3: Sir? Sir, she told, can we walk together?
1: Together where?
3: Yeah.
1: Your village? Yes. You want to show your village?
3: Yes.
1: Really?
5: Really? Guy, Chimna.
3: Chimna.
1: take our car?
3: Okay. Okay.
1: No problem?
3: Yeah.
1: You don't need to ask to your parents? You trust me?
3: Yeah.
1: Okay, let's go.
0: 아이들의 마을은 꽤 거리가 있어 제작진 차를 같이 타고 가기로 합니다.
1: 여기 앉고. 야야.
0: 꼬마 친구들의 초대는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1: What is the name of your village?
3: Salo.
1: Salo.
3: Salo.
1: Salo.
3: It's no. Okay, you tried your best.
1: 나 똑같이 한 것 같은데?
3: Salo.
1: Salo.
3: Oh.
1: 아, Salo 아니고 Salo.
3: Yes.
1: 네. Do you like singing a song?
3: Yes.
1: Could you please sing a song for me?
3: Okay. Yes.
1: Okay. What is this? Is this right?
3: Yes.
1: Okay. 내가 긴장한 것 같아.

0: 이렇게 금방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보기엔 여느 시골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탈로 마을은 해발 2,800m에 자리한 고산지대 마을. 약 4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1: 고추장 폴라!
0: 귀여운 요 녀석은 여기 학생 중 한 명의 남동생입니다.
1: 어머. 이야,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아이고, 귀여워. 모르는 아저씨가 이렇게 같이 오면 저 아저씨 누구지 하고 볼만한데 두 팔을 벌려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이야.
0: 아이들이 권하는 대로 따라오기는 했지만 좀 긴장이 됩니다.
1: 아, 있으시오?
0: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이 찾아왔으니 부모님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2: 부모님한테 물어보러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저씨가 왔으니까.
1: 거제장 폴라.

0: I met your daughter in front of the school. Who's mom? Oh, 정말 닮았네. She's very smart.
1: Yes, sir.
2: 집으로 들어서니 난초밭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0: 야,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구나.
3: 언니가 샘소비스 맛을 오르키드. Very special.
2: 난초도 먹는 줄은 몰랐습니다.
3: It's my our king. It's also used for the medicine.
0: Medicine also.
3: Yes. For everything.
0: For everything?
3: Yes. Stomach also. If we have stomach pain, we used to eat like.
4: 만병통치약이네요 이게.
2: 주로 꽃이나 어린 꽃봉오리를 요리에 쓴다고 합니다.
0: I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is village. So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is famous or something special?
3: Four sisters.
0: Four
3: king wife. The royal family are from our region also. That's why we are feeling very proud.
2: 이 네 명은 자매인데 네 명 모두 부탄의 4대왕, 지금의 신계왕 축의 왕비가 됐습니다. 자매 넷이 한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인데 특히 셋째 왕비는 지금 국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탈로 마을은 부탄에서 왕비 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3: 아니 옆다 융딩 아저씨 말한 나비 공집이 된다. 대바 룬테치기 바나콘데로 룬테치기라 나디 달래 안에 포킹기 아시베시집면하고 핍킹기
4: The next queen
5: 아저씨는
2: 이 아이들을 보니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가방은 던져두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0: She's my teacher.
6: Yeah. Teacher?
0: I want to know how to say see you again.
5: Lok shule jegela.
0: Shule jegela.
5: Yes.
0: Lok shule jegela.
5: Yeah.
0: Okay. I'm a good student?
5: Yeah.
0: 약간 망설이는 것 같은데? Shule jegela.
3: Shule jegela.
0: Bye bye.
5: Bye. See you next time.
0: See you next time. Shule jegela.
2: Iwang 여기까지 온 김에 마을을 좀 더 구경하기로 합니다.
0: 구조장폴라.
3: 구조장폴라.
0: Where are you going, ma'am?
3: 농기차.
7: 가디 조모라.
3: 예, 야 친아, 아이 친. 지지하마 고안 몰래.
0: May I follow you?
3: 예, 가만.
7: 아마기 친나 친나 조가로.
3: 친데. 친 가세요 미데.
0: No problem.
3: 재미나 친.
0: Okay, let's go. 친.
2: 탈로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금방 마음을 엽니다. 우리 시골 인심처럼 뭔가 푸근합니다. 여긴 소를 키우는 외양간입니다. 왜 이렇게 먹이를 열심히 챙기나 했더니 몇 달 전 새끼를 낳았답니다.
3: 아, 어머! 알로!
8: 아이고, 이쁘다.
3: 예쁘다, 옐로. 아, 옐로.
4: 거의 왔네.
3: 로마 졸라서 또 도시.
4: 야, 애기.
8: 중국이고?
3: 중국인이라. 또 엄청나, 이마대요.
0: 예, 긴장했나 보다.
3: So do you use
0: the cow for the farming?
3: 이들 혼이 라면인데 다 등에 좀 먹어요, 미나. 다 못 입는 것 같아. 다 뛰쳐다니 말지. 채로 봐, 채니.
0: 가든 채라.
2: 데려갈 방법이 없어 아쉽습니다. 뭔가 대접할 게 없다며 아쉬워하시더니 급하게 마당에 있는 자두를 땁니다.
0: 가딘체라.
4: 야, 맛있겠다. 제가 자두 정말 좋아하거든요.
2: 그런데 이 자두가요.
0: 빠우지메.
3: 아, 좋은 남자 썰어 줘.
4: 금년 이거 신고는 제가 먹.

0: 있거든요. 어머니 표정 봐봐요.
1: 제가 이렇게 한 입 베어 물면 신맛을 함께 느끼는 표정입니다.
0: 아니 내가 먹는데 어머니가 맛있다.
2: 내 맛으로. 하가나 주니 하가나 요체당 같이 찍어봐 봐 하가나
1: 조개 조개
2: 왜 파주는 게
1: 조개 조개
2: 조개 조개 차로기
1: 제가 편해졌는지 같이 동네 마실을 가졌습니다. 여긴 마실도 동네 사원으로 갑니다.
2: 레베당아 아마다 부 대 시에조도 준비 최다 청아의 키주디 나라마
1: 소박한 동네 사원이네요. 사원에 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많이 차를 돌립니다. 온마니 밤매훔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는 관세음 보살의 진언입니다.
2: 온마니 밤매훔 온마니 밤매훔 온이 아울레베타 아세 아세 우와 우시시 로아 베냐
3: 치고 아 예베라 배우면 우리
2: 아세 트로아이메나 로아 불로베나 주리엔비니메모
1: 편하게 모여 앉은 것이 우리 시골의 마을 회관 느낌. 여기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해먹는답니다.
0: 맛있게 해먹자.
2: 또 살아.
3: 이거 혼자 살다.
2: 혼자 쏘면 또 같은
0: 이 동네 아주 제일 미인이신 것 같아요. 눈썹으로 아주 그냥 멋있게. 어? 우리 전화 지금.
4: 팀프?
5: 모던 부디니스. 니 모던이스.
6: No, she's bachelor. Not married.
7: 2 daughter.
8: I heard about the four kings. Your town has a four kings in the past a long, long time ago. Still, you have many beautiful women in this village.
1: 우연한 초대로 시작된 왕비마을 탈로에서의 오후. 이 따뜻한 환대를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탈로 마을을 떠나 이번엔 부탄 중부의 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여긴 국립공원이 자리한 지역인데요. 숲을 지나다 뜻밖의 동물을 만났습니다.
9: Wait, nam, golden langur,
8: Where?
9: On the trees.
8: 오, 야!
1: 이 황금 원숭이 보이시나요?
8: 원숭이가 떼로 지어서 무리를 지어 있는데 황금빛이 나죠. 예, 이 지역에 서식하는 황금 원숭이.
1: 황금 랑구르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원숭인데요. 부탄과 인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종입니다. 자기 몸보다 긴 꼬리와 황금빛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녀석들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주로 나무 위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치는 일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8: 아, 이렇게 가까이에서
4: 야생 원숭이를 본 게

0: 법이거든요. 국토의 60% 이상을 자연보호구역으로 보는 법이 있잖아요. 그럴만한 게 이런 때묻지 않은 자연이 사실은 북한의 가장 큰 자원이자 매력인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지금의 신계왕축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국립공원은 중부 여러 지역과 맞물려 있는데 저는 트롱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롱사는 부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중부의 산악도시로 깊은 협곡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숲속 장비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0: 마을이 딱 모여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여기는 정말 온통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 집 있고 또 뚝 떨어져서 또 한 집이 있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1: 한참을 걸었는데도 아직 민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마을에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립니다.
0: 북소리가 들리는데 저 할머니한테 좀 여쭤봐야겠다. 아마
2: 안개.
0: Where did sounds come from?
2: 에 바우기 암소생이냐.
3: 바우베냐?
2: 에
0: 북소리 계속 나는데 할머니 따라서 일단 가볼게요.
1: 북소리에 괜스레 긴장됩니다.
0: 저한테 들어가도 되나? 진짜 어둡다.
1: 이 사람이 주술사인데요. 뭔가 의식을 행하는 중입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 때문에 주술사를 찾아온 걸까요? 한동안 대화 없이 의식이 이어집니다. 저에겐 다소 싱거운 대답인데요. 트롱사에는 라본이라는 민간 신앙이 있는데요. 불교 이전의 토속신앙입니다. 지금은 불교와 라본이 서로 합쳐진 독특한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0: 우리하고는 좀 많이, 뭐랄까, 좀 다르네. 우리는 이제 화려한 착장을 하고 구술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상도 굉장히 화려하게 차려놓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담한 곳에서 뭐 점사를 보는 분인지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1: 의식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술사를 만납니다.
0: 부주장불. Is this all you believe the gods?
4: 두 네임이 잠지레이라 나기디 미디라
5: 나기디 소생이모라
4: 나기디 안에 잠이 잠치 아니면이 다 알루기우달로 나
6: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as a shamanist?
4: 루송주일라
6: Last 3 years. What makes you become a shamanist?
4: 아니면이라 니 앞뒤 법에 배디는 거나 용지로 하람 야수이 거기 사치일라 아니 사기 주지 울라 랑게 또 어디 공사디기 또 어디 미우나 아니 랑게 주지 분위기
1: 부탄에서는 바위나 나무 같은 자연에도 신령이 깃든다고 믿습니다. 이런 토착신앙과 불교가 만나 자연과 생명을 중히 여기는 부탄의 세계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주술사의 집을 나와 다시 한참을 걸었는데요. 드디어 집 하나를 찾았습니다.
3: 오, 집이 있네. 제가 지금 2시간 반째 이 산길을 걷고 있는데 처음으로 민가를 만났어요. 와, 구조장 폴라.
5: 아무도 안 계셔도.
3: 오, 구조장 폴라. 구조장 폴라.
5: 구조장 폴라.
3: 어머니 등신 구조장 폴라.
4: 나 눈발 쏘쏘 갖고
7: 보시 되지.
1: 그런데 이 부부의 옷이 이제까지 본 부탄의 전통 의상과는 좀 다릅니다.
8: 아가치기야 미끼대 하려나 문빠 쓸라고
3: 문빠. 아, 문빠족이라고 하는데요. 문빠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8: 다 문빠 재미도 다 니같이
9: 땅바
8: 구르기 무식이. 그 땅바 땅바라 밀리같이 전불링 날은 땅바같이 멤버기 미벤디기 종칼레버지 멤버 쓸라고라같이 칼레버지 문빠 안벤디같이 전불링나가.
1: 문파족은 부탄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이라는데요. 파게이라고 쇠기풀로 만든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현재는 약 4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초대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3: 이렇게 방의 구조가 이렇군요.
1: 대나무로 만든 공예품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8: 몸쇼로 아니 소리 당하지 아니 기관이 당이 되겠네. 다셔야 할람 쥐탐 됐지 송이야.
1: 숲에 사는 몸파족에게 대나무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요건 우리에게도 익숙한 채네요.
3: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수하고 나서 축종이 날리고.
10: You know, we have the same this one in Korea. Usually, young children, they pee at night during the sleeping. The mother, he gave his son like this, and then you go out and then take some salt from the neighbor.
1: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몸파족의 차르조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3: 손이 정말 빨라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형태가 만들어져 가는 게 보여요.
1: 짧은 시간에 후딱 이렇게 바구니 하나를 완성합니다.
3: 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바스켓을 그냥 뚝딱 만들고 오셨는데 여기에 뭐 과자를 넣어도 되고 애들 장난감 넣어도 되고 휴대폰 이렇게 넣는 용도로 써도 되고 다목적 바구니예요. 아, 예쁘죠?
1: 점심때가 돼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저도 여기서 한 끼 얻어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힘든 숲속이다 보니 쌀이 귀해 이런 메밀을 자주 먹습니다.
8: 일나다 당부 배웠지 아니에미도 없랑지 가르다 저리 나봐 아시지로 춤이 아시리 토래 이 말이 아니다 지가 최고라 개사치.
1: 메밀가루를 반죽해 칼국수처럼 면을 뽑는데요. 손으로 하다 보니 굵고 울퉁불퉁합니다.
3: 지금 누들 면을 뽑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8: 미끄러워. 17세 굴라.
10: I'm 49 years old.
3: 49? 자로.
8: 자로.
10: 자로 좀.
8: 니당 자로.
3: 코리아 자로. 자로. 부탄 자로.
1: 알고 보니 저와 동갑입니다.
3: 자로.
1: 척박한 산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은 오랫동안 이곳 사람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 왔습니다. 메밀면은 팔팔 끓는 물에 넣고 삶아냅니다. 국물 색깔이 이런 건 메밀이 우러나서입니다. 우리는 국수 요리를 국물과 함께 먹지만 여기선 좀 다릅니다.
3: 지금 버터를 팔팔 끓는 저 냄비에다 넣고 이제 야채를 탁 넣는데
5: 파하고 양파가 들어가니까 그 냄새.

0: 채만 맡아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1: 각종 채소와 버터를 넣고 면과 함께 볶습니다. 마지막엔 우유를 넣습니다. 버터와 우유를 많이 쓰는 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메밀국수를 투타라고 합니다.
2: 대박이다. 이렇게 만들던 면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1: 투타는 부탄 중부의 대표 음식입니다.
0: 아까 면을 만들 때는 야,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요리가 될까 싶었는데 꽤 그럴듯한 파스타 요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1: 맛은 어떨지 궁금했는데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3: 기가 있는 데지다.
2: 크림 파스타 맛이 나네요. 이 부드러운 우유의 그 맛과 어우러져서 꽤 매력 있는 음식이에요. 어우, 짐해.
3: 이거. What is so fun?
4: When you say 짐해, you thought you are kidding. Are you seriously saying it?
3: Yeah. 짐해.
4: You have to do like it.
3: 짐해. 빠우.
2: 짐해.
1: 이제야 부탄 친구도 제 말을 믿는 눈치입니다.
3: 알루 숨모 축제옵니다 발레버 모나테 알루니 이주오베 같이 숨참치.
2: 야 외로우시겠다 그죠?
3: 네. 알면 아따라 나디니 디기 힘내라. 보면 알레 봄 벤디기 나라 간예 민두.
2: 사실 이럴 때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와이프만 있으면 되죠. 뭐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아이고 참.
5: 아 매맹아 미치 잠치 좀 미소해니 야림 암수에 나가봐.
3: 가해라 마빠 김산지 좀 모인지 가해라 셈니다.
2: 그 진심이 전해지려면 사실 이렇게 한번 안아주셔야 되는데
1: 두 사람의 표정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2: 아이고 참.
1: 필요한 것을 가까이에서 얻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몸파족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3: 남주배.
2: 오, 우와.
3: 버티 전이. 오, 굳이 강한.
2: 나는 제가. 야, 끝까지 이렇게 선물을 받고 가네.
1: 사람 좋은 웃음과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부부와의 한때였습니다.
2: 살바, 나는 제라.
1: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몸파족의 삶에는 부탄이 지켜온 그 오래된 지혜가 남아 있었습니다.
6: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7: 상쾌!
6: 통쾌! 변비엔 메이킨!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육수께 치킨! 크크크!
9: 지금부터 집중!
10: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9: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11: 볼수록 빠져드는 곳이죠. 소중한 땀방울로 일군 기쁨을 함께하며 마음을 나눕니다. 문명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니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갈수록 놀라운 치앙마이의 매력. 돈으로 환산하면
12: 20억이 주셨고
11: 진한 감동은 거미입니다.
13: 온 하늘을 순둥이 뒤덮고 있어요. 정말 장관입니다.

0: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치앙마이로 따라오세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 태국 북부에 자리한 치앙마이에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거대한 산맥에 둘러싸여 사계절 푸르름을 선물하는 치앙마이. 방콕살이 20년 차인 제게도 묘한 향수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의 소음에 지칠 때, 서늘한 바람이 그리워질 때,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죠. 울창한 숲 사이로 난 가파른 길, 그 길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보이시나요? 우뚝 솟은 두 개의 탑. 태국 전 국왕부부의 장수를 기원하며 세운 기념탑입니다. 해발 약 2,000m의 자리에 있죠. 도이인 탄원 국립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구름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발 아래 펼쳐지는 웅모의 향연, 마치 신선이 된 기분입니다.
1: 이렇게 멋진 경치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태국, 여행자들에겐 천국, 그리고 저에겐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0: 도이인 탄원 정상으로 향하는 길,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1: 여기가 태국에서 가장 높은 곳, 태국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도이인 탄원 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2565.3341m. 와, 산 정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끼가 끼어 있어요. 이 솔직히 태국에서 이런 건 보기 힘들거든요. 이 서늘한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고산지대의 습한 기운이 나무마다 푹신한 초록 옷을 입혔습니다. 신비로운 숲길의 끝. 여행자들의 발길이 한 곳에 멈춰섭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작은 묘 하나. 란나 왕국의 마지막 군주의 묘입니다.
1: 이곳은 인트라 위차야논 왕의 유고를 모셔둔 곳인데요. 인트라 위차야논 왕은 치앙마이 란나 왕국의 마지막 국왕으로서 죽어서까지 자신의 란나 왕국을 돌보겠노라고 자신의 무덤을 태국의 최고봉에 두겠다고 해요.
0: 정상을 찾은 사람들이 정중히 머리를 숙이는 건 대자연과 하나 된 영혼에 대한 존경심이 아닐까요? 세상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을 안식처로 삼은 왕. 죽어서도 이 땅을 돌보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켜야겠죠? 구름 넘어 사람 냄새 나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치앙마이 시내는 핑강을 중심으로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뉩니다. 구도시는 란나 왕국 때 조성한 사각형 수로 회사 안쪽에 자리에 있는데요. 이 성문을 지나며 시작됩니다. 치앙마이를 찾은 여행자들에게 올드타운의 관문인 타페게이트.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비둘기 때입니다. 요즘은 사진 명소로 더 유명하죠. 보다 멋진 연출을 위해 비둘기를 유인한 뒤 깜짝 놀래키는 촬영 구조가 있을 정도입니다. 비둘기 인생샷을 건졌으면 올드타운 구석구석 탐험해볼까요?
2: 시내로 들어와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외국인들 보니 여행자의 도시 치앙마이로 온 것이 실감이 나네요.
0: 카페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즐거움을 주는 곳.
1: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0: 중에서도 이 싸이와 치앙마이식 소시지는 꼭 한번 맛봐야 합니다.
1: 치앙마이 사람들의 소울푸드. 싸이와는 바삭한 껍질과 매콤한 향이 특징이죠.
2: 접사이오 마이 갑.
3: 좋아, 좋아, 맛있어.
0: 아.
3: 그거야, 한 번만 잡다 한.
0: 먹어보라고 하시는데요.
1: 싸이와는 속을 채웠다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입안 가득 꽉 찬 맛이 요동칩니다.
0: 약간 매콤하면서도 정말 향긋한 맛이 나요.
4: 싸이워 양 핑이 도와요, 갑.
5: 하, 양 동이 래요.
4: 어, 죽을러, 갑.
5: 빨리 좀 해,
4: 갑. 아, 감사합니다.
1: 가게 바로 앞에 화덕이 자리에 있습니다. 돌돌 말린 소시지가 은은한 숯불 위에서 익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름기는 쏙 빠지고 숯불 향이 껍질에 배어든답니다.
4: 직접 보여주신대요.
1: 싸이와 전문점을 제대로 찾은 모양입니다.
4: 소시지를 지금 만들고 계시네요.
1: 돼지 창자를 틀에 끼운 뒤 속재료를 밀어 넣습니다. 둥글게 말린 모양새가 순대를 닮았죠.
4: 60년 이상
1: 60년 장인의 맛의 비밀. 치앙마이식 소세지에 속 재료를 공개해 주신대요. 허브와 함께 돼지고기도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돼지고기와 태국 허브가 한 대 어우러져 싸이와 속재료가 금세 완성됩니다. 반죽량이 만만치 않아 기계가 없으면 꽤 힘든 작업이겠네요. 일로 다져진 근육이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장인이 솜씨 좋게 만든 소시지는 훈지하지 않고 곧바로 화로에 올려 굽습니다. 톡 쏘는 허브 향에 불향이 더해져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4: 아까 속을 꽉 채운 소세지가 이렇게 먹음직하게 구워졌어요. 아주 노릇노릇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2: 짐 닮을 것
5: 같아요.
4: 바로 갓 구운, 싸이워.
1: 입안 가득 육즙이 터지며 허브 향이 감돕니다. 치앙마이에선 겉바속촉. 싸이와를 꼭 드셔보세요. 제가 사는 방콕보다 공기가 시원해서일까요? 치앙마이는 요요자적 걸으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낯선 풍경을 만나면 호기심이 발동하죠.

0: 저기 봄상치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1: 태국엔 소망을 담아 신상을 모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2: 아전 사와디캅. 아 사와디캅.
0: 깜랑 타마라유캅.
3: 퍼프 모시와 구바라마시장.
1: 부처님을 치료했다는 전설 속 의사.
0: 지금에 따지면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의 주치셨어요. 여기는 의학의 신을 모시는 신상이 있으니까 정말 믿음이 확 가는데요.
1: 태국 북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마사지. 뜨거운 화로의 용도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4: 설마 저 등에다 불을 놓는 건 아니겠죠?
1: 오일과 허브를 바르고 뜨거운 불판에 발을 올립니다.
4: 어떻게 했습니까? 오! 오 마이 마이 롤러가! 오 마이 롤러가!
1: 발로 등을 문질러 주시는데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
5: 아자 마이 마이 론 타올로 가.
3: 마이 온 이거 무슨 온좀
1: 바이도. 발에 화상을 입는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요.
4: 와 발이 익을 것 같은데요. 와 어떻게 괜찮으시지? 와 우리 선생님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1: 기름을 가득 머금은 발을 뜨겁게 달군 무쇠에 올리면. 약초 기운과 열기가 순식간에 모인대요.
5: 허브즙이 진짜 따뜻해지니까 몸속으로 그냥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 이 온몸의 그 감각이 그걸 말해줍니다. 이 허브가 스며들고 있구나 라고요.
1: 불꽃에 놀라 움찔했던 것도 잠시. 노근하게 풀어주는 마사지 맛에 빠져듭니다.
5: 끝날 때도 예를 갖춰서 제대로 인사를 해야죠.
0: 정말 마사지 받기 전에는 정말 피곤했는데 받고 나니까 진짜 무슨 활기가 이 몸 안에서 요동쳐요.
1: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0: 아짠 거 아이 누워디디 그럴 봄 사바이큰 어거 갑다이나가 거꾸마나가 아짠 갑봄 아 안녕히 계세요.
1: 우연히 만나 정성 가득 선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니 어김없이 울리는 배꼽시계. 요즘 젊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식당을 찾았습니다. 간판부터 인상적인데요.
0: 와, 란 꾀띠오 쌈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30원짜리 국수. 제 치앙마이 지인이 치앙마이에 오면 이 국수 가게에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130원짜리 국수는 어떤 국수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1: 쌈밭이면 태국에서도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0: 와, 사람 정말 많은데요.
1: 저렴한 물가가 태국 여행의 매력으로 꼽히죠. 그래도 이건 상상 이하의 가격입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젊은이들에겐 핫한 국수집.
0: 안녕하세요. 군자뽕으로갑. 아, 인디테라 유작나갑. 대탄마이 카이 삼바드로갑. 미해뽕마이갑.
6: 양한
0: 카이 삼바 땅때 뭘라이갑?
6: 카이 삼바 마땅 빠만
1: 30개월이라고. 여기 돼지고기 국수랑 소고기 국수 6개짜리 세트가 있는데 6개 해봤자 18바트예요. 돼지고기 국수 한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아, 나왔는데요. 이게 삼바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뭐 제가 한 젓가락으로 그냥 바로 순삭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골고루 20그릇을 먹어도 불과 2,600원밖에 안 하는 가격이에요. 정말 가성비는 정말 짱이죠?
0: 저한테는 딱 한 입으로 끝날 것 같아요.
1: 한 입에 호로록 국수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0: 와, 이게 가격이 3밥밖에 안 해서 맛은 뭐 별로이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깊은 맛이 나요, 국물에서.
1: 국물 맛의 비법을 궁금해하니까 주방을 공개해 주셨어요. 육수를 직접 끓여서 사용하신대요.
6: 아니, 남쪽 무. 아니, 이건 남사이니까. 만약에 남콘, 우리는 뼈 무, 이 반 크랑 뿡래요. 만약에 야마는 이게. 아니, 남쪽. 그 아니.
1: 굵기에 따라 면의 종류도 고를 수 있고요. 육수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죠. 고수와 피클 같은 고명도 선택할 수 있어요. 2층으로 쌓은 쟁반 하나가 한 사람이 주문한 양이랍니다.
0: 쌍타올라이갑.
4: 콜라이스.
0: 크긴 여티스 디자인로 갑. 하십장로 갑. 긴다일로 갑.
1: 혼자서 50그릇이나 드신다니 대단한데요. 먹다 보면 쌓이는 그릇의 높이가 이 식당의 진풍경이랍니다. 현지인에겐 정겨운 맛집. 처음 찾는 손님에겐 색다른 즐거움이 되죠. 이게 다 몇 그릇일까요?
7: We order 60.
8: You order 60?
7: Yeah, 60.
8: Can you eat all?
7: Maybe not enough. 맛있어.
4: 맛있어요. 12그릇 먹었는데 불과 36밥밖에 안 나왔어요.
6: 와. 아, 끝나가.
4: 아, 끝나가. 캐리커펜 또 진짜 공권 유다일러가.
6: 유다일러가.
0: 오늘 사진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보람 있습니다.
4: 아, 고구마다가. 아,
1: 변치 않는 가격으로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사장님.
0: 감사합니다.
1: 덕분에 행복한 추억을 쌓고 갑니다. 치앙마이 여행의 또 하나의 매력은 울창한 숲이 가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해발 300m의 도시가 자리해 있어 기후가 선선하고 비가 많이 내려 나무도 잘 자라죠. 서늘한 공기와 숲이 주는 여유,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0: 아, 이 우거진 열대 우림 속을 걷고 있는데요. 치앙마이는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이 치앙마이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1: 이 소리 들리시나요? 계곡 사이로 떨어지는 우렁찬 물소리에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고개를 들어보니 웅장한 폭포가 우뚝 서 있습니다.

0: 아이튼 사이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
1: 이 폭포가 와 여기서 진짜 물이 떨어지는데 와, 장관이네요.
0: 이 폭포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2: 사실 이곳은 숨겨진 비밀 하나가 있어요. 따라오시죠.
0: 눈치 채셨나요? 울창한 숲과 멋진 폭포를 가진 이곳은 인공적으로 만든 정원 속 카페입니다.
3: 스와디캅.
0: 이분이 인공 숲을 조성한 사장님이죠. 너무 큰 금액이라 바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1: 90억이 드셨대요. 형님.
0: 메마른 땅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돌을 옮겨와 숲을 조성하는데 전 재산을 쏟아 부었답니다. 사람의 손길로 만든 초록색 정원이 경이롭습니다.
3: 그 จะ ถูก แบ่ง ออก ไป ทํา บุญ ทุก วัน เลย
1: เป็นเทวดา คือ 이제 천상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천상에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벌이던 수익을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그런 이제 좋은 의미로 하시는 거죠.
0: 숲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나니 새로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숨겨진 분출구에서 곱게 분사되는 물안개. 영화 같은 몽환적 분위기에서 행복한 추억을 담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사진도 남겨야겠죠. 저는 잠시 여행의 쉼표를 찍어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전해주는 위로. 때로는 불을 쌓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는 게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잠잘 곳을 찾아 진짜 숲으로 들어갑니다. 가파른 산길을 달려 고산마을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후연 안개가 마중 나왔습니다. 해발 1300m에 자리한 이곳은 치앙마이의 정원이라 불리는 몬잼.
4: 와, 경치가 예술이네. 여기 좀 보세요. 정말 그림 한 폭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몬잼이란 곳인데요. 치앙마이 시내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0: 비 온 뒤 안개에 덮인 몬잼의 풍경. 정말 아름답죠? 전 세계 여행자들이 구름 위 하룻밤을 꿈꾸며 찾아오는 치앙마이 명소입니다.
4: 여기가 오늘 제가 묵게 될 숙소예요.
1: 와, 야, 이게 뭐 몽고 게르처럼 이렇게 천막이 있네요.
4: 아니 프라투라가. 아, 여기가 문이고.
1: 오, 오, 와, 뷰스 얼마나? 와, 스피어.
0: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전망. 돔 형태로 지어진 숙소엔 편안한 잠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0: 제가 도착했을 때는 안개가 자욱했었는데 안개가 또 걷히니까 또 다른 풍경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1: 고산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노을이 흐르고 광활한 자연 속에 홀로 선 저는 진정한 고독을 느껴봅니다. 수시로 변하는 저녁 하늘이 마치 인생의 파노라마 같다고 할까요? 해가 지고 난 뒤 산등성이에 불이 켜지면 지구에 불시착한 우주선처럼 빛을 내는 몬젠. 오늘 밤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 좋겠습니다.

0: 과거 문잼은 아편의 재료인 양귀비를 재배했던 곳입니다. 1980년대 왕실 프로젝트를 통해 꽃과 채소 농장으로 개간한 곳이죠.
1: 아이고, 너도 잘 잤어? 아, 야, 공기가 확실히 시내랑은 확연히 다르네. 아침에 일어나서 느껴진 이 바람 소리, 그리고 새소리, 그 다음에 이 곤충들 소리. 이 속에 제가 서 있으니까 정말 무라일체를 느낍니다.
0: 햇살이 고산 마을을 비추면 높은 산들이 넘실댑니다. 살다가 도시의 소매 지쳐갈 때면 이 낭만적인 잠자리가 아련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치앙마이 시내로 향합니다. 길에서 고산족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제게 뭔가 보여주신답니다.
1: 아, 돼지 키운다고요? 아,
2: 빼삐.
1: 아, 새끼 돼지네. 아,
2: 빼삐.
1: 아우, 와, 새끼 돼지, 새끼 돼지 보세요. 어, 너무 귀여워. 아!
0: 어미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끼 돼지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인가 봅니다.
1: 아, 아카족. 아카족.
2: 아카족. 아카족.
0: 고산지대에 사는 아카족 아주머니.
1: 이 산속을 가다 보면은 고산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여기도 고산족 마을인 것 같은데요.
1: 아이고, 지금 씻고 계시네.
3: 다 이해된 다음에 가. 아, 나가겠습니다. 아, 거북다.
0: 조심스럽게 촬영을 부탁드렸는데요. 쇠수세미로 씻고 있는 건 목에 감긴 황금빛 장신구였습니다. 이 목 장식은 롱넥족이라 불리는 목 긴 카렌족의 상징입니다.
4: 이 목 긴 카렌족을 태후에서는 깔리앙 커야오라고 부르는데요. 저 노쇠고리가 그 미의 상징이거든요.
0: 아름다움을 위해 어릴 때부터 하나씩 늘려간다는 금속고리. 씻을 때도 빼지 않는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5: 머리를 예쁘게 굽고 계시는데요.
6: 사오니까.
7: 다사이스워이.
6: 전해가서.
7: 아니가고니지가고차니.
8: 저 다리에 한 거는 처음 봤는데 원래 목에만 한 줄 알았거든요.
7: 양안 사이 땅때 기구업으로 갔고.
6: 엄마 아유 장치치치나
7: 매매
6: 또 차이라.
7: 오. 사이 달러.
6: 사이 달러.
7: 아. 톱 메달로 갔.
0: 어여쁜 꼬마 카렌족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리를 차기 시작해 점차 늘려간다는데요. 개수가 증가하면 목이 길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7: 아유 타올라이. 어머니 사이 땅때 아유 타올라이.
9: 사태신 때 하고.
7: 또 니키야.
9: 심상.

0: 손이 떨립니다. 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야, 도스가 진짜 강하네요 이게. 와.
1: 와우 양아이나가.
2: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목 전용 효자손.
0: 서바이 메이크업.
2: 고리를 빼면 목을 가눌 수 없어 평생 고리를 차고 산다는 목긴 카렌조. 선한 미소가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태국은 11월부터 건기에 접어듭니다. 한데 올해는 우기 때만큼 비가 자주 내리는 상황.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모양입니다.
3: 사실 여기는 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오늘 비가 오는 데다가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그래서 지금 앞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시야가 안 좋습니다.
2: 짙은 안개를 헤치고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길. 뜻밖의 장관을 만났습니다. 층층이 쌓아올린 대지의 예술작품. 계단식론으로 유명한 파봉 피앙 마을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맥. 이곳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척박한 산비탈에 논을 만들었죠. 지금은 벼가 익어 황금빛으로 물들 시기. 그런데 또 비가 내립니다.
0: 원래 추수 시기가 아닌데 지금 벌써 추수가 끝나버렸네요.
2: 이상기후로 동남아시아에 홍수가 심한데요. 쓰러진 벼들 보니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4: 사와디캅. 안녕. 사와디캅. 사와디캅. 깜낭 파마라이유 캅.
5: 백카우.
4: 백카우.
5: 백.
4: 거두 데메카. 아, 누데메카. 건네남들.
2: 추수를 마친 농가에 잠시 들렀는데요. 탈곡을 마친 알곡 가마니가 꽤 많았습니다. 비 소식 때문에 추수를 앞당겼대요.
3: 이거 햅쌀이잖아요, 이거. 와. 씨알이, 와, 굵어요.
5: 아.
6: 라이바통으로 가고. 오.
3: 아.
2: 이제부턴 알곡을 말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농부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귀한 알곡들.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꽤 무겁더라고요.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계단식론에서 오직 사람의 손으로 일군 식량입니다. 보통은 햇살 아래 고루 펴서 말리는데요. 비가 내리니 어쩔 수 없죠.
3: 이게 힘이 많이 가네요. 역시 농사일 쉬운 게 없어요.
2: 남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부엌에선 세참 준비가 한창입니다. 두툼한 돼지코가 통째로 올라갔네요. 추수 시기가 되면 마을 전체가 들썩입니다. 산골에선 새참으로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7: 솥땀.
2: 고추를 듬뿍 넣고 생선 젓갈로 진한 향을 더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채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7: 닭치바람.
2: 잎이 납작한 톱니고수입니다. 일반 고수보다 향이 강해 잘게 다져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콤한 산골 쏨땀이 완성됐습니다.

0: 그 사이 돼지 껍질도 잘 구워졌네요. 별다른 양념 없이 뚝뚝 썰어서 내는데요. 탱탱한 식감이 기대됩니다. 고생했다며 저도 새참에 끼워주셨습니다.
1: 오, 안녕하세요. 갑.
2: 안녕하세요.
1: 묵고블라 갑.
0: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술 한 잔 건네십니다.
3: 라오카오라고 부르거든요. 쌀로 빚은 태국 전통주예요.
0: 엄청 독할 것 같아요. 랭마왕 나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독해 안주부터 찼습니다.
4: 우리 예전에 새참 먹을 때 막걸리에다가 우리 새참 드셨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네요.
1: 고쿰카, 고쿰마카.
0: 이 치앙마이 파뿡비앙에서 만든 송타. 그리고 이제 돼지 껍데기.
1: 다 파뿡비앙 표 한상.
0: 인도 간짜입니까?
5: 인도 간짜.
0: 아, 이게 같이 먹어야 된대요. 마무리는 매콤한 산골식 쏨땀.
4: 알로 마카.
5: 알로 마카.
4: 알로 마카. 알로 마카.
0: 일하고 먹는 소박한 새참은 농부들에게 최고의 만찬이 되어줍니다.
4: 뚜껑 뺀 반껏 유 빠뽕삐양 참에가.
5: 뺀지양 까먹네.
4: 약간 물러 이러가. 라왕니 거 콘나에 뺀 땅짜이 기술러가. 탐한.
0: 정겨운 웃음소리가 황금 들녘으로 퍼져나갑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담긴 고산마을 사람들의 삶과 애환. 층층이 쌓인 논을 볼 때면 그분들의 미소가 생각날 겁니다. 마지막 여정을 위해 치앙마이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특별한 행사장. 저도 서둘러 걸음을 재촉합니다.
6: 저는 지금 러이크라툼 축제에 왔는데요. 특히 이곳 치앙마이에서는 이뺑이라고 풍등을 날리는 행사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0: 이뺑 축제는 농사를 마친 사람들이 신께 감사하고 나쁜 기운을 멀리 실어보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4: 아니 손 씨일러 갑.
7: 손 씨.
6: 보시면은 행사장이 ABCD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C구역의 입장료는 5,000바시니까 한국 돈으로 22만 원 정도예요.
0: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찾는 건 일제히 풍등을 날리는 장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1년에 단 한 번 이맘때만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치앙마이로 모여듭니다.
6: 나무 보세요. 정말 좋기 수백 년은 돼 보이는데요. 태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똔포라고 부르는데요. 똔포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또 사람들의 안녕을 이루어지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0: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저도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바람을 적었습니다.
8: 자, 우리 가족 건강과 행복을 저는 빌었어요.
0: 이제 곧 풍등 행사가 시작될 시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또 비가 옵니다. 심지어 거세게 쏟아지는 폭우.
6: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흩어져 갖고 다 천막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0: 과연 풍등을 날릴 수 있을까요? 우선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야겠습니다. 잠시 후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빌었나 봅니다.
1: 비가 그쳤습니다. 제 소원이 하늘에도 닿았나 봐요.
0: 이펭 축제는 란나 왕국부터 이어진 치앙마이의 전통 행사입니다. 스님들의 경건한 의식으로 시작되죠. 이제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풍등 날리는 시간. 등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풍등이 날아오릅니다. 소원도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상의 별들이 일제히 떠올라 밤하늘로 돌아가는 착각이 들 정도로 황홀한 풍경

0: 치앙마이 사람들에게 풍등은 한 해의 근심 걱정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불꽃이었고 새해의 행운을 바라는 염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인이 같은 마음으로 등불을 바라봅니다.
1: 와, 온 하늘을 풍등이 뒤덮고 있어요. 와, 정말 장관입니다.
0: 이 한 컷을 담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사람들.
2: Healthy, my family healthy, that's all.
1: 하늘에 있는 풍등을 보니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온 모든 분들의 소원도 저 별처럼 보이는 풍등이 들어주길 기원합니다.
0: 자연이 주는 힘이 있고 발길 닿는 곳마다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한 치앙마이. 보고 또 봐도 다시 보고 싶은 그리움으로 간직합니다.

메라바. 티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르르 거려요.

0: 떠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1: 와, 근육 움직이는 거 보세요. 와.
2: 와, 새끼돼지, 새끼돼지 보세요. 어, 너무 귀여워. 어!
3: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4: 매년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5: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4: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0: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1: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2: 깁스가 뭐야? 통원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1: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3: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4: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1: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5: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6: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상담 완료 시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0: 매년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8: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0: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1: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2: 깁스가 뭐야? 통원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1: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3: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4: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1: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5: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10: 현재 저희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11: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한 아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순덤을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덤을 유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7: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덤을 유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현재 저희는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를 최소 17,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식간에 집과 학교를 잃었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깨끗한 식수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네팔 정부 당국과 또 현지 파트너와 협업해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긴급구 키트와 아동보호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긴급구 물류창고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물품을 한 장으로 실어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에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12: Save the Children은 마지막 하나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월 2만 원의 긴급구호 정기 후원으로 재난 속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나한테 왜 이러세요?
1: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2: 아, 안 돼!
3: 멈춰라! 그 곰의 주인은 바로 아더와 이몽이시다.
4: 이 꽃 이름이 뭐야?
5: 이 꽃의 이름은 존넨시름입니다. 존넨시름의 꽃말은 거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 아, 너무 재밌는 거야. 야,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지, 이거?
4: 되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근데 약간의 광기를 곁들인.

0: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저게 감독이라서 이걸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근데 타이트하게 찍으니까 뭔가 전위적인 뭔가를 한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별그레 계단이라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광고 제작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고 대표를 맡고 있는 신우석이라고 합니다.
1: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을 때 처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0: 과연 내가 교육적인 인물인가? 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그래도 가치를 좀 인정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0: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뭐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러면 바이럴이 많이 돼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1: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에이펙에 대한 준비가 되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2: 뭐가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필이 돼야 되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잘 하겠습니다.
1: 첫 미팅을 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그 핵심 아이디어가 이제 차에서 떠올랐어요. 비행기의 꼬리가 겹쳐지는 장면으로 한국의 수많은 국가들이 모인다라는 거를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게 하면서 전달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비행기를 유도하는 것이 대통령이면 좋겠다.
3: 제가 원하는 게이 영상에서 대통령님이 너무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좀 소박하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4: 액션! 편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0: 섭외하고 그 장소를 잡아서 만나고 장면을 찍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한 달 안에 그걸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한번 다시 느꼈죠.
1: 그분들이 되게 흔쾌하게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떠한 프로젝트인 게 중요했던 사람들이지 출연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뭐 길게 논의된 적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의 선의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아예 제작이 안 될 영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조하고 얘기를 하다가 언뜻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이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AI랑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발레라는 아트피스를 통해서 AI의 역할 같은 걸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2: 홀렸죠. 말씀하신 브랜드 입장에서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어서 이거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3: 얼굴이 약간 타이트했다. 이렇게 돌아가서 빠졌을 때는 넓어져야 되잖아요.
4: 아니, 그냥 우리가 액팅을 해야 되는데.
1: 대중이 김연아 선수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 이유는 김연아 선수의 퍼포먼스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10여 년간 못 봤어요.
4: 그렇죠.
1: 김연아 선수가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보이면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거였어요.

0: 네, 저는 솔직히 김연아 선수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완벽하게 커리어를 끝냈는데 다시 새로운 것을 퍼포먼스로 보이고 그걸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 촬영을 하면 보통은 그날 와서 몇 시간 찍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필름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연습도 해주시고 출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사실은 김연아가 구할이었다 하는 거죠.
1: 시대를 잘 이해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핵심에는 바이럴이라는 게 있었다는 광고가 꼭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미디어일 수 있다는 걸 너무 이해한 거예요.
2: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보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공유까지 하죠.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 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뭐 그런 시도를 지금 신감독님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되게 어릴 때부터였어요. 책을 좀 좋아했어요. 도서관 가면은 책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일단 까미 제일 좋아했고 그리고 헤르만 헤세 좋아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잡히는 대로 읽었어요. 그냥 음모론, 막 그림자 정부, 그리고 막 살인자의 인터뷰, 이제 막 그런 책들, 그냥 흥미가 가는 책들을 엄청나게 찾아서 읽었던 시기가 있고.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창작은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대학을 안 나온다는 게 수많은 리스크가 있고 또 시선도 많이 따갑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0: 아니고. 근데 그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결심을 하면서 이제 이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 상담이 남한테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스무 살 때 어떻게 성적은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지가.
0: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방치되다시피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인생이 됐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가르침을 받는다에 되게 경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부딪혀서 알아야 되는 거야. 뭐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는 건데 그냥 저한테는 그게 좀 생각할 여지 없이 당연한 거였어요.

0: 심수석 감독과 벌써 25년째 그 친구인 김보통 작가라고 합니다.
1: 이병 안 준 보
2: 기분 잘못했어. 박서 똑바로서 이거 깨물어.
0: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꺼놓고 이제 누가 더 가난한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나는 우리 집은 방에서 누워도 코가 시리다 얘기하면 우석이가 너네는 전기는 들어오잖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는 들어오잖아 하면 너네는 컨테이너 살진 않잖아 막 이런 식으로다가 스무 살 때부터죠. 우석이는 초지일관 그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감독이 될 거야.

0: 릴레이보가 그거 하나 생각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첫날에 제가 하늘에서 우주인이 내려왔다. 1화가 끝나면 2화에서 우석이가 하지만 우주인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등장인물을 다 죽이고 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장난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시절 때부터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칙적인 상황이라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졌으면 웃길 일들이라거나 의외의 장면이라거나 이런 거를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1: 뭔가 창작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소설이 될지 영화가 될지 드라마가 될지 몰랐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게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끼리 놀 때도 그냥 당연히 그걸 했겠죠. 우리에게는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였던 거죠. 애초에 우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완전히 다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한 그때 6명이었나? 가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걸로 우리가 작품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인천에 있는 어떤 옥탑방으로 가게 돼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1년만 진짜 열심히 해보자.
2: 일단 월세가 제 기억에는 30만 원?
3: 25였을 거예요.
2: 25였나?
3: 바닥에 이불 깔아놓고 네. 거실에서 자고.
2: 저는 그래도 다행히 여성이어서 혼자 제 방을 차지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3: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시나리오를 짜서 단편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0: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만들고 그걸로 승부를 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승부를 못본게 아니라 패배를 한 거죠. 그때는 원치 않게 실패만 했어요.
1: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만든 거를 보고 너희 광고 한번 해볼래? 애가 시작이었어요. 우리 기름 넣잖아요. 가솔린 뭐 첨가제, 엔진 오일
2: 뭐 그런 거.
1: 뭐 이런 거 무슨 부탄가스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진짜 돈도 얼마 안 주고 되게 소소한 약간 이런 거였는데 여행사 상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0: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몰랐고 어떠한 식으로 이게 이 업계가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리고 이쪽 업계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인적 네트워크가 진짜로 제로인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우연으로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이게 메이드가 될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된 거고.
1: 근데 그게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고주는 왜 남들 하는 걸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당시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해서 거기서 부딪힘이 많았고 저희가 더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해서 어려웠죠.
2: 신우석 감독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표라는 직함을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빚을 져서라도 이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가 싶긴 합니다.
0: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팀원들의 부모님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이 팀원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있고 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게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지? 죄송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랬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 저는 평생 뭐딴걸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돌고래 계단이 주저앉는다면 나는 마이너스 3억 5천을 들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했죠.
3: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안녕, 자연. 자연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4: 아이씨. 죽는다고? 진짜로? 광고에서? 그 보면 거기에는 광고에 금기되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죽음 이런 거안 하거든요. 거기 보면 죽잖아요, 나중에. 근데 전 그게 너무, 너무 신선했어요.
5: 이거 누가 했지? 이거 어디서 했지? 관심이 왜안 가겠어요. 근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광고계 제가 아는 인맥들한테 물어봐도 하나도 라인이 없는 거예요. 돌고래 계단? 신우석? 전혀.
6: 됐어!
4: 아, 곰, 씨. 아, 이 X발 곰. 진짜 짜증나는데?
0: 이거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대중들을 설득하려면 기존의 TV 광고 문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TV 광고 클리셰들을 다 전복시키는 방향으로 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에서 못 봤던 방향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작을 하는 게 저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였던 거죠.
3: 나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7: 1000만 이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 그 제품도 저희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잘 판매가 됐었어요. 근데 한 1년인가 2년 뒤에 해외 그 차이나라고 중국에서도 그 제품이 이제 잘 판매되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한국에서 무슨 광고가 중국에서도 되게 인기인데 이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광고가 뭐냐고 오히려 역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 원본을 또 다 번역을 해가지고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고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되려면 이 사편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8: 영화에서 이런 다 죽는다는데?
7: 사편은 보니까 이거 거의 전쟁 영화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는 사편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으면 뭐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0: 근데 저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안정환 선수를 가지고 후속편을 만드는데 이 죽음에 대한 코드를 다른 문법으로 확장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 프로젝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작품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은.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게 잘 돼서 저를 구했죠.

0: 아미시여, 아비를 독살한 뱀이 지금 아비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1: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 꿈도 없고 면접도 떨어졌구나. 이럴 때일수록 낭만이지.
3: 야, 그거 돌고래 스타일이잖아. 돌고래 스타일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요런 이제 단어들이 워딩이 좀 종종 쓰이는 걸 전 들었어요. 예, 우리 업계에서.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잖아요. 팀 감독님 광고는 뭔가 퍼포먼스가 되게 세고 좀 반전이 내용들이 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흔히 배우들이 선뜻 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2020년도에 브론즈라는 게임 광고, 그 이병헌 씨가 나오시고 김영철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뭐 조우진 씨 그런 캐릭터들을 섭외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병헌 씨가 광고에서 원하는 컨셉이 아니어서 좀 많이 거절했었는데 뭐 소속사 대표도 만나고 그래서 그게 아마 삼고초려 많이 했던 건 같아요. 결국은 이병헌 씨 본인도 만나서 이병헌 씨를 이제 신감독님이 설득했죠. 일반적인 광고인분들하고는 좀 또 다른 레벨이구나. 그 집념? 정말 그 집요함? 그거를 좋은 결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집념이 진짜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4: 그 사람의 천재성은 어디 있냐면 저는 고집에 있어요, 고집. 절대 누가 뭐라도 안 굽혀요. 광고주가 아 이거 싫어요 그러면 아 네? 이러고 아는데 절대 안 해.
5: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림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멘트를 했을 때 거의 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확실히 거절을 하셔갖고 예, 그런 아 본인이 굉장히 딱 지키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좀 중립적인 광고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런 종교적인 요소는 좀 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 저런 오브제가 있어야 무대가 확실히 산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주셔서 그러면 하시죠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네.
6: 맞아요. 맞아요. 죄송하지만 맞아요. 크리에이티브적으로 결국에는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7: 근데 지금 신우석 감독의 그리고 돌고래 유괴단에 나오는 광고들은 그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우리는 강제로 노출을 시켰지 그거를 소비자가 원해서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0: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1: 그녀의 취향대로 입어봤습니다. 저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2: 네.
1: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2: 말 안 거는 남자예요.
3: 괜찮아요, 경표 씨. 그래도 새옷 생겼잖아요.
4: 화이팅!

지금은 스킵 버튼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바꿨다고 생각해요. 스킵을 누를 수 있게 되면서 광고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광고를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이 광고의 흡입력 있게 끌어당겨야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은 답은 감정적 보상을 돌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웃음이 됐든 감동이 됐든 그 사람이 이 광고를 선택해서 투여한 시간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보상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줄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도달하게 하려면 스토리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1: 여기 이전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2: 한 5년? 5년?
1: 5년? 네. 대충 뭐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뭐, 일단 장비, 저희 촬영 장비, 미통실 있는데, 잠겨 있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몰라요. 피디들이요. 저는 출입구.
0: 여기는 지하 이제 직원들 쉬거나 뭐 외부 미팅 할 때 그리고 그 SC.com 할 때 아마 미술로 인서트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안 뗐어.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애들이 게임기 사달라고 해서 게임기를 샀었거든요? 괜히 샀어.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저 슬러시 기계도 몇 번 반려했거든요? 근데 자꾸 줄기차게 요구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분명히 이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돌아가고 있다고. 족발을 시키면 주는 쿠폰 같은 거. 10장을 모으면 족발 또는 보쌈 무료 서비스. 놀랍게도. 저희 집은 식비가 무제한이에요. 카드를 다 줘가지고 식비가 무제한.
1: 쓰시.
0: 돼요.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았던 상들을 그냥 쌓아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먼지가 이렇다. 이게 유튜브웍스 그랑프리, 우리나라 최초 그랑프리. 아이! 뉴욕 페스티벌 것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트로피를 신청을 안 했어요.
1: 클리오.
0: 네. 클리오도 신청을 안 했어. 그거 다 돈 내야 돼.
1: 훈장은요? 뭐나 훈장?
0: 아, 훈장 그 집에 있어요. 아, 가져오라 그랬었나?
1: 아니요.
0: 아, 다행이다.

0: 있어요.
1: 여기 안 두시면 집에 두시나요?
0: 아, 그건 중요하니까. 이건 안. 안녕. 여기는 제작부, 이제 PD들인 거고, 여기는 전략팀. 근데 전략팀은 오늘 팝업 때문에 전체가 다 나간 것 같아요. 얘네요? 아니요? 지금 뭔가 굉장히 얼어 있는 거. 너네 왜 그러냐? 뭐야?
2: 앉아있어.
0: 아, 이게 놀랍게도 PD가 시켰대요. 너네 자리에 앉아있어라. 촬영 때문에. 이거 봐, 이 카톡만 떠 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그래. 4층. 4층입니다. 야근 시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저의 자리라고 할수 있죠. 앉는 거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앉아요, 한 번도. 아니, 사실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막 돌아다녀가지고. 도와주고 있었어? 아, 얘가 짠걸 듣고 있었어? 뭔데? 신아, 아, 맞아. 그거 내가 너한테 하라 그랬어.
2: 은행 광고가 나오면 어떠냐.
0: 은행 광고인데 은행 강도가 나온다? 좋은 접근이네.
2: 은행 광고인 척 하고 왔는데 그냥 자산 관리 받으러 온 손님이다. 이렇게 가면 조금 덜 위험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캐릭터가 아예 은행 광고면 좀 위험할 것 같더라.
0: 근데 뭐 광고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은행 강도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뭐 오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민하는 최민영 감독. 후배들이 핀치에 몰렸을 때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답이 생각났어도 힌트 정도를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편이고. 여기서 자기 스타일의 답을 찾게 만드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3: 카페에서 대사를 치고 나서 이제 뒤에 남자 배우가 들어온다. 그러고 6에 화면 넓어지고, 우리가 합성 생각하면 사실 정면이 유리하긴 한데. 시나리오를 영상화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돌고래 계단에서 기획과 연출을 하고 있는 감독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석 선배를 처음 만난 거는 2016년도에 만났는데, 그때의 우석 선배는 정말 야인 같았거든요. 진짜 뭐 하나 잃어도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표정을 하시고, 야, 반갑다, 신우석이라고 해. 하고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처음에 무서웠어요. 우석 선배한테 광고를 배울 때, 광고, 뭐, 광고주는 어떻고, 그리고 이 브랜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 이야기를 만들고 하나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대중들에게 더 어필이 되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0: 감독이 직접 해야 된다는 그 지론 때문인 거고, 그게 퀄리티를 크게 좌우한다고 믿어졌어요. 결국에 저희는 감독의 크리에이티브를 믿고 그걸 밀고 나가게 해서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서 어떻게든 뽑아내게 한다.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옆에 일부터 막혀서 슬퍼. 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압박감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거 좀될것 같은데? 할때 이제 어떤 약간 그 뇌에서 뭔가 약간 뭐지? 박하사탕 먹은 느낌이 한번 딱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0: 광고업계도 엄청 그 소위 이제 고된 업종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돌고래가 더 심해요, 사실은. 근데도 여기로 오는 건 힘들어도 내 뭔가 생각하는 걸 더 펼치고 싶고 더 멋진 걸 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친구들이 오는 것 같아요.
1: 한 시간? 모르겠네요. 잤나?
2: 어제는 갑자기 좀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계속 생각하다가 뭐 한 마디가 딱 떨어지면서 아, 좀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피 1 좀 마무리하고 너다라라락 하고 삐안을 새벽 한 4-5시에 잤어요. 그래가지고
3: 어제 말씀하셨던 네. 박하사탕 먹은 듯한 그 모먼트가 온 거예요?
2: 아 박하사탕, 1 박하사탕에 한 번 왔고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가도 되죠?
4: 저희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감독이 돌고래 계단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조감독을 거쳐서 다 데뷔한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짧게 했어요. 우리끼리 가짜 광고주, 가짜 주제를 만들어서 2시간에 한 번씩 완성된 이야기를 들고 서로 발표를 하고 그걸 시키자.
5: 어느 약간 주택들 모여있는 그런 마을 단지여서 2층짜리 주택 가정집이 있어요. 거기서 강하늘이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을 불러요. 근데 걔가 자기 방에서 뭔가를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물어보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을 선물주머니, 양말 선물주머니 만들 그거를
4: 네가 여기서 임팩이 있는 부분 가장 핵심, 연출적으로 가장 핵심이 어디라고 생각해?
5: 어쨌든 반전을 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그 강하늘이 안방에 들어와서 딱 꺼냈을 때 그 부분 이야기 핵심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4: 내가 볼 때는 그 임팩으로 이거를 흥행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짚었다면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거는 재미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그 구간들이 훨씬 더 허들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
6: 너가 이걸 갖다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게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지 했는데 계속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3: 칭찬받아서 좀 기억에 남았던 기억?
7: PT데이 때는 칭찬 받은 적이 있나?
8: 있지. 없나? 저 있어요. 넌 이런 걸 들고 오면 안 됐다, 이 자리에.
7: 가볍게 생각해, 이렇게 하지만. 안 되는데 더 무겁게 들리고.
9: 제가 우석 선배님 앞에서 한번 운 적이 있는데 그냥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전 열심히 짜왔는데.
3: PT데이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요?
7: 그걸 왜 딱
4: 경험하게 하는 거? 결국에는 계속 트라이하고 계속 실패하고 트라이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안녕하세요.
1: 선배님.
2: 선배님입니다.
0: 얼마나 찍었냐, 근데? 지금.
1: 아, 안녕하세요.
0: 한참 남긴 했어요. 사실. 이 상황이 뭐냐면, 뭐지, 눈보라 맞으면서 엄청 오열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는 그 컷이.
3: 아니 이제 애들이 예전에 이제 막 데뷔하고 이럴 때는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조언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지금은 다 알아서 잘 하니까 경험이 쌓여서 예전에 현준이가 자기 색깔을 못 찾아서 몇 년간 되게 헤맨 시기가 있었어요. 좀 가혹하게 일부러 가혹하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 껍질을 깨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한 작년 정도부터 자기 색깔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4: 이렇게 남는 댓글이 있는지가.
5: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내놓은 작품에 대한 댓글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저일 거예요. 제 작품이거나 후배 감독의 작품이거나 떠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병원에서 죽어서 산타가 걷어서 루돌프가 된 스토리거든요. 어린아이 때 죽으면서 헤어진 그 엄마를 자고 있는 엄마를 들여다보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 방에서 세워놓는 불빛 때문에 어떤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방이 아이 방으로 꾸며져 있고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돌프가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동생이 태어난 거죠. 나오고 시간이 어느 만큼 좀 지난 다음에 어쩌다가 그 댓글을 보게 됐는데 이제 실제로 자기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 댓글을 적은 게 있었어요. 이 필름을 통해서 내 아이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서 큰 위안을 얻은 것 같다. 라는 댓글을 보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게 되게 제가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그 작품관 같은 거를 좀 바꿨어요. 살짝 작품의 역할이 있구나, 감독의 역할이 있구나.
0: 멋지게 뺄까요, 뭔가?

0: 이번에 뭐 하지? 아, 이거를 뭘로 표현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면은 그게 머릿속에 탁탁탁탁 조립이 되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1: 감독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0: 이제 저희가 원래 영화를 만들려고 이 회사를, 이 팀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고를 하게 됐고, 지금은 그게 광고가 됐든, 뭐 뮤직비디오가 됐든, 어떠한 형태의 영상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도 할수 있게 됐어요. 최근 한 1년 전?

0: 부터 영화로 이걸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영화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생겼고 그걸 잘 만들어서 우리가 광고판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또 새로운 영화를 뭔가 보여주고 싶다. 분명히 재밌을 거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더 얘기해. 이것은 저의 신발이에요.
1: 이것은 쓰레기통이라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0: 이것은 복상이라는 곳인데 얘가 미로라고 저희 회사 7년차.
2: 게으신 점? 아침에 일찍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편집을 안 하시지? 밤을 이제 꼴딱 새시면.
3: 사실상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왜요? 다큐에 안 어울려요?
4: 시끌리고 시끌했죠.
5: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의 반응.
4: 음악은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하겠다.
6: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7: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8: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9: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의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1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1: 짐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12: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13: 황소문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그냥 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래도 그려야 되겠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3: 우와,

0: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의 집짓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1: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2: 천부 이사랍니다.
3: 멋대로
2: 그렇지 멋대로 하겠어.

0: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1: 한 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2: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3: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때론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5: 영상을 보니 토스가 너무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라켓을 하늘 위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4: 내가 몰랐던 포인트를 짚어주니까 그런 피드백들이 저를 성장시키죠. Look what you can do. 구구재미나이 BTS.
6: 상상도 못했죠. 골다공증이라는 게 남자들은 골다공증이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7: 증상은 못 느꼈어요. 건강검진 안 받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8: 소리 없이 찾아와 삶을 무너뜨리는 골다공증.
9: 어르신들 연세변 등용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라는 게 좀.
10: 39에서 40에서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시니까.
8: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된 골다공증. 증상이 없다고 방치했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골절을 겪게 된다.
11: 뼈가 계속 작년에 뭐 네다섯 번 부러지니까 그렇게 골다공증이 심한지 몰랐는데.
8: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특히 고관절이 골절되면 사망률은 암보다도 높다.
12: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되면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달려붙어야 됩니다.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 골다공증을 치료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김범준 교수. 골다공증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그의 진료실에선 뼈 건강을 되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13: 1년 주사 맞으니까 1년 뒤에 골밀도가 한 7% 정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12: 지난번에 골밀도 한 결과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21%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8: 최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무너진 뼈를 살리고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 것.
12: 골다공증 치료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많은 무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 죽을 때까지 내 두 다리로 걸을 것인가? 골절로 누군가의 간병을 받을 것인가? 그 갈림길은 지금 당신의 뼈 건강에 달려있다. 평소 골다공증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다는 영란 씨.
7: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넘어지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 하니까 골절 그런 게 되면은 골다공증. 뭐가 조금 이상하면은 이것도 골다공증 때문에 일어나 막 이런 걱정도 생기고.
8: 과연 영란 씨의 뼈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12: 작년에 골 밀도 건강 검진하면서 아시게 되셨는데 골 밀도 수치 기억나세요?
7: 기억
12: 안 나죠. 네. T점수라고 해서 이제 뼈 나이라 그러는 게 원래 -2.5부터 골다공증인데 네. 작년에 -3.4였었어요. 그러니까 -3.0보다 낮으면은 골절 위험이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8: 놀랍게도 영란 씨는 골다공증 중에서도 골절 위험이 아주 높은 중증 골다공증으로 진단됐다.
12: 그 골 밀도를 찍을 때 요추 1번에서 4번을 촬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1번에서 4번 평균이 T점수가 지금 마이너스 3.4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것은 물론 마이너스 3.0보다 낮기 때문에 초고 위험군이라고 보고.
8: 뼈는 일생 동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오래되고 손상된 뼈는 파골세포가 녹여 흡수하는 반면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두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뼈가 유지된다. 하지만 여러 원인으로 이 균형이 깨지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엉성해져서 골절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이다.
12: 골다공증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요. 좀 의학적으로 좀 말하자면 뼈의 양과 뼈의 질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뼈의 강도가 줄어들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구멍이

0: 숭숭뚫린 골다공증 뼈는 마치 이제 부실 공사로 지어진 건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골다공증은 흔히 객사라고 불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주로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뼈와 허벅지뼈의 골밀도를 측정한다. 이때 중요한 지표가 T점수다. T점수는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 내 뼈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진단한다.
0: 골다공증의 진단에 대해서는 아마 T점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T점수는 자기 뼈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T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서 이제 골절이 동반되었다. 그러면은 흔히들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점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골밀도가 낮고 골절 위험도 높아진다. 골다공증의 기준이 마이너스 2.5 이하라는 걸 기억해두자. 골절까지 있다면 심한 골다공증에 해당한다. 문제는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 4명이 골다공증일 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사실이다. 50세 이상 남성도 안심하긴 이르다. 골감소증까지 더하면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평생 칼라 만드는 일을 해온 박경산 씨. 주말도 없이 공장을 지키며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온 가장이다. 그런 그는 무려 4번의 골절을 겪었다. 이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 충격이었다.
2: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골다공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부러졌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막상 골다공증을 제가 진단받고 나니까 심각성을 좀 알게 된 거죠.
1: T점수가 마이너스 3.1인 그는 온몸에 골절이 반복돼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 허리는 말 그대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어디 뭐 기절할 정도로 아프니까 그다음에 또다시 골반이 부러졌을 때는 여기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러졌는데 여기서 119가 올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1: 비닐을 밟고 넘어진 게 화근.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 끝에 결국 인공 고관절 수술까지 받았다. 그의 뼈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걸까? 사무실에서 경산 씨가 무언가를 찾는다. 바로 스테로이드제다.
3: 코에 염증이 생겼는데 시기를 약간 쳐져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이 약은 스테로이드고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뼈가 나빠진 줄은 몰랐어요. 뭐 이 약으로 인해서 생명은 살렸고 또 나쁜 점은 부작용이 어떤 거죠.
1: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과연 스테로이드는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염증과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는 고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 뼈를 새로 만드는 힘이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다양한 질환에 쓰이는데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0: 보통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골 밀도와 골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사용 후 3에서 6개월 이내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반드시 골밀도 측정하시고 뼈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1: 골절이 생긴 이후에야 골다공증을 알게 됐던 경산 씨. 진료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0: 척추 골절됐다는
1: 김 교수에게 1년 넘게 진료받고 있는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0: 스테로이드가 뼈에 좋은 약은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썼지만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고 골절도 있고 하니까 초고위험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를 그때 1년 맞았었죠. 빨리 뼈를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고생하셔가지고 1년 맞으셨었고 지난번에 골밀도한 결과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T점수가 마이너스 2.1입니다.
1: 결과는 놀라웠다. T점수가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2.1로 크게 개선된 것이다. 골다공증 최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치료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약들이 있을까?
0: 뼈는 죽은 조직이 아니고 그냥 딱딱하게 고정된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일생을 걸쳐서 골 재형성, 뼈는 골의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골다공증은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올라가거나 뼈를 만드는 속도가 감소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가된 골 흡수를 억제를 하는 골 흡수 억제제와 감소된 골 형성을 촉진을 하는 골 형성 촉진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최근 고위험군 환자에게 널리 쓰이기 시작한 골 형성 촉진제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시대를 열었다.
0: 골 형성 촉진제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골 흡수 억제제는 뼈가 부서지는 것을 그냥 막는 약간 수동적인 치료였다 그러면 새로운 골형성 촉진제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좀 능동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함으로써 골 밀도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게 하나가 있고 우리가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치료제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를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 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골밀도를 올릴 수도 있고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1: 골형성 촉진제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촉진하는데 대표적으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무소주마비 있다. 먼저 테리파라타이드는 쉬고 있던 골 표면세포의 활성을 촉진하고 조골세포로 분화를 유도해 새로운 뼈를 만드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로모소주마브는 골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차단해 골형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골 흡수도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골형성 촉진제는 특히 골절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이미 척추나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매일 직접 주사하는 등 약자마다 투여 방법과 주기가 다르다. 골다공증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골형성 촉진제의 효과는 뛰어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0: 골형성 촉진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하고 추가적인 골절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차적으로 좀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를 모든 환자에게 급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골절이나 다발성 골절, 너무 골밀도가 낮은 이러한 초고위험군에서는 빠르게 골밀도를 올리고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 결국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건정책 제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초고위험군에서는 골형성 촉진제가 1차적으로 급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 골형성 촉진제의 건강보험은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때만 적용되고 65세 이상 골절 초고위험군에게만 적용된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골다공증 환자 수가 1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환자는 이경숙 씨와 같은 60대 여성이다.
2: 건강검진에서 이제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3점 몇까지 나왔었어요. 애도 셋을 낳고 처음에는 진짜 관리를 잘 못했죠. 애들 키우기 바빠가지고 제 몸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어요. 솔직히. 2010

0: 90년대 이후 일반화된 골흡수 억제제로 치료받고 있는 경숙 씨.
1: 약으로 이제 처방해 주시는 약으로 먹다가 이제 그 너무 먹는 것도 번거롭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텀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죠. 6개월에 한 번 정도.
0: 골흡수 억제제도 약자마다 투여 방법과 시기가 다른데 경숙 씨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과연 치료 효과는 어떨까?
2: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맞아가지고 1년 뒤에 골밀 동안 7% 정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 앞으로도 골밀도가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처음에는 치료를 받아도 네. 계속 그 좋아질 수 없고 그냥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2: 네.
1: 근데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2: 다행이죠.
1: 네, 선생님 네. 덕분입니다.
2: 지금은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골밀도가 대부분 개선되는 걸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는 그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0: 기존 치료제인 골흡수 억제제로도 T점수가 골감수증 수준으로 개선됐다. 골흡수 억제제는 골밀도가 증가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효과적인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골다공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제는 골흡수 억제제다. 뼈를 흡수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수를 줄여 뼈가 소실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먼저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먹는 약과 주사제가 있다. 경구약은 매일 또는 주 1회 또는 월 1회 복용하는 제형이 있다. 주사로 맞을 경우 3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알약은 반드시 공복에 복용해야 약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식도염과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눕지 말아야 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뼈의 주성분인 무기질 표면에 결합한다. 이후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 안으로 들어가 골흡수 기능을 억제하고 파골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결국 뼈의 과도한 흡수를 막아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원리다. 데노수맙은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맞는데 파골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랑클이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한다. 랑클의 작용이 차단되면 파골세포의 분화와 활성이 억제되는 원리다. 과연 나에게 맞는 치료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2: 사실 약마다 작용 기간이 좀 다르고 약재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어느 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기저질환이라든지 또 부작용 같은 것을 함께 고려해서 어떤 제형을 쓸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골흡수 억제제 중 데노수맙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2: 데노수맙은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로 굉장히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하지만 6개월에 한 번 맞는 날짜를 잘 지키지 않거나 또는 임의로 중단할 경우에는 골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0: 투여 간격과 시기를 잘 지킬 경우 골흡수 억제제는 1년에 3에서 7% 정도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제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면 턱뼈가 괴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2: 우선 일반적인 신경치료나 뭐 떼우거나 잇몸치료, 스케일링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항암제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이 뼈에 안 좋은 약제를 쓰고 있거나 당뇨병처럼 고위험군 환자분께서 골흡수 억제제를 수년간 장기간 사용한 이후에 발치나 임플란트처럼 뼈가 노출될 수 있는 침습적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만 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골절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골절이 생길 확률은 그 위험보다 1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약제를

0: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투약 일정을 조절하시든지 약제 변경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평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40kg대 몸무게를 유지해온 은영 씨. 하지만 뼈 건강엔 어떨까?
0: T 점수가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 김은영님은 요번에 마이너스 3.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낮은 거죠.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2: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0: 왜냐면 우리나라 평균 여자분들 폐경 나이가 만 50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폐경 이행기에 다다르고 평균적으로 폐경 이행기에 1년에 뼈가 한 2, 3% 정도 약해져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는 뼈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부서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치고도 좀 많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체중이 원래 이렇게 조금 좀덜 나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요새 좀 빠지신 거예요?
2: 날씬 말
0: 말랐어요.
2: 체중
0: 체중이 너무 날씬한 거 자체도 뼈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뼈는 이렇게 뼈가 자극이 되면은 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체중이 이제 덜 나가게 되면은 그 자극하는 정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체질적으로 좀
1: 저체중은 사실 골다공증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다.
0: 엄마 골다공증 있어요, 혹시?
2: 검사를 안 하고 허리가 많이 90도로
0: 그렇죠.
2: 굽으셨거든요.
0: 어머니가 허리가 이제 굽으셨어요.
2: 네.
0: 아마 그거는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골절로 아마 좀 고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는 골다공증이 유전력이 한 5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으면 본인도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것 같아요.
1: 은영 씨는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를 4개나 갖고 있었다.
0: 골다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나이 자체가 제일 큰 위험인자이긴 합니다. 20, 30대에 최고의 골 밀도로 이루게 돼 있고, 이후에는 뼈가 부서지는 골 솔실과 뼈가 만들어지는 골형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유지가 되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만 50세경에 폐경이 되게 되면 골밀도가 뚝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남자는 폐경과 같은 그런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는 없지만 노화가 되면서 서서히 또 골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나이다. 나이 들수록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 소실이 빨라진다. 저체중 역시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다. 뼈는 체중과 근육에 의한 적절한 부하를 통해 자극이 있어야 형성이 촉진되는데, 뼈에 전달되는 기계적 자극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또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골 형성과 골 조직 유지에 불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음주, 흡연, 운동 부족도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다.
0: 우리의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뼈세포가 있습니다. 이 뼈세포가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뼈에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고 뼈에 나쁜 물질을 억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체중이 있으면 하중이 적으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겠죠. 그럼 뼈는 자극이 적으니까 내가 뼈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이만하면 됐지 생각을 하고 골 형성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최근 비만 주사 치료제로 단기간에 10에서 20kg씩 체중을 감량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뼈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0: 그 주사제 치료 자체가, 그 성분 자체가 뼈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사에 의존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체중을 빼게 되면은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뼈와 근육의 양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도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고 그 재료들이 뼈와 근육으로 갈수 있도록 체중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골다공증이 무서운 건 뼈가 약해지는데 그치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걷고 움직이는 일상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졌던 영란 씨. 골형성 촉진제를 1년 동안 맞았다. 과연 골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0: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21%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엄청 좋아.

0: 가진 거예요. 엄청 좋아져서 작년에는 골다공증이었는데 이제 한 번에 벗어나려는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3% 정도 좋아진다 그러는데 21%면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이 좋아지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0: 잘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요만큼 좋아지는데 식사도 잘하고 단백질 잘 섭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1: 거의 헬스만,
0: 헬스장.
1: 헬스.
0: 트레드밀도 하시고, 뭐, 근력
1: 저도,
0: 운동도 하시고.
1: 웨이트 하고.
0: 그렇죠. 근육 옆에 뼈가 있으니까 근력이 늘어나면 뼈도 같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난 것이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도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2: 골형성 촉진제에 더해 운동을 병행한 영란 씨. 1년 만에 골다공증에서 벗어났다.
0: 제가 이렇게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수많은 연구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약물 치료만 한 분보다 약물 치료에 운동을 하신 분이 당연히 골밀도 개선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먹는 약도 뼈로 더잘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골밀도 상승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 또 운동을 하면은 낙상의 위험을 20%에서 거의 50%까지 낮출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2: 골다공증 치료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뼈에 자극을 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효과적일까?
0: 걷기라든지 뭐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없고 그러면 거의 한달 내에 골밀도가 10에서 20%처럼 뼈와 근육이 모두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단적인 얘기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김 교수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가벼운 아령을 드는 근력 운동이다.
0: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와 근육은 이웃사촌이죠.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물리적인 자극이 뼈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뼈도 튼튼하다는 것이고요. 낙상 예방의 측면에서는 넘어졌을 때, 뭐 엉덩이 옆에 근육이 좀 많다 그러면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2: 뼈는 우리 몸의 근육량과 비례하는데,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한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뼈에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감지한 뼈세포가 활성화되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이 촉진돼 새로운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준다. 또 근력 운동으로 근육의 힘이 커지면 몸의 균형과 움직임도 좋아져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단, 이미 골절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등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을 함께 배워보자.
3: 힙힌지 동작입니다. 먼저 엉덩이 아래에 베개를 두고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허리와 복부에 손을 지탱하고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쪽으로 밀어 내려갔다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2: 힙힌지 운동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운동으로 하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다.
3: 다음은 버드독 동작입니다. 먼저 내발기기 자세에서 양팔은 어깨 관절 아래, 양쪽 무릎은 고관절 아래 위치시키고 등을 천장 방향으로 가볍게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바닥으로부터 천천히 들어 올려 5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2: 네 발로 엎드린 개의 자세와 새가 날아가는 모습에서 유래한 버드독은 코어 강화와 척추 안정화에 효과적이다. 이번엔 의자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배워보자.

0: 고정된 의자를 잡고 서신 상태에서 천천히 한쪽 다리를 옆쪽으로 벌려 들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지지한 다리의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통과 골반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관절 벌리기는 엉덩이 옆쪽에 중둔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상체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양쪽 모두 시행한다.
0: 서서 동작을 시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위에 고무밴드를 묶고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벌려서 유지했다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 간단해 보이지만 중둔근뿐 아니라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다.
0: 다음은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 동작입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린 채로 서시고 의자를 잡고 서신 상태에서 허리는 일자로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밀어 앉았다가 의자가 엉덩이에 닿으면 일어섭니다.
1: 의자 두 개를 이용한 스쿼트는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세를 익히기 쉽다. 익숙해지면 의자에 지지하는 걸 줄여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
0: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쪽, 옆쪽, 뒤쪽으로 움직였다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 이때 팔을 과하게 회전하기보다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0: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 한 동작당 8에서 12회 반복을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낙상 위험도 낮춰보도록 하자. 젊은 나이라고 골다공증을 안심해도 될까? 최근 50대 미만에서도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2: 증상 같은 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검사 받아봤더니 이제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오니까.
3: 골다공증이 젊은 사람들한테 걸린다기보다는 좀 이제 어르신들 연세밴드 드는 병인 줄 알았는데.
1: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39살 성태 씨. 그에겐 무슨 사연이 있을까?
4: 장은 어때요 요새?
5: 요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4: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좀 올라갔어요?
5: 네, 지금
4: 옛날보다는 네. 이제 크론병 때문에 소화기내과 다니고 그때는 체중도 많이 낮았었죠.
5: 네, 46kg.
4: 46kg였죠.
1: 염증성 장질환으로 극심한 저체중 상태에서 뼈 건강까지 악화됐던 성태 씨.
4: 요즘에는 그 남자들도 골다공증이 되게 많아요.
5: 네.
4: 근데 많은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보다는 뼈를 약하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아무래도 장도 안 좋고 하니까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비타민 D 수치가 낮았었었고
5: 네.
4: 뼈를 괴롭히는 호르몬이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때 줬던 비타민 D도 잘 먹고 있고?
5: 네, 그것도 잘 먹고 있고요.
4: 비타민 D가 아무리 그 몸에 들어가더라도 뼈가 자극이 돼야지 뼈로 잘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걷는 거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근육 운동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5: 네. 그래서 충실하고 있어요.
4: 오케이. 골 밀도가 처음에 비해서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1: 부족한 치료제를 쓰지 않고 골 밀도가 개선됐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4: 특별한 치료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장도 좀 좋아지시면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셨던 것 같고 비타민 D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채워주면서 이제 지금 33세에 오셨으니까 거의 5, 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거의 한 10%, 15% 이상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 골다공증 치료에서 50대 미만 남성과 폐경전 여성은 치료 전략 자체가 다르다. 진단도 T점수가 아닌 G점수를 기준으로 골밀도를 평가한다.
4: T점수는 20대 때 제일 좋은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게 T점수고 G점수는 자기 나이, 자기 성별의 똑같은 나이와 비교해서 그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는 점수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32세다. 그러면 똑같은 32세의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폐경전 여성이나 50세 미만 남성은 뼈가 약해질 이유가 잘 없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이의 평균보다 많이 낮다는 것은 뼈가 약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마이너스 2.0보다 낮으면 2차성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사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T점수는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골다공증으로 진단하지만 G점수는 마이너스 2.0 이하면 같은 연령대에 비해 골밀도가 낮다고 판단한다.
4: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낮더라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무기라고 그러죠. 1차적으로 약제를 빨리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발성 골절이 생긴다든지 뼈가 너무 취약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약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젊은 환자들은 성태 씨와 같이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등 2차성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고 운동과 식단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뼈 건강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무기질로 우리 몸속 칼슘의 약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돼 있다.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이로 인해 골밀도가 약화될 수 있어 적절한 칼슘 섭취가 필수적이다.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왜 중요할까?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고 뼈의 정상적인 무기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비타민 D를 먹는 약이나 주사로 보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인데 먼저 칼슘이 많은 음식을 살펴보자. 우유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있다. 우유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치즈로 대체할 수 있다. 작은 요거트도 간식으로 챙겨 먹으면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된다. 잔멸치에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다양한 식품을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D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고등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0%가 포함되어 있다. 연어도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으로 꾸준히 챙겨 먹으면 비타민 D 보충에 도움이 된다. 또 버섯과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식단을 구성할 때 함께 챙겨 먹으면 좋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식사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보충제 섭취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사를 통해 뼈에 좋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6: 나는 과연 뼈를 채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못 먹어서 칼슘 섭취가 안 돼서 부족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어저께 식사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7: 아침에 어제는 바나나.
6: 바나나 드셨어요?
7: 네, 바나나 하나랑 네. 커피.
6: 커피 한 잔. 라떼인가요?
7: 아니, 아메리카.
6: 아메리카노였어.
7: 네. 그리고 점심에는 냉면.
6: 네. 네.
7: 냉면인데 코다리 냉면. 저녁에는 제육쌈밥.
6: 제육쌈밥. 제육. 어떤 변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7: 네.
6: 바나나를 먹으면서
7: 네.
6: 그 고칼슘 두유 하나 이 정도 하기는 어렵지 않지 네. 않을까요? 늘 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7: 네.
6: 그렇죠? 커피 두 잔 드실 때 라떼가 한 잔으로 되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1: 사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단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6: 세끼 식사를 골고루 한식으로 다 하고 반찬을 한 두세 가지 갖춰서 드셨을 때 뼈 건강에도 도움되는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여자분들은 반 공기나 3분의 2 공기 정도를 하면서 내가 먹는 이 밥량에 얼추 근접한 양의 단백질량 계란을 하든 콩을 하든 두부를 하든 하시면서 풍부한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0: 음주 같은 경우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조골세포인데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에서의 칼슘의 흡수도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시면 낙상의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고요.
1: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도 골밀도 감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식품이다.
0: 카페인은 장에서의 칼슘 섭취를 저하시키고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커피 이외에도 홍차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음료를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젊은 분들한테 더 좋지 않은 것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칼슘의 대사를 저하시켜서 그러니까 뼈를 생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도 꼭 피해야 될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가 홍영순 씨를 만난 건 아파트 계단에서다. 땀바지용 수건을 야무지게 두르고 계단 오르기 운동에 열심이다. 뒷자리는 요양보호사 문자씨는 벌써 지쳐 있다.
2: 매일매일 밥 먹듯이
3: 하셨는데 1층부터 15층까지
2: 10번.
4: 그러면 층수로 따지면 150층.
3: 네.
4: 150층 맨날
2: 150층을 한번 오르라는 거지. 운동해야 되는데 평지는 이 파킨슨이 잘못 걷는데 여기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이 자꾸 걸으면서 예, 운동을 제가 안 와도 매일 하셔요. 저만 저랑 하고.
1: 놀랍게도 영순 씨는 중증 파킨슨병과 중증 골다공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다. 한때 유명한 산후관리사였던 그에게 파킨슨병이 찾아온 건 12년 전이었다. 당시 영순 씨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다.
3: 하늘 내려앉는 거죠. 하늘 내려앉는 거죠. 애들도 오고 난리죠.
1: 그러다 골다공증을 알게 된건 작년이었다.
3: 회사 그만둔지 하는데 그때 그 어느 검사나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하다고. 마이너스 2.5가 몇 도로 가야 돼? 골다공증인데 그날 4.3이 마이너스 4.3이 나온 거예요.
2: 하도 많이 부러져서 보험회사에서 사기로 한다 해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왔어.
1: 파킨슨병 때문에 집안에서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길 만큼 상태는 심각했다. 골절만은 막기 위해 바닥엔 이중 매트를 깔고 온 지방이 낙상 방지 장치로 도배돼 있다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는 영순 씨.
3: 지금은 이제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손을 쓰지도 못해요. 손가락 한개 가지고.
1: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낸 영순 씨는 또한 권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3: 제가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파킨슨 병이라고. 따라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사람들한테 꿈도 희망도 주려고.
1: 주로 쓰는 글은 시와 에세이로 영순 씨 특유의 유머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처럼 중증 골다공증에 파킨슨병이 심해지기 전에는 다양한 강연을 통해 희망을 전했다. 투병 후 웃음치료사로 봉사를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기도 했던 그. 이젠 몸이 굳어 종일 집에서만 지내지만 영순 씨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쉬지 않고 운동을 한다.
3: 마라톤.
2: 마라톤 한번 가재요.
3: 5,000m라도, 5,000m도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아빠보다 더 작은 거, 그거를 하면, 고양이 끌고, 또 도와주면 그거 끌고, 혼자서 힘드니까 할수 있어요.
1: 골다공증 치료와 운동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영순 씨의 결과는 어떨까?
0: 작년에 이제 골 밀도 검사했는데, 그때 골 밀도 수치 생각나세요?
3: 마이너스 4.3등.
0: 마이너스 4.3이죠. 얼마부터가 골다공증이죠?
3: 2.5.
0: 2.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인데 마이너스 4.3이면은 되게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킨슨 같은 병이 잘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2: 네.
0: 같아요.
2: 올해는 부러지지는 않아. 작년에 한네번 부러졌나.

0: 그래서 오늘 골밀도 검사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까 마이너스 4.3이라 그랬는데 올해 마이너스 3.5더라고요. 한15% 좋아졌어요.
1: 긍정의 힘이 통한 걸까? 초고 위험군인 영순 씨는 골밀도가 15%나 개선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2: 천만 다행이죠. 그렇게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1: 노후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것인가? 살아있는 한내두 다리로 걸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당신이 뼈 건강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율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골다공증 치료 시기를 놓쳐 한번 골절을 겪게 되면 재골절될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결국 거동이 어려워져 삶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0: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골밀도 검사를 해서 본인의 뼈 나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여성의 경우에 만 54세여 만 60세, 만 66세에서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그 상태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1: 골다공증은 백사라고 불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뼈 나이, T점수를 확인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0: 골다공증 치료제의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약제도 그 만성 질환의 결과물을 70%까지 낮추는 약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최근에 나온 약제를 통해서 더 빠르게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쇼크대신 쫙 와버려요, 쫙. 여기 막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가.
4: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5: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위로 쏠린다 그래야 되나?
6: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4: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아, 엄마야!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0: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0: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4: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화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6: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박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연이라고 해요. 작은 연이나 어린 연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청으로 갈 거예요. 너무

병자년에서 13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어서 잘 모르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와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요구했다지 뭐예요.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몰래 따님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여서 혼인을 피했대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꼼짝없이 청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주 아기씨의 뒤를 따르는 시녀 16 중 하나예요. 나라님께서 세문 밖까지 배웅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도 모일 거래요. 그렇담 올 어멈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언감생심이죠.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불쌍한 우리 어멈, 그냥 살아계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나이 10, 갑자기 청나라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울다 지쳐 몸져 누우셨거든요. 하지만 공노비의 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분인 것을요. 이번에 청으로 갈 시녀들은 각 도의 공노비 가운데서 선발한다. 궁이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도 연말 순위는 끌려오지 않았대요. 참 다행이죠. 선발된 시녀 16, 그리고 유모, 은녀, 궁녀. 우리는 오늘 이역만리로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아직 제 일이 안정해졌는데 옷을 입고 벗으실 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귀한 분 옷가지가 참 고와서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요. 청의 도르곤이 공주 아기씨를 보고 흡

시녀들도 추하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만약 공주 아기씨보다 23살이나 많은 도르곤이 죽은 다음 나쁜 세력에 발고라도 당하면요? 공주 아기씨는 물론 저희도 파리 목숨이겠죠? 혹시 공주 아기씨가 재가를 한다면 저희는 세간처럼 같이 끌려갈 거예요. 아니면 만약 정말 만약에 공주 아기씨가 미망인이라 가여운 마음이 든다면 조선으로 귀환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안 되겠어요. 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래는 잘하거든요. 8살 적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떼꾸정 물이 잘 빠지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거지만요. 우리 어머 옷 한번 빨아주고 왔으면 좋으련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떠날 채비를 해야겠어요. 한 달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4: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양식.
3: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잠깐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운 식약처 기능성 인정 콘드로이친에 MSM과 NAG를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내 인생은 불가능의 연속들이었다. 하지만 불가능이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과정은 험난하다. 때로는 부딪혀야 하고 다쳐서 흉터를 남길 수도 있다. 하지만 흉터는 상처를 극복했다는 의미.

0: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고의 힘. 그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난 그녀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물했던 거지.
1: 야, 또 구락 간다, 구락 가.
2: 이제 재밌는 얘기 해줬으니까 수업하자. 아, 넌 무슨 아야.
3: 하나 더 해주세요.
2: 수업 시작. 안 나가.

0: 와요. 무기를 쏴. 아!
1: 네 가만히 나가들 자꾸 시비 걸었잖아. 네 흙 이유는 뭐이나? 네 돈 못 빌 거이나? 네 맞는 이유는
2: 하나고.
3: 예.

0: 선생님. 3반 전학생 왔어요.
1: 이만 가만히 있어.
0: 앉아.
2: 환승이. 환승은 처음 보네. 아이고, 전주에서 강릉까지 왔어? 공부 잘하네. 근데 괜찮겠어? 고3 웬만하면 전화가 안 왔는데.
0: 네, 괜찮아요.
2: 그래, 잠깐 앉아있어?
0: 네.
3: 전학생, 이 전화를 처음인가?

0: 나도 전화 왔었어. 작년 1학기 새학기 경험담 이런 거 듣고 싶으면 말해. 나 일반 항우야. 아니 내가 이게 저기 위아래가 없지만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1: 일반 항우야, 너 바지 터졌어.

0: 그렇다.
1: 까라 이 새끼야.
2: 승희야,
3: 우리 잘 지내보자.
4: 고소하게
1: 멀리뛰기.
2: 270, 제말270 봤나? 봤나?
1: 야, 이 자식이.
2: 진짜, 미치겠네.

0: 뭐냐?
1: 아니.
0: 아씨, 그지 같은 것도 진짜 졸라 귀찮게구나.
1: 적응 빠르다.
0: 야, 같은 전학생끼리 빠구리나 치러 갈래?
2: 빠구리. 덥석 먹다를 뜻하는 일본어 빠꾸로에서 파생된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혼란스러웠다.
3: 얘 도대체 뭐지? 이런 식으로 내 동정을 잃는다고? 절대 안 돼. 그럴까?
0: 아, 보지 마. 너 진짜 죽는다. 아, 떡볶이 땡긴다. 뭐 떡볶이 맛있는 데 아니야? 맛있네, 이 집. 너 어디 아프냐?
4: 아니, 나 되게 건강한데? 야, 그 이사 오기 전에는 전주에서 쭉 살았어?
0: 대전.
4: 대전, 대전에서 태어났냐?
0: 아저씨, 야, 너 호구조사 나왔냐? 아저씨, 저희 튀김하고 순대 간 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뭐 샀냐?
4: 그거.
0: 그거? 아, 담배.
1: 야, 너 근데 언제 빠구리 처음 했냐?
0: 중3?
1: 중3? 아, 진짜 빠르다. 완전 날라리네.
0: 야, 그게 뭐가 날라리냐?
1: 야, 중3에 아답게 쓰는 거 날라리지. 뭐, 엄칫딸이냐?
0: 아다? 그게 뭔데? 샀냐? 아니, 봐봐.
4: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침착해. 야.
0: 아니, 좀. 아. 아유, 씨. 운수대. 아. 초박. 콘돔?
2: 가는 파처럼 생긴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을 경상도에서는 전구지, 충청도에서는 솔, 경기도는 부추라고 한다. 수업을 빼먹고 놀러가는 행위를 전국민이 땡땡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0: 새끼가 사람은
2: 전라도만 빠구리라고 부르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다.
4: 그러니까 왜 돈을 하고 말라고? 왜 일본 말을 써? 땡땡이 좋잖아, 땡땡이.
0: 아, 미친놈. 오늘은 빠구리 안 하냐?
4: 야, 빠구리 아니야.
5: 너 언제 쏠리지?
6: 지금 지금
5: 어디 살았지?

끝났어, 이 새끼야.

0: 떡볶이 진짜 좋아하네.
1: 쌈질 진짜 좋아하대. 아니 쌈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으면 차라리 구슬하던가.
0: 택길들이 너 찾던데?
1: 근데?
0: 나랑 사귄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걸? 아니 그런 척이라도 하라고. 알면 계속 들들 볶을 거야. 그저께도 완전 양아치거든.
1: 난 말은 걔랑 너랑 다를 게 뭐냐?
0: 난 이유가 있어.
1: 핑계겠지.
2: 승희야!
0: 나 전화 갔을 때 164cm였어. 서울 내기 다만에게 맨날 놀림만 당하고 맞았었는데 도장 다니면서 하루에 우유 3통씩 마셨더니 1년 만에 이렇게 가서 복수하는 거야, 그 새끼들한테. 한남씨.
1: 너도 참 세상 힘들게 산다. 됐거든.
3: 내가 다시 싸움 안 하겠다면 약속할게.
2: 아, 이 새끼가 이게. 야, 서울 내기 다만에게. 둘이 겸상중? 너 돌았냐, 이씨.
1: 우리 사겨. 둘이 오붓하게 좀 먹고 싶은데 비켜줄래?
4: 우리 사겨.
2: 야, 너 앞으로 학교 생활 참 다이나믹하겠다.
4: 비켜줄래?
1: 나 약속 지켜라.
0: 예, 알겠습니다. 야, 왜 사랑을 위해서 복수 프로젝트를 접는 거네.
5: 치는 것도 슬슬 지겹더라고. 이 공허한 주먹질.
0: 마무리 치더니 철 들었네.
5: 이 새끼 씨.
0: 나도 철 들고 싶다. 철 우와. 들고 싶다. 아! 이거 왜 그러냐? 맞았냐?
5: 아, 말도 말하니까 드라마 보다가 아빠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
0: 왜?
6: 죄인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그것이 뭐
0: 죄 짓고 오라도 받고 좋네.
7: 아유, 이 어린 놈 새끼야, 못한 말이 없다.
5: 미친 새끼.
2: 아, 그렇게 들린 걸 어떡하라고.
0: 나 병신아.
8: 감사합니다.
5: 초대 입시생한테 반찬이 이게 뭐나?
1: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0: 뭐? 빈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거?
2: 뭐하냐?
5: 아이, 저 귀신 새끼.
0: 나 완전 튼튼하지? 응? 나 없었으면 이거 네가 다 맞았어. 어떡하냐 이거.

0: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1: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배고플 것 같아서. 근데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대학 안 가? 니네 집에 돈 많냐?
0: 공부하는 거 재미없잖아. 책만 해도 교과서보다 재밌는 게 쎄고 쎘는데.
1: 야, 무슨 공부를 재미로 하냐? 인생 낭비 그만하고 공부해.
0: 야, 8, 90 사는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2, 3년 사는 게 뭐 낭비냐?
1: 아이, 등신아. 네가 나버린 그 2, 3년 때문에 8, 90까지 고생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공부는 쳐 해가면서 놀라고.
2: 왜 일부러 그러는 거지?

0: 괜히 터프한 척하고, 어? 어? 독하게 말하고. 그치?
1: 뭐라는 거야?
0: 맞네. 맞아.
1: 야, 학주다!
2: 야, 야, 야! 학주다! 나 포! 야, 야! 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야, 야, 키 큰 놈, 쪼맨한 놈, 니들 숨소리 들린다. 어? 선생님 봐줄 테니까 엄마나 죽기 나와라.
1: 아주 가만히 좀 있어봐.
2: 나도 그러고 싶은데.
0: 남 새끼가.
3: 그렇게 졸려.
0: 가만히 죽기다. 안 나오나?
3: 새끼.
1: 갔어.
3: 건너봐.
1: 너 완전 잡식이구나.
4: 뭐야, 잡식이야. 궁금한 게 많은 거지. 너 생일 언제야?
1: 나? 5월 8일 어버이날. 웃기지 않냐? 우린 안 주고 안 받아.
4: 헐, 대박. 나 설날. 생일 선물에 세뱃돈으로 퉁치고 미역국엔 떡 넣어서 먹고. 아니지, 떡국에 미역을 넣는 건가? 모르겠다. 야, 영화 볼래?
1: 그래? 야, 너 이거 책마다 다 써놨네? 날짜, 책방, 그때 뭐 했는지?
4: 뭐 그냥 이름만 써놓는 것보단 낫잖아. 책 샀던 날 기억도 나고.
1: 어? 애기?
4: 어떤 장르 좋아해? 코미디? 스릴러?
1: 야, 야한 건 없냐? 남자들은 그런 거 하나씩 다 갖고 있다던데?
4: 어. 야, 야한 거?
1: 막 여자들 가슴, 엉덩이 보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
4: 야, 나는 그런 거 진작에 야, 야, 이거 근남이라고? 찐딴 새끼 하나 있는데 그 걔가 보고 놓고 간 거야.
1: 야, 진짜 남자들은 이런 거 보면서 혼자 자유하고 막 그러는구나. 야,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남자들은 자유 언제부터 시작해?
4: 모르는 거야.
1: 야, 무슨 조선시대냐? 얘기해봐봐.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언제 시작해? 언제?
4: 그 뭐... 한 11시쯤에...
3: 병신 시간 뭐니? 이런 시간 차라리 11살이 낫지. 병신아, 이 새끼.
5: 신데렐라는 12시, 우연히는
4: 11시. 야, 진짜 너 진짜 죽는다.
5: 알았어, 나 진짜 안 해, 진짜.

0: 나 전화를 되게 좋아한다. 기분 울적할 때 이어폰 끼고 전화를만 반복해서 듣는 거야. 그런 기분이 좀 나아지거든. 가. 여기서부터 혼자 갈게.
1: 야, 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0: 따니까. 가. 내일 학교에서 봐.
1: 잘 가. 내일 학교에서 봐. 나 간다. 안녕.

0: 0508.
1: 오! 어! 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아! 깜짝이야, 이 새끼야!
2: 나 며칠만 좀 재워줘라, 나. 나 쪽팔려서 집에 못 간다.
1: 아, 왜 또 사고 쳤냐?
3: 아니, 오늘 학원에서 기합받고, 아니, 뭐, 기분도 꿀꿀해서 똘똘이 한번 잡았거든? 아니, 문 딱 잠가놓고, 쩐득쩐득한 야동 띄워놓고, 알잖아. 아이, 근데, 중간에 옆을 보니까 누가 롤케이크랑 주스를 갖다 놓은 거야.
2: 더러운 새끼. 아,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3: 아, 오늘 친척들이 막 놀러 왔는데, 이게 이모인지, 사촌 누나인지, 엄마인지. 난 감이 안 와. 아빠는 이해하겠지?
4: 병신아, 나가 삐져라!
5: 야, 뭐야? 야, 뭔데?
6: 왜?
7: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올라가자.
6: 어디로 올라가?
7: 널 조조야 교통정리가 될 거 아냐. 일어나.
6: 그래, 하자. 교통정보.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8: 어.
6: 그래, 택기. 또. 또 없냐?
8: 어.
6: 그래, 진삼이 둘. 또 없냐고! 하나, 둘. 이제 내가 세 번째네? 내가 3등 할게. 그럼 됐지.
7: 아이. 장난하나.
4: 야, 새끼야, 왜 그래?
8: 일어나, 이 새끼야!
6: 됐지? 이제 정리된 거다. 이거 하자고, 뭐. 팀장이라고, 그럼 탔잖아.
4: 새끼야, 새끼야.
8: 새끼, 너한테 완전 개풀었잖아.
4: 알아!
6: 야, 이제 그만하자.
5: 성훈이는 쟤 왜 락구만 있냐?
9: 파이팅이야, 내지 마라.
6: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0: 뭐하냐? 틈만 나면 아주.
1: 아휴, 그 생각밖에 안 해, 진짜.
2: 뭐가? 왜 그래? 야, 아, 좀 먹어라. 점심도 안 먹었잖아. 내가 까줄까? 까주면 먹을래? 우리 아퍼?
3: 역시 그날이야.
2: 아니, 엄마랑 싸웠어? 아, 뭔 일인데?
4: 아! 좀 냅둬.
2: 진짜 순출하구나. 아, 몰라. 먹든지 말든지.

0: 짠! 이 조그만 거에 노래 60곡도 넘게 들어가는데 죽이지? 그거 고맙단 말 한마디면 좋겠구만. 어?
1: 내가 원래 그 말을 잘 못해 별로 해본 적도 없고.
0: 왜? 고맙단 말이 뭐가 어려워서?
1: 글쎄. 그냥 뭐 인사 같잖아. 손 줘봐. 나도 너한테 줄 거 있어.
0: 냐.
1: 한쪽만. 아, 한쪽만.
0: 알겠습니다.
1: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0: 떡볶이.
1: 진짜 꼬놨어.
2: 부셔놨네, 부셔놨어.

0: 난 전화를 너무 안 받길래.
1: 가. 얼른.

0: 여보세요? 수인이?
1: 어.
0: 괜찮은 거지? 어디야?
1: 그 사람 우리 아빠야.
2: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자꾸 그래서 계속 도망다녔어, 엄마랑. 근데 이번엔 좀 일찍 찾아왔더라.
1: 우연아.
0: 어?
2: 너 참 좋은 애야.

0: 잘 지내.
1: 그게 무슨 말이야. 승희야. 야. 승희야.

0: 못 놈의 사내 자식이 여자 하나를 못 잊어가지고 수업 땡땡이 치고 똥간에서 울면 인정이가 돌아온다냐? 야!
1: 야! 진짜 안 나올 거야?
2: 좀 냅두라고요. 지금 딱 미치겠으니까.
1: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다. 준성아,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했는 줄 알아? 공부 진짜 못해서 대학도 못 가고 치킨집에서 딱 튀겼어. 선생님 치킨집 알바할 때 단골 여대생이 한 명 있었거든. 딱 선생님 이상형. 응?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닭다리 하나 더 주면 커피도 하나 더 사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사귀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전 대학 못 간 남자는 싫어요 그러더라.
3: 됐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예, 맛있게 드세요. 놀으세요.
4: 아, 맥주 맛이 이미 아니야.
1: 재수생 새끼야, 수준이나 쳐먹고 모의고사 좀 올랐나 보네.
3: 올랐지, 올랐지.
4: 올랐지, 3등급 딱 찍었지.
1: 그래서 어느 최대 갈 건데?
4: 아니, 무조건 인서울이지.
3: 야,
4: 너도 봐봐. 애들 라이프 색깔이 다르다. 어?
3: 아이.
4: 나는 이제부터 서울 말을 쓸 거야. 우유도 서울 우유만 먹고, 그리고 명동 스타일로 입을 거야. 폴로 같은 거 입을 거야.
1: 응?
4: 자, 응? 다리 하나 먹을게. 응? 그치, 그치. 서울 애들이 확실히 예쁘지, 그치? 어? 그치. 예뻐.
5: 그래서 그 순이라는 애가 다니는 대학을 너도 가겠다?
1: 응. 사랑도 쟁취하고 대학도 가고 일석이조 일타투피.
6: 아이, 그래 뭐 자식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근데 어느 대요?
1: 한국대.
6: 한국대? 서울에 있는 거?
1: 어. 있지만 진짜 나 한다면 해 진짜.
5: 그래 한다면 해. 그래도 좀 전공은
1: 최대.
6: 최대.
5: 야, 쟤네는 뭐 쉬울 것 같아서?
1: 아, 웃지 말라고, 진짜! 엄마, 나 앞으로 밥 무조건 비빔밥으로 줘. 반찬 먹을 시간도 아낄 거니까. 아, 웃지 마, 진짜. 아유, 씨.
5: 야, 너 군남이랑 서울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1: 그럼 뭐, 엄마, 아빠는 대학교 갔나? 왜?
6: 야, 너 승희가 아버지 갔으면 너도.

0: 동반지구 관내 어떤 그 활동성이 다 보이고.
1: 간단하다니까? 여학생 둘을 한 사람이라고
2: 치는데?
1: 그러니까 둘이 때려쳐 때려쳐 몇 번을 설명을 한국대 같은 자빠지
2: 아 둘을
3: 아 끝나봐 나 풀었어 나 380 이거 다 풀었어

0: 야! 너 여기서 뭐해? 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어? 기부 입학도 아닐 테고.
1: 원래 천재라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너.
0: 아무튼 축하한다. 늦게라도 정신 차렸다니까.
1: 근데 어쩌다가 의상학과를 갔냐?
0: 먹방 꿈이 생겼거든. 내 이름 걸고 브랜드 하나 만들려고.
1: 야, 과외는 많이 뛰냐?
0: 아니, 뭐 수업 때문에 많이는 못하는데 그냥 틈틈이 이것저것. 하, 아저씨도 오셨네.
1: 아는 사람이야?
0: 저 아저씨가 우리 하숙집 아줌마한테 완전 들이대거든. 훗날 됐다 그래도 쌀 퍼주고 꽃 보내고.
1: 좋아하면 원래 다 주고 싶고 그런 거야.
0: 야, 근데 넌 어디 사냐?
2: 그 신입들 잘 들어. 예. 우리 하숙집은 도박, 외박, 땡땡이 금지다. 그리고 남친, 여친 데려오는 건 괜찮은데 혼숙, 합숙 안 돼. 어? 내가 혼자 살아서가 아니라 서울로 자식 유학 보낸 니들 부모님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어? 그거 탄다, 뒤집어 쓰고야. 네. 너희들의 부모님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어? 황우연, 옥근남.
3: 네.
2: 야채도 많이 먹어. 어? 인스턴트만 맨날 먹지 말고. 어? 야채를 같이 먹어야 고수가 지지 않아요.
4: 네, 감사합니다.
2: 구공자! 너 진짜 안 먹을 거야?
3: 어, 그 소고기가 아니면 좀 그래요.
2: 아, 돼지 한 마리는 다 처먹을 것 같은 거 웬일이래. 좋은 말 할 때 나와! 가져가.
3: 네.
5: 야, 고마워.
3: 그래. 야, 근데 87이면은 우리 다 동갑이네.
5: 어.
6: 아, 뭐 우리도 다 뭐 재수하고 뭐 그랬어.
3: 자, 아무튼 간에 반갑다. 나는 호텔 경영학과 최수표다. 집은 서귀포고.
1: 나 자녀 황우현이야.
7: 나는 옥근남.
8: 의상학과 구공자요. 산홍순 공주. 비공자 스타일.
6: 아, 진짜인데 진짜.
8: 그거 먹을게요, 밥?
3: 아, 안 먹어, 안 먹어.
8: 너 밥말이요. 이거 칼칼하게 비빌 건데 한 숟 끓여.
6: 에헤이.
8: 오히려 내가 실수한
6: 거야. 아, 얘가 뭘 비비면 이렇게 쏟아.
8: 오, 선배! 이거
9: 같이 먹자, 얼른
8: 같이 드셔요!
10: 세야, 세야, 일로 와!
0: 아니, 우연아, 잠깐 얘기 좀.
10: 저녁 먹었어? 안 먹었으면 들어가서 먹지?
0: 나 남자친구 있다.
10: 아, 그래?
0: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야. 서로 불편해지지 말자고.
10: 아, 안 불편해. 난 또 무슨 얘기라고.
0: 그럼 됐어.
10: 그 생각을 못했다. 남자친구.
11: 야야, 남자가 있는 게 확률적으로 더 잘된 거라니까.
12: 개소리 하지 말고 자라.
11: 이 병신아, 로또만 확률이냐? 사랑도 확률.
13: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아이씨.
11: 자. 남친이 없잖아. 그 이게 너야, 이 긴 새끼가 너야. 어? 그럼 돼지 새끼, 뚱뚱한 새끼, 삐쩍 많은 새끼. 어? 이 새끼 다 경쟁자야, N분의 1. 어? 근데 남친 있잖아. 그럼 이 새끼만 제껴. 제껴. 2분의 1, 택기도 그랬잖아.
10: 이 미친 새끼. 전제인데?
11: 이 새끼가 수표 공자 동아리 회장이라니까.
10: 새끼. 네. 셋.

0: 진짜 안 켰다.
1: 새끼보다 좀 잘생겼는데?
2: 저의 성격이 딱 나이 삐끼 관성이구만.
3: 손바닥을 볼에 다 붙이지 말고 손가락은 이 매듭 부분을 쥐고 팔꿈치는 귀 정도에서 이렇게. 황우야, 너 한번 던져봐. 그게 아니라 이 매듭 부분을 이렇게 꽉 쥐고
0: 좋아요.
4: 음료수 드세요.
5: 음료수 먹고 해라.
4: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오,
5: 땡큐.
0: 야, 내려.
5: 잘 마실게.
4: 괜찮아? 안 다쳤어?
5: 한 요만큼?
4: 웬 엄살.

0: 야, 나 걔 소개 좀 해주라.
1: 누구?
0: 걔 있잖아. 이네 하숙집에 키 크고 잘생기네.
1: 아, 걔.
0: 왜? 여친 있어?
1: 응?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2: 싫어.
1: 왜?
2: 싫으니까 싫지.
1: 아, 그 언니 너랑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2: 야, 환승이. 날 그렇게 잘 아냐? 야, 한번 드러나보자. 난 어떤 여자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1: 야, 싫으면 관둬라. 너만 손해지 뭐.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야, 너 빨리 가둬라. 아, 괜찮아, 괜찮아.
3: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그만 해드릴게요.
4: 잠깐이면 안 돼도 되는데.
5: 아니, 괜찮아요.
1: 야, 이들도 좀 깔아라. 대학생 인터넷도 없냐.
6: 아유, 죄송합니다, 본부님. 잘 쓰겠습니다.
7: 야, 받아.
8: 유연하다가 영어로 뭐요?
7: 밴디.
8: 밴디. 밴디. 밴디한 여자를 만나야 돼. 어?
9: 경찰입니다. 학생.
6: 야, 야동 보면 잡아가냐?
9: 문 좀 열어보세요.
10: 네. 왜 그러세요?
11: 야.
10: 너 나랑 같이 좀 가자.
11: 어? 어, 왜 그러시는데요?
10: 가보면 알아, 임마.
11: 그러세요.
9: 어떻게
10: 해? 왜 이런 쌍둥이 저질.
11: 무슨 저질이야? 아무것도 안 해.
10: 아, 진짜 이게 어떻게? 야, 야, 환승이는 왜 잡아가? 진짜 다운로드 걸린 거구나? 아, 승 선배 IP 추적 감경. 그렇게 우연히 꼬마.
11: 맞네, 맞네. 야, IT 강국이잖아, 우리나라가. 야, 어떻게 저걸? 아이고, 나 어떻게 해, 진짜.
9: 오케이, 대기 찍어, 장물이야, 장물.
6: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야.
9: 야, 잠깐만.
11: 야, 잠깐만. 만지지 마, 이 새끼야!
1: 저지들.
11: 수표가.
12: 여기. 돈 받잖아요, 돈.
13: 차떼기 절도다니. 저런 노인네들인 줄 누가 알았겠냐?
1: 말해지고.
14: 아저씨, 얘는 잘못 없는데 그냥 보내주시죠.
12: 다 덮어쓰게. 아저씨.
15: 아이고, 혈기 왕성한 애들이 호기심 부렸다가
12: 내 외국과 왔다다니까. 솔직히 아저씨도 그랬잖아요.
9: 이 새끼가 경찰을 뭘로 보고 한 6년 콩밥 먹여줘?
14: 6년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6년씩.
9: 너, 할아버지 할머니 연락처 대.
1: 할아버지 할머니야? 다 돌아가셨는데.
9: 뭐 돌아가? 돌아가긴 뭐 어딨냐? 내가 방금 봤는데 뭘 돌아가, 이거.
1: 아, 진짜예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저 얼굴도 몰라요. 이놈 이거,
11: 넌마. 너 그러다 네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겄다?
1: 왜? 저 아빠랑 2년 끊고 살아요. 그게 뭐 죄예요? 근데 왜 아빠는 왜 물어보시는데요?
9: 뭐?
11: 이런... 아니 진짜 너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아픈 가족사까지 끌어들이시는데요? 넌 마. 돈 얼마나 받았어?
9: 무슨 돈요? 세뇌됐어.
11: 돈 받은 거 다 알았나?
1: 야! 너 그거...

0: 아니야. 나 진짜 돈 안 받았어 이거야.
1: 야, 생각하지 마. 그거?
2: 야,
1: 야, 그거라니. 잠깐만, 이거 뭐 캐면 캐수록 뭐가 나오는데?

0: 어떡해.
1: 이 자식들이 이거 조용히 안 해? 어? 그 뭐야 그, 그 노인네들 지금 잡혀서 호송 중이라니까 좀만 기다려봐. 야, 넌 여자한테 그렇게 좆 터지고도 즐겁냐? 어? 아유 저 모자란 놈 저거. 야.
2: 어?
3: 아, 윤근이 형, 어디가 좋아?
2: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야?
3: 아니, 그냥 궁금해서.
2: 너 삼촌 얘기 들어봤어?
3: 삼촌?
2: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싶은 순간이 삼촌래. 처음 보는 순간일 수도 있고,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 내가 실기시험 보는 날 수험표를 떨어뜨렸는데
4: 3월에 봐요.
2: 그때가 3초였어.
5: 그런 거야.
4: 진짜? 조교있는 데서?
5: 아니 소정원이 완전 창피해가지고 부선이한테 야 너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막 그런 거 많이 치는데.
4: 아줌마! 저 우연인데 문 좀 열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
6: 무슨 일인데?
4: 아줌마, 하숙집이면 제일 중요한 게 면학 분위기 조성 아닙니까?
6: 그래서?
4: 근데 이렇게 신상 하숙집에서 남자랑 여자랑 한 방에서 밤마다 예? 뭐 이렇게 낄낄대고 서건서건 옆방 뒷방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6: 뭐 일부러 그랬나? 오래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뭐.
4: 아 여기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딨어요? 지방에서 다 올라와서 혼잔데 저도 외로워서 사리가 나올 판이라고요 사리가.
7: 야야야 학생 미안해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 학생 공부하는데 방해를 했네. 우리가 100일이라 오늘 미안해.
6: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야 그래 우리가 네 공부 좀 방해주겠다. 야 학점 얼만데 내 딸이 같이 먹고 사는 놈이. 야 아직 좀 하지만 사람 좀 하면 안 되냐. 니들아 빠져. 네가 사랑을 알아?
7: 아, 잠깐만 제발 우리 이벤트 마저 해야지.
6: 야, 야,
3: 야, 너는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새끼야 빨래도 파란 거랑 또 섞어 빨았어. 어? 에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저 금발 누구지?
8: 아, 그 독일 교환 학생이라는 갑바가 난리 난다.
3: 어, 누구랑 교환했길래 저런 천사가 왔을까?
8: 너 들어봐.
9: 앞에.
10: Hello?
11: Hello.
10: What's your name, baby?
11: Catherine.
10: Wonderful.
9: 용감하다.
3: 야동을 원치 보니까 이 백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겨.
8: 야.
3: 그럼 뭐하게?
8: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9: 저기 제가 신입생이라서 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쪽 집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이뻐요.
10: 아, 뭐 짝짓기 하러 내가 갔나, 어? 저것들 오늘 같은 날 전화는 커녕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안 드렸을껴.
4: 오늘 어버이날이냐?
10: 아, 그만요. 나 세겠죠. 배탈나.
4: 빨리 나 카페.
12: 저놈이 교자였구만.

0: 시기가 지나도 행색은 여전하네. 너무 저런 걸 소개해달라고 내가. 저렇게 누워있을 거면 그냥 서울역에 가든지. 역시 우리 승희가 소개 안 해주는
1: 언니,
0: 이유가.
1: 언니 오늘 여기가 좀 더 두꺼운 것 같은데 눈썹이 여기가?
2: 진짜?
1: 어.
2: 나 잘 그렸는데.
1: 아니 한번 확인해봐봐. 그 얼룩 좀 어떻게 하지? 야 황우야. 야. 아 그만 좀 씹지. 어? 야.
3: 아 왜? 뭐?

0: 파리랑 런던에 친구들이 좀 있어.
1: 파리, 런던. 난 외국 한 번도 못 가봤는데.
0: 너도 갈래?
1: 근데 유럽 비싸잖아요.
0: 네가 그런 걱정을 왜 하니? 내 게스트인데.
1: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0: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든가.
2: 다음 화이트!

0: 선배님, 우리 이러다가 진짜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게, 나도 떨린다. 실은 이번 대회 내기 걸었거든.
2: 파이팅!
3: 아, 얼마짜리요?
1: 돈 말고 승희한테. 우승하면 둘이 유럽 가기로 했거든. 지도 이럴 줄 몰랐던 거지.
0: 아이, 참.
4: 어, 야. 어.
5: 유럽을 가?
6: 졌던 새끼하고 같이 가고 싶냐?
4: 네가 무슨 상관인데?
5: 야, 환승이, 정신 좀 차려. 네 남자친구 딴 여자한테 유럽 가자고 꼬시더라.
4: 야, 너 차 때려 부순 걸로 부족했냐? 성에 안 차? 하, 진짜 실망이다.
7: 터치다운 하나면 우승이야. 1번이면 충분해. 포기하지 마. 알았어?
8: 1, 2, 셋! 다운 헛!
2: 정신 안 차려? 얼마나 싸!
1: 몰라 봐. 남은 시간 신경 쓰마. 리시버도 최대한 벌려주고 라인맨.
6: 3초가 그렇게 대단해. 내가 뚫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스크린 좀 걸어줘.
9: 뭔 소리야, 인마.
10: 비가?
6: 3초 남았는데 3초 지나도 공만 안 떨어뜨리면 돼. 그럼 원플레이야. 믿는다.

어떤 인간이 그랬다. 첫사랑은 사랑의 걸음마라고. 넘어지는 것을 먼저 배워야 나중에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또 어떤 인간은 그랬다.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다 개소리다.

0: 여성 심리학, 아동 심리학은 있는데 왜 남성 심리학은 없을까요?
1: 글쎄요. 뭐 우리 남성 심리는 기분파라?
2: 왜요?
0: 아동 심리랑 남성 심리랑 똑같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빠 애처럼 방목하잖아.
2: 민경 씨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0: 아빠 나 저 통화 좀 하고 올게요.
3: 아 그러면 그럼 천천히 다녀오세요. 네.
0: 아빠.
4: 야. 너 민경 씨가 그렇게 부잣집딸이라며? 응? 너 처갓집에서 아파트라도 딱 하나 해준다. 바로 엎드려 알았지.
5: 아 벌써부터 무슨 처갓집이야?
4: 야 인마. 너 졸업하면 선생 되는 거고 바로 가는 거야 인마.
6: 실기 남았어.
1: 야, 실기는 내 둘 다 뻥이잖아.
2: 아씨 나도 강남 부잣집딸 만나고 싶은데 이상하게 지방 애들만 걸리냐.
1: 이상하긴 네가 하도 자취생만 집중 공략해서 그래.
2: 아이 자취하는 애들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너가 여자를 아냐? 이모 여기 3인분 더 주세요. 여기 아르투시가 살 거예요.
3: 뭔 소리야 이 미친 새끼야. 어디 신성한 국방으로 술 처먹으려고 나 그리고 이거 딱 세 점 먹었어 지금.
2: 진짜 안돌이 새끼야. 뭐를 안 사.
3: 통신반 중위 최수포입니다.
7: 우리 술을 먹고 있습니다.
8: 국방으로 술을 먹고 있습니다.
7: 국민의 세금의 국방으로 민간인인 척하고 있습니다.
9: 라스트 3개. 자 나이스. 네, 좋습니다.
10: 9월 후!
9: 운동하러 오세요.
10: 네, 운동하러 가세요.
9: 여기.
11: 됐어요.
9: 아.
12: 이 바지 추천 받아. 네, 감사합니다.

0: 하면서. 오케이, 좋아. 승희야, 이제 너 단독 가자.
1: 아, 네.
0: 카메라 보고.
1: 네.
0: 자, 웃어. 좋아. 자, 오늘 좀 다른 거 좀 해볼까? 지금 좋다. 좋아, 좋아. 그래. 그렇게 웃어야지. 좋아. 가자.
2: 어쩌다가 사실 모델 알바를 했는데 200을 주는 거야. 야, 씨, 200이면 알바가 몇 달치냐.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하다가 이렇게 됐다.
3: 나 너 케이블에서 봤어.
2: 응?
3: 배 맞더라, 시장더라.
2: 아, 씨. 아, 쪽팔려. 야, 그거 한 달 만에 없어진 건데 그걸 봤어? 여자친구?
3: 어, 아, 민경이라고 공부학번 그 심리학과 대학원. 너는 남자친구는?
2: 아이씨, 말도 마라. 관심 없어. 아주 이 바닥에서 별별 캐릭터를 다 봐가지고.

0: 안 좋은 일?
1: 아니요. 일 도와주기로 한 언니가 있었는데 안 되겠대.
0: 무슨 일인데?
1: 아니, 요즘에 지방에 촬영이 많아가지고 좀 운전해주기로 했었거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 운전하기가 좀 빡세서.
0: 내가 해줄게. 나 시간 많아.
1: 진짜?
0: 응.
2: 야,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1: 죄송합니다.
2: 야, 상세팅 다시 해야 되잖아. 아이, 송어처럼 바닥바닥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밋밋한 것 같지 않아?
1: 야!
2: 이쪽 전면으로 보면서 물에 빠지고 끝내자.
1: 여기 빠지라고요? 그래요, 셋이 한번 빠져봐요.
2: 날씨도 지금 좋잖아. 그래, 가자 그렇게. 어?
3: 아, 제일 중요한 일당 드려야지. 자, 수고했어. 잘 가고 내일은 뭐라 봅시다.
4: 저기

너무 아까워서. 너 지금 일하는 것도 멋있어. 근데 예전에 디자인 스케치 할 때 훨씬 멋있었어. 네가 처음 꿨던 꿈이잖아.

0: 야, 근데 너그 군대 있을 때왜 전화 안 했냐?
1: 왜 뭐, 거기가 워낙 정신이 없고, 뭐, 틈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0: 여보세요.
1: 너 군대 간다며?
0: 내일 아침에? 뭐 고속버스 타고 가려고.
1: 내가 배웅 해줄까?
2: 내가 군대 쪽팔려가지고 진작에 네 말 듣는 것 같아.
0: 됐어. 대신 내가 많이 파줬잖아.
3: 에렌 윤근이 개새끼. 이렇게 욕 한번 해주면 금방 훈련해지던데?
0: 에렌 윤근이 개새끼.
3: 에렌 윤근이 소새끼.
0: 에렌 윤근이 소새끼.
4: 감사합니다.
0: 아, 그냥 막.
3: 매기는 것 같은데.
0: 아, 예, 이제 끝났어. 너무 심해요.
3: 나 막차 끊어놨다.
2: 그러니까 이렇게 술 매이고서는 차 놓쳤으니까 어쩔 수 없네. 자고 가. 레파토리 진짜 죽어.
0: 아, 그럼 나 콘돔 또 괜히 산 거야?
3: 무슨 새통? 아, 진짜.

0: 사장님, 그 제 친구 혹시 못 보셨어요?
1: 아이고, 니는 어제 그 아이 뭐 죽어 먹습니다 하나?
2: 예?
3: 야, 황우연! 야, 우연아! 야!
4: 뭐 아유, 시끄럽노? 아, 아주머니! 제 친구가 취했는데 화장실 안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벌써 40분이 넘었는데.
5: 야, 그 억수로 추억인데.
1: 사는 거를 웃잖아. 뜨뜻한 물 받아가 다 식기가 옷도 다 빨아가 퍼뜩 마르라고 바닥에 늘어놓고 새벽 차 안 탔나? 아, 그 억수로 참아리라는.
0: 승희가요? 아줌마가 시키게 하시고요?
1: 네 떡을! 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미친놈만 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냄새가 난다. 니는 앞으로 그제기 차고 술 처먹으라. 알았나?
0: 아!

네, 최PD님. 지금 가고 있어요. 저 처음 하는 TV 광고인데 메이크업 잘 먹으려고 지금 마스크팩도 하고. 네? 여자 사가 없어졌다고요? 아, 그런 얘기를 몇 시간 전에 해주시는 게 어딨어요. 여보세요? 피디님, 최 피디님, 여보세요?

0: 에레이 최 PD 개새끼. 에레이 최 PD 놈 새끼.
1: 야, 너 그걸 기억해?
0: 그럼 못하냐? 네가 나한테 알려준 건데. 에레이 최 PD 호러 새끼. 에레이 최 PD 막 같은 새끼.
2: 가. 지금 갈 때가 생각났어.
1: 야,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2: 야.
1: 어? 됐어. 아이, 안 할래. 아. 아. 도대체 뭘 보신다는 거야. 월담할 만한데? 우와!

0: 네가 하도 연락이 없길래 그냥 잊었나 보다 그랬지.
1: 어떻게 있냐? 보스먼트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그렇다.
0: 아, 그놈의 환승 진짜 내 개명을라든지 해야지 진짜. 야, 근데 나도 네 생각 많이 했다. 아니 또 술 먹고 꽐라대가지고 뭐 어느 똥간에 자다가 또 입 돌아간 건 아닌가.
1: 하지 마라.
0: 또 나 하나 더 있는데 얘기하면 안 되냐? 밤 11시만 되면은 우연히 바쁘겠다.
1: 몰라 그랬다 진짜.
0: 신데렐란 12시고 우연히는 11시.
1: 하지마 진짜. 너 진짜 잡히면 죽는다. 너 야, 너 진짜 잡히면 죽는다.

0: 대학 땐 윤근이 형, 그땐 민경이. 우린 왜 항상 엇박자였을까?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 내가 승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보단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게 운명이고 인연인 거다.
1: 잘가.
2: 승희야.
1: 야,
3: 나 아직도 너 좋아해. 넌?
1: 우연아, 나도 너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 근데
3: 그럼 됐어.
1: 어? 야, 야, 뭐 어쩌려고? 야, 황우야! 야! 아!
4: 제자리 차렷!

0: 내가 오빠를 너무 방목했나 보다. 그 동창이라는 여자, 오빠 첫사랑이지? 아직도 좋아해?
1: 미안해. 정말 미안해.

0: 외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느낌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남양주 한양병원의 재활 클리닉.
1: 컷. 승희 씨 왜 그래?
0: 피디님 죄송해요. 잠시만요.
1: 잠깐 쉬자.
0: 문자 못 봤어? 더 이상 보지 말자 그랬잖아.
2: 나 헤어졌어. 얘기했어. 네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0: 무슨 의미? 뭔데 그게? 너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너 지금 어릴 때 감정 붙잡고 나한테 고집 피우는 거야. 나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릴 때 그 여자가 아니라고.
2: 왜 아니야? 너 맞아.
0: 너 그런 말도 몰라? 버스 가면 다음 버스 온다. 세상에 반은 여자다.
2: 그래. 서울 인구 천만에 반, 500만 명. 그중에 내 또래만 10만 명 잡자. 그중에서 이미 연애 중이거나 유부녀 빼면 한 5만 명 남겠네. 거기서 경주 황씨 동성동본 빼고 재벌 권력층 우리나라 최상위 1% 빼. 내 친구들 친척들이 사귀었던 여자들이나 좋아했던 여자들도 빼. 괜히 얽히면 복잡하잖아. 또 세상에 반이 여자면 뭐해. 네가 아닌데.
0: 나 가봐야 돼.

0: 불러줘요, 의사 좀.
1: 우연아, 광우야. 어떡해, 우연아. 어떡해, 어제가 실기시험이었다면.
2: 재수하면 되지. 난 재수 전문이야.
1: 너 지금 농담할 때냐? 웃음이 나와?
2: 네가 안 다쳤으면 됐지.

0: 뭐?
1: 아니, 힘들게 알바해서 번 돈을 한다는 짓이, 어? 야, 내가 한심해서 그런다, 이 바보야.
2: 바보?
3: 아니, 좀 심하다. 이거 너 생각해서 산 거거든. 그동안 선물 하나 못 해준 게 미안해가지고.
1: 6개월 동안 다른 10만 원씩만 모았어도 벌써 60만 원은 있겠다. 너 남자가 이렇게 무계획이냐? 너 적금 안 모아? 너 전세 안 구할 거야? 야, 너 씨, 이거 카드값 좀 말고 살 건데.
3: 야, 이 바보야. 전세가 서울에서 하루 이틀이나 1년이면 되는 줄 알아.
1: 그래서 평생 월세로 살 거야? 너 내 생각은 안 하냐?
3: 어, 같이 살 생각은 있는 거네, 그럼. 키스하고 싶어.
1: 빨리 와요, 뭐하냐?
3: 야!
4: 내가 신용불량자의 도박비지 10억이면?
5: 내 장기라도 다 팔아서 갚아주지. 아니면 내가 대신 감옥 가준다.
4: 그러면 내가 막 치매가 왔어. 내 머릿속에 지우개야. 그래서 막 나 벽에 똥 치네.
5: 벽지 대신 타일 붙이고 침대에 방수포 깔고 살지 뭐.
4: 그러면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루아침 못 걷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건데?
5: 완전 다행이지.
6: 그럼 어디 도망 못 갈 거 아니야.
4: 나 이거 잊어버리면.
6: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4: 잘했다.
6: 뭐야?
4: 아, 먹이는 남자친구 옷 해주려고 그러지.
6: 좋았어.
4: 어깨도 볼게. 이거 대박.
6: 알았어.
4: 아직 멀었는데 그를 여기서 어떻게.

0: 잘했다면 축하해.
1: 형님은 진짜 전공 살리기 잘해.

0: 오빠 먹어요.
1: 아유,
0: 한잔할까?
1: 어, 그, 뭘까요?
2: 근데 언니, 언니는 안 해요? 지금 드레스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1: 그래! 야, 니들도 어영부영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아.
0: 응? 빨리 가요.
3: 아니, 그, 결혼은.
4: 야, 결혼 그렇게 쉽냐? 만만해? 너 넬슨 만델라 알지? 노벨평화상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뜨거운 사막 감옥에서 27년 동안 고문을 참아낸 사람인데 결혼해서 6개월 만에 이혼했어.
1: 야, 뭐 갑자기 만델라야 지금. 어. 제수 씨 걱정 마요. 얘는 이혼 서류값 아까워서 이혼 절대 못해요.
5: 짠돌이 새끼 술값도 한 번 안 내요. 아파트 사니까 좋냐?
6: 좋다 싶다.
0: 그럼 좋겠지. 집주인님 축하해요. 그 집 대출이 어마어마해요. 완전 은행의 노예라니까요.
1: 아하, 태주야. 지금 오빠가 상한 계획을 다 짜놨는데, 어? 너 그냥 오빠만 믿고 따라오면

0: 뭔지 알았지?
1: 야, 인생이 계획대로 되디? 야, 혼자 사는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2: 야, 공자 봐봐. 얘 창업한다고 집에서 돈 갖다가 6개월 만에 수천 날리고 취업했잖아. 그놈이 이 새끼는 출퇴근용으로 중고차 샀다가 첫 수업하러 가는 날 외제차 받고 2천만 원 물어주고 폐차했고.
3: 아, 미엄마 병자.
4: 그 밖에 나가가지고 잠깐 바람 좀 쐬자, 우리 하나.
5: 응? 나갔다 올게.
4: 어, 갔다 올게.
5: 네, 네.
1: 제수씨, 죄송합니다.
4: 아니.
2: 야, 제수표, 너 아디다스 CD박스 그거 결혼하기 전에 버려라.
4: 근데 CD?
2: 아, 회화?
4: 무슨 애야?
6: 영어.
2: 독일어.
6: 영어.

0: 왜 그래?
1: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다쳐서 임용고 실급 못딴 거고, 그래서 학교 구하기가 더 힘든 거잖아.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네가 그러니까 내가
0: 미안해.

0: 여기가 그렇게 갑자기 오고 싶었어?
1: 응. 뭐 항상 그대로 있을 곳이잖아. 몇십 년 후에 찾아와도 똑같은 모습일 테고. 나중에 이 길 걸으면서 우리 그때 같이 걸었던 길이다 추억도 될 테고. 아니 뭐 설마 여기 창경궁이랑 경복궁까지 재개발하겠어?
0: 난 몇십 년 후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어서.
2: 그러자 우리 저녁 뭐 먹을까?
1: 나 회사에서 연수 가래, 벨기에.
3: 얼마나?
1: 2년이긴 한데 길면 한 3년?
2: 나
1: 그 끝이야? 뭐 이렇게 간단해?
3: 너무 복잡하게 말해? 가지 말라면 안 갈 거야? 어차피 갈 거잖아. 에이,

0: 아들이야?
1: 당연히 아들이지 인마.
2: 야 근데 12주면 딱 그날 아니야? 어? 집들이 한 날 야동 뺏긴 날 미친 새끼 애를 그런 날 가지면
0: 어떡해. 술을 너무 먹이던데 취해가지고 빈도 못하고 이씨. 줘봐 줘봐.
2: 아니야 아니야 스펙 새 거야.
3: 손님 이런 걸로 시작해. 막대기가.
4: 너 요새 왜 그래?
5: 뭐가?
4: 털어놔봐 이 새끼야.
5: 아 됐어.
4: 아 내가 널 몰라?
5: 만약에 나 승희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6: 대학 못 갔지 병신아.
5: 아니 대학 졸업반 때 병

0: 유신아, 그때 안 만났으면 안 다쳤을 거고, 그럼 1급 따서 취직 잘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배 나온 아저씨 아줌마 수발 들면서 런닝머신이나 닦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1: 야, 금방 돼. 이제 곧 돼. 응, 내가 보증할게.
0: 어떻게든 취직 좀 해보겠다고 발악하는 꼬라지가. 야, 내가 자소서를 쓰는데 어떤 때는 내 꿈이 체육인이라고 썼다가 새로운 꿈을 꾼다고 썼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가 아니야. 짝퉁이야, 짝퉁.
1: 자, 있잖아. 내 자소서는 거의 소설이야. 판타지 소설이야.
0: 앞이 안 보인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나중에 힘들 때마다 승희 만난 거 후회할까 봐. 그게 겁나.
1: 저기요, 헛소리 그만 찍찍하시고 술이나 먹읍시다.
0: 야, 맞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다 그때부터 꼬여버린 것 같단 말이야.
2: 꼬였다고? 나 때문에?
3: 야, 이 새끼들아, 놀러 왔어? 어?
2: 후회? 후회한다고?
0: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럴까봐 겁이 난다라는 거지.
2: 그거였구나. 나한테 말 못하던 네 마음이라는 게. 근데 내가 그렇게 해달랬어? 다친 것도, 다시 만난 것도 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근데 뭐? 후회?
0: 아니, 나는 그때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지. 미안해, 내가 헛소리했어. 너도 잘 알잖아, 나 요즘 망같이 되는 일도 없고.
2: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어째 네가 아빠가 꼭 그랬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부도난 걸다 엄마 탓을 했어. 엄마 만나서 다 꼬였다면서. 우리 헤어지자. 안 그럼 내가 후회할 것 같거든.

0: 그거 아직도 잘 되나 보네.
1: 아빠가 술 취할 때마다 도망 나와서 이걸 들었어. 엄마가 다 끝났다고 전화할 때까지. 근데 이걸 너 때문에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네.
0: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취직될 것 같아. 교수님이 추천서 써주신 중학교에서 연락 왔어.
1: 잘됐다. 진짜 잘됐어.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
0: 그럼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1: 나 벨기에 그거 가기로 했어. 나한테 좋은 기회잖아.
0: 잘됐네. 어? 난 기다리지 뭐. 반성하는 셈 치면서. 그럼 됐지?

0: 야, 그냥 날 때려. 응? 야, 화구야, 이 미친 새끼. 아, 내가 그때 미쳤었다고 얘기했잖아. 말실수라고. 말실수. 제발 좀 잊어주라. 응?
1: 그 말을 못 잊는 게 아니야.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걸 못 잊는 거야. 이것도 이제 약효가 다 됐나 보다. 면접 잘 봐.

0: 순발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제자리, 멀리 뛰기, 그리고 높이 뛰기, 그리고 50m, 100m 달리기. 그냥 자습할래? 체육 재미없지? 구경수만 과목이지?
1: 체육이 아니라요.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어요.
2: 첫 수업 때도 그렇고 선생님 항상 화난 사람 같아요.
0: 화난 사람?
2: 맞아요. 엉진지예요. 사랑 얘기해주세요. 첫 키스요. 첫 키스.
0: 근데 첫사랑 얘기는 재미가 없을 텐데. 스케일이 만렙인데 감당할 수 있겠어?
3: 선생님이 고3 때 학교 앞 떡볶이집을 갔는데 거기 알바생이 있었거든. 근데 일진 애들이 이거 둘러싸고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하지마 그랬더니 넌 뭐야?
4: 아, 힘과 붙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딱딱딱딱 하면서 내벨을 딱 쓰러뜨려.
5: 근데 걔네들이 한 20명을 데리고
4: 어떻게 싸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여자의 손을 딱 잡고 막 달렸어. 어?
5: 야야 거기에 연탄 공장이 있었거든.
4: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연탄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지 비에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여자를 지키라고 딱 이렇게 어?

0: 들어?
1: 아파요.
0: 야, 씨. 아, 야.
2: 미국은 언제쯤에 했어?
3: 한 달 됐나? 야, 너 그 정규직 됐다면서 잘 됐다 축하한다.
2: 고맙다. 인재를 알아본 거지. 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냐. 시집이라도 가냐? 진짜 축하한다.
3: 아니 뭐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어차피 공자 통해서 들을 건데 전화로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2: 그래, 네 나이 때면 뭐 이제 갈 때 됐지. 야, 결혼해서 아들 딸 쑥쑥 낳고 잘 살면 되겠다.
3: 고맙다.
2: 한국 남자야?
3: 벨기에 주재원 무역회사.

0: 나 아무튼 안 가. 어, 왜 가? 그지? 나 절대 안 가.
1: 야, 울든지 안 가. 울든지
0: 안 그러지. 안 짜.
2: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너 은혜가 시집 간다 연락했다고 왔다.
3: 어, 가야지. 축복해 줘야지. 한 100명 데리고 가서 밥만 먹고 와야지. 내가 얼마 썼는데.
0: 야! 우리 고립 되자.
4: 고립.
1: 고립?
4: 이게 고립이야? 납치지 이 새끼야?
5: 네, 좋은데.
2: 응? 마누라도 없고 아들도 없고 똥기저귀도 없고 눈치도 없고.
4: 야, 너 아직도 막 붕신 쪼다처럼 비밀번호 0508 쓰는 거 아니지? 응? 은행 현관문 전부 다.
5: 못 잊어서 안 바꿨냐? 귀찮으니까 안 바꾼 거지.
2: 야, 내가 옛날에 현주 사귈 때 쓰던 이메일이 하나 있거든? 그 헤어지고 나서 절대 안 쓰는 건데 거래처 놈의 새끼가 자꾸 그쪽으로만 메일을 보내는 거야. 야, 다 잊었었는데 이 후유증 계속 가는 거야.
4: 응. 너 지금 후유증이라 그랬냐? 장난하니?
2: 아이고.
4: 이거 새기고 두 달 있다가 헤어졌다. 나 갑자기 몰입했어, 지금. 아. 내가 이거 레이저로 지질 때마다, 어? 우리 은영이 맞박이다 하고, 어? 인두로 지지고 있다라고.
6: 너 그냥 다른 은영이 만나면 되잖아. 돈도 아끼고.
4: 너 진짜?
0: 야, 그랬다, 이거.
4: 너 주변에 은영이가 있냐?
0: 저기다!
7: 대박이다, 야!
6: 내가 전화드리니까.
7: 어? 야, 낙동이 잘했어, 그지?
4: 어, 잘했어. 잘한다. 어, 은영이 잘한다. 그럼 어떻게 리터치를 해야 되나, 은영이를 만나면?
5: 아이씨, 야, 맥주 더 없냐? 야, 맥주. 파이팅이 없어, 이씨. 아이씨.

0: 타이밍. 결국은 타이밍이다.
1: 야야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나 결혼식 갈래. 빨리.
2: 사투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 양복도 없는데 뭘 임마.
1: 아, 양복 한 벌씩.
2: 양복 한 벌씩.
1: 어, 그래.
2: 야, 진짜. 야, 구두는.
1: 아, 야, 콜.

0: 신부님, 허리 쭉 펴고 내 힘.
1: 저 진짜 이제 허리에 쥐 날 것 같아요.
2: 하나, 둘, 셋.
3: 어, 확실히 고립은 된 거야? 뭐라고? 우연아,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끝나고 해. 이건 아니지. 고있으면 딴딴딴한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하지만 안 돼. 오케이, 내가 센터.
4: 라이트.
5: 레프트.
4: 뭐야? 고맙다.

0: 벌써 100일이라고?
1: 응, 금방이지.
0: 봤어?
1: 난 봤어.
0: 아, 나 사진 귀여워. 보고 싶어. 애기 사진 보여줘.
1: 보여줄까? 어? 잠깐만.
2: 저기 걔네 받으실 거죠?
0: 네.
2: 얘 지금 저 사회자가 은은하게 어, 조금씩
3: 한번 와봐요. 자식하자. 그 올린 머리가 반올림 됐다고? 일단 가시죠.
0: 고마워.
1: 축하해. 이따 봐. 이따 봐.
0: 네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가셨나? 아, 아 힘들다.
4: 아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2: 네, 예, 지금 못 들어가십니다.
1: 아, 저희 사기친 건데?
5: 예, 지금 신부 드레스 옆구리가 다 터졌어요.
1: 에? 얘 다이어트 실패했나?
6: 예, 김밥도 옆구리는 잘 터지잖아요.
7: 완전 우리가 잘 터져. 약해. 네, 죄송합니다.
5: 드레스 이쁘다.
0: 신부는 안 예쁘냐? 맞네.
5: 내가 청첩장 보내라고 했잖아. 뭐 꼭 할 말도 있고.

0: 야, 환승이. 나 진짜 후회 많이 했다. 널 아프게 한 거. 널 만난 거 후회했다는 말. 사실은 그 반대야. 나 요즘 되게 행복해. 애들 가르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게 다 네 덕이야. 네가 있어줘서 새로운 꿈도 생겼고. 대학도 가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되고. 네가 옆에 있어줘서 이렇게 바뀐 거야. 대책 없이 살 뻔한 놈, 네가 사람 만들어준 거야. 내 인생에 불쑥 나타나줘서 고맙다, 한승이. 잘 살아. 응. 많이 많이 행복하고.
1: 실은 그날 찾아갔을 때 나도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 있었거든. 내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쫓아야 할 꿈이 뭔지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마다 항상 네가 옆에 있어줬잖아. 황우연, 고마웠어. 많이 많이.

신부 입장.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인 한참이나 제외하고 다른 범인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0: 참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지문 채취 결과 열 손가락 지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2: 정말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3: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4: 피고인은 피해자 서정아의 죽음에 책임 있습니까?
5: 있습니다! 국회에 죽였습니까?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1: 메라바, 티르키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저희 매번 MCP를 뽑았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몇 번 일치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1: 거의 없지 않았나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의존하고 산만한 시선이었어요.
2: 녹이녹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3: 아, 이거 좀 고르기 힘든데 저는 체감하고 다음 PPP 하겠습니다.
2: 만불임즈입니다. PPP입니다.
3: 오롯 김초원 시작했어.
2: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0: 지난달에 다소 화가 나신 채로 퇴근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 저는 우럭과 꽁땡이들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웃는 사람들은 두 팀이고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여기 선정된 팀들이 더 원하는 바를 잘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좋은 라이브를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0: 되게 다양한 팀이 왔다. 또
1: 지금까지 해본 경연 중에서 제일 다양한 것 같아요.
2: 노래가 무아지경이 되는 게 좀 있죠.
3: 더이스라고 팔코죠? 약간 상큼파, 달콤파인데 저는 사실 더이스라고 쪽입니다. 성덕은 우리 음악을 소개하는 키워드 여름 사랑 향기.

노래 좋네요,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 있거든요. 약간 2000년대 초중반 OST 같은 아일랜드나 내 멋대로 해라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OST를 엄청 좋아해서 그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그분 음반을 다 들어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 냄새가 확 나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장의 향기.

니가 나는 프로필 사진이 그 퍼페라 그룹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극적이고 절제된 절규. 애탈이군요. 올라갔습니다, 형님들. 이런 분들 나오면 솔직히 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여기서 그냥 사실 끝나는 건데.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 타 앞에서 하던 락생락사 시절 바세린의 공연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그 마음 아직까지 이제 있는 입장으로서 캐주얼리 커넥티드 형님들 오늘 정중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치트럭 하이제커스입니다. 여성 멤버 4명 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드러머 분이 계시는 밴드예요. 소녀의 그 룩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라이프 클립스 드럼은 약간 이렇게

키워드가 재미, 춤, 펑크예요. 간단하죠? 댄서블하고 짜릿한 포스트 펑크입니다. 포펑. 포펑 좋아합니다.

0: 아, 나 여기 좋은데. 여기 좋아요. 네. 카리푸드 너무 좋고.
1: 오늘 나오는 열팀 중에 카더바드님과 통화를 한 친구가 있다는 소식 알고 있어요.
0: 누구죠? 누구지? 난 아는 사람이 없던데?
2: 소울 시절이었어요. 메이슨 더 소울 시절. 제 선생님이 그래서 와, 메이슨 더 소울과 공연을 한다고? 전화시켜달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 남자네? 하면서 빨리 끊어 하면서
0: 잘못됐나? 또 경솔한 또 제 과거가 또 드러나네요 이렇게. 누군지 모르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하시대요. 음원 심사평은 이야 5선지 위에 위태로운 저글링. 저글링은 또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공 없는 저글링 제가 많이 하고 자주 해요. 어디 가나 그냥.

0: 근데 이 조용한 사람의 시끄러운 음악 이거 있잖아요. 나는 조용하게 하는데 밑에서 신나게 노는 사실 그 쾌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 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이키델릭 하는 윤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듣지 않고 또 다시 온 유인원입니다.
0: 유인원. 유인원 또 그 노래 하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정연곡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포칼립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서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예선을 위한 비장의 카드 의상

0: 시트 러브 사이제커스 파이팅.
1: 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2: 홈스테이 파이팅. 신범수
3: 파이팅.
4: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2016 헬로루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루키 MC 카더가든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예선입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헬로루키 6팀 선정됐거든요.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헬로루키 예선 무대 심사위원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기획자 박정용님,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님, 김윤하님, 정병욱님, 정민재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두 팀이 선정됩니다. 2016 헬로루키 네 번째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5: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6: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7: 피치트럭 그분들 좀 내주세요.
8: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팀.
9: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요즘 시대에 너무 잘 맞지 않나?

0: 실질적인 이유인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차가 안 나와서 연차를 쉴 수 있게 됐을 때가 지금이었어요. 겨우 써서 왔습니다.
1: 약간 눈치 보이셨나요?
0: 아니요, 그냥 뭐
2: 눈치 안 보잖아.
0: 쓰면 쓰고 자르면 잘라라.
1: 아니, 이거 해주세요.
0: 저 패는 걸 좋아.

0: 펑크는 누구나
1: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누구나인 거예요. 저희가 23년 3월 2일 개강날에 처음 만났는데 그러고 한 1년 정도 그 커버곡으로 이제 동아리처럼 놀다가
2: 고등학교 때 써놨던 곡들 좀 있는데 한번 합주해볼까? 합주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이걸로 공연도 되나? 해서 공연장 찾아가지고 저희 공연해도 돼요? 이러고
1: 환불을 했는데 한 150명 정도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앨범을 내서 너무 뿌듯했는데 갑자기 막 한대영 후보에도 논의가 되고 아직도 좀 신기해.
2: 약간 꿈꾸는 느낌.
3: 상도 받으셨어요?
1: 상은 받았나?
3: 펜타 슈퍼루킹.
0: 아 네, 맞아요.
1: 아니 너무 정신이 없어.
2: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0: 아 이승근 진짜 아니고.
1: 치킨은 헬로루키죠.
4: 근데 저희 피치트럭이 진짜 그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만 이어져 왔었어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운명을 맡겨보겠습니다.
5: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페스티벌에도 많이 참여하셨고 헬로루키에 어떻게 나와주셨어요. 밴드의 대표곡이 있어요. 오늘 그 노래 하나요?
6: 아, 네, 합니다. 아, 그거는 안 합니다.
5: 아, 그건 못 하나요?
6: 그건 방송 불가입니다.
5: 그래요? 아쉽네요.
6: 네.
5: 오늘 경연 앞두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 재밌게 봐주세요.

0: 감사합니다. 피치트랑 하이자 컨셉입니다.
1: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1: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5: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0: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교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 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아, 한 주가 밝았어요.
1: 맞아요.
0: 주말에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1: 주말에 공부를 뭐 살짝 들춰는 봤어요.
0: 아, 들춰봤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은 거 아니죠?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1: 정답이에요.
0: 예. 오케이. 자, 오늘은요. 가정영어 중에 제목이요. 휴지 절약 정신이 너무 강한 엄마. 아우, 라고 해서.
1: 제 얘기인가요?
0: 예. 저번에도 한번 너 전화기 어디 두고 왔구나 할 때도 그렇고.
1: 네네네.
0: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1: 저는 휴지 진짜 많이 안 써요.
0: 아껴 쓰세요?
1: 네. 휴지 저는 딱 세 장이요.
0: 아, 세 장.
1: 예, 예, 예. 세 장.
0: 정확하게 개수가 세 장이, 정해져 있군요.
1: 예, 세 장이 딱 맞아요.
0: 아, 딱 맞군요. 예. 그래서 오늘 휴지를 거의 다 쓴 상황인데 실제로 뭐 몇 칸 관련해서 나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오. 자, 미션 일단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1: 네.
0: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강력하고요.
1: 맞아요.
0: 자, 미션 2는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어? 한 칸이면 더 강력하신
1: 여기 좀
0: 분인데요.
1: 하드한데요. 네,
0: 그쵸?
1: 하드코어인데요.
0: 아, 지금 세 칸도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1: 손에 묻을 수 있는데요.
0: 한 칸이
1: 예.
0: 분이 있습니다. 자,
1: 예.
0: 이거 과연 영어로 가능할지.
1: 그러게요. 이게,
0: 일단은 휴지의 한 칸도 영어도 알아야 되고요.
1: 네.
0: 한 번에 몇 개, 이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1: 그러게요. 좀 생소한데.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휴지를 다 써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Running?
2: No.
1: Toilet?
2: You know, toilet paper, the tissue?
1: Tissue?
2: Nearly all gone.
1: Gone.
2: Nearly.
1: Paper, nothing.
2: Nearly, nearly
1: Really?
2: nothing.
1: Really?
2: Really.
1: Really nothing.
2: Really, nearly.
1: Nearly?
2: Nearly all gone.
1: Who is nearly?
2: Running out. No toilet
1: No
2: paper.
1: toilet paper? Oh, really?
2: Almost.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2: Huh?
1: 엄마가 toilet paper so expensive, so 아껴 save paper.
2: Save.
1: Hey, I told you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2: Huh?
1: 한 번에 once only one paper, one tissue.
2: One square?
1: 그렇지.
2: Oh.
1: One.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에?
2: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Disaster?
2: Disaster, like terrible,
1: Terrible?
2: horrible. You want to see it?
1: 괜찮아. It's
2: It's
1: okay.
2: okay?
1: It's okay. Wash your hands. So clean. Once, one tissue, okay? Try.
0: 네.
1: 쉽지
0: 아니,
1: 않네요.
0: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요. 와, 내가 이걸 영어로 몰랐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생활 표현들이 많이
1: 그
0: 나옵니다.
1: 일상의 영어인데
0: 네.
1: 이게 이렇게 내가 떠오르지 않다니. 이랬어요. 저도
0: 그렇죠.
1: 사실.
0: 실제로 뭐 화장실에서 휴지가 모자라고 이런 거 다루는 건 우리 EBS 왕초보 영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엄마 휴지 이러면 되지
0: 어허.
1: 않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4: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엄마, 우리 휴지 다 써가요. 아,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1: 네네네. Mom, we are running out of. Running out이 뭔가 달리다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뭐 그런 느낌인데요.
0: 맞아요.
1: 그죠? 그래서 다 써간다. 이것도 다돼 간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뭐가 휴지가 여기 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화장실 휴지는 롤로 돼 있잖아요. 롤.
0: 네.
1: 예. 그래서 롤 티슈.
0: 롤
1: 예.
0: 티슈.
1: 티슈.
0: 네.
1: 예.
0: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1: 응.
0: we are running out of roll tissue. 그게 아니라 들어봤을 거예요.
1: 뭐예요? 아, toilet
0: 토일렛
1: 페이퍼.
0: 페이퍼 되겠습니다.
1: 아,
0: toilet이 뭐였죠?
1: 화장실이요.
0: 그렇죠. 페이퍼는 종이인 거고요.
1: 네.
0: 자, 그래서 화장실 종이, 그게 바로 휴지, toilet paper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뭘 흘리든, right?
1: 네.
0: 화장실에서 쓰든,
1: 네.
0: 얼굴에 뭔가 화장을 할때 뭔가를 하든, 다 휴지로도 해결 가능하고,
1: 다 휴지예요.
0: 휴지 있어? 휴지 있어? 휴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완전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휴지,
1: 예?
0: 이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다른 곳에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쓰지만, 좀 구분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리고 이 티슈라고 하는 거, 우리는 티슈 뭐 하면 또 티슈 달라 이러잖아요. 이거 원래 뭐에 쓰는 것 같아요? 뭐에 쓰죠, 우리?
1: 화장.
0: 맞아요.
1: 화장.
0: 티슈는 네. 보통 이렇게 뽑아서 화장과 관련돼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할 때 티슈를 쓰게 됩니다.
1: 예.
0: 냅킨은 뭐예요?
1: 식사.
0: 그렇죠. 얘는 식사할 때 쓰는 그 냅킨, 네모 네. 모양으로 접혀 있는 거. 이 세 개를 구분을 하는데 영어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예. 구분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휴지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1: 그죠.
0: 근데 영어에서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밥을 먹다가 뭐 여기 묻었든 떨어뜨렸든 해가지고, 했을 때 뭔가 냅킨으로 닦거나 아니면 뭐 티슈로 얼굴을 닦던가 이런 게 아니라 토일렛 페이퍼를 주세요. 이래버리면, 아, 화장실 가려나 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1: 네.
0: 오케이. 자, 다 써버리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1: 네.
0: 바로 run out. 근데 무엇을 다 쓰는지는 뒤에 of something을 이제 쓰면 돼요.
1: 네.
0: 슬기 씨처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말 너무 달려서 아웃이 됐다.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
1: 맞아요.
0: 결국 내 힘이 없어졌다 생각해도 네. 되고요. run이 실제로 물이 흐른다라고 할 때도 run 써요. 흘러서 out이 됐다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So something이 run out 한다는 거에다 of를 붙여볼게요. So run out of something은 뭔가를 다 써버리다. 근데 진행형으로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1: 네.
0: 우리 다 써가고 있어요. Run이 out이 되고 있어요.
1: 네.
0: Okay, 그래서 닳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휘발유 있죠?
1: 네.
0: 자동차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거 그냥 gas라고 쓰시면 돼요. Gas.
1: Gas.
0: 어떡하지? 우리 gas가 거의 다 바닥났어. 주유소 없나? 주유소 없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일단은 주어로 잡는 거예요.
1: We.
0: We. 그리고 진행형으로 닳고 있다.
1: We are running out.
0: We are running out. 그 다음에 gas가.
1: Gas.
0: Gas. That's it. Oh no. We are running out of gas. 사실은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Gas를 주어로 삼을 수도 있어요. Gas is running out.
1: 아.
0: Gas가 run out 하고 있다. 혹은 그걸 겪는 사람을 주어로 쓸 경우에는 of를 붙이는 거예요.
1: 네.
0: So we are running out of gas.
1: 자,
0: how about this? 이번엔 주어를 나로 잡아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슬기 씨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1: 네.
0: 이제 점점 인내가
1: 바닥이 났죠.
0: 바닥이 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아, 나 지금 참을성 한계가 왔어. 이런 거 있죠?
1: 네.
0: 자, 참을성, 인내가 영어로 뭐죠?
1: Patience.
0: 예요. Patience. 그러면 네. 나 인내가 다 닳고 있어. 한마디로 나 이제 인내심 나 끝까지 왔어.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그렇죠. I'm running out of patience.
1: 오.
0: 이거는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으로 쭉쭉 나올 정도로 오.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더 이상 나 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e are running out of gas.
1: We are running out of gas.
0: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네. 그리고 진행형으로 오늘은 쓰긴 했지만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해서 단순형으로 써도 됩니다. 과거형 run의 과거 뭐예요?
1: Ran.
0: Ran이죠.
1: 네.
0: 그럼 그 ran을 써서 우린 돈을 다 썼어. 바닥이 났어. 과거형으로
1: we are running.
0: 아, 과거형으로
1: we ran out of money.
0: 그렇죠. We ran out of money.
1: 아.
0: 이러면은 돈을 과거에 다 쓴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사실 run out of something이 완전히 바닥난 느낌. 근데 진행형으로 쓰면 그러고 있다예요.
1: 네.
0: 완전히 닳진 않았어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아, 그러니? 이러면 참 좋은데요.
1: 네. 보통 엄마 그렇지 않죠.
0: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그렇죠.
0: 네.
1: 아유, 엄마가 아껴 쓰라 그랬잖아. 보통 요 톤이죠.
0: 성우 형이 너무 좋은 게요. 예. 슬기 씨가 완벽하게 그거를 재현해줘요.
1: 모든 상황에 뭐 제가 엄마 톤은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다른 역할들도 다 가능합니다.
0: 최적화돼 있어요.
1: 예, 그럼요. 네. I told you. 나 너한테 말했지. To use. 사용하라고 아껴서. 아껴서.
0: 자. 참고로 아껴서는 제가 의역을 해놓은 거고요.
1: 그래요?
0: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직역으로 덜.
1: 덜.
0: 덜입니다. 더 적게.
1: 아, use less군요. 오, 큰 힌트가 됐습니다.
0: L-E-S-S 맞나요?
1: 네.
0: Okay, so I told you to use less. 정답 맞습니다.
1: 오.
0: 뭐의 반대예요, less가?
1: More.
0: 그렇죠. More는 더 많이 네. 하지만 less는 더 적게가
1: 네.
0: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1: 네.
0: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뭐 하라고 했지.
1: 그쵸.
0: 하지 말라 그래.

0: 했지. 이런 거 있죠.
1: 맞아요.
0: So, tell의 과거형 told를 써서 I told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잖아. 물론 이제 좀 화를 내는 게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하는 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0: So I told you to do something. 그리고 참고로 원어민들은 여기에 flat, so real 비슷하게 발음을 내기도 해요. 빠르게 하려고 I told you to do something.
1: 네.
0: Told you. 이거는 여러분들 옵션입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숙제하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죠? Hey,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What are you doing? 이런 느낌. 자, how about this? 오, 요거 약간 트릭이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 그랬잖아. 나 지금 집중하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Oh, nice. 자,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네. 이거죠. Quiet은 형용사니까 혼자 못 써요. 그쵸? So, 비동사랑 함께 써서 I told you to be quiet. You know?
1: 네.
0: So, 얘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내가 말했잖아. 뭘 말했어요? 이거 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뭐라고요? 이거
1: to
0: 하라고.
1: Be quiet.
0: Yes?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을 해볼 텐데요. 이거 틀리는 거 저는 아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1: 네.
0: 틀려도 돼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고 했지는 일단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 그랬잖아. 일단 그거.
1: I told you to eat that.
0: Eat that. 뭐 eat it 이런
1: eat
0: 식으로.
1: It.
0: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뭐 내 거야 그거 이러면서.
1: I told you not to eat. Eat.
0: Eat. Eat. 뭐예요? 그거 거기서.
1: 에.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할 때는요. To 앞에 얘만 넣어주시면 돼요. So. I told you to로 처음에 연습 100번 하세요.
1: 네.
0: 그 다음에 이걸 넣으세요.
1: I told you not to.
0: I told you not to eat i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I told you까지만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씁니다.
1: 네.
0: I told you. 이렇게 하면 내가 말했지? 내가 뭐라고 하디?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아이고야 남을 탓하거나 뭐라고 할 때도 많이 씁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use less.
1: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어허.
0: 한 칸 세요.
1: 그쵸.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칸인데요, 이게.
0: 한 칸?
1: 칸이 비어져 있네요.
0: 오케이.
1: 빈 칸에 칸이 비어져 있어요.
0: 그러네요.
1: 네. Is enough. 그게 충분해.
0: Enough는 알 것 같고.
1: 네네. 그렇죠? 한 번에 한 칸이면,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칸에 들어가는 말이어야 되는데.
0: 네. 와, 이거는 사실, 영어 잘하는 약간 고급 영어 하시는 분들도
1: 네.
0: 막상 오히려 알아야 되는 이거 모릅니다. 진짜예요.
1: 와, 이거 근데 떠오르질 않는데요. 혹시 이거 들으면 알만한 단어인가요?
0: 완전 알아요.
1: 그래요?
0: 왜냐면은, 자, 우리가 그 토일렛 페이퍼 한 칸은
1: 네.
0: 무슨 모양이에요?
1: 정사각형! 아, 그러면은 스퀘어. 예. 잠깐만요.
0: 아니, 힌트를 드렸는데도.
1: 알아요. 스퀘어. 맞추면은
0: U죠? 중간에?
1: U예요.
0: Okay.
1: Square.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우후!
0: Alright, so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휴지 한 칸을 부를 때도 이렇게 자주 활용을 합니다. Square.
1: 네.
0: 대신에
1: 네.
0: 여기 된소리가 좀 날 거예요. Okay, so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Square가 아니라 Square처럼 비슷하게 날 겁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Square. Square.
1: Square. Square.
0: Al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 번에 하나의 스퀘어씩.
1: 네.
0: 벌써 패턴이 좀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얘만 비워두는 거예요. One 뭐뭐 at a time.
1: 네.
0: At a time이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1: 오케이,
0: 그래서 한 번에 한 무엇씩이라고 하려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명사만.
1: 네.
0: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해라.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오늘 막 10개씩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한 번에 한 챕터씩만 공부해. 자, 그러면 나눠 볼 거예요. 한 챕터를 공부해. 그럼 뭐라 그래요?
1: Study one chapter
0: 그죠? 한 번에
1: at a time.
0: That's it. Study one chapter at a time. How about this? 제가 막 뭔가를 먹고 있는데 막
1: 네.
0: 여러 조각을 한 번에 먹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1: 아유.
0: 자, 한 번에 한 피스를 먹어. 한 피스를 먹어라.
1: Eat one piece at a time.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Eat
1: Eat one
0: one
1: piece
0: piece
1: at a
0: at a time.
1: time.
0: 저한테는 이게 불가능해요.
1: 그쵸?
0: 뭐가 됐든 간에.
1: 예.
0: 자, alright, so 요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1: 네.
0: 네, 낭독해 볼게요.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Hey, eat one piece at a time.
1: Eat one piece at a time.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대답입니다. 상대방의
1: 뭐라고
0: 대답.
1: 하실까요?
0: 참사를 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는
1: 오,
0: 거예요. 괜히
1: 그쵸.
0: 그렇게 했다가 뭔가 이렇게 홀이 생길 수도
1: 정말
0: 있고.
1: 대참사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자, you don't want to see. 보고,
0: 이건
1: 너는,
0: 뭐예요?
1: 당신은 보고 싶지 않죠. 않다.
0: 안죠.
1: 에,
0: 뭐를요?
1: 모를요? 참사.
0: 아.
1: Do you?
0: Do you?
1: 그쵸? 네. 그 여기 참사에 해당하는 참사가 사고잖아요. 예. 근데 엑시던트를 쓰기엔 언이 아닌데요?
0: 참사 재앙. 이거는 사실 영화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앙 영화 같은 거.
1: 네.
0: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어 이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1: 오, 뒤로 시작하죠.
0: Yeah, I think you know.
1: 좀, 예, 많이 놀라시는 눈치인데, 근데 제가 정확히 몰라요. 디제스터 뭐 이런 건데, 예, 디 무슨, 제가, 아,
0: 마음속으로
1: 몰라요.
0: 계속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1: 예, 그냥 막
0: 이러면 안 되는데,
1: 썼어요.
0: 이러면 안
1: 예.
0: 되는데.
1: 근데 들어는 봤어요, 저도.
0: Okay, alright, okay. Very close,
1: 그래요?
0: okay.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Okay, yes. 그냥
1: 아우.
0: A, E 아니고요. 그냥 A만 쓰면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도 칭찬해요.
1: 아.
0: 너무 잘했어요. 자,
1: Disaster.
0: disaster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참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무슨 뭐 홍수가 나고 뭐큰 이런 일이 아니어도요.
1: 네.
0: 친구들끼리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때, 와, 그거 완전 참사였어, 참사.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 이렇게
1: 네.
0: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때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don't가 나와서 부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죠? So, want to 동사 원형은 진짜 기본 패턴입니다. 뭔가를
1: 네.
0: 하고 싶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지 이거는 명사를 원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1: 그쵸.
0: want 명사고요. 행동하고 싶을 때는 want to 동사 원형.
1: 네.
0: Right? So, for example, listen to 이런 거 들어봤죠?
1: 네.
0: 뭔가를 듣는 거예요. 자, 나 음악 듣고 싶다. 나 음악 듣고 싶어. 기본이지만 해주세요.
1: 네. I want to hear music.
0: Listen
1: I
0: to.
1: want to listen to music.
0: 그지? I want to listen to music.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얘처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Right?
1: 네.
0: 자,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이사 나가는 거 뭐죠?
1: Move out.
0: Yes. 근데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좋아요. She
1: 아.
0: doesn't want to move out. Sh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n't가 맞겠죠, obviously.
1: 네.
0: So, just like this. 이 wanted to 동사 원형이, 이건 너무 베이직인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명작 어려워요. 원하는 거 나왔죠?
1: 네.
0: 과거형도 쓸수 있어야 되죠. wanted to.
1: 그쵸.
0: 질문형도 do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did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1: 아,
0: 오케이.
1: 그러네요.
0: 자, 같이 한번 볼게요. I want to listen to music.
1: I want to listen to music.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Alright, 자 보세요. 오늘은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부정문이죠?
1: 네.
0: 질문도 아니고 그냥 부정문이에요. 평소문의 부정문, right?
1: 그죠?
0: 근데 저 뒤에 뭐라고 돼 있죠?
1: Do you?
0: Do you? 자 이렇게 써버리면 부정문을 쓰고 나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 뭐뭐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do you 뒤에를 올려버리면
1: 네.
0: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So, 엄마, disaster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1: 그쵸?
0: 이렇게. 자,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하나만.
1: 네.
0: Right? 너, 재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1: 아.
0: 맞지? 확인해보는 느낌.
1: 네. 이런.

0: Jackie,
1: Do
0: do you?
1: 이러시고 You don't like Jackie, do you?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걔는 뭐 다른 뭐 애인이 있어? 뭐 이런 something like that 얘기를 하면서
0: 그죠,
1: 확인을
0: 그죠.
1: 하는 느낌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0: 근데
1: 그래서
0: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do you 이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부가해서 의문하는
1: 그렇습니다.
0: 거라고.
1: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다 부가 의문문 막 이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문장을 더 많이 써서
0: 맞아요.
1: 느껴줘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래서 저도 이거 이게 그냥 부가 의문문 이렇게만 알고 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1: 근데 좋은
0: 거죠.
1: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문법은 중요해요. 전 세계인들이 배우는 거고 유행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조금 아쉬운 거냐면 그 문법 용어 있죠. 이거는 이런 형식의 뭐 어쩌고 이거에 너무 집착하게 돼서 그래요. 그것만
0: 맞아요.
1: 아니라면 문법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0: 좀더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1: That's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0: I told you to use less.
1: 아,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2: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목소리) 네, 입으로 문장을 만드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정말 핵심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뼈대 패턴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I told you to do something.
0: Yes.
1: 내가 뭐 하라고 말했지? 가보겠습니다. 연기도 해주세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자, 난 너에게 말했어.
0: I told you
1: 덜 쓰라고.
0: to use less.
1: 그렇죠. I told you to use less. 두 번째,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0: I told you to be quiet.
1: 그렇죠. I told you to be quiet. 하나 더요. 내가 숙제하라고 했잖아.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0: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그렇죠.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okay? 나중에는 여러분들 막 다양한 거다 가능해요. Do you want me to do something? 제가 뭘 하길 원해요? I'm sorry. Did you tell me to do something? 나뭐 하라고 말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형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I didn't tell you to do something. 하라고 말안 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be quiet.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One 뭐뭐 at a time.
0: Yes.
1: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한 번에 한 조각씩 먹어. 자, 한 조각을 먹어라.
0: Eat one piece
1: 한 번에.
0: at a time.
1: That's right. Eat one piece at a
0: at a time.
1: time. 자, 한 과, 챕터죠, 그쵸? 한 번에 한 과씩을 공부해라.
0: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That's right. 세 번째요. 한 칸이 뭐라고요?
0: 한 칸, one
1: 그죠,
0: square.
1: one square. So,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Alright,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Alright,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Eat one piece at a time.

0: time. Study one chapter at a time.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2: Yes.
1: 이거는 나눠서 하는 것보다 at a time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에 빨리 하는 연습을 좀 더 추천드려요.
2: 네.
1: 오케이, 좋습니다. 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4: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6: Oh, I told you to use less.
5: Oh.
6: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5: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It's gonna be a disaster. One square?
6: No, no, no. One square at a time.
5: No!
6: Try it. One square.
1: Oh, great job. 아니, 한 줄 시작부터 이렇게 잘하기 있게요.
2: 그러니까요. 네. 진짜 대단하세요.
1: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heart sank when I missed the bus.
1: 오, 좀 긴 문장이었네요. 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여러분들. One 명사 at a time.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그러니까 꽉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니까 아 뭔가 영어로 시작한다. 꼭 영어로 외국 가서 대화를 해야만 한다보다는 내 스스로 이게 약간 취미 같은 거.
2: 그렇죠, 몸에 배워야 돼요.
1: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얌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3: 언제 먹냐?
0: 아, 지금 먹어, 지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한 드라마의 초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입니다. 스스로의 행복과 스스로의 본래 모습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냥 서울 자가 플러스 대기업 플러스 부장. 이게 본인의 아이덴티티였던 거예요. 이걸로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짧은 문장이 저를 포함한 많은 50대 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 중엔 그 대사를 듣고서 아니 서울에 집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그때쯤이면 그만둬도 되지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캐릭터에서 다 대기업의 부장은 아니지만 그 캐릭터에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갖출 건 대충 갖췄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든 걸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명함이 사라지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우리들한테 직장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입 말고도요. 심리적으로 직장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선물해 주죠.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슨 무슨 회사 부장이야. 나 뭐뭐뭐 만드는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를 선물해 줍니다. 집안 식구 말고도 매일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나랑 형 동생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사실은 동료죠. 세 번째는 구조화된 시간을 나한테 줍니다. 직장인은요, 아침 9시에 일 시작해서 저녁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이 하루의 틀에 내 인생을 구조화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내 인생의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먹고 사는 식충이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자기 효능감을 나한테 주죠. 난 이 일 꽤 잘하고 있어. 이거 내가 없으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안 해본 일이지만 나한테 맡겨주면 난 잘해낼 수 있어. 이 자신감. 이 다섯 가지를 직장이 그동안 나한테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 젊은 시절에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요. 성격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왜 검사 성격 다르고 기자 성격 다르고 뭐 작가 성격 다르고 교수들 성격 다르고 의사들도요. 외과 의사 성격 다르고 내과 의사 성격 다르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단 얘기입니다. 근데 50대에 접어들면은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쭉 해내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슬슬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는 내가 아파가지고 며칠 출근을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돌아가는 걸 내가 느껴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제까지 이 조직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느끼던 감정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만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옆 사람도 몰라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존재감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알 수 있다. 내 주변의 일들은 계속 변하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내 위치도 계속 변합니다. 사회 속, 가족 속에서의 내 위치도 계속 변하죠. 그 변화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직업, 내 존재감, 내 의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에 빠집니다. 많은 연구를 했더니요. 번아웃,

그러면 말 그대로 일 열심히 하다가 다 타버린 상태잖아요. 그게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생기는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피곤해서 일의 의미가 없어져서 생기는 게 번아웃이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번아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정서적인 고갈로 나타나요. 아무것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죠. 마치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걸 잃었어도 성취감이 없어요. 좋을 게 없어. 심지어는 그거 누구 좋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전에는 막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재미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웃음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맨날 보던 거야. 비인격화되는 거죠. 내 주변에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처리하는 처리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처리 대상 중에 나도 포함돼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성취감이 감소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죠.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병원에서 큰 병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우리 힘냅시다. 근데 그거를 듣던 많은 의료진들이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마스크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좋으시면 당신이 하세요. 번아웃 되어가고 있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번아웃이에요. 이걸 그냥 놔두면 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만성적으로 내 몸을 망가뜨리죠. 면역을 떨어뜨리고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우울증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50대, 60대가 어떻게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된다. 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요. 노력하면 못 이룰 게 뭐 있어요. 3당 4락.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파도 엄마 아파. 오늘 학교 못 가겠어. 학교 가.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 쉬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쉬는 건 게으른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었죠. 지금도 사실은 50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50대는요, 쉬는 게 죄였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됐어요.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취지향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그냥 내가 아니라 내가 뭐를 해냈냐.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나를 그냥 이뻐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성적 좋으면은 이뻐하는 거잖아. 사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그렇게 커서 그래요. 성취 지향형, 내가 이룬 걸로 측정하는 경향이 남들한테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고 살다 보니까 내 성취가 줄어드는 순간 나의 가치도 줄어드는 걸로 느끼는 거죠. 월든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문명의 도움 없이 혼자서 2년을 살면서 썼던 기록이에요. 그가 그 숲에 들어갔던 이유가 내 의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거였던 거죠. 50대에도 그래요. 이제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소위 자연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30년을 끊어내고 정리하는 연습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퇴근할 때쯤 마감의식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책상을 정리하고요. 혼자 입만 달싹하세요. 오늘 수고했다. 그 소리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뇌에 일이 종료됩니다.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일 모두 종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퇴근 후에 한 30분 정도는요. 알림을 좀 끄세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 퇴근 후 1시간쯤 지난 다음에는 연락이 되는데 퇴근하자마자부터는 1시간 정도는 연락이 안 돼.
그렇다고 휴대폰을 끈 건 아닌데 안 받아요. 알람을 끄는 시간에 뭘 하냐 하면 산책하고 혼자 그냥 음악 듣고 그냥 하늘을 보면서 잠시 멍 때리고 있는 것도 괜찮죠. 일이 끝난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어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정해보세요. 저 사실은 의사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 일이 이것저것 있어서 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근데 주말에 하루 정도는 비생산적인 날로 정해놨어요. 편안한 옷 입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나 하고 싶은 거.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책 보고 음악 듣고 그런 날로 정해놓은 날이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요.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할 일이 있거든요. 불안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불안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어차피 계속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50대는요. 새로운 정체성 마련이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수렵 채집 시기부터 시작해서 쭉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 사회 속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수렵 채집 시대에는 50대, 60대가 추장들이죠. 그리고 그 무리의 지도자들 또는 지도자들보다 더 선배였지만 존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무리의 리더, 사냥꾼의 대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5, 60대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냐하면 이들은 지식을 보유한 지식 보유자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었어요. 젊은이들은 사냥을 하고 맘모스를 잡고 큰 동물을 잡는 동안 50대, 60대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족에서는요, 나이 들어서 힘없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큼 대우를 해줬죠. 30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들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력,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이건 사실 어디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암묵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지식은요, 인공지능으로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지식이라서 매뉴얼이나 엑셀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딱 인계장만 남기면 되는 그런 지식은 형식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그런 암묵지적인 지식은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쉬운 말로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오늘 저녁 이걸 한번 써보세요. 나는 직함과 회사를 빼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두 번째, 이걸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아주 익숙하고 쉽게 잘하는 건 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기본 타고난 능력은 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하고 운동을 정말 쉽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운동 죽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책 읽고 정리하고 말하고 이러는 건 잘해요. 저는 그쪽을 좀 타고났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내가 기쁜 일은 뭐지? 내가 하면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돌보고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돈 벌고 자기 돈이 막 쌓이는 걸 봐야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걸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이게 정체성을 찾는 질문인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4 용지에다가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왔던 일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 시켜서 노래를 한번 하고서 박수 받았던 일, 목소리 좋았다고 박수 받았던 일, 또는 친척들 앞에서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아서 기분 좋았던 일, 이걸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할 일은요. 거기다 번호를 적어보세요. 1번부터 30번까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는
1번에서 5번 사이에 대충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나는 비교적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해 보시고요. 내가 쉽게 잘하는 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고 내가 진정 기쁜 일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잡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불안이 남아 있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메라바. 튀르키예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야생화 핀 거 보니까 진짜 알프스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0: 여름이면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제원도 앞바다. 이부터 민어의 고향으로 불렸습니다. 산란철을 맞아 민어가 돌아왔습니다.
1: 이게 문이 오른 쪽이야. 꽉꽉꽉 소리가네. 이게 민어 오른 쪽. 민어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0: 껍질부터 부레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민어.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2: 민어를 안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다가 파도로 성기를 해버립니다. 빨리 먹어주라고.
3: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첫째 가서 넘어가려고
0: 여름바다의 귀족, 민어의 귀향입니다. 천혜의 갯벌과 청정바다를 품은 신안 앞바다. 민어가 나는 여름철이면 고깃배들도 신이 납니다. 제원도에서 나고 자라 도시 생활을 하다 10년 전에 돌아온 함옥규 선장도 기대를 품고 바다로 나섭니다. 겨울철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월동하다가 여름철 산란기가 되면 먹이가 풍부한 제원도 앞바다로 모여든다는 민어.
1: 제원도 바로 뒤 이쪽이가 민어가 아주 서식처예요. 이쪽이. 저기 보이는 백사장이 저 예미라는 우리 마을 이제 백사장인데 저기서도 한때는 민어 때는 이제 이렇게 배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가오리항 그쪽 옆에 섬 테이도라고 또 있어요. 일본 사람들 지배했을 때부터 이게 민어 파시가 있어요.

0: 우뚝 멈춰선 배. 하지만 어탐기에는 아직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그때 선장이 긴 대나무를 꺼내드는데요. 바다에 장대를 꽂고선 귀를 기울입니다. 뭘 듣는 걸까요?
1: 이게 지금 민어가 우는 소리 들어보니.
2: 민어 우는 소리요?
1: 네. 울림으로 들어요, 울림으로. 이게 물속에서 울면 그 울림으로. 어렸을 때 그 저 실 전화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울림으로 들립니다. 한 마리가 울죠?
3: 신기하지? 신기합니다.
1: 도망갑니다.
0: 민어 울음소리가 들리는 길목에 그물을 들이옵니다.
1: 암초가 있어요. 그 암초 닿기 전에 그물을 뽑을 거예요. 좀만 떠가면. 그래도 조류가 안 가면은 그물도 같이 안 떠가요. 이게 조류가 가야 이게 그물이 이게 땅을 꺾고 가면서 고기가 이제 좀 한 마리라도 걸릴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0: 400m에 달하는 그물을 던져놓고 조류가 그물을 끌어주길 20분 남짓 기다려봅니다.
1: 도시에서는 늦게 직장생활 하니까 애기들 학교 가고 이게 감당이 안 돼, 살림이. 그래가지고 저렇게 큰 배들 저런 어장을 했어요. 어장을 하다가 10년 하다가 이제 다 그만두고 이렇게 적은 걸로 이제 편히 살아야 했었다. 편히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은 훨씬 더 힘드네. 혼장.
0: 한때 재원도에서는 우스갯말로 민어 띄우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라고 할 만큼 민어가 흔했다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구경하기가 힘들어져 귀족 물고기로 불린답니다. 민어가 올라오길 고대하며 그물을 당겨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민어.
1: 민어!
3: 야, 이게 문이 오른쪽이야. 들어와요, 꽉꽉꽉 쏜다. 들어와요, 꽉꽉꽉 쏜다. 이게 문이 오른쪽이야.
0: 빈 그물만 올리기 일쑤였던 요즘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묵직한 손맛 만선도 부럽지 않답니다.
1: 이것도 서울양만 들었지 안가봐.
0: 민어는 알을 밴 암컷보다 수컷을 더 친다는데요. 알이 큰 암컷은 그만큼 살이 적고 기름기가 빠지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도 제법 실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2: 우와, 이건 몇 킬로 정도예요?
1: 아, 6kg 정도.
2: 우와.
0: 성질이 급한 민어는 금세 죽기 때문에 손이 바빠집니다.
1: 피를 빼야 또 해를 끌어놓으면 돼요.
2: 바로 피를 빼야 돼요?
0: 그래야 잡내를 없애고 선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2: 그렇게만 딱 찌르면 피가 빠져요?
1: 그 염통이나 염통 딱 찌르면 약간 빵꾸로 이러면 피가 다 빠집니다.
2: 그럼 이렇게 해서는 어디다가 파시는 거예요?
1: 저기 지도 송도 이 판장으로 갑니다.

0: 모처럼 민어 8마리를 건졌습니다. 민어가 향한 곳은 작은 섬에 있는 위판장. 연안에서 갓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이 모이는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어가 거래된답니다.
1: 나도 오면은 내일 아침에 동네에 가요.
2: 저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1: 카메라가 수십 대 있어.
2: 오늘 고생하셨는데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 잘 주겠죠. 고생하고 받았는데 잘 주시겠죠.
0: 고기는 바다가 내어주는 대로, 그 값은 내일의 운에 맡겨봅니다.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창 때는 업한장 바닥을 가득 채웠다는 민어지만 요즘은 물량이 귀해 중매인들의 손짓이 더 요동을 칩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주인이 정해집니다.
2: 경매를 하러 오신 거예요?
3: 아니지, 나는 우리는 상인이지, 상인. 아까 중매인을 저렇게 파란색 조끼 입으신 건데. 근데 우리 같은 상인들이 와서 중매를 보고 나서 내려줘야지.
2: 뭐 어떤 거를 좀 사달라고 요청하는 편이에요?
3: 좋은 거?
2: 좋은 건 뭘까요?
3: 비싸도 좀 좋은 거? 와봐요.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 신선도를 저 피색깔로 봐, 피색깔로. 저렇게 빨개야지.
2: 가격은 어때요, 오늘?
3: 너무 비싸요. 선어 수치 같은 경우는 58,000원에서 65,000원까지 나왔어.
0: 수컷 민어는 킬로그램당 60,000원 선. 잡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다시 풍어가 들기를 기다려봅니다. 경매를 마친 민어가 향한 곳은 인근 수산물 상가. 여름 민어를 찾는 이들이 많아 곧바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답니다.
3: 겨울 민어하고 여름 민어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여름 민어는 사골 국물처럼 정말 뽀얗게 나와요. 근데 겨울 민어는 아무리 끓여도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 민어를 더 많이 찾으시는 거죠.
4: 민어 사러 왔습니다.
3: 날마다 오세요.
2: 날마다 오세요?
3: 이렇게 비싼 민어를. 아, 걱정이야. 망할까봐. 그 어떻게 잘하고 있어, 솜씨가 좋은 게.
2: 아, 그러면 식당 하시는 거예요?
4: 예, 식당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두 마리 가져가려고.
2: 두 마리요?
4: 예, 예.
3: 민어 가져갈라.
0: 이장홍 씨는 아무리 비싸도 좋은 민어를 고집한다는데요. 오늘도 큼지막한 두 마리를 챙깁니다.
4: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3: 네, 내일 또 만나요.
4: 네.
3: 내일 만나고 문 안 닫은지 아게.
0: 이장홍 씨를 따라 연육교를 건너 도착한 곳은 임자도. 재원도와 함께 민어 산란지로 꼽히는 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 지금 이게 4km 살짝 넘거든요. 5km가. 살짝 안 될 겁니다. 제가 쓸 때는 더 큰 놈 많이 쓰거든요. 네,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사이즈가.
0: 민어는 덩치가 큰 만큼 부위마다 맛도 먹는 법도 제각각이라죠. 두툼한 살점은 회로 즐기고 뼈는 푹 고아 진한 국물을 낸답니다.
4: 보이시죠? 이 젤라틴처럼 소 골같이 막
2: 우와.
4: 소 사골처럼 뽀얀이 여기에 있는 영양성분들이 싹 빠져나서 사골국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0: 껍질은 살짝 데치면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5: 민어 뱃살인데 이게 앞놈하고 손놈하고 틀려요. 앞놈이 더 이제 뱃살이 얇고 식감은 조금 덜하죠. 그 대신 이제 불에가 좋아요. 또 많이 또 이렇게 기름기가

0: 또 올라오거든요.
1: 별미 중에 별미라는 민어 부뢰. 복사꽃처럼 연분홍빛을 띠는 민어회는 담백하면서도 부드럽답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바다의 보물입니다.
0: 도시에서 살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도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지역의 특산품을 대접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민어 가지고 음식들도 개발해보고 민어라는 이 생선은 좀 각별하죠.
1: 민어 덕에 섬에 뿌리 내릴 이유를 찾았다는 부부. 이곳은 아내가 나고 자란 고향인데요. 한때는 벗어나고만 싶었던 섬이었지만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은 터전이랍니다.
2: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바다에 나가시니까 저희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눈 뜨면 일하고 해야 되는 그게 반복적인 생활들이 좀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밖으로 나간다면 제가 싫은 것 같아요. 이제 안정기에 들어있는데 또다시 밖에 나가면 그 복잡한 생활들이 싫은 것 같아요.
1: 육지 사람이었던 남편은 지역의 보물인 민어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요리 대회에서 실력까지 인정받았답니다. 여름이면 민어 맛을 보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3: 민어 맛이 그렇게 좋다고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전국 금방 민어를 안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다가 파도로 성기를 내버립니다. 빨리 먹어주라고.
1: 백성들이 즐겨 찾는다고 민어라 불렸다지만 요즘은 귀한 별미로 대접받습니다. 부위마다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하다죠. 특히 부뢰를 먹으면 민어 한 마리를 다 먹은 것과 같다죠.
4: 나오자마자 부뢰를 딱 드시네.
5: 예, 부뢰 민어는 부뢰를 모아준다.
3: 정말 쫄깃쫄깃하게 됐습니다. 안쌀, 바깥쌀, 이거 머리쌀입니다. 지느러미는 꼬리 지느러미. 자, 이게 바로 한 마리 다 먹는 겁니다. 민어 한 마리. 진짜 맛있죠. 정말 진짜 맛있죠. 기름으로 참기름으로 나온 것처럼 고소해야 돼요, 진짜.
1: 섬 어르신들이 찾는 또 하나의 별미는 뽀얗게 우러난 맑은 민어탕. 더위에 지친 기력을 채워주는 섬 사람들의 으뜸 복다림이랍니다.
6: 시원해갖고 맛이야. 국물이. 고향탕. 완전 지리가 맛있게 돼.
7: 기력이 뿔끔뿔끔 나요.
8: 배가 부르게 기력이 올라오죠.
9: 맛있어. 맛있어.
10: 셔플라 가서 넘어가라고.
1: 거친 바다가 품어낸 찬란한 여름 보물입니다.
11: 도시에서 말하면 이것이 수제야. 손으로 만드는 수제.
12: 이거 아주 소중한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보물과 다죠, 이게.
13: 3WC 궁중판상기 26피스 4인세트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밥, 국그릇, 수저세트와 다양한 구성의 접시까지 궁중판상기 4인세트 26피스를 모두 드립니다.
1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4: DB라면 됩니다.
1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4: 됩니다.
1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4: 됩니다.
1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4: 되고요.
19: 지병이 있어도?
1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9: 수술비도 된다고요?
14: 됩니다.
20: 암 치료비도?
14: 됩니다.
19: 진단비도요?
14: 되고요.
19: 병원 통원비도?
14: 네, 됩니다.
2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0: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8: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선배님 여전하신데?
3: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2: 나일상 팀메이트.
4: 역시 우리 과일.
2: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0: 와.
1: 브레임이 빚어낸 땅 아이슬란드. 신비로운 근원을 찾아 나섭니다.
2: 걸어서 5분이면 간헐천을 갈 수 있어가지고요. 오! 오! 지금 저기 뭐.
1: 그리고 이 땅을 조각해온 자연의 힘.
2: 와, 이쪽이 지금 쌍무지개 떴네요.
1: 물의 길을 따라갑니다.
2: 터널처럼 들려있네요. 와.
1: 북대서양 한가운데 유럽과 북아메리카 사이에 자리한 섬나라 아이슬란드. 여행작가로 25년 동안 100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했지만 저도 아이슬란드는 처음이라 무척 설렜습니다. 땅 아래에선 뜨거운 마그마가 끓고 위로는 빙하를 품고 있는 신비로운 땅. 이곳에서 저는 어떤 풍경들을 만나게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딘 도시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입니다.

0: 심한 가운데에는 주상절리를 본따지은 할그림 스키르케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1: 할그림 스키르케 교회 앞으로 큰 대로가 이어지는데요. 이 대로를 따라 걷다 보면은 신의 번화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0: 초여름에 접어들었지만 옷차림이 다들 두텁습니다. 북극권에 맞닿은 나라에 왔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1: 또 아이슬란드가 고래 보는 그 투어로 유명하거든요. 네, 엄청 큰 고래가 있어요. 와.
0: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벽화들.
1: 그러니까 이 레이캬비크 시내를 걷다 보니까 구석구석, 뭐 골목골목이 모두 캔버스예요. 지금 벽이다. 스케치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는 지금 엄청 크게 바이킹 벽화 그려져 있어요.
0: 9세기 후반 노르웨이에서 건너온 바이킹이 처음 터를 잡은 곳 레이캬비크. 그 오랜 역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1: 모든 건물이 다 예술 작품이에요. 와, 재밌다.
0: 거리를 수놓은 그림들 사이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아이슬란드의 자연. 그 중에서도 화산을 빠뜨릴 수 없죠.
1: 레이캬비크의 특별한 쇼를 보러 왔는데요. 와, 용암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채집한 용암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이슬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0: 용암의 뜨거운 열기와 움직임을 눈앞에서 보고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쇼라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제 본격적으로 쇼가 시작될 것 같고요. 와.
0: 100여 년 전 카틀라 화산 분화 때 나온 화산암을 1100도에 달하는 고온으로 녹여 용암이 흐르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2: 와. Now,
3: edge, 와, 지금 제 눈앞에 용암이 진짜 있어요. 와.
2: Have you heard about Spitz hairs? It is thin filament of lava.
0: 붉게 녹은 용암이 흘러내리며 내는 소리와 열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3: 와, 지금 얼음을 넣는데 순식간에 녹아요.
2: Yes, the lava is cooling down, but it's not. Some of the steam is going up, but some of it is being pushed and forced inside the lava and make it blow like a balloon. That's what you can see a little bit here. It's just the steam trying to escape. At the same time, lava on top is getting more solid, so it's kind of trapped there.
0: 빠르게 식어가는 표면과 달리 아래쪽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뜨거운 액체 상태가 유지됩니다.
3: 와, 밑에 무슨 엿가락처럼 쭉 늘어지네요. 이야.
2: They are conflicted completely because the surface is already too viscous, too solidified. So here I'm going to try to break the channel. Here, let's make it smaller. Oh, that's nice actually. It's actually not completely. It was still a bit molten when I broke it. But you can see it's still very hot inside. So you see.
0: 단단하게 굳은 암석처럼 보이지만 안쪽은 여전히 열기를 머금고 있는데요. 물을 붓자 순식간에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1: 쇼는 다 끝났고요. 이제 살짝 가까이 가서 더 살펴볼 수가 있네요.
0: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용암의 실체를 마주한 시간. 아이슬란드가 왜 불의 땅이라고 불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1: 와, 이제 캠핑을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 아시안 마켓이 레이캬비크 한가운데 있습니다.
0: 이번 여행은 조금 특별합니다. 정해진 숙소 대신 캠핑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1: 김치 보입니다. 김치 저기. 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김치가 있네요.

0: 4km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네.
1: 이만하면 한국 음식 걱정은 없겠죠?
2: 와, 일단 뭐 이 정도면 충분할 듯 하고요. 고기나 채소 같은 것도 마트 가면 되니까 이 정도면 캠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1: 와.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나섭니다. 도심을 벗어나 야생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트리우누 카규기르입니다. 레이캬비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용암대지 위에 자리한 휴화산인데요.
0: 와, 진짜 주변에 자연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1: 130여 개에 이르는 아이슬란드의 화산들 중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산의 심장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0: 앞에 그 분화구가 보여요. 저 위에 그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1: 그런데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 와, 이제 정말 꼭대기에 왔는데 바람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지금.
0: 아, 맞습니다. 와, 지금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1: 일반적으로 분화가 끝나면 남은 마그마가 굳으며 통로를 메우는데요. 이곳은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가 거대한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화산 내부로 직접 내려갈 수 있게 된 거죠.
0: 이야, 진짜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곳입니다.
1: 4천 년 전 마그마가 자리했던 곳으로 내려갑니다.

0: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지금 이 땅이 화산 아니에요. 화산 마그마 챔버 안. 와,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막 기암들도 일반적인 뭐 암석 바위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마그마 뭐 용암들이 굳은 흔적이라고 하거든요.
1: 아이슬란드를 빚어낸 화산의 비밀을 품은 공간. 마그마와 화산가스가 지나가며 남긴 흔적을 마주합니다. 철 성분이 산화하며 만들어진 붉은빛부터 다양한 광물과 가스가 그려낸 여러 빛깔까지 인간의 세면은 가늠하기 힘든 아득한 세월 앞에 잠시 멈춰봅니다.
0: 안내문 봤을 때 여기에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올 정도로 이 공간이 깊고 넓다고 했거든요. 높이가 120m 정도 되고 폭이 150m여서 지금 감도 안 잡을 정도로 거대한 공간이 또 펼쳐집니다. 이게 말이 되나?

0: 한 걸음 걷고 쳐다보고 또 몇 걸음 걷고 또 조금 풍경이 달라지니까 그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보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건 일생일대의 어떤 풍경이거든요. Once in a lifetime이라고 하죠. 일생일대의 탐험이자 풍경이자 경험입니다. 최고.
1: 마그마의 길을 따라 내려온 땅속 깊은 곳에서 이 땅을 만들고 변화시킨 지구의 오랜 기억을 만났습니다. 어디를 향하든 경이로운 자연을 보여주는 섬 아이슬란드. 그 중에서도 여행의 백미로 꼽히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골든서클입니다.
0: 이제 골

0: 골든서클의 활용 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굴포스 폭포에 왔습니다. 지금 아직 폭포에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대지를 적시는 이 폭포의 갱음이 막 들려요.
1: 멀리서도 폭포에 물보라가 보이는데요.
0: 와, 이제 지금 전망대에서 폭포 전경이 펼쳐졌거든요. 웅장한 그 자체입니다.
1: 굴포스의 거센 물줄기는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 랑에키들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름엔 초당 약 130톤의 물이 흐릅니다.
0: 이야, 여기는 무슨 멋지다는 표현보다 무섭다라는 표현이 먼저 떠오르네요.
1: 굴포스는 크게 두 단으로 이루어진 폭포입니다. 첫 번째 낙차는 약 11m, 그리고 다시 약 20m 아래로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0: 물과 돌과 풀의 멋진 조화가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1: 황금 폭포라는 이름을 가진 굴포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0: 지금 폭포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가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물보라가 발견되어요. 근데 지금 가장 강렬한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 와.
1: 아이슬란드를 탄생시킨 게 불이라면 이 땅을 조각한 건 물이었습니다.
0: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물줄기가 지구 안쪽으로 막 쏟아져 버리는 그런 막 상상을 하게 되네요.
1: 오랜 세월 안반을 깎아낸 물줄기는 이토록 아름다운 폭포를 완성했습니다. 골든서클의 또 다른 명소 게이시로로 향하기 전 먼저 들를 곳이 있습니다.
0: 지금 오늘 여정 마치고 캠핑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정은 거의 자연 속에서 제가 좀 캠핑장에서 숙박을 계속 좀 이어가면서 해볼 생각이거든요.
1: 여름은 아이슬란드를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시기.
0: 자리는 넉넉해 보여요.
1: 서둘러 자리부터 확인합니다.
2: Super. Do you have a space for three people to camp?
3: Yes.
2: Yeah, we got two tents.
3: Okay.
2: Yeah.
3: Three people and one car.
2: Uh-huh.
3: Okay.
4: The electricity is in this side.
2: This side.
4: The camp.
2: Uh-huh.
4: But first, you check the grass, because it's very wet now, for not stuck.
2: Yeah, yeah. I saw a truck stuck there.
4: Yeah.
2: Okay, thank you.
4: Welcome.
0: 지금 이틀 동안 샤워하고 전기도 이제 따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해서 21,600크로나, 25만 원 정도인데 제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여기 호텔도 주변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1박에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했어요. 1박에. 그리고 이제 2인실이. 근데 저희는 3명이서 이틀 동안 캠핑을 하는데 25만 원이니까 가성비는 정말 좋죠.
1: 오늘 제가 머물 자리는 여기입니다.
0: 저희가 전기까지 써야 돼가지고 전기를 부탁했는데 여기 지금 전기 그 꽂는 콘센트가 있어가지고요. 텐트 여기다 치면 되겠는데요. 여기 테이블도 있고. 와. 그리고 딱 일어났을 때 접풍력이 보이겠네요. 야.
1: 이게 바로 캠핑의 묘미죠.
0: 좀 가져온 텐트는

0: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딱 저 한 명 들어갈 정도의 간단한 이렇게 칠 수 있는 텐트여가지고요. 뭐 한
1: 폴대를 세우고 천막을 펼치면 대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책임져줄 안락한 보금자리가 완성됩니다.
0: 여기 제가 아무래도 비가 오면은 바닥에 축축해서 습기가 올라오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쓰던 야전 침대를 야심차게 가져왔습니다.
1: 텐트를 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편히 쉬려면 잠자리도 마련해야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손수 챙기는 것도 캠핑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0: 이제 얼추 캠핑장에서 준비는 다 마쳤고요. 바로 옆에 걸어서 5분이면 간월천을 갈 수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이 캠핑장을 구한 이유거든요.
1: 아이슬란드 캠핑의 장점 중 하나는 주요 관광 명소 주변에 캠핑장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 덕분에 이동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아이슬란드의 대자연 하면은 또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공중으로 솟구치는 간월천이거든요. 스트루크루라고 해서 가장 큰 물줄기, 그러니까 간월천 빡 솟아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곳까지 가야지 진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오! 오! 지금 저기 뭐 터졌어요. 아, 여기인가 보다. 오!
1: 게이시를 지혈지대엔 여러 간월천이 모여 있는데요.
0: 여기가 메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 있고요. 한 5분, 10분 간격으로 터진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면은 또 솟아오를 듯해요.
1: 현재 가장 규칙적으로 분출하는 간월천은 스트로크루입니다.
0: 모두 기본 자세가 똑같습니다.
1: 모두 숨을 죽인 채 물줄기가 솟구치길 기다립니다.
0: 아우, 이게 애간장을 녹이네. 빨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1: 긴장되는 순간.
0: 마치 지구가 오, 또 쏘았어, 또 쏘세요. 우와, 두 번 연속으로. 마치 지구가 나 살아있어 막 외치는 듯.
1: 좁은 지하 통로에 갇힌 물이 지열에 의해 뜨겁게 달궈지다 압력이 변하는 순간 수증기와 함께 솟아오른 곳이 바로 간월천입니다.
0: 간월천을 게이시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간월천이 가이저입니다. 근데 그 가이저가 바로 여기 게이시르에서 유래됐대요.
1: 간월천이라고 모두 물을 뿜는 건 아닙니다. 열과 지하수, 그리고 좁은 통로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죠. 지진이나 지하 물길의 변화에 따라 잠들기도, 다시 깨어나기도 합니다.
2: From Germany.
0: Yeah, Guten Tag, right?
2: Yes.
0: Danke schön. 아, 독일에서 오셨구나. Have you ever seen geyser before?
2: No, I haven't.
0: First time.
2: Yeah, first time.
0: How was it?
2: Cool. Like the explosion, especially at the start, like uh-huh. when comes this like bright blue ball. It's uh-huh. really nice. Yeah.
1: 불과 물이 만나 지구의 뜨거운 숨결을 뿜어내는 곳 게이시르를 만났습니다.

0: 보고 즐기느라 바빴던 하루. 하지만 오늘 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1: 아, 일단은 또 맛있는 서산쌀을 샀으니까 여행하다 보면 냄비밥은 참 많이 해먹습니다. 웬만해서 캠핑장에 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은 거의 다 갖추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뭐 화장실하고 뭐 사무실이 있는데 바로 옆에 개수대가 있어서

0: 아이슬란드는 오래전부터 지열을 생활 곳곳에서 활용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캠핑장에서도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1: 오늘의 솔직히 최고의 반찬은 어떤 음식을 하든지 최고의 반찬은 이 앞에 있습니다. 와.
0: 멋진 풍경 반찬이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 저녁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스테이크. 우리 돈으로 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1: 아, 냄새가.
0: 아이슬란드는 세계적으로도 물가가 높은 나라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외식비가 비싼 편이라 이렇게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면 여행 경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1: 짠. 와, 밥 진짜 잘 됐죠? 잘 익은 밥과 그 다음에 국, 김치, 그 다음에 스테이크까지 있는데 뭐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 앞에 이렇게 멋진 풍경까지 있어가지고 와, 고기가 예술로 미디엄으로 잘 당겨졌습니다. 와, 김치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바로 수입된 김치라서 집에서 먹던 김치는 그 맛 그대로예요.
2: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왜 고생하면서 캠핑하고 다니냐 했는데 진짜 이 맛에 캠핑을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인간의 즐거움이거든요. 이렇게 그 자연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그 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해서 이 캠핑의 중독성에서 저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0: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캠핑의 매력 아닐까요?
1: 우리나라는 캠핑장에 아예 샤워장이 없거나 샤워장이 있으면 그냥 따로 돈을 받진 않거든요. 근데 아이슬란드 캠핑장의 특징이 샤워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돼요. 아, 우리 샤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10시 45분, 오후 시간은 5시부터 8시 45분인데 지금 8시 10분이거든요.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못 돌아오십니다.
0: 캠핑 여행에서 은근히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씻는 문제인데요. 아이슬란드엔 온수 샤워 시설을 갖춘 캠핑장이 많아 이런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1: 아이고, 아주 시원하게. 뭐니 아니게 또 상반신 탈의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캬비크가 그린위치 표준시랑 똑같아서 9시를 향해 가고 있죠. 지금 보시죠. 날씨를. 밤 9시를 앞두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0: 밤이 찾아와도 좀처럼 어두워지지 않는 아이슬란드의 여름. 긴 하루의 끝을 백야와 함께 맞이합니다.

0: 남서부 내륙을 떠나 남부 여행의 주요 거점이 되는 마을 비크로 향합니다. 여름으로 접어든 아이슬란드의 들판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 우리가 보통 덕담 주고받을 때 꽃길만 걸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근산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 어딜 가든지 이 보라색 루빈꽃이 여기저기 지천에 널려 있는데요. 아, 지금 운이 좋은 게 보통 6월에서 7월 한 달 사이에 반짝 피고 진다고 하거든요.
0: 척박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짧은 계절을 아름답게 수놓는 루핀.
1: 그렇게 향은 강하지 않은데 빛이 발색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보랏빛이 진짜 진하게, 예, 때로는 막 눈앞에 계속 보랏빛이 아른거릴 만큼 지금 어딜 가나 많이 피어 있습니다.
0: 이맘때 아이슬란드를 찾은 이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풍경입니다.

0: 자연만 펼쳐진 듯한 이 길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1: 여기는 양떼들이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막아놓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 내려서 직접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차에서 제가 내렸는데 여기 지금 문이 막혀있죠. 이 문을 열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양떼들이 통과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닫아야 된대요. 일단 차가 지나가고 저는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0: 돼지가 푸른 융단으로 뒤덮이면 양들의 차지가 되는데요. 이 작은 문 하나가 자유로운 방목의 경계가 됩니다.
1: 야. And close the door, please.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멋진 풍경도 보고 이런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와, 뒤에 지금 하늘 파란 거 보이시죠? 와.
0: 곳곳에서 마주치는 여름 풍경 덕분에 길 위의 시간도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비크로 향하는 길.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있어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1: 와, 여기는 제가 아이슬란드 여정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스코가포스 폭포고 아이슬란드 남부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대자연입니다.
0: 깎아지는 절벽 위에서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그 웅장한 물소리가 푸른 초원에 고요를 깨웁니다.
1: 아, 이제 폭포 앞에 다다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네요.
0: 거대한 물줄기에 이끌리듯 발걸음이 자연스레 폭포로 향합니다.
1: 와, 이쪽에 지금 쌍무지개 떴네요.
0: 쉴 새 없이 피어오른 물보라에 햇빛이 닿는 순간 마법처럼 무지개가 피어납니다.
1: 폭포에 가까이 왔는데 높이가 60m 정도 되고 폭이 25m 정도 돼서 응축된 힘이 돼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끼하고 원시 대자연 속에서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마치 아이슬란드 신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저기 막 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막 엘프들이 뛰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0: 폭포가 뿌리는 물방울을 맞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1: 멍하니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와, 물불어.
0: 휘몰아치는 폭포의 숨결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
1: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봤던 폭포 중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폭포 중에서는 위용이 가장 압도적으로 느껴지네요. 와, 이 무지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0: 저도 기꺼이 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와, 여기 지금 쨍하게 무지개 지금 떠 있거든요. 와, 그리고 이곳에 아주 좋습니다. 폭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0: 온몸으로 폭포를 마주하며 잠시 거대한 자연 속에 스며들어 봅니다.
1: 다 젖었습니다. 젖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0: 거대한 물줄기가 그려낸 장관. 또 하나의 아이슬란드를 눈에 담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도로인 링로드를 따라 자리한 마을 비크. 독특한 화산 지역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숙소와 상점, 식당이 모여 있어 남부를 여행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1: 용암 스프가 있대요. 예, 라바스프라고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레드 핫 라바스프 해가지고 뭐 붉은빛 매운 용암스프거든요. 투 레드 핫 라바스프.
2: 오케이. Regular bowl or bread bowl?
1: Bread bowl.
0: 검은 화산암을 연상시키는 입방이 그릇으로 쓰인답니다. 붉은 용암의 정체는 소고기와 채소를 풀끓여 만든 수프. 뜨끈하고 든든한 맛 덕분에 긴 여정의 피로를 풀기에 제격이랍니다.
3: Got a thread like a lava and it's spicy. And then we have like this black bread bowl because it also looks like a lava rock here.
1: 아.
0: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주얼인데요.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1: 진짜 보시면은 검은 빵에 담아주는데 누가 봐도 화산처럼 생겼죠. 그리고 옆에도 빵을 하나 담아주는데 화산재처럼 생겼습니다. 아, 지금 화산이 부글부글 끓어서 안에 용암이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암을 한번 들이켜 보겠습니다. 펄펄 끓는 용암을 한 스푼 떠가지고요. 고기하고 채소가 많이 어우러져 있네요. 입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콩하고 고기가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뭔가 엄청나게 매콤한 소스를 지금 넣거든요. 이럴 때는 용암 화산재 빵을 뜯어다가 크림을 찍어서 같이 먹으면 되겠죠. 용암이 진화됐어요. 뜯어서
0: 맛있는 음식에 색다른 재미까지 여행에 또 하나의 추억을 더합니다. 많은 여행자가 찾는 만큼 캠핑장도 제법 규모가 큰데요. 샤워와 세탁, 취사 등 필요한 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1: 비크 캠핑장에 왔고요. 여기 리셉션이라서 자리 있나 한번 봐야겠네요.
0: 선착순 캠핑장에선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4: Hi guys.
1: Hi.
4: So where are you from?
1: So we are with Dad. Yeah, we are from South Korea.
4: Oh, from South Korea? Yeah. I don't have a picture of people from South Korea.
1: Oh, really?
4: I will have a picture with you.
1: Okay.
4: Okay. Two people?
1: Actually, three people, two tents.
4: Three people, two tents.
1: Two tents. 샤워하는데 한 4,000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1인당 우리 돈으로 2만 원 조금 넘는 금액에 캠프할 수 있습니다.
0: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 머물 곳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 때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매일 다른 자연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건 캠핑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0: 아침을 여는 눈부신 햇살에 캠핑장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른 식사를 하는 사람부터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이들까지.
1: 아이고.
0: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2: 예, 뒤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텐트들이 지금 쭉 늘어서 있고요. 아, 오늘 또 햇살이 강하네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아이슬란드 오고 나서 백야라서 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희미하게 멀리 달이 떴어요.

0: 어이구, 요 위에도 텐트를 쳤네. 아, 바다 보인다.
1: 걸음을 멈춰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자리한 바다처럼 말이죠. 어디론가 향해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내려놓은 채 불어오는 바람과 따스한 햇살에 마음 가는 만큼 머물러 봅니다. 여유로운 아침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모험을 떠나볼까요?
0: 아, 지금 이제 투어 차량 왔고 투어 가이드도 만났고요. 지금 막 빙하 쪽 막 얼음을 달려야 되고 검은 모래 그 자갈을 달려야 돼서 보면은 바퀴가 엄청 크죠? 지금 타이어가 딱 봐도 튼튼해 보여요.
1: 목적지는 거대한 빙하 아래 숨겨진 카틀라 얼음 동굴.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차창밖 풍경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0: 그렇게 검은 돼지를 달린 지 한 시간 남짓. 마침내 빙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지금 이 앞에도 빙하인데 빙하에 화산재가 덮여서 검은 산처럼 보입니다.
0: 검은 화산재와 새하얀 얼음이 뒤섞인 낯설고도 신비한 풍경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녹아내린 빙하가 절벽에 작은 폭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랜 시간 얼었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계절. 빙하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얼음 동굴을 향해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곳은 쾨틀루 웨키들 빙하로 동쪽으로 흘러내린 미르달 수웨키들 빙하의 한 갈래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이 거대한 빙하 아래엔 카틀라 활화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빙하가 좀 살짝 잘 보이네요. 화산재가 덜 쌓여서.
0: 여름철엔 빙하의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트레킹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와, 이제 빙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빙하 안에 들어왔습니다.
2: When you see white, that means there are those pair bubbles, probably ice. And the ghost is the most compact one. So most of the spectrum of light while crossing the compact ice.
0: 사람의 손길이 아닌 빙하가 녹아 흐르는 물이 얼음을 깎아 만든 그야말로 자연 얼음 동굴입니다.

0: 와, 빙하에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빙하 터널 동굴이고요. 와, 여기는 물이 많이 흐르네.
1: 겨울에만 탐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얼음 동굴과 달리 카틀라는 여름에도 내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0: 지금 신기한 게 빙하 안쪽에도 화산재가 함께 들어가서 얼어있는 게 참 독특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깊숙이 숨겨진 빙하의 속살. 동굴 안을 가득 채운 짙은 푸른빛은 까마득한 과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1: 여기 앞에는 또 빙하가 계속 녹아서 흐르고 있습니다.
0: 단단한 얼음 사이로 빙하수가 흘러내립니다.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빙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변하고 있죠.
2: It's about a cave like this. You know, after a summer season, it can turn into a cave like this size, where you can go in and out comfortably. So, and most of the cave that you saw, all the way to the entry, it's gonna be gone in about 7 months.
0: 계절이 바뀌면 이 동굴은 이내 사라지겠지만 빙하의 시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 화산하고 빙하는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잖아요. 마치 무슨 뭐 트로트 가수랑 막 래퍼랑 막 함께 배틀을 뜨듯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한편으로 또 예. 또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붉은 용암에서 푸른 빙하까지 서로 다른 자연이 하나의 땅 위에서 공존하는 곳 아이슬란드. 앞으로 또 어떤 극적인 장면을 만나게 될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풍경이 참 기묘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가지고, 이야!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0: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3: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4: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3: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5: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3: 안돼.
5: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3: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6: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3: 오늘의 주인공?
7: 그럼 난 뭐냐?

0: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0: 빵빵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아슬아슬한 하루.
2: 벌써 아침이야?
0: 자, 날씨 좋다.
2: 가자.
3: 어? 뭐지?
4: 미아야,
5: 금방 내려갈게.
0: 삐요삐요.
1: 내려온다. 출발할까?
5: 아니.
1: 에?
5: 오늘부터는 혼자 갈게.
4: 혼자 가겠다고? 왜?
5: 왜긴, 동네 같은 반 친구들하고 가는 게.
4: 걔.
5: 아치!
6: 갑자기 왜 이래?
5: 뭐가?
4: 모르나 보네.
5: 봐, 왜 그래? 변신했는데. 아, 재채기 할 때 마법이 약해져서 그랬구나.
4: 뭐라고?
5: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변하면 되지 마. 삐요삐요. 됐다. 다녀오겠습니다.
4: 쟤 왜 저러지?
1: 왠지 좀 착해진 것 같은데?
4: 원래 착했어. 네가 좀 못된 거고.
6: 내가 뭘! 그러는 난!
4: 넌 선배라고 안 해?
1: 선배...
7: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아! 그 애를 살펴보는 게 좋겠어. 학교로 가자.
8: 다녀오겠습니다.
9: 그래, 조심하고.
0: 윤호야!
8: 어?
0: 안녕하세요.
9: 안녕.
0: 푸근이도 안녕.
9: 세나도 잘 다녀오거라.
0: 네. 그런데 아까 저 창 밖으로 뭔가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뭐야?
8: 뭐? 뭐가 나가? 모르겠는데.
0: 보근이도 봤는데 맞지?
8: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5: 세나야!
0: 어? 안녕. 안녕.
5: 미아, 너도 이 동네 살았어?
0: 응.
9: 안녕.
0: 안녕하세요.
9: 그런데 너희들 학교 안 가니?
8: 가야죠. 가자.
9: 그만 들어가자.
10: 좋아, 잘했어.
11: 잘 잤어.
0: 어제 그거 봤어? 진짜 재밌었는데.
7: 올 때가 됐는데.
0: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
5: 없어. 그래도 고마워. 응.
7: 저기 있다.
5: 마법의 기운이.
8: 어? 뭐라고?
5: 아니야. 가자.
12: 범수야, 받아! 그쪽으로 날아갔네. 그거 여기로 날려줘!
5: 싫은데?
12: 미아야! 내 말 잘 못 들었나 본데 그거 여기로 좀 날려줘!
5: 날려주지. 삐요삐요.
12: 뭐야?
7: 어?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다! 그럼 역시 그 애가...
13: 이번 시간은 미술...

0: 시간이죠.
1: 네!
0: 오늘은 가족이나 친구들 모습을 그려보기로 해요. 어디 보자. 어? 윤호야.
2: 네?
0: 친구들에게 네 그림을 소개해 줄래?
2: 네. 네. 이 그림은 우리 집 강아지 포근이입니다. 제 동생 같은 애예요.
0: 잘 그렸어요. 다음은... 아, 미아야, 이번엔 네 어? 그림도 소개해 줄래?
3: 네. 이 그림은 제 친구입니다.
0: 친구가 그렇게 생겼어?
3: 아, 그게...
4: 별나게 생긴 친구네.
0: 멋진 그림이에요.
4: 친구가 고양인가요? 야옹야옹.
3: 삐요삐요.
4: 여긴 화장실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가자.
0: 어? 기아나,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5: 아하, 화장실에요.
0: 그러게, 쉬는 시간에 다녀왔어야지. 자리에 앉아.
5: 네.
3: 시원하겠다.
6: 아까보다 강해졌어. 저기가 틀림없어.

0: 이 그림은 여섯 살인 제 동생입니다.
1: 어? 어? 저거 뭐지? 뭐가? 저기. 어? 없어졌어. 그나저나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건 뭐야?
2: 아, 숲에서 주웠어.
1: 맞아. 그러고 보니. 그 인형이?
3: 어? 찾았다.
1: 어? 또 마법의 기운이?
4: 미아야. 축구 안 할래?
1: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4: 어, 그럼 할 수 없지. 몸 괜찮아지면 같이 할 거지?
1: 응, 난 가볼게. 안녕.
4: 안녕. 잘 들어가.

0: 그래서 그렇게 됐다니까.
1: 쫓아오고 있어. 삐요삐요.
2: 알아려.
3: 저게 다 무엇이요?
0: 아니 저런 걸 길에 놔두면 어쩐데?
2: 알아려.
4: 놓쳤어.
5: 잘 다녀왔어?
6: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1: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서 좀 쉴게.
5: 그럴래?
6: 왜 저러지?

0: 괜히 걱정되네.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1: 반갑습니다.
2: 그래.
3: 보그나. 유노방에서 같이 숙제해도 돼요?
2: 그럼.
1: 들어가자. 빨리 끝내고 게임해야지.
3: 좋아. 방금 뭐였지?
1: 뭐가?
3: 방금 여기 있었는데? 너도 봤지?
1: 뭘?
3: 포근이 너도 지졌잖아.

0: Disney.
1: <귀여왕?
2: 웃음> 너 반기친 거야?
3: 너 누구랑 얘기해?
1: 나랑 말하는 거 비밀이야. 봉실아, 부르면 대답하는 봉실이.
3: 미니월드.
4: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

0: 이어서 냠냠 히어로 슈퍼잭이 방송됩니다.
1: 대라대라 뼈 깎은
2: 내가 박인 시간에 가니
1: 그만 읽을까?
3: 잠깐! 강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1: 나 파김치 됐어.
4: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5: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1: 안 돼!
3: 소리 크자.

0: 놀러?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1: 햇지 하우스에서 햇지 긁어주세요.
0: 자니? 피니핑 노트북.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집,

0: 대충 덧셈뺄셈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핑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츄. 무서워? 무서워!
1: 오늘은 으스스한 냠냠시티.
2: 그때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0: 청소랑 문 닫을 준비하라니까. 펄크고 뭐하고 있어?
1: 이건
0: 어서 마무리해.
2: 어서 마무리해. 사탄 뭐하는 거야?
3: 이건 악령 들린 핸드폰이야.
2: 이건 그냥 영상이잖아.
3: 악령 들렸다니까.
2: 탄탄,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아. 으악, 히어로 옆에다.
4: 슈퍼잭, 지금 도시에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2: 응? 어? 냠냠시티 공원이잖아. 탄탄, 어서 출동하자.
4: 공원 근처에 악당이 있다는 정보도 있으니까 조심해요.
2: 네?

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귀엽다는 말이야! 이곳에 레시피스톤이 있단 말이지? 레시피스톤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몬스터가 되면 오싹오싹 대회에서 100번 넘게 우승할 거다!

0: 여기에 레시 피스톤이.
1: 가보자.
0: 공원이 좀 이상한데
2: 뭔가 무서워.
0: 슈퍼히어로는 무서워하지 않아.
2: 아우 깜짝이야. 슈퍼잭? 슈퍼잭 정신 차려. 슈퍼잭 너 기절했었어?
0: 아니야 난 슈퍼히어로야. 이런 거에 기절했을 리가 없어.
2: 아닌데 분명히 정신을 잃었는데.
0: 그럴 리 없어. 난 겁먹지 않아. 봐봐.
2: 오호. 와! 와!
0: 좋아 좋아. 이제 방해꾼들은 다 쫓아냈으니 편안하게 레시 피스톤을 찾아볼까?
2: 아, 무섭다!
0: 뭐지? 쟤들은 뭐야?
2: 찾았다!
0: 레시 피스톤! 방해꾼들이 아직 남아있었냐?

0: 어? 저게 뭐지?
1: 이 공원에 장난가라.
0: 어? 어? 지금 먹구름이 말했어.
1: 그 돌을 놓고 어서 사라져라.
2: 탄탄, 이거 봐. 어? 엄청 푹신해.
3: 진짜네.
2: 귀염 먹구름이야.
1: 이것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0: 있지? 그런 것 같아. 휴, 겨우 따돌렸네.
1: 어, 슈퍼잼, 이거 봐. 이 소파 너무 폭신한다.

0: 손에 들어왔구나. 레시피 스톤. 잘했다 소파.
1: 저건 우리 레시피 스톤인데.
0: 어떠냐? 내 오싹오싹 장치들이.
2: 아,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픔만 나온다.
3: 그래, 하나도 안 무서워.
0: 아직 덜 무서운 모양이네. 그럼 더 많이 무섭게 해줄게.
2: 아니다, 괜찮아. 조금 무섭긴 했다, 그치?
0: 내 오싹오싹 장치에 최고 파워를 보여줘봐.
2: 나오고 있는데?
3: 어? 새로운 폭죽인가 봐.
2: 저 불꽃들이 점점 커지는데.
0: 내 오싹오싹 장치를 무시할 때까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달려봐. 빨리빨리. 야, 덜컹거리잖아. 조심히 달려.

0: 하고 싶은 줄 알아? 너희네 왜 조종기가 고장났잖아! 너희들 슈퍼 히어로잖아! 어떻게 좀 해!
1: 어? 레시피 스톤!
0: 뭐? 왜? 이거 된 거야!
1: 레시피 스톤을 우리한테 넘겨! 그래, 해결할 수 있어!
0: 안 돼! 이걸로 오싹오싹 대회에서 우승할 거야!
2: 그게 없으면 오싹오싹 대회하고 먹어!

0: 레벨업! 이제 뭐해?
1: 약점을 찾아!
0: 아하! 슈퍼잭 방법을 찾았어!

0: 대단한 슈퍼제! 성공이야!
1: 휴! 다 치웠다. 그래도 공원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공원을 이렇게 만든 녀석은 어디 간 거야?
2: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0: 이어서 다이노스터 공룡 수호대가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제나의 아이돌 오디션.
7: 빨리 빨리 좀 움직여! 퀀텀 다이노를 잡아오라고 의뢰인이 재촉을 하고 있다고!
8: 아, 거의 다 됐어요. 시작해볼라? 짜잔! 멋있죠, 대장? 이 심벌즈에서 초강력 음파가 나올 거예요. 으아! 아, 어떻게 된 거지? 응?
7: 이 여자의 다이노스터잖아. 너 다이노스터 팬이었어?
8: 그럴리가요. 그냥 조사차 본 거죠.
9: 만만해 보이는데요? 이 녀석 퀀텀 다이노를 가로채보죠.
8: 너무하잖아.
7: 좋은 생각이군.
10: 드립니다. 제1회 다이노돌 오디션 최종 후보로 선정되셨습니다. 와!
11: 야, 무슨 일이야?
10: 오빠, 오빠, 이것 좀 봐. 오디션에 와달래. 내가 최종 후보가 됐대.
11: 최종 후보? 네가? 너 제정신이야? 사기가 분명해. 절대 가지 마.
10: 사기 아니거든. 당장 공연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11: 헛꿈 꾸지 말고 다이노스터 임무에나 집중해. 설마 너도 루시오한테 지고 싶은 거야?
10: 그런 걱정은 오빠나 하는 게 좋을걸? 지난번 배틀에서도 겨우 비겼잖아?
11: 말 다 했어?
10: 그래, 완전 다 했어. 퀀텀 다이노 파워!
12: 다이노 슈트 변신!
11: 퀀테라 스카이폴!
10: 파라 스트라이크!
11: 퀀테라 윙! 발사!
8: 얘들은 아침부터 또 시작이네.
10: 내 말 좀 들어봐, 루시오. 제이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했더니 축하는커녕 헛꿈 꾸지 말라는 거야. 분명 사기일 거래.
8: 오디션에 나가게 됐다고? 우와, 정말 대단하다.
10: 역시 넌 축하해줄 줄 알았어. 놀랄 준비나 해두라고. 내 노래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테니까.
8: 우와, 꼭 들어보고 싶어. 오디션 같이 가도 되지? 내가 응원해줄게. 제나, 제나.
10: 이럴 때가 아니지. 연습해야겠다. 슈퍼 아이돌 포즈.
8: 와, 춤을 정말 잘 추네.
11: 어? 아, 루쇼.
8: 제이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1: 괜히 나서서 제나 부추기지 마.
8: 제나한테 다 들었어. 동생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1: 다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 말 무시했다간 후회할걸?
8: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는 쌍둥이잖아. 친하게 좀 지내.
11: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8: 대체 무슨 소리지?
6: 여기가 그 오디션장이야?
10: 맞아. 어서 들어가자. 우와.
6: 생각보다 너무 썰렁한데? 오디션장은 보통 이것보다 규모가 크지 않나?
7: 이번 오디션은 제나 양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니까요.
10: 저만을 위한 특별 오디션이요?
7: 제나 양의 멋진 춤 영상은

0: 작사 작곡은 모두 제가 직접 했어요. 노래 제목은 슈퍼 아이돌 제나.
1: 우와! 보나마나 합격이야.
0: 과천미라 그 이제 과거는 잊어 하늘을 날아.
2: 어? 제이민이 후회할 거라고 했던 게 이런 뜻이었어.
0: 시작이.
3: 당장 작전을 실행한다!
0: 그날을 빛내줘 멀티버스 나를 부르는 와!
3: 밟아!
2: 제나!
0: 제나! 봐라! 봐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2: 내가 따라잡을게! 다이너슛 변신! 바라를 돌려줘!
3: 호간! 떨어뜨려!
2: 꽉 잡아요! 신나게 달릴 테니까! 대장, 따라잡혔어요! 렉터 펀치! 아주 잘했어, 봐라!
1: 대장, 다 틀렸어요! 퀀텀 다이노가 도망쳤어요! 이제 어쩌죠?
0: 아직 안 끝났어!

0: 이런 상황이 안 좋아. 봐라, 어서 쟤네한테 돌아가.
1: 조심해.
0: 좋아, 한 번 더.
1: 최고로 끔찍한 연주를 들려주마.
0: 이게 뭐지?
1: 해보자고. 음파 출력 최대치로 공략. 좋아, 내 노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나는요 슈퍼 아이돌.
0: 제나 조금만 더.
1: 제나
2: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 감히 파라리 납치해. 파라 크레셴도. 정말 사기일 줄이야. 제이민 말이 맞았어.
0: 그래도 바라...

0: 나를 무사히 구했잖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노래 덕분에 살았어.
1: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내 노래를 들으면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말이야.
0: 맞아. 멀티버스 어딘가에서는 네 노래를 인정해 줄 거야.
1: 당연하지. 난 반드시 최강 다이노스터 아이돌이 될 거고 내 노래로 온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0: 응원할게, 제나.
1: 감사의 뜻으로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게.
0: 잠깐만, 제나, 그건...
1: 빛나는 화성빛 아이돌! 노래로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0: 그만, 제발!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놀이터에서 놀아요.
2: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2: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2: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2: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공주와빗 디럭스 하우스. 우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공주와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뽀짝 공주와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0: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있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길이 나와. 그곳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나게 될까?
1: 불안하다, 불안이.
2: 주머니 들어온 거예요.
3: 우와, 엄청 잘했다.
2: 자, 야채 샐러드.
4: 공룡 줄까?
5: 안녕.

0: 난 희민이야. 내가 유치원을 왜 좋아하냐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고 친절하신 선생님이 좋고
1: 이제 마지막에 문을 두는 거야.
0: 바깥놀이가 신나서. 근데 내가 유치원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어.
2: 나 좀 구해줘. 잡았다. 희민이 쓸래?
3: 나 그만할래. 다리 아파.
2: 그래, 그럼 우리끼리 하지 뭐.
4: 야, 나 여기 뛰러.
2: 안돼.
0: 내가 유치원을 싫어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 똥 마려울까 봐 걱정돼서요.
1: 자, 오늘 간식은 고구마 마탕이랑 우유예요.
5: 맛있겠다.
6: 나 마탕 좋아하는데.
7: 나도.
1: 맞아. 고구마는 맛도 있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친구들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줘요.
7: 그래서 변비 걸리면 엄마가 저 고구마 많이 먹으라고 해요.
1: 그래.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자. 알았지?
7: 네.
1: 자, 가서 먹자.
0: 그럼 고구마 먹으면 똥이 잘 나온다는 거잖아.
8: 야, 이거 먹을래?
7: 왜? 너 마탕 싫어해?
8: 응, 싫어해.
7: 이상하다. 엄청 맛있는데.
0: 마탕 괜히 먹었어. 고구마 때문에 똥 마려울까 봐 걱정돼.
1: 어, 시우. 시우도 간식 먹자.
2: 선생님, 응.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가요.
1: 어이구, 그랬어? 고장났나?
0: 화장실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고?
2: 야, 시우, 너 똥 쌌냐?
7: 아니, 수했는데?
2: 에이, 똥 짠 거 같은데? 왜? 똥 냄새.
7: 야, 우루, 넌 똥 안 싸냐?
8: 그래, 똥은 누구나 싸는 거야. 놀리지 마.
1: 자자, 조용 조용. 은호, 안 먹고 뭐해. 얼른 먹어야지. 얼른, 어. 자, 꼭꼭 씹어서.
0: 어떡해. 갑자기 배 아픈 것 같아. 우르다가 똥 마려우면 어떡해.

0: 불안하다. 불안해. 너무 불안해.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 안 되겠어.
1: 나 집에 갈래.
2: 선생님.
3: 어, 희민이 왜?
2: 저 집에 갈래요.
3: 지금? 왜? 희민이 어디 아파?
2: 저 머리도 좀 아프고 배도 좀 아픈 것 같아.
4: 선생님! 은우 우유 흘렸대요!
3: 아이고!
5: 야, 너가 자꾸 장난치니까 그렇지.
4: 나 장난 안 했거든?
3: 아이고, 희민아 잠시만. 아이고.
5: 시유가 시비 걸었어요.
3: 시비 걸었어?
5: 응.
6: 에이그, 괜찮아, 괜찮아.
3: 고구마 먹고 있어. 지금 닦아줄게.
0: 방귀! 방귀는 곧 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신호. 방귀를 한 번 더 끼웠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쳐, 희민아. 집으로 도망쳐!
7: 불안하다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건 더 위험한 행동이야. 비상, 비상. 희민이 마음이 위험해. 댕댕구리구리,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0: 희민이 너 집에 안 가고 뭐해? 이러다 유치원에서 똥 나오면 어쩌려고?
1: 너 누구야?
0: 나 불안이 희민이 너의 불안한 마음. 너 고구마 마탕 못 먹게 한 것도 뛰어놀지 못하게 한 것도 다 내가 그랬어. 너 유치원에서 똥 누게 될까봐 불안해서.
1: 야, 너가 그러니까 너 더 불안하잖아.
2: 얘들아, 얘들아, 침착해, 침착해,
1: 침착.
0: 나 침착 못해, 불안해.
2: 그렇다면 나와라 침착해 풍선. 댕댕구리구리 뾰로롱. 자. 자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그 풍선을 세 번 불어보는 거야. 후, 후, 후! 좋았어, 잘한다. 와후! 자, 이제 모두 안심하라고. 너희들의 걱정 그 풍선 안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0: 하지만 불안이 아직 불안하다고.
2: 아, 불안이 너. 희민이가 유치원에서 똥을 누게 될까봐 불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0: 아, 뭐긴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러지.

0: 전기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면 어떡해. 아, 불안해. 상상만 해도 불안하다. 끝이 힘이 나. 나도 그만 알지. 나도 어렸을 때는 우리 집 화장실이 아니면 너무 불안해서 안 나오네. 응가를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기 써도 뽀직, 저기 써도 뽀직, 뽀직 뽀직 뽀직 뽀직 너무 잘해서 다리지만 말이야.
1: 좋겠다, 좋겠어.
0: 아, 희민아, 똥 나오기 전에 집에 가, 빨리. 잠깐. 그런데 내일 또 유치원에서 똥이 말이 오면 그땐 어떡할 건데?
2: 내일도?
0: 어떡하긴!
3: 내일도 유치원에서 똥말이 오면 또 간식 안 먹고 또 뛰어놀지 않다가 또 집으로 도망가면 되지. 다음날도 똥말이 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고 다음날도 똥말이 오면 또 안 먹고 또 안 놀다가 또 집으로 가면

0: 내가 이렇게까진 못해.
1: 뭐? 그렇게 못하면? 그럼 유치원에서 똥머리 오면 어떡하게?
2: 어떡하긴 그냥.
1: 그냥?
2: 유치원 화장실 변기에서 똥 넣어야지.
3: 브라보, 브라보. 희민이 말대로 방법은 아주아주 간단해. 유치원에서 똥이 마려우면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을 넣으면 된다.
1: 희민이, 너 정말 유치원 화장실에서 똥 넣는 거 가능?
2: 그래야지, 뭐. 이 똥 마려울까봐 맛있는 간식도 못 먹고 뛰어놀지도 못하는 것보단 낫지.
3: 브라보! 자, 자, 이제 불안이 너도 그만 불안해해도 될 것 같은데?
2: 맞아. 불안아, 너 이제 가.
1: 가? 나 진짜 가?
2: 응, 진짜 가.
1: 그럼 나 진짜 간다?

0: 근데 이 불안이가 또 커지면 어떡해?
1: 희민이, 너 혹시 예전에도 두근두근 불안했던 적이 있어?
0: 아, 있어. 전에 유치원 처음 갈때 불안했어.
2: 아, 뭐 하는 거야? 뭐, 나 걸렸어. 뭐야? 얘들아.
0: 선생님이 무서울까봐 불안했고.
3: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4: 가서 인사하고 재밌게 놀아.
0: 또 친구들도 못 사귈까봐 불안했어.
1: 아하! 유치원이 처음이라 불안했었구나. 하지만 지금은 유치원에 가고 또 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 싹 없어졌지?
0: 맞아.
1: 누구나 그런 거야. 뭐든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한 마음, 불안이가 나타나곤 하거든.
5: 저기요. 내가 희민을 괴롭히려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난 희민이가 뭐든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1: 알아. 저기 희민아, 불안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하는 그 일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자꾸 해보는 거야.
6: 희민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
0: 네, 이제 좀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저 화장실 다녀올래요.
6: 화장실? 선생님이랑 같이 갈까?
0: 아니요, 저 혼자 갈래요.
6: 그래. 그럼 다녀와.
0: 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0: 바르게 달리는 뿔뽀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피니핑 노트북.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차차. 생일 축하해 츄. 더 샘플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가자.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부지직.
3: 가마 저거봐 저거봐.
4: 뭔데?
3: 저기 뭐야? 꼬리가 헬리콥터 같다. 똥을 사방에 뿌려.
5: 똥을 뿌려서 여긴 내 땅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지. 여기서 문제. 하마가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4: 하마가 싫어하는 거? 악어?
5: 악어도 싫어하겠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건 햇빛.
4: 햇빛?
5: 햇빛을 오래 받으면 피부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대.
4: 정말? 와, 그래서 저렇게 물속에서 사는구나.
6: 아, 천지대장님, 갑자기 배가. 저 잠시 화장실 좀.
7: 이렇게 중요한 때

0: 조금만 참아. 아, 금방 끝날 테니까.
1: 아, 참. 아우. 아우, 괜찮겠지? 아우, 아이고, 배야, 아이고. 어?
2: 제비야?
1: 한글 용사, 아, 절대 못 지나간다. 어, 천지 대장님이 너희들을 막으라고 이렇게나 카드를 보내주셨거든. 이야! 어? 이 떠머지다! 오!
3: 어? 넘어지다 말다니. 그렇다면 멈추다.
2: 움직여지지가 않아. 아,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쭉. 비읍, 우, 푸, 지읒, 이, 지, 지읒, 이, 기역, 직, 부지직.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어? 천지! 또 무슨 짓을 한 거지?
0: 천천히 알게 될 거야. 그럼.
5: 천지!
2: 개벽의 방해도 점점 만만치 않아요.
6: 오늘은 반드시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어.
5: 그래야지. 하지만 더 급한 건 파괴된 한글을 되돌리는 것. 오늘 파괴된 글자는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7: 히읗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파괴했다는 거죠?
8: 히읗이면 해, 미음이면...
9: 아, 해마! 해마 아닐까?
2: 해마? 그럴 수도 있어. 잠시만. 해마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9: 아, TV 화면. 화면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 화면!
10: 화면? 응? TV 화면은 잘 나오는데?
8: 근데 좀 이상하네. 아까부터 하마가 응가하는 것만 계속 나오지 않아?
9: 그러게.
8: 어?
9: 하마!
7: 하마도 히읗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8: 제일 쉬운 걸 이제 생각했네?
6: 계속 하마만 나온다는 거지? 혹시 파괴된 한글엔
2: 하마?
11: 하마 안 탔다!
12: 한글 용사?
2: 자, 어서 피하세요.
12: 감사합니다.
2: 좋. 여기도 하마똥, 저기도 하마똥. 하마가 똥 뿌리는 걸 멈추질 않아. 천지가 하마 글자에 부지직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6: 세상이 하마똥으로 뒤덮이기 전에 빨리 하마 글자를 찾아야 해.
9: 어서 한글 세계로 가요.
10: 자음 모음 준비됐지?
9: 네! 모음, 자음, 변신!

0: 어서 하마를 찾아보자.
1: 어? 저기 희음미음 있어요.
2: 응?
1: 저게 뭐지?
3: 저건 홈이야. 꽃밭을 가꿀 때 흙을 파는 도구야.
1: 아하. 저기 또 희음미음이 있어요. 응?

0: 하마에서 글자 하마를 찾아야 해.
1: 응. 알겠어요.
2: 모두 피해! 헛! 헛! 쫙! 자! 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0: 가까이 못 가면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3: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가까이 갈 수 없게 더 강한 마법을 써야겠군.
2: 더 강한 마법?
3: 부지직보다 더 강한 말. 부지직! 똥을 더 강하게 뿌려라. 부지직!
4: 이럴 줄 알고 우산을 가져왔지.
1: 야, 우리도 우산 가져올까? 그럼 하마통이 막는 건데.
2: 우산으로 막게 놔둘 줄 알고. 천지 각오해라.
0: 주느라.
1: 하마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아, 하마 아시라는 거. 아, 햇빛. 그래, 햇빛 있으면 하마의 피부가 말라서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
0: 좋은 생각이야.
2: 자, 모,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히읗. 에. 해. 반짝반짝 빛나는 해.
1: 우와, 하마가 뿌디직 똥 누는 거 멈췄어. 성공이야. 야호!
3: 내 마법을 멈추다니 대단하군.
5: 천지대장님, 저 똥마법 됐어요. 아!
3: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 저리 가.
1: 하마가 힘들어하고 있어.
2: 한글 마법 비 주룩주룩 내려라. 비.
1: 다시 촉촉해졌어.
6: 오, 기분 좋은가 봐.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7: 도로 한글.
2: 나는 내가 쓸게. 엿, 똥망치로. 어, 한 번 더. 똥망치로. 어.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히읗이 아르마나 하.
6: 이음이 아르마나 마.
1: 하마.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아하하, 오늘도 이렇게 해결되었군. 한글 용사 아이야. 그리고 모음이랑 자음이 모두 수고했다.
1: 우와, 몸 길이가 5m가 넘는 하마도 있대.
6: 진짜? 우와.
9: 하마는 해가 있는 낮에는 물속에 있다가 밤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거든.
6: 아, 근데 하마는 악어가 안 무서운가?
1: 맞아, 악어도 물속에 살잖아.
9: 하마는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있거든. 하마가 앙 꽉 물면 두꺼운 악어 가죽도 뻥 뚫어버린대.
1: 우와,
10: 역시 하마 대단하다.
9: 그치? 그럼 우리도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려 앙 한글 과자를 먹을까?
10: 우와, 할아버지 최고.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철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레오미,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4: 유치원 가자!
1: 널돌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널돌이랑 교실 놀이! 효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열리면
4: 놀이 따로 와!
1: 신난지야!
4: 내일 또 놀자!
1: 널돌이 유치원!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거미가 커졌어요.
9: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10: 아, 거미다! 거미 너무 무서워.
11: 거미가 뭐가 무섭냐?
10: 오, 넌 안 무서워?
11: 당연하지. 나 한참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지.
10: 거미! 으악! 으악! 으악!
11: 우와, 거미 안 무섭다더니?
10: 무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야.
11: 아, 그래? 우와.
12: 천지 대장님이 주신 변하다 한글 카드로 변신해볼까? 천지 대장님으로 변하다! 자, 오, 멋져! 그럼 시작해볼까? 한글 용사 아이야가 오기 전에 오늘도 한글을 파괴해볼까?
13: 어? 천지지? 한글방엔 절대 못 들어가!
12: 벌써 들키다니! 이럴 때! 도망 최고!
13: 거기서라 천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0: 변신 마법이 풀려버렸네.
1: 어?
2: 계력?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닫히기 전에 파괴해볼까? 어, 저게 좋겠군.
5: 키우,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4: 거지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완전히 속았어.
6: 세상에서 거미가 제일 싫어. 나도 거미 너무 무서워. 또 나타나진 않겠지?
7: 그러겠지?

0: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1: 훈민정음을 되찾기 전엔 계속해서 침입해올 겁니다. 천지 잡히기만 해봐라.
2: 이번엔 또 어떤 한글을 파괴한 거야?
0: 곧 알게 되겠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아야 합니다.
3: 사마 왜? 나 안 불렀는데 그림 그리잖아.
4: 그런데 어깨 있는 건 뭐지?
5: 괴물이네!

0: 저렇게 큰 거야?
1: 무서워.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3: 어? 거미?
2: 어, 나도 무서워.
4: 거미가 왜 저렇게?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5: 기억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1: 기억과 미음. 그럼
0: 거미?
2: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0: 이러다 들킬 것 같은데.
2: 거미의 시선을 돌려야 해. 아,
6: 한대 넘어. 켜다.
5: TV를 켜다.
0: 전세계에 거미가 다 커졌나 봐.
7: 천지가 거미 글자에 커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0: 그럼 이제 어떡해요?
2: 어서 한글 세계로 가야 해.
7: 가서 거미 글자를 찾으면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
4: 모음, 자음, 준비됐지?
0: 네! 모음, 자음, 변신!
2: 어서 거미를 찾아보자.
0: 응? 저기 기운님 있어요.

0: 아, 저건 거미가 아니라 개미야. 거미는 어디 있지?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저기! 집에 있던 그 거미가 따라왔나 봐.
1: 아니야, 세상에 모든 거미가 커져서 한글 세계에 있는 거미도 저렇게 커진 거야.
0: 거미줄까지!
2: 거미줄이 엄청 세.
3: 주메라!
2: 거미줄이 떨어지지 않아.
4: 천지?
5: 거미가 우리 대신 한글 용사와 잘 싸워주고 있군.
6: 예. 근데 거미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5: 그래? 그럼 더 크게. 거지다. 거미가 더 거지다.
0: 거미가 더 커지고 있어.
4: 천지 그만 둬. 히앗
3: 바다라 풍치.
4: 젓.
1: 우리도 따라가자.
4: 그래.
6: 어디까지 가신 거야? 못 보고 가겠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0: 뭐 하는 거야? 이쪽으로 던지면 거미가 이쪽으로 오잖아! 와, 어떡해!
1: 어? 무슨 일이야?
0: 거미가 이쪽으로 와요. 제발, 오다가 미끄러져라, 제발!
4: 미끄러져? 좋은 생각이야.
7: 좋은 생각이요?
8: 아, 미끄러지게!
4: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8: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미음, 이, 미
1: 쌍기역, 으, 그
4: 리을, 어, 러
1: 지읒, 이, 지
4: 디귿, 아, 바 거미가 미끄러지다!
0: 저게 뭐야? 그러니까 꼭 춤추는 것 같아. 거미 진짜 웃겨.
6: 천지 대장님, 도와주세요! 대장님!
5: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군.
4: 거미가 미끄러져서 오지를 못하네. 그렇다면 헛!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헛!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쇼업! 헛! 쇼업!
1: 마무리는 너희가 바르게 읽어야 해.
0: 네. 기역이 어를 만나 거. 미음이 이를 만나 미. 거미!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무미, 자우미도 놀러 왔구나.
1: 네, 할아버지.
0: 무미와 자우미가 이 장난감을

0: 좋아할지 몰라. 짠!
1: 어? 거미다!
2: 거미가 롤러스케이트 신고 미끄러진다는 거 생각난다. 너무 웃겨.
0: 아니 그럼 모미와 자우민 거미가 안 무서운가 봐.
2: 좀 무서운데 이젠 아니에요.
0: 그래 그래, 사실 거미는 해로운 벌레 잡아먹어서 우리한테는 도움을 주거든.
2: 우와, 그럼 우리 편이네.
3: 자세히 보니 좀 귀여운 것 같아. 그치?
0: 오, 그래 그래, 사실 무섭다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1: 맞아요.
0: 그래 그럼 우리 한글 과자 먹으러 갈까?
1: 네, 좋아요.
0: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3: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풀이란 꼭꼭 약속!

0: 엄마폰 말고 새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오빠 좀 하면
2: 플러스
1: 물론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3: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이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의 창 새로운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키트간 코드간 페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페트롤 가이즈
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꼬마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주강 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0: 자, 어서 가서 다 부숴버려.
1: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튤립 축제까지 이렇게만 잘하죠. 알았지?
2: 루스! 어? 루스! 어?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집 안으로 피해야 해. 어서!
1: 토네이도라뇨, 할아버지. 이렇게 맑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2: 아니, 정말이야. 저길 보라고!
1: 말도 안 돼!
2: 이쪽으로! 빨리! 루스!
3: 안 돼! 위험해!
1: 도와줘야 해!
4: 걱정 마! 내가 구할게! 잡았다!
2: 루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1: 없어요. 전 괜찮아요. 땅큐 호기.
4: 휴, 큰일 날 뻔했어.
1: 무사해서 정말 응? 다행이야.
3: 그러게. 근데 저 토네이도는 어쩌지?
1: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네덜란드엔 토네이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
4: 골든보이가 응? 범인이야. 새로 생긴 힘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3: 내 탓이야.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1: 네 잘못이 아니야, 맥스.
4: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린 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3: 어떻게?
1: 우리도 강한 바람으로 맞서 싸워보면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2: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4: 좋아. 가자, 하리.
1: 응? 조심해, 얘들아.
4: 하리, 반대쪽을 잡아.

0: 죽겠네.
1: 새로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 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2: 얘들아 괜찮아?
3: 괜찮아.
2: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3: 걱정하지 마.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여기야.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임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어? 슈퍼윙스?
2: 골드보이!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2: 어?
1: 이제 슈퍼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0: 내가 구해줄게.

0: 어떻게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1: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윙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0: 저 공은?
1: 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2: 맛있게 드세요.
3: 근데 슈퍼윙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0: 대체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윙스 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1: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2: 좋았어.
1: 보기 섀도우 스킬.

0: 굴지 울프 흑체컵 액션!
1: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괜히 번쩍거리기만 했지.
0: 이봐! 어? 골든보이!

0: 알겠어!
1: 너희 덕분에 올해 튤립 축제를 무사히 열 수 있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슈퍼윙스.
2: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1: 맞아. 네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3: 네 간절한